0: Open AI Notetaker는 회의나 강의 등에서 발생하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핵심 내용까지 요약해주는 AI 툴을 말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 노트테이킹 앱을 사용해서 각종 기업들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미래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여담으로 뭐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고 농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좀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1: This happens more and more. Everybody and their mother is using these things, Gifford said. Executives are using them, boards are using them, non-executive business people are using them. Productivity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l the rage. Skipping meetings and sending an AI note taker instead has been called the latest office power move. Wallet-sized recorders that use AI to log live interactions have become a product category, and at least one CEO has endorsed the idea of adding an AI board member. Maybe one program to behave like Warren Buffett?
0: 이런 상황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데, 변호사 기퍼드의 말에 따르면 누구나 다 이런 걸 씁니다. 경영진도 쓰고, 이사회도 쓰고, 일반 직원들도 쓰고 있어요. AI 기술을 빌린 생산성 향상 방법이 요즘 대세인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AI 노트테이커 봇을 회의에 보내는 행위는 사무실 주도권 전략의 최신판이라 불립니다. AI를 활용해서 실시간 대화를 기록하는 지갑 크기의 녹음기는 이제 하나의 제품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고, CEO 중에 한 명은 이사회에 아예 AI 이사를 영입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또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워런 버핏처럼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된 AI일 수도 라는 이제 괄호 안에 설명이었고요. Alright, let's have a look at everybody and their mother is using these things.
1: Yeah, this is obviously an informal expression meaning a very large number of people, implying that almost everyone is doing something or aware of something. It's kind of like the Korean expression, 사돈의 팔촌.
0: 그죠.
1: Right.
0: 누구나 다 쓰고
1: Yeah.
0: 있어. 그래서 everybody is using it 해도 되는데, 좀더 유머러스하게 everybody and their mother
1: Yeah.
0: is using it.
1: Right.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Obviously, an exaggeration. Yeah.
0: Yes. And this is all the rage.
1: Yeah, if something is all the rage, it's extremely popular, it's fashionable, it's hip right now, it's the big
0: Yeah.
1: trend.
0: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다. It's all the rage.
1: Remember when flip phones were all the rage, Sue? A long time
0: A long
1: ago.
0: time ago, or
1: Yes.
0: recently as well,
1: Oh, well, it's coming back.
0: there's a
1: Yeah.
0: new, more, updated
1: Sure.
0: flip phone. But
1: Yeah. So
0: yes,
1: now that's
0: back in the
1: becoming
0: day,
1: all the rage.
0: it
1: Yeah,
0: is.
1: you could
0: Yeah.
1: say.
0: What's a power move?
1: Ooh, this is a good expression. When you say a power move, you're talking about sort of an action that gives someone an advantage over another person. It could be when you're negotiating, you can use a power move. Basically, it's a deliberate action designed to sort of assert dominance over the other party.
0: A power move라는 거는요, 약간 파워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기선 제압을 하는 그런 제스처가 될 수도 있고, 언행이 될 수도 있고요,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게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무언가 말이나 행동 하나로 인해서 딱 분위기를 딱 장악하는 요
1: Yeah.
0: 느낌이 있는 거죠.
1: Yeah, a literal good example is recently when we saw the US-China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Jinping. A lot of analysts were analyzing the handshake when they
0: Oh,
1: first met.
0: okay.
1: And President Trump is known to have a very forceful handshake. He actually pulls the other person closer to him, which is body language experts will say that's a very obvious power
0: Power
1: move
0: move.
1: by him. Yeah.
0: 아, 그렇군요. 맞아요. 외국에서는 그 핸드쉐이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저도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핸드쉐이크는 항상 firm하게 해라. 그래서 그 fish 느낌이 안 들게. 그 마치 그냥 생선 잡듯이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이런 느슨한 이런 핸드쉐이크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주니까 confident and firm하게 핸드쉐이크를 해라.
1: Right, with eye contact,
0: 그렇죠.
1: right?
0: 네. 거기서부터 어떤 협상이나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된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핸드쉐이크 하나만으로 그런 걸좀 배웠던 느낌이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파워 무브일 수 있죠.

0: 스트로크가 이제 유난히
1: Yeah.
0: 좀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스풀하게, 파워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using the AI note taker is the latest office power move.
1: Yep.
0: So it's a very useful thing that a lot of people are doing.
1: Trying to get an advantage over its competitors, right?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경쟁자들 대상으로 이거를 이용하면은 그러면 좀더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봤던 어떤 토크쇼 연예인 헐리우드 배우 인터뷰에서 배우 라이언 고슬링이 나와가지고 이 영상 자체는 좀 오래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최근에 봤어요. 거기서 이제 귀여운 딸 얘기를 하는데 My daughter has a power move. 그랬어요. 그래서 she'll watch a movie. And then I'll say,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And she's really young, maybe like 5 or something, right? And she goes, thumbs down,
1: Thumbs down.
0: thumbs down. And he says, that's her power move. Or, you know, if they go to a restaurant or something, whatever it is, then what do you think? And if her power move is the thumbs down
1: Ah, I
0: sign.
1: see.
0: So if she does that, then you know, that's the final verdict for the family. Okay.
1: Yeah.
0: Yeah. 이런 느낌. 이게 유머러스하게 쓴 거긴 하죠.
1: That's how
0: 진짜 파워
1: kids
0: 무브는
1: get
0: 아니지만,
1: what they want,
0: 그렇죠.
1: yes.
0: 아이가 뭐 I don't like it 이런 말안 하고 그냥 Nope 이렇게 너무 귀여운 것
1: Right. And she probably knows now that works on the
0: Yes,
1: parents, right? Yeah.
0: exactly. 귀엽더라고요. 굉장히 패밀리맨으로 유명하죠, 라이언 고슬링. 자, 파워 무브까지 봤습니다. 다음 단락 한번 가볼까요?
1: But to lawyers like Gifford, inviting an AI bot to meetings introduces a ticking time bomb of legal risk. AI-generated transcripts, which some video call apps allow users to turn on by default, preserve all sorts of things, often comments, quickly corrected statements, jokes that humans would rarely write in the meeting minutes. And they show up in meetings that would otherwise not be recorded. In a lawsuit or an investigation, that can make every word uttered discoverable. Even worse, say corporate lawyers, sharing the meeting with an AI bot may void attorney-client privilege, making conversations that would not otherwise be subject to discovery fair game in a lawsuit.
0: 기퍼드 같은 변호사들에게 있어 회의에 AI 봇을 초대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부 화상 통화 앱에서 사용자가 기본 세팅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생성 회의록은 인간이 회의록에 거의 기록하지 않을 법한 내용들, 예를 들자면은 즉흥적인 발언, 재빨리 정정된 말, 농담, 까지도 고스란히 다 담아냅니다. 게다가 이 기록들은 원래 녹음되지 않았을 성격의 회의에서도 남게 됩니다. 이 말인즉 소송이나 조사 과정에 들어갈 경우 회의에서 오간 모든 말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거기다가 기업 변호사들은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는데 AI 봇과 회의를 공유하면 변호사와 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이 무효화될 수 있어서 원래는 증거 제출 대상이 되지 않았을 대화 내용까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Alright, it's a ticking time bomb.
1: Yeah, think of a time bomb like in the cartoons a long time ago, right? And soon it explodes. So
0: Yep.
1: that means something's going to explode.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It's all piling up right now.
0: 그렇죠. 시한폭탄이다라고 하면은 it's a ticking time bomb이라고 합니다. ticking이라는 게 바로 이게 뚝뚝뚝뚝 하면서 시간이 그 거꾸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뚝딱뚝딱 소리인데.
1: 틱톡, 틱톡.
0: 그렇죠. 그거예요. 자, 그다음에 something by default.
1: Yeah, by default or by default. You can say it in both ways. But, when something happens automatically, when nothing else is specified, we say it's by default, this is the final decision. Or it can mean something happens because no other person takes action. So this is the what you resort to, in a way.
0: 그렇죠. 디폴트라고 우리가 외래어도 또좀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by default라는 게 어떻게 쓰였냐면은 AI generated transcripts, which some video call apps allow users to turn on by default.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라는 뜻으로 여기선 쓰였습니다.
1: We see this in settings a lot when we see software like a word processor. When you open it up, the default settings are.

0: font size 12, 1-inch margins, etc., etc.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설정된 것, 디폴트. 자, 그다음에 offhand
0: Yeah, in this case, we talked about an offhand
1: comment.
0: comment, right? So something very casual or informal that's done or made without previous thought.
1: 맞아.
0: It was just sort of ad-libbed.
1: 전혀 계획된 바가 없는 그런 즉석에서 한 얘기들. 그런 게 이제 offhand comment예요. 그래서 지금 애드리브라고 됐는데 뭐 방송으로 치자면은 우리도 많이 하는데요. 전혀 뭐 원고에 없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offhand comment가 되겠죠.
0: Oftentimes, though, it's used in a negative sense. In this case, as well,
1: 오케이.
0: when you're when you say something negative about something, you know, an offhand comment that's inappropriate, perhaps.
1: 그렇군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한 말. 이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의록이라는 뜻으로 minutes가 중간에 나오는데요. 요 단어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죠.
0: Yeah, same spelling as the time,
1: Yeah,
0: right?
1: but it doesn't mean time.
0: No.
1: 그다음에는 이 표현도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 in a lawsuit or an investigation that can make every word uttered discoverable. 네, every word uttered. 요 표현이 좀 마음에 들어요. 이거 뭐냐면은 언급되는 모든 말 이런 뜻입니다.
0: And I think the word discoverable there, it's a legal term. When the discovery phase is between when the lawsuit is initiated and the trial date, when both sides are allowed to gather all the evidence on both sides, we call that the discovery phase in legal
1: Okay.
0: terms.
1: 아하, 그래요. 자, void라는 표현은 또 여기서 동사로 쓰였는데 무효화하다라는 뜻이고요. 무효로 만들다. And what about fair game in a lawsuit?
0: Yeah, so if something is fair game, that means you can target it, you can criticize it without any restrictions. That means within the rules, that's what you're allowed to do.
1: 그러니까 목표 삼아서 비판을 마음껏 할수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만만한 대상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은, It may be subject to discovery fair game in a lawsuit.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회의록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0: Yes, by the other side.
1: 그렇죠.
0: So any
1: 상대편에게.
0: conversations that you made, the opposite side or your opponent, I guess in this case, can say, "Hey, I want to see that AI transcript, right? This is by legal terms, you have to give that to me."
1: 그렇죠. 네.
0: Yes.
1: 제출되는 모든 그런 자료는 다 법적 효력이 있을 테니까
0: It's fair
1: 거기 근데
0: game.
1: 농담 같은 걸로 한 얘긴데 또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락으로 이제 가볼 텐데요.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지난해 AI 노테이커에 관한 공식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현업 변호사들에게 특정 상황에서 녹음, 필사, 그리고 요약이 전략적으로 타당한지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의뢰인들에게 그로 인한 단점을 설명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단점들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0: One concern is accuracy. An AI transcript could, for example, record does matter as doesn't matter. If that sentence comes up in court years later, the mistake may be difficult to remember. Corporate lawyers also worry about AI note-takers' lack of context and discretion. For example, recording every word of a board meeting, no matter how tangential the remark, could be legally perilous.
1: 자, 한 가지 우려사항은 정확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AI 기록 시스템이 does matter를 doesn't matter로 잘못 기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몇년후 법정에서 해당 문장이 언급될 때 이런 오류를 제대로 기억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들은 또한 AI 기록 시스템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회 회의에서 아무리 주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도 상관없이 전부 다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Alright. So the concern, of course, is accuracy. What is that word? How do you say it?
0: Tangential.
1: Tangential.
0: Yes.
1: Okay. You have to help me out
0: Sure,
1: with
0: absolutely.
1: this word. What does it mean?
0: Yeah, we often, when we're talking, Sue and you and me, Sue, we can go off on a tangent
1: Yes,
0: a lot,
1: yes.
0: right? So this comes from the math
1: Ah,
0: term,
1: that's what it means.
0: right? So in math,

0: You can get it if you really want. That was Jimmy Cliff, and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회의록 작성을 AI에 맡김으로써 거의 모든 회의가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기록되는 적금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 법조인들, 특히 기업 변호사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뉴욕 기사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회의 시작과 동시에 거의 디폴트로 자동 작동하는 회의록 작성 앱, AI Note Taker. 이게 향후 법정에서 어떻게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Executives and corporate boards generally expect conversations with their legal team about legal matters to have attorney-client privilege. They lose that protection if they share the same information with outside parties, and it's possible that an AI note-taker could have the same effect. Companies that make such tools, the argument goes, may have access to the transcripts and data related to them.
0: 경영진과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법무팀과 법적 사안에 대해서 나눈 대화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유지 특권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요. 하지만 동일한 정보를 외부에 공유할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문제는 AI note-taker

0: 리스크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경우 자기들이 관련된 대화록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lright, so it could be available to outside parties.
1: Yeah, because normally this information between an attorney or a lawyer and their client should be secret, right?
0: Confidential.
1: It's confidential. But if you share that information with somebody else, so basically an outside party, a third person party that is not a member of this group, basically the attorney and the client.
0: Exactly. 여기서 말하는 파티는요, 이제 각각의 당사자를 얘기하는 건데, outside party 하면 제3자고요. 만약에 there are two parties involved. 그러면은 두 명의 당사자가 지금 이게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1: Yeah.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 It means a group. So if you go to a restaurant, the host or hostess might say, how many in your party? Right? And
0: 그렇게도 쓸수
1: you
0: 있군요.
1: can say, oh, four people.
0: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지금 이 모임에, 뭐, 이 단체는 몇 명인가요?
1: Right.
0: 그런 의미가
1: A
0: 되겠죠.
1: little bit different, yes.
0: Yes.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The argument goes.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뭐뭐라고들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companies that make these tools, the argument goes,
1: Right.
0: may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1: Yeah, we also say, as the saying goes,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for
0: 그렇죠.
1: example.
0: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든 기업들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As word of the risk spreads, Raymond said, his clients, especially public companies, have largely heeded the warnings. Initially, I was seeing and hearing about it a lot, like, oh, this is great. Now I don't have to worry about writing my corporate minutes. But I think people have realized pretty quickly that it's a bad idea. And so if they've gotten the word, they're not doing it. Or if they're doing it, they're not fessing up.
0: 변호사인 레이먼드에 따르면은 AI 기록 앱에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자신들의 고객들, 특히 상장 기업들이 대체로 경고를 새겨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레이먼드가 했는데요. 처음에는 우와, 이거 너무 좋네. 이제 회사 회의록 작성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라는 반응이 많이 보였고 들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꽤 빨리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하고 있다 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don't fess up, you're not confessing, right?
1: Right. It's an informal expression. I think it's probably short for confess, right? Yeah, it means when you're trying to hide something, the truth, it's admitting the truth.
0: 솔직히 말해. 조금 더 캐주얼하게만 말하면 솔직히 불어 뭐 이런 거
1: Fess up.
0: 그게 이제 영어식으로는 fess up인데요 원래는 confess라는 말이 있죠 고백하다 그거를 좀 줄인 것 같고 뒤에 up이 붙어야 됩니다
1: Yeah.
0: 그래서 fess up, fess u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article. 이렇게 해서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1: Yeah, I can't imagine, with these AI tools, note-taking tools, if you're especially like a student, how easy it would be to take notes during lecture. The kids have it easy these days.
0: 옛날에 저는 진짜 녹음기가 학교에서 제공되기도 했고 아니면은 제가 녹음을 해서 녹음된 오디오를 가지고 복습을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고 다른 소리가 들어갈 때도 있어서 어떤 단어를 쓰셨지 할 때도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뭐 AI로 이렇게 하니까 강의 노트 테이킹 하기가 좀 수월해졌을 것 같아요.
1: Yeah, and not only they take it another level. They will actually
0: I so 주니
1: summarize a
0: summarize까지
1: lecture for you, and
0: 그러게
1: you can
0: 그러게요.
1: even make, PowerPoint slides with it as well.
0: Have you ever used this AI note taker
1: No, I
0: app?
1: have not because I
0: Maybe I
1: haven't
0: should
1: taken
0: try.
1: any lectures or
0: Maybe for this show where people could use it or
1: possibly,
0: the news, anything. 그래요.
1: There you go.
0: 그럼 지금부터 뉴스 커버리지의 주요 표현 5개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Everybody and their mother.
1: Yep, basically everybody, right? For example, everybody and their mother was at that new cafe on opening day.
0: 개업일날 그 새로운 카페에 정말 다들 모인 것 같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

0: 자, 다음으로 Be All the Rage.
1: Korean skincare products are all the rage worldwide right now.
0: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행입니다. Be All the Rage. 유행이다. 엄청 유행이다. 다음 표현은 By Default.
1: The oldest person became the team leader by default when everyone else declined.
0: 다른 사람들은 다 리더 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자연스럽게 가장 연장자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By default. 자동적으로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Next one is fair game.
1: Celebrities are often seen as fair game by the media. But the media should respect their personal space.
0: 네, 연예인들이 이제 때로는 그 미디어의 어떤 먹잇감처럼 굉장히 만만한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사적인 공간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1: Yeah, like the paparazzi, right?
0: Yes. 자, 마지막으로 fess up.
1: After hours of questioning by detectives, the suspect finally fessed up to the crime.
0: 네. 정말 몇 시간 동안이나 수사관들의 수사를 받은 결과 용의자는 마침내 자신이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Alright, fess up. 자백하다, 뭐 고백하다. 고백하다는 좀 이제 사랑 고백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내가 했다, 요 자백하다의 느낌으로 confess, fess up라고 합니다.
1: When we're talking about love, I think you'd say profess your love.
0: Profess your love. 맞아요, 맞아요. 좋은 표현. Profess your love. 사랑 고백은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 다 봤고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 텐데요. 오늘 퀴즈는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됐다 라는 뜻의 그런 영어 표현이 있어요. What is it?
1: The answer was number one, case closed.
0: 네.
1: The case is over. Yes.
0: 케이스가 사건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건 종결이라는 말이죠. Case closed.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비유적으로 쓸 수도 있겠고. 참고로 나머지 보기들은요. The jury is still out.
1: Yeah, that means the jury is still out deliberating, they're discussing, so there hasn't been a decision yet.
0: 아직 결정이 내려진 게 없다. 아직 결과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비유적인 뜻으로요. 우리가 배심원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 The jury is still out라고 얘기를 해요.
1: The dangers of AI? Who knows? The jury's still out.
0: Oh, that's true. Exactly.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뜻으로 the jury is still out. 자, 그다음에 guilty as charged. 이거는 아까 그 fess up 나왔었지만 본인이 뭘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그런 표현이죠. 딱 걸렸을 때, I'm guilty as charged. 그러면 맞아, 내가 그랬어, 인정하는 겁니다.
1: When I had my dog, one day I came in and there was toilet paper just ripped up all over the house. And so, who did this? And dogs will, they know when they did something wrong. So, my dog, guilty as
0: guilty as
1: charged.
0: charged, 너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자백할 수도 있겠지만 아유 너네 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좀뭐 장난스럽게 지금 말한 것처럼 강아지한테 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한테 너지 너구나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어요. Alright, 자 정확하게 1번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2350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뒷번호 0820님 축하드립니다.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릴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기 당첨자 주소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m a little bit terrified about these AI note takers being used
1: Why is that?
0: for me speaking because I do stumble over words every now and then. There are blunders here and there, so it's going to be a whole mess.
1: Yeah, and if it's on record, then there's no way out
0: Oh
1: of
0: my
1: it, right?
0: goodness.
1: Yeah. You want people to forget some things.
0: Yeah, exactly. These days you can get automatic subtitles on videos if you just click a little button, right? And they're not always correct.
1: They're not. It'll say that it's AI generated,
0: Yeah,
1: right?
0: exactly. And sometimes they'll get it quite wrong.
1: So you have to be careful, especially with,
0: 그러니까요.
1: foreign words. Sometimes it can't catch it, but the technology is improving, right?
0: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유의해야 되겠더라고요. 점점 더 기술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실수도

0: 툴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AI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걸로 자막 처리를 착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람을 좀 따라오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1: Right. 아직까지는.
0: 아직까지는.
1: Yes.
0: Alright, well, let's take a break. This is Susan Vega with Luca.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Well, it's time now for today's daily idiom.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나씩 idiom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죠. Idiom package. Shane, what's today's idiom?
1: Today's idiom is you win some, you lose some.
0: 이번 idiom은 you win some, you lose some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뜻인데요.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소개팅 자리에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1: Uh-oh.
0: Let's have a listen.

0: But you could say, hey, don't worry, they could go up. You win some, you lose some.
1: 그래요. 그럴 수
0: Right.
1: 있습니다. What are some similar or related expressions?
0: Yeah, I think in sports, you could say, I think I already said this, you can't win them all, right? You can't win every game. Or sort of more the that's life, c'est la vie. You have that kind of sort of expression, like,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1: Yes,
0: That's a good
1: 맞아요.
0: idiom, right?
1: 네. You can't win them all. 그래서 you can't win them all인데 TH를 생략해서요. apostrophe EM. You can't win them all.
0: Right.
1: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다 이길 순 없어. 그다음에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0: Yeah, I don't think this would translate well, but that's,
1: It's just an expression.
0: it's an expression saying, I guess if you analyzed it, cookie, it'll only crumble in one way, I suppose. Is that where it
1: 근데
0: comes
1: 뭐
0: from?
1: 직역하면은 전혀 말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쿠키가 원래 이렇게 부서져. 뭐 사실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될수 있는데 영어식으로는 이게 바로 그게 인생이다. 뭐 세용지 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So that's life. 또 이제 불어지만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 C'est la vie.
0: Right. Oh well, it's that sort of sentiment, right? It is what it is. You can't change it. Oh
1: 맞아요.
0: no. It is what it is.
1: It
0: That's
1: is
0: life.
1: what it is. 네. 자, 이번 idiom은 you win some, you lose some 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파리사오님이요. 친구들과 여수 여행하고 있어요. 오, very
0: A lot of
1: nice.
0: people taking advantage of the long weekend, right?
1: 너무 좋네요. 박찬우님, 저는 이번 휴일 이틀 동료 후배 결혼식에
0: Oh no,
1: 참석합니다.
0: who scheduled a wedding on a long weekend? But congratulations to the bride and
1: 축하드린다고요.
0: groom,
1: 네.
0: yes.
1: 0318님, 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로 듣다가 오늘은 휴일이라 보이는 라디오로 봅니다. 두분 얼굴 오랜만에 뵈는데 커플룩 같기도 하고 남매 같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똑같이 약간 하얀색, 아이보리색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우연찮게도.
0: Yes.
1: 그렇습니다.
0: Completely a coincidence.
1: 맞아요. 자, 그리고 클로이 러브님이요. 유튜브로 휴일에도 이렇게 방송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모스 들으면서 힐링 중이고요. 그나저나 쉐인쌤, 오늘 정말 대학생 같으세요. 저는 순간 쉐인 선생님 대신 다른 분이 나오셨나? 했는데 뭔가 바이브가 오늘 정말 영해 보이십니다. 후회 없이 살자가 선생님의 모토라 하루하루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Can we send Chloe Nim a gift? 선물 남는 거 있나요, PD님? No? No? Well,
1: Was that a yes or no?
0: thank you,
1: Can't
0: Chloe
1: see.
0: Nim. I appreciate the words, but yes, I am having sort of a midlife crisis these days. But
1: 그래요?
0: yeah, I'm trying to live without regret, though. Yeah.
1: 전혀 모르겠는데
0: No?
1: 중년의 위기를 지금 선생님이 좀 겪고 계시답니다.
0: I am slowly.
1: 캐머플라징을 잘 하고 계시네요. 우리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이분께 좀그뭐 위로의 말이나 뭐 응원의 말씀 해달라고 하려 그랬는데 거꾸로 선생님이 좀 필요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를 겪고 계시는 대학생 같아 보이는 우리 셰인 선생님께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도영님이요. 어제 못 가서 지금 절에 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도 가족, 주변 사람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모스 크루 분들도요 하셨습니다. Yesterday was Buddha's
0: Yeah,
1: birthday.
0: I think we forgot to mention that.
1: And today is, of course, the substitute public holiday for that because yesterday coincided with the weekend. But yeah, I hope you have a very meaningful time in the temple. 자, 2846님, 늘 출근길에 귀로만 듣다, 아니구나. 예, 네, 다른 사연이네요. 늘 출근길에 귀로만 듣다가 오늘 휴일이라 보이는 라디오로 두 분을 뵈면서 모스를 들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평소에는 문자 참여도 힘들었는데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늘 좋은 방송으로 소확행 느끼게 해주시는 모스 제작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표현합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Most forever.
0: Forever, yes.
1: Thank you. 자, 김현주님은 오늘도 생방송 해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생방으로 뵈서 행복해요. 복직 후 생방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0: This makes coming out today for a live, that much more meaningful.
1: Yes, absolutely. Rio939님이요. 유튜브로 백화점에 근무 중이어서 출근 중입니다. 요즘 확실히 다양한 나라의 방문도 많고 구매도 많아요. 모닝 스페셜 오랜 시간 들으며 완벽 이해는 어렵지만 판매하면서 말하고 듣는 것은 큰 도움이 돼요. 항상 잘 들어요. 고맙습니다. 서윤 드림 마셨습니다. 아, 서윤님. 네, 오늘 백화점에서 또 열일을 하시겠군요.
0: To all those in the service industry,
1: 네,
0: yes.
1: 항상 감사합니다. 지율님, 설마 오늘 생방일까? 하고 보라 들어와 보니 공휴일인데도 생방하시는 우리 쌤들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의 52번째 생신인데요. 사랑하는 이명금 여사님. 사랑하고 축하드린다고 꼭 전해주세요. 여사님은 제가 이제 애드립으로 좀 넣어드렸어요.
0: Happy birthday!
1: 이명금 여사님,
0: yes.
1: Happy birthday! 네, 축하드립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정현정님, 휴일에 출근하면 급여의 1.5배를 받는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자연스러울까요?
0: I think you could just say 1.5 times. You get paid 1.5 times your pay.
1: I get paid 1.5 times my normal pay. If I work on a holiday.
0: Yeah.
1: 이렇게요.
0: Yeah.
1: 네. 하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윤P4WS님이요. 유튜브로 오늘 헤드라인에서 delayed start to the spring season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봄에 등반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미뤄졌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spring season이 뭔가요? 봄에 미뤄졌던 등반인가요? 하셨는데요. 이 에베레스트에는 등반 시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중에서 에베레스트 스프링 시즌이라는 게 보통은 뭐 3월부터 5월 뭐 이렇게 그 시즌이 그 봄 등반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얼음 덩어리를 제거하느라고 등반 허가증을 받은 사람들이 제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반 시즌이 좀 미뤄진, 늦춰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0: Right, the start was delayed.
1: 그래요,
0: right?
1: 그래요.
0: It's like ski season could be delayed.
1: 그럴 right? 수
0: If
1: 있죠.
0: If there's no snow,
1: 맞아요,
0: for example,
1: 맞아요.
0: right? The start of the ski season was delayed.
1: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또 있네요. Steven O3T3E님이요. 유튜브로 outside party. Third party라고 해도 되나요?
0: In general, short answer, yes.
1: 그렇죠.
0: They mean the same thing.
1: 그렇죠,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네, 여기서는 또 그럴 수 있어요. All right. Well, thank you for those questions. And thank you, Shane, for your
0: thank
1: time
0: you,
1: this morning.
0: Thank you, Sue. Have a great week, everyone.
1: 네. 지금까지 Shane 선생님이었습니다.
2: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디에이프론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마이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1: The final song today is by Chris Brown. It's With You. I had a wonderful 2 hours with you, and hopefully we'll be doing the same tomorrow. See you in 22 hours.

0: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있었죠. 그 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간의 관심을 모은 대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누가 더 많은 택배를 분류하는지 겨룬 건데요. 제한 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과 법정 휴식 시간을 보장받은 인간,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근소한 차이로 인간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대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체력이 고갈됐지만 로봇은 대결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갔거든요.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이 장면을 놓고 정말 인간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씁쓸하고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감쪽같이 인간을 모방하더라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은 더 분명해지지 않았을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표정을 분석하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진짜 공감은 함께 살아온 시간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니까요.

5월 25일 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슈베르트의 음악에 문트국의 첼로 한지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죠. 그게 10년 전 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세상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깊이 파고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음악을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의 연주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음악 안에는 수없이 연습했던 시간과 무대 위의 떨림과 긴장감, 그리고 한 사람의 성장 서사가 담겨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 더 깊어진 음악으로 돌아온 이들을 만나봅니다. 특집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과거 어린 예술가 코너를 통해 만났던 3명의 연주자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어떤 고민과 시간을 지나왔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잠시 후 반가운 얼굴들 만나보시죠. 다시 만나는 어린 예술가들에게 궁금한 점, 응원의 메시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아이다 7723님, 유튜브에 AI가 읽어주는 오디오북 채널도 있는데 어쩐지 서늘해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김민혜님, 고전을 연주하는 손가락의 터치, 인간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 데이터만큼은 AI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 우리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누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섬소녀님, 와우, 오늘도 생방 고마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모차르트의 제자이자 베토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작곡가 훈멜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고전주의의 균형감과 초기 낭만주의의 화려함을 함께 지닌 음악으로도 유명합니다. 들어볼까요? 훈멜의 트럼펫 협치곡 이 플랫장 조중 3악장 론도, 앨리슨 발스미 트럼펫, 도이치 칸모 피라몬.

훈멜의 트럼프 협치국 이플레 장조 중 사막장 론도. 앨리스 말씀의 트럼펫, 도이체 칸머 피라모니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민경춘님, 출장으로 주주아주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타국에서 생방으로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출장으로 주주아주 가셨습니까? 민경춘님, 제가 더 반가운데요. 몸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멋진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9244님, 요즘 날씨는 여름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강렬하게 보내고 있는 듯요. 하지만 정클클이 들려오는 시간은 음악 듣기엔 아직 좋은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날씨가 다시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9244님 말씀처럼 음악 듣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함께하시죠. 8737님, 딸아이 결혼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사위 생일이라 아주 바빠요. 어른들이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따님의 결혼 축하합니다. 또 아들 같은 사위를 맞으셨군요. 생일 잘해 주십시오. 아마 깊이 감동받을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입니다. 평소 알아두면 좋은 클래식 음악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유명한 합창곡입니다.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인데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핸델 할렐루야, 2번 베르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소품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곡 중 하나죠. 원래는 피아노 곡으로 쓰였지만 바이올린용으로 편곡되면서 더욱 유명해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드보르자크의 유머레스크, 김다미의 바이올린, 다미안 요리오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드브르자크 유머레스크, 김다미의 바이올린, 다미안 이오리오가 지휘하는 슬로바키아 피라모니 오케스트렌즈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질 곡은요,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아름다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명곡으로 꼽힙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인데요. 이 곡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완성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협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악장은 모차르트 특유의 우아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살아있는 악장으로 여겨집니다. 감상해 볼까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머르 622종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클라우디오 하바드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렌즈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김학준 님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우연히 듣게 된 곡인데요. 어딘가 익숙한 선율이어서 찾아보니까 영화 대부에 나왔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다른 곳에도 쓰였던 모양입니다. 단숨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곡, 니노 로타의 가파더 왈츠, 다니엘 호프와 크리스토프 이스라엘 연주로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타고 새로운 음악을 찾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영화음악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곡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니나 로타는 이탈리아 영화음악 작곡가인데 영화 길의 주제가 제스미나이 테마로 세계적인 명성 얻었고

외부로 영화음악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곡들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왠지 로타의 다른 음악들도 분명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학주님의 신청곡 들어볼 텐데요. 이렇게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음악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니노 로타의 가파더 왈츠,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크리스토프 이스라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니노로터의 가파더 왈츠, 다니엘호프의 바이올린, 크리스토프 이스라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특별한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 예수가 코너를 거쳐간 청소년 음악가들이 어떻게 성장했을지 궁금하시죠? 한층 깊어진 음악으로 돌아온 세 명의 청년 음악가를 만납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잠시 후 시작되니까요. 이 순서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0715님, 이진봉님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2번 베르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볼까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청소년 음악가로 처음 만났던 어린 예술가. 이제는 한층 더 깊어진 음악으로 어엿한 청년 음악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가 될 청소년 음악가를 격주 월요일에 만나고 있죠. 2022년 고래 시작된 어린 예술가 코너에서 만난 청소년 음악가가 어느덧 9명에 가까워졌는데요. 그중 청년 음악가가 되어 돌아온 반가운 얼굴 세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와,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아니스트 정혜찬 씨.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예종 4학년에 재학 중인 피아노 치는 정혜찬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자, 플루티스트 윤서영 씨.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플루티스트 윤서영입니다.
0: 네, 비올리스트 강현빈 씨.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비올라 전공하는 강현빈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꽉 찬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서영 씨, 강현빈 씨와 협연을 위해서 피아니스트 김동주, 추원주 씨도 함께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피아니스트 김동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예종 졸업한 피아니스트 추원주라고 합니다.
0: 네, 선생님 유일하게 졸업하셨군요.
6: 졸업했어요.
0: 반갑습니다. 자, 세 분 어린 예술가로 EBS에 출연했던 게 정확히 언제였죠? 기억나나요? 예찬 씨?
2: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0: 네.
2: 그 22년도에 12월 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와, 맞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2: 네.
0: 신기합니다. 서영 씨, 기억납니까?
3: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네. 3년 반 전인데요.
0: 네.
3: 22년도 12월 저 이제 입시 결과 막 나오고 나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맞아요. 홀가분하게 나왔었죠?
3: 네.
0: 강현빈 씨, 기억납니까?
4: 네, 저는 2023년 11월 27일에 출연했는데요. 그때 서울예고 2학년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네요.
4: 네, 우와,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0: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자, 유튜브에 우리 출연했던 영상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떻게 가끔 보기도 합니까, 서영 씨?
3: 그게 입시 끝난 이후 직후의 영상이라서
0: 네.
3: 지금도 물론 동글동글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동글동글했을 때 영상이라서
0: 네.
3: 그 업로드 됐던 시점에 한 번 정도 확인만 하고 그 네. 이후로는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까?
3: 네.
0: 아, 그 영상이 있는 것만 보기만 하고 누를 수는 없었군요.
3: 네.
0: 알겠습니다. 현빈 씨는 어때요?
4: 저는 제가 말하는 걸 다시 보면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0: 네.
4: 연주하는 부분만 잘라서 보고 그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클릭해서 인터뷰는 안 보고 네. 연주했던 것만 봤군요.
4: 네.
0: 알겠습니다. 예찬 씨는 어땠어요?
2: 저는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같이 봤거든요.
0: 네.
2: 그때 같이 나왔던 친구랑.
0: 예.
2: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한 10초 정도 보고 다시는 안 들어간 거
0: 아, 그랬군요. 솔직하게 네. 이야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꽤 오래전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 같은데요. 출연 당시 그때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을까요, 예찬 씨?
2: 아, 그때는 제가 아직 더 어렸었던 것 같아서, 물론 지금도 어리긴 한데 그때는 막 다 부끄럽고 막 다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0: 네.
2: 좀 더 자신감이 있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그때도 친구가 같이 와서 겨우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나왔다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때는.
0: 지금은 근데 굉장히 의젓해졌는데요.

0: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첼로 하는 친구가 같이
0: 아,
1: 나왔죠?
0: 맞아요.
1: 네.
0: 박윤이라는 친구.
1: 예. 첼로 박윤. 잘 지냅니까?
0: 아, 네,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1: 안부 좀 전해주세요.
0: 네.
1: 자, 서영 씨. 그때, 플루티스트 윤성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만약 있다면?
2: 저도 비슷한데요.
1: 네.
2: 제 연주 자체가 미숙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그걸 그 자리에서 너무 티냈던 게 네, 조금 그때 당시에는 좀 성숙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자, 현빈 씨는 어떤가요?
3: 네, 저도 좀 비슷한데요.
1: 네.
3: 그냥 그때를 좀잘 즐기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1: 그때를 즐겨라.
3: 네.
1: 알겠습니다. 자, 세분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정말 제일처럼 기뻤는데요. 지금 대학생으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아까 소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예찬 씨?
0: 일단 굉장히 기뻤고,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기쁘고 설레는 마음보다 좀 두려운 마음이 좀더 크긴 했어요.
1: 왜요?
0: 이게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그 이상을 이제 이 학교에 지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약간 아득해 보여가지고,
1: 네.
0: 그래서 약간 좀더 막막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생각보다.
1: 그렇습니까? 또 아주 예상과는 또 다르게 막막함도 있었다. 저는 기쁘기만 할줄 알았는데, 너무 이 생각이 깊은 거 아닙니까? 서영 씨는 어땠어요? 서울대 가서.
2: 저는 사실 제가 너무 원하던 학교에
1: 네.
2: 합격을 해서 그저 기뻤습니다. 그래서
1: 아.
2: 그때 굉장히 행복한 그 자유를 되게 잘 만끽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지금 벌써 이제 4년 가까이 됐잖아요.
2: 네,
1: 예.
2: 맞습니다.
1: 그때 기분과 지금 어떻게 동일합니까?
2: 지금은 막막한 것도 많아졌죠.
1: 갑자기 막막함을 키워드로 만드십니까? 그렇군요.
2: 네.
1: 현민 씨는 어때요?
3: 저도 정말 원하던 학교라서
1: 네.
3: 마냥 기뻐가지고 입학 전까지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은 그 방송 출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서로 몰랐나요?
2: 네, 잘 알지는 못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2: 네.
1: 그럼 오늘 리허설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겠네요?
2: 네,
0: 네.
2: 맞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자, 예찬 씨, 지난주 수요 초대석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윤홍천 교수님이 제자들과 다녀갔습니다.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우리 예찬 씨가 학교에서 꽤 인기가 있는 선배더라고요. 와, 이 한예종, 이 후배들과 더불어 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0: 학교가 일단 뭐 모든 다른 학교도 그렇겠지만
1: 네.
0: 되게 체계적인 느낌에서 자유를 약간 표현을 하게 되는, 뭔가 자유를 찾게 되는,
1: 예.
0: 그래서 음악적인 거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
1: 네.
0: 그리고 옆에 음악 동료들, 그때 저번에 나왔던 학생들도 그렇고 옆에서 같이 항상 연주 전마다 그 친구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나와요.
1: 네.
0: 그러면 엄청 긴장이 돼서 그런 점들이 약간 제가 연주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가장 많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학교가 캠퍼스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외로운 면도 좀 있긴 해요.
1: 아,
0: 다른
1: 네.
0: 학교를 보다 보면.
1: 그렇군요. 먼저 이 부분을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무대에서 연주하기 전에 후배들, 선배들, 동료들 앞에서 먼저 연주를 하고 나서 연주를 하니까 그것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다.
0: 그렇죠.
1: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두 분, 서영 씨부터 학교 자랑 부탁해도 됩니까?
2: 학교 자랑이라기보다는
1: 네.
2: 이제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교양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1: 예.
2: 저도 좀 음대 수업이 아닌 다른 교양 수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1학년 때부터 좀 듣고 싶은 수업들을 잘 찾아서 다양하게 듣고 있는데요. 뭐
1: 네.
2: 예를 들면 제가 이번 학기에는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던 그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로 계신 그 유성훈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의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는 교양 수업이 있어요.
1: 네.
2: 제가 지금 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네. 이처럼 좀, 네. 약간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1: 죽음의 과학적 이해요?
2: 네.
1: 예, 알겠습니다. 와, 부쩍 성숙해진 모습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현빈 씨는 어때요?
3: 저도 다양한 수업을

0: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1: 네.
0: 제가 예종예고 출신이라 항상 거의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이랑만 어울리고 그랬었는데,
1: 네.
0: 대학 오고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게좀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입시 전에는 뭔가 이 대학, 원하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막막함이 지금도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자, 이 대학 전과 후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찬 씨 어떻습니까?
2: 이게 항상 고민인데,
1: 네.
2: 어쨌든 대학에 들어오면 수업도 제가 마음대로 다 신청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니까, 이게 자유롭기보다는 좀더다 모든 게다제 책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실패하면 그것도 내 책임으로 뭔가 다 몰게 되고, 이래서 제가 원래 계획을 정말 안 세우는 사람인데,
1: 네.
2: 대학교를 들어와서 연습 계획을 짜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그런 점들이 계획을 짜다 보면 고민이 좀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가 있는 것
1: 그 자율성에서 또 좋은 점도 전 느껴지는 게
2: 같아요. 네.
1: 그 전에 고등학교 있을 때는 다 정해주니까.
2: 그렇죠.
1: 하지만 이제 스스로 정해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고민하는 거
2: 네.
1: 아닙니까? 저는 더 좋게 느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서영 씨는 어때요? 요즘에 어떤 고민하는지를 동시에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3: 일단은 그 대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좀 가장 했던 고민은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가장 큰 목표가 이제 대학 입시이기 때문에
1: 네.
3: 대학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차지했던 목표가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작았던 사회에서 큰 사회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좀 의지와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더더욱 저만의 음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약간 제 음악에 알록달록한 색을 입힐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입시 전에는 대학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3: 네.
1: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3: 네.
1: 이해해도 될까요?
3: 네.
1: 고맙습니다. 현미 씨는 어때요?
0: 저는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이제 졸업 이후에 어떤 음악 활동을 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지금 나온 두 분보다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0: 네.
1: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세 분에게 연주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추천곡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음악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찬 씨부터 소개해 주겠어요?
2: 제가 오늘 추천드릴 곡은
1: 네.
2: 바이올리니스트인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이라는 곡인데
1: 네.
2: 그 곡을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가 편곡을 해서
1: 네.
2: 본인이 연주한 그 사랑의 기쁨을 제가 추천곡으로 들고 왔습니다.
1: 보니까 라마이노프를 예찬 씨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네, 잘 어울립니다. 자, 기쁘게 들어보겠습니다. 1부 끝곡은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정예찬 씨의 추천곡입니다. 라마이노프가 편곡한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세르게이 라마이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격주 월요일마다 만나고 있는 어린 예술가 코너에서 청소년 음악가로 처음 인사드렸던 분들이죠. 오늘은 한층 깊어진 음악으로 돌아온 피아니스트 정해찬, 플루티스트 윤서영, 비올리스트 강현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 4년 시간 동안 이분들의 음악도 또 음악을 대하는 마음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해찬 씨는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인재로 선발도 됐었고요. 현재 학업과 연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모든 무대가 기억에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하나 꼽아보면 있을까요?
1: 제일 최근에 한 연주인데.
0: 네.
1: 그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 3번의 3악장을 제가 협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0: 네.
1: KBS 교향악단이랑 같이 하고 왔거든요.
0: 네. 근데
1: 거기서 이 곡이 제가 너무 떨리니까.
0: 네.
1: 처음에 리허설할 때는 정말 제가 못 맞췄단 말이에요.
0: 네.
1: 아예 그냥. 그런데 정말 그 한 2시간 내에 놀랍게 무대에서는 완전 약간 새로운 세계가 열린 듯이 갑자기 모든 음악이 다 맞고 뭐 되게 제가 치면서도 막 아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약간
0: 오.
1: 처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앙상블을 자주 못하고
0: 예.
1: 솔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적었는데 오케스트라랑 앙상블을 같이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도파민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0: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뭔가 합이 다 맞았군요.
1: 네, 그게 딱 들어맞으니까 이게 쾌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0: 아,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KBS 한전음악 콩쿠르에서도 금상을 차지했어요.
1: 아, 네.
0: 예, 리사이틀 공연도 있었는데 이 공연을 보고 온 분의 후기가 재밌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현재 정해찬님은 한예종 대학생이라고 한다. 대학생은 무슨? 그냥 프로더구만. 점점점 어떻습니까?
1: 아 너무 감사하죠.
0: 후기가 마음에 드십니까?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0: 후기입니까?
1: 원하던 답변이어서.
0: 아 저도 지금 이 답변이 원하던 답변입니다. 자, 이 후기를 남기신 분의 느낌을 빨리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라이브 청해 드릴까요?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라흐마니노프입니까?
1: 아 오늘 안타깝게도 라흐마니노프는 아니고 제가 라흐마니노프는 좋아하지만
0: 네.
1: 조금 아끼고 있다가 나중에 네. 연주를 하고
0: 알겠습니다.
1: 오늘은 안톤 루빈슈타인과 이제 쇼팽의 곡을 하나씩 가져왔는데 제가 선곡한 이유는 항상 간단한데 그냥 그 자기 전에 이 안톤 루빈슈타인의 멜로디가 엄청 계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기억에 남았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떤 곡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를 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한 반나절 정도를 막 기억해내다가 찾아내서 라디오에서 이제 어떤 곡을 연주할 거냐 해서 바로 이 곡을 제출을 했죠.
0: 평소에 연습하고 훈련된 곡이 아니라?
1: 네, 그냥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0: 야.
1: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0: 알겠습니다. 뭔가 신비롭고 낭만적인 느낌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더욱더 곡이 기대가 됩니다. 자,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는 동안 제가 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피아니스트 정해찬. 오늘의 주인공이 연주를 준비할 텐데요. 자, 먼저 멜로디 F장조는 러시아 낭만주의 거장 안톤 루빈슈타인의 대표적입니다. F장조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선율 때문에 가장 널리 연주되는 곡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왈츠라는 별칭이 있는 곡 왈츠 6번 디플레 장조는 짧은 순간 안에 쇼팽 특유의 우아함과 재치를 모두 담아낸 사랑스러운 왈츠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루빈슈타인의 멜로디의 F장조 그리고 쇼팽 왈츠 6번 디플레 장조 작품으로 64의 힐 강아지 왈츠를 정해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브라보! 루빈스타인의 멜로디의 후장조, 그리고 쇼핑할치 6번, 디플렛 장조, 작품으로 64의 힐, 강아지 왈츠를 정해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미세님, 정해찬님 프로 맞네요. 선율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덕분에 귀 호강하네요. 황재현님 브라보, 왼손의 멜로디가 바다 물결 같아요. 이동일님, 미래의 루빈스타인이 되실 예찬군 응원할게요. 안정숙님, 오늘 이 순간 세 분 학생의 미래를 미리 봅니다. 행복합니다. 마치 나의 가족 앞날 축복하듯 지속적으로 응원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궁금한 점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피아니스트 정해찬, 플루티스트 윤서영, 비올리스트 강현빈, 세 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의 국내 또 국제 콩쿠르 수상 경력 열거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최근 참여했던 국제 콩쿠르를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비올리스트 강현빈 씨는 2024년에 홍콩 국제음악제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콩쿠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이 콩쿠르를 준비하는 과정, 또 실제 당일에 오는 중압감, 긴장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멘탈 관리법 있을까요?
1: 저는 긴장을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긴장하는 걸 좀 받아들이고 그 떨림을 좀 즐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우와,

0: 대단합니다. 그 아주 좋은 노하우를 앞으로 콩쿠르 참여하는 또 후배들에게도 알려준 것 같은데, 긴장을 안 하려고 하면 더 긴장하니까 긴장을 오히려 즐겨라.
1: 네.
0: 좋습니다. 피아니스트 정혜찬 씨도 스페인에서 열린 마리아 카날스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피아노는 워낙 연주하층이 두텁지 않습니까? 자, 콩쿠르를 준비할 때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고민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일단 워낙 많은 학생들이 나오다 보니까
0: 네.
2: 콩쿠르에 약간 조금 뭔가 옛날에는 욕심이 있어서 좀 특별해 보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거를 다 힘을 빼고 그냥 이 온전히 악보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콩쿠르 직전에는 피아노 치는 연습을 많이 하진 않고 이 마인드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쭉 한번 리사이트를 하는 걸 상상으로 한다든지 1시간 반 정도를.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전에는 뭔가 특별해 보고 싶었는데.
2: 네, 그래서 좀더 욕심 부리고 힘이 들어와서 좀 경직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많이 났었던 기억이 났어요.
0: 지금은 다 그런 부분을 내려놓습니까?
2: 네,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0: 와, 잘 알겠습니다. 자, 플루티스트 윤서영 씨는 지난해 비아코 국제 플루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도 국제 무대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국제 콩쿠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컨디션이라든가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을까요?
1: 일단 비와코 국제 플루트 콩쿠르는 제가 도전한 첫 번째 국제 콩쿠르였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국제 무대와 제가 나갔던 그 콩쿠르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적은 상태로 그 콩쿠르에 출전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가서 아, 잘하고 와야지, 막 뽐내고 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 음악을 좀 보여주자.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런 음악성을 최대한 좀 펼치고 오자. 그런 생각을 좀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출전했던 비와코 콩쿨은 1, 2차 그리고 파이널 무대까지 쉴 틈이 없이 이 모두 붙어 있어서 어느 한 곡에 좀 뭔가 비중을 두고 연습을 하기보다는 그세 라운드를 모두 다 열심히 준비를 해갔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는 국제 콩쿠르였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좀 빼고, 예, 음악을 보여주자
1: 네.
0: 하는 마인드로 나가서 결과가 좋게 됐군요.
1: 운이
0: 아, 알겠습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콩쿠르는 이 참여 경험, 연주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쌓여갑니다. 자, 현빈 씨, 이 콩쿠르 경험에 대해서 또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남았다. 혹시 있을까요?
3: 아무래도 큰 무대에 계속 서다 보니까
0: 네.
3: 좀 무대를 설때 뭔가 저만의 약간 노하우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연주를 하면 뭔가 좀더 나의 기량이 더 나오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노하우가 좀 많이 생긴 것
0: 아, 매번 참여할 때마다 나만의 노하우가
3: 같습니다.
0: 축적이 되는군요.
3: 네, 맞아요.
0: 알겠습니다. 예찬 씨는 어때요?
2: 저도 할 때마다 경험이 좀 쌓이긴 하는데
0: 네.
2: 여전히 특히 1차는 항상 거의 토 나올 정도로 떨리더라고. 그거는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좀 긴장이 풀리지.
0: 네.
2: 1차는 뭘 해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0: 그 콩쿠르에서 1차가 제일 싫군요.
2: 네, 1차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0: 서영 씨는 어때요?
1: 콩쿨 물론 뭐 운이 좋으면 입상까지 하는 것이겠지만
0: 네.
1: 그 콩쿨을 나가는 그 콩쿨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제가 더 성장을 많이 할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0: 네.
1: 네 물론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플루티스트 윤서영 씨의 연주를 듣고 싶어지는데요. 어떤 곡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까?
1: 네,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 보호슬라브 마르티누의 플루소나타 1번인데요.
0: 네.
1: 좀 이따가 좀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마르티누는 1890년도 출생의 체코 음악가예요. 동시에 이제 프라하 콘서바토리에서 공부를 하기도 한 프라하 필하모닉의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했던 음악가인데요.
0: 네.
1: 체코의 작곡가지만 파리로 이주해서 드뷔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되게 많이 접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0: 그리고 또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에서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실 때 프랑스의 색채와 동시에 좀 미국적인 활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가 좀 묻어나오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비교적, 테크닉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비교적으로 단순하고 재미있는 재즈의 리듬이 나오기도 하는 밝은 곡이라서 좀 신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연주를 위해서 자리로 준비해 주실까요? 그 사이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플리스트 윤서영. 자, 준비해 줄 거군요. 이야기한 대로 체코 출신 작곡가 보슬라프 마르티누의 플루트 소나타 1번입니다. 20세기 플루트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소나타 중 하나인데요. 이 작품이 쓰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입니다. 전쟁의 불안 속에 쓰였지만 곡의 분위기만큼은 아주 밝고 투명하며 자연의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설레입니다. 준비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보슬라프 마르티누의 플루트 소나타 1번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더라토, 윤서영의 플루트, 김동주의 피아노 협연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브라바! 보슬라프 마르티니의 플루트 소나타 1번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윤서영의 플루트, 김동주의 피아노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김태준님 브라바, 휴일에 귀호강합니다. 서상희님 귀호강입니다. 이런 고퀄리티 연주를 듣다니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동일님, 미국적인 활기에 프랑스의 인상주의, 그 둘을 보헤미아의 선율로 버무렸나요? 연주하시는 몸짓이 자신만의 해석을 담고 있는 듯 아름답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동일님 멋진 감상평입니다. 청용재님, 와, 윤서영님의 연대 호아마톨 독주에서도 멋졌는데 오늘도 아름다운 음색이, 이제 그녀는 감히 프로라고 말씀드릴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 아, 감사드립니다.
0: 자, 어린 예술가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다시 이 스튜디오를 찾는다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을 미리 보내놓으셨습니다. 청취자 하아영님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소개합니다. 세 분은 어떤 음악 영어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연습에 매진하느라 영어를 볼 시간이 거의 없을 것도 같네요. 영화관이라면 영감을 받았던 다른 예술 장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먼저 현빈 씨에게 듣고 싶은데요. 지난 출연 때 쉴 때는 책을 가까이 한다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2: 아, 저는 요즘은 책보다는 영화를 좀 많이 보는데요.
0: 네.
2: 최근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 내용도 정말 좋았지만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음악으로 영화의 장면에 대한 몰입감이 엄청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음악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거의 뭐 속보인데요. 우리 현빈 씨가 책도 좋아하지만 이제 영화도 좋아한답니다. 맞습니까?
2: 맞습니다.
0: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연 소개할 건데요. 윤인호님의 사연입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연습을 요즘은 자꾸 힘들어하고 연습하기 싫은 날도 많아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부담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부모로서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 건지 어려울 때가 많네요. 세 분도 슬럼프처럼 음악이 버겁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꼭 듣고 싶습니다. 예찬 씨, 물어봐도 될까요?
3: 아, 슬럼프 저도 왔었던 기억이 있고 저도 한 두 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하면서 두 번 정도 왔을 때 첫 번째는 사춘기에 왔었고 제가 두 번째는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한번 슬럼프가 왔었는데 그 두 개 다 완전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그때는 연습은 물론이고 그냥 그 음악 자체를 듣기 싫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예 다른 장르의 음악들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0: 네.
3: 뭐 클래식이 싫어서 약간 막 힙합을 듣고 막 오히려 그런 쪽을 한 2주 정도 듣고 연습을 안 했어요. 아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그 감각이 좀 새로워지니까 조금은 괜찮다? 라는 느낌이 들면서 물론 이제 바로 다시 마음이 가진 않았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슬럼프가 있을 때는 너무 바쁘지 않는 이상은 한 조금 내려놓고 다른 음악들을 듣는 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0: 클래식과는 정반대의 장르를?
3: 네, 아예 관련 없는.
0: 그럼 클래식 음악은 전혀 안 들었습니까?
3: 네, 아예 안 들었어요. 일부러라도 안 들었었어요.
0: 아주 좋은 방법을 또 알려준 것 같습니다. 서영 씨는 어떤가요?
1: 슬럼프 당연히 있었고요.
0: 네.
1: 아마 모든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슬럼프라는 게 그저 연습이 약간 실증 나고 좀 악보만 봐도 이렇게 짜증이 나는 시기인 것도 사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도 약간 본인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본인에게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좀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슬럼프의 시기를 잘 넘기면 본인의 음악 정체성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나 정말 악기 쳐다보기도 싫고 소리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런 시기가 몇 번 왔었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 와서 그 소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은 교수님과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저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좀 긍정적으로 자극을 주셨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저보다 먼저 이 음악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중학생은 스스로 이거를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예를 들면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를 먹는 것과 이렇게 쇼핑으로 많이 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슬럼프에 너무 깊게 빠지지 않게, 또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나중에 좀더 본인이 단단해질 수 있게, 네,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예찬 씨, 서영 씨, 아주 좋은 솔루션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자, 윤인호님, 따님에 대해서 걱정도 되시고 또이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오늘 어린 예술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멋지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님도 분명히 잘 이겨낼 겁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이야기해 준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강현빈 씨의 비올라 연주를 들어봐야겠죠?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2: 저는 브람스의 비올라 소나타 2번 1악장을 준비했는데요.
0: 네.
2: 이제 제가 평소에 브람스의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2번 1악장만이 가진 그런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곡을 꼭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0: 아, 브람스의 또이 음악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가져왔군요.
2: 네.
0: 알겠습니다. 자, 두 분.

0: 브라바. 브람스의 비올라 소나타 2번 이플레창초 작품호 120중 1악장 알레그로 아마빌레. 강연빈의 비올라, 추원주의 피아노 협연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체리 와이팔 제이님, 비올라 연주 너무나 감미롭고 좋네요. 묵직한 울림이 느껴지는 게 연주자가 잘해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현 김현님, 마치 현을 눌러주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소리 보내셨고요. 이동일님, 비올라 선율이 열어젖힌 문으로 들어가니 브람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오미셀님, 서로 대화하는 듯한. 강현빈님, 비올라 연주와 추원주님의 피아노 연주 정말 멋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난번 고등학생 신분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찾았을 때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은지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정예찬 씨는 유명해지기만을 바라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연주자라고 대답을 해줬고요. 윤서영 씨는 꾸준히 열정적으로 하는 연주자, 또 보러 가고 싶은 연주자 보내주셨습니다. 강현빈 씨는 감동과 위안을 주는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비올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해줬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어린 예술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예찬 씨.
1: 일단 저를 롤모델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음악을 하신다면
0: 네.
1: 그냥 그 꿈꾸는 이상을 어떤 벽에 부딪혀도 어느 정도는 놓지 않고 항상 그거를 가져가면서 어릴 때 마음을 지키고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아주 또 깊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서영 씨.
2: 우선 저를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자꾸 세 분. 네, 이야기해 주세요.
2: 저는 좀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도전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많은 뭐 어린 친구들도 만나보고 제 뭐 또래 동기 친구들도 만나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콩쿠르를 준비할 때 이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들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런 두려움도 다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한 많이 도전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현빈 씨.
3: 아, 네. 저는 결과 때문에 조급해지기보다는 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3: 네.
0: 아, 우리 세 분의 이야기, 어린 예술가 출연자분들이 다 보고 또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에게 연주곡뿐만 아니라 청취자들에게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추천곡도 한 곡씩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찬 씨 추천곡은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두 분 어떤 곡들을 가져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서영 씨?
2: 제가 추천곡으로 들고 온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파르티타 for solo flute in A minor BWV 1013번입니다. 이 곡은 바흐가 남긴 유일한 무반주 플루트 작품인데요.
0: 네.
2: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작품이라서 다 같이 듣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특히 제가 이 선생님의 음원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연주한 플룻이 아니고 그 바로크 악기 그 트라벡소라는 바로크 시대 악기로 연주가 된 음원이라서 조금 더 색다르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현빈 씨.
3: 저는 슈만의 환상소곡집 작품번호 73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0: 네.
3: 제가 전공을 시작한 초등학생일 때부터 진짜 많이 좋아했던 그리고 또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곡들 중 하나라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오늘 피아니스트 정예찬, 플루티스트 윤서영, 비올리스트 강현빈 이렇게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정말 가슴 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술가의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세 분의 내일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아노로 협연해 주신 김동주, 추원주 두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린 예술가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릴 곡은요. 윤서영 씨의 추천곡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플루트 파르티타 A단조 바흐 작품으로 1013중 1악장 알라망드 바르톨트 쿠이겐의 플루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릴 함신유카 심포니송의 마스터스 시리즈 공연이 있습니다. 제2회 PCMF 평택 실락축제 6월 5일 금요일, 6월 6일 토요일 공연.

네, 여러분 초대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귀염원의 챔버홀 김상진과 김규현 듀오 리사이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초대석 주인공이죠. 7월 14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을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다시 만난 어린 예술가 강현빈 씨의 추천곡이죠. 슈만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73, 미샤 마이스케 첼로, 마르타 아레리체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는 감정을 종종 파도에 비유한다. 밀려오고 덮치고 삼켜버리는 힘. 하지만 감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감정은 파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높아졌다 낮아지고 강해졌다 약해지고 왔다가 지나간다. 리듬을 이해한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슬픔의 박자일 뿐 삶 전체의 멜로디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찰리 빈 웍스의 사랑과 평안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창 카펫은 리더스 클럽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상욱 작가의 감정 통과의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해보신 적이 있다거나 이런 말이요. 너는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지나치게 많아서 힘든 거야. 감정을 좀 덜어내봐. 단순하게 조절해봐. 이런 말들. 살다 보면 이런 말 오가기도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말들, 아, 이거 우리가 하는 흔한 오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제대로 지나가는 법을 배우질 못해서, 익히지 못해서 힘든 거다라고 이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또 조절하려고도 하지 말고 숙제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통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영영 똑같은 감정만 딱 이렇게 내 남은 생에 있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죠. 감정은 지나가기 때문에 아, 돌아보시면 아,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잘 통과했네. 잘 지나온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험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몇 살이든 간에 그런 경험 하나 이상쯤은 아마 다 아, 크고 작게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감정으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감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싶어요. 탐구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이상욱 작가의 감정 통과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욱 작가님도 북카페 잘 듣고 계시대요. 카페인이신 거죠.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지금 북카페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연휴에 생방이라고 감동이라고 하는 그 사연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아, 오늘 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어디 계신지 사연으로 많이 알려주시죠. 지금 5월 25일 월요일 어디서 무얼 하면서 북카페 접속 중이신지 알려주시죠. 아, 그리고 박영민님. 24일, 어제, 네, 어제, 시집이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북카페 들으시다 보면 이제 코너별로 가끔 이제 책 선물 나가기도 하잖아요. 초대석에서도 책 선물 드리고 또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도 그날 얘기 나누는 책 선물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화요일,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특별 초대석 있었죠? 윤재림 시인 오셔서 시집과 동시집 두권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진짜 찐 감동을 느꼈다는 사연을 그 후로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집 선물 받으신 분들 사연도 오고 있습니다. 저희 빨리 발송했잖아요. 참깨나라 조현출님의 그 발송이 방송 끝나면 바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카페인님들의 당첨자 주소만 있다면 바로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당첨되면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그 생각보다 빨리 그 선물이 와서 책 선물이 와서 놀랍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시면서 박영민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윤재림 시인께서 직접 그려주신 구름과 새는 동심의 세계로 훅 들어가게 하였고, 날마다 좋은 날에 둥글둥글한 문장에 살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하고 이렇게 메모를 해주셨죠? 시인께서도 날마다 좋은 날이시길. 윤고은의 카페지기와, 윤고은 카페지기와 수뇌부, 그리고 애청자분들도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집 받고 나서 제 방으로 다시 들으니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네요.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선물 잘 받으시리라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가끔 너무 잘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게 잘 도착했어요. 언박싱 같은 느낌인 거죠. 사연 주시면 더, 아, 잘 도착했구나 하면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도착한 사연들도 오늘 오자마자 막 봤는데, 박일용님은 오랜만에 EBS 들어오는데 이런 금 같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너무 기쁜 오후입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더라고요. 금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칭찬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말에 도착한 메시지 사연들도 다 이렇게 챙겨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루시의 스타라이트 그리고 구화 숫자들의 높은 마음 듣고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카페인님도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승현님, 고은님 30일이 분당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제 동생의 생일인데요. 토요일 낮방에 제 방으로 다시 들어보라고 할게요. 반말 축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이렇게 동생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광훈아, 형이 너의 생일을 너무 축하해 메시지 띄워주셨어요. 30일, 와, 이렇게 지금, 토요일에 이 방송 챙겨 들을 수 있도록 다 이게 계산해가지고 북카페 스케줄을 꽉 이미 머릿속에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넣어두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 순애부가 지금 이렇게 제방 시간까지 쫙 꿰고 있는 이렇게 챙겨주시는 우리 승현님 이 센스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광훈님이군요. 이 분당에서 버스기사로 일하시는 저도 저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저도 타본 버스일까? 갑자기 막 두근두근 세상 모든 버스 탈 때도 두근두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광훈아, 형이.

언니, 승현이 형이 반말 축하 신청했어. 여기가 승현이 형 단골 카페거든?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와, 너무너무 멋진 일 하고, 너무 정말 수고로운 일 하고 있는 광훈이. 아, 오늘 정말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 아, 나중에 승현이 형은 생일이 언제야? 나중에? 어, 광훈이가 승현이 형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줘도 눈 크게 부릅뜨고 챙겼다가 소개해줄게.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배나리님, 가족들과 늦은 어버이날 식사하러 가며 듣고 있어요. 저의 사랑하는 두 아이, 사랑, 소희와 함께 듣고 있어요. 고은님 목소리로 인사해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몇 살일까요? 근데 왠지 느낌이, 저보다 어리거나 친구 같은 느낌, 예, 저보다 훨씬 어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부를게요. 사랑아, 소희야, 안녕.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사연 보내주셨어. 나리님이. 맛있는 식사 잘 하고, 그리고 오늘 즐겁게 가족의 소풍, 늦은 어버이날 식사 자리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어. 아, 사랑이랑 소희도 북카페에 놀러와. 나이가 뭐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북카페의 반말 축하는 뭐 상큼하니까 네 그렇게 그냥 들어주시죠. 정은숙님, 저도요. 저도 윤재림 시인 시집 토요일 너무 반갑게 잘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일 화요일 7시 낭독 모임에서 회원님들과 낭독 즐길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 낭독으로 내일 또더 울려 퍼지겠네요. 이 시인, 작가들이 진짜 꿈꾸는 그런 순간 아닐까 싶습니다. 민경춘님은 제가 지금 어디서 북카페 듣고 계세요? 사연 이렇게 보내주세요 했는데, 아, 오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북카페 듣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지금 몇 시인가요? 출장 중이라 잠들기 전, 아, 잠들기 전, 지금 밤이군요. 잠들기 전 출장 근무 여독을 풀며 듣고 있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멀리 출장 가셨습니다. 여독 풀면서 북카페가 또 매일매일 그 일상의 리듬을 유지시켜 드리니까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91 쓰시는 카페이님, 4일 전부터 제주도를 걸어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걸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다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5일째랑 다리가 많이 많이 아프지만 그만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나 자신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의 걷기 여행에 북카페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사연 주시니까 우리도 지금 함께 그 제주도 걷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5월 25일, 아, 요맘때, 이제 6월로 접어드는 요맘때, 수국이 진짜 엄청 많이 피었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비가 오고 나면 또 무럭무럭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7091 쓰시는 카페이님, 걷기 정말 즐겁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이제 새로운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망설임으로 정해봤습니다. 망설임. 그첫 번째 단상부터 만나보시죠.

요즘 우리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정답을 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뒤져 단 몇 초 만에 완벽해 보이는 문장을 써내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척척 내놓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똑똑하고 유능한 인공지능에게는 결코 망설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수많은 연산 과정이 있겠지만 감정에 부딪혀 멈칫거리거나 혹시 이 대답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커서를 깜빡이는 법이 없죠. 주어진 확률을 바탕으로 오차 범위가 가장 적은 효율적인 정답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할 뿐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기로에 서서 주춤하고 머뭇거리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사소한 일상을 결정할 때부터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는 일 혹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이르기까지

늘 망설입니다. 효율성이 최고의 미덕이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인간의 망설임은 종종 답답한 우유부단함이나 시간 낭비로 치부되곤 합니다. 남들은 다들 1초 만에 정답을 찾아 저만치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확신을 갖지 못해 제자리를 맴돌며 뒤처지고 있다는 뼈아픈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김혜란 작가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직 인간만이 가진 가장 고유하고 아름다운 특성으로 바로 이 망설임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결코 나약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답이 없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나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칠 파장을 윤리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멈춰서는 아주 치열하고 거룩한 사유의 과정인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단어를 고르고 또 고르는 진지한 머뭇거림. 당장의 이익보다는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 수없이 밤을 지새우며 번뇌하는 묵직한 시간.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 깊고 따뜻한 망설임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온기를 지닌 인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정답을 모를 때만 망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뻔히 알면서도 그 차가운 정답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봐 기꺼이 오답을 선택하기 위해 망설이기도 하는 다정한 존재니까요. 그러니 1초 만에 답을 쏟아내는 모니터 앞에서 남들보다 결정이 늦다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에 휩쓸려 섣불리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잠시 쉼표를 찍고 기꺼이 고뇌할 수 있는 망설임의 특권.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노 리플라이의 콤마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망설임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바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거, 그거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이라는 거,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설임에게 조금 더 집중해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박양숙님, 치열하게 멈추는 망설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멈추는 온기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따스합니다. 망설임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망설임의 재질은 굉장히 포근한 것이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정광자님, 북카페가 하루하루 숨 쉬는 의미를 부여하네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숨 쉬는 의미를 북카페가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 와, 진짜 멈출 수가 없겠네요. 멈출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더 멈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광자님이 카페인을 즐기며 오늘도 시간의 흐름을 유영합니다. 이곳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무탈 건강, 만사 형통, 행복 만땅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네 글자들을 다 이렇게 선물로 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현님 동생 광훈아 생일 메시지, 나간 거 들었어? 지금 광훈님 생일 축하, 제가 해드렸는데, 많은 카페인 분들도 이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옥현 님도, 지금 버스에서 승객과 기사님 모두 북카페 반말 축하드리며 웃고 있을 모습 상상이 됩니다. 하셨고요. 지금 박용례 님도, 박주영 님도 다 축하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정용재 님, 우리 용재 님도 버스 기사시잖아요. 분당버스 기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앞으로 12시에서 2시, 8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윤거운의 북카페가 울려 퍼지는 버스가 하나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화팅 하셨습니다. 아 진짜 버스 탔는데 북카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와 진짜 너무 큰 감동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근데 그렇게 그 북카페 카페인님의 버스를 탄 카페인님 계셨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사연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리님, 배나리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랑이와 소희 이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방송 듣고 수줍게 미소 짓네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8살, 5살이라고 합니다. 8살, 5살. 와, 사랑아, 소희야, 지금도 듣고 있어? 맛있게 먹어.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이제 보러

등서림에 대해서 이번 한주 일카통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 이상훈님 듣고 계십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확인 후 카페에 지인 잠시 만나러 나오셨다고 지금 무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지아에 출장 가신 민경춘님 제가 거기 몇 시일까요? 했더니 조지아주 현재 시간은 23시 22분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요 사연 왔을 때보다 조금 또몇분더 흘러갔겠지만, 이렇게 생방, 바로바로 소통하는 느낌 너무너무 좋습니다. 카페인님들 어디서 무얼 하면서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계속 보내주시죠. 사라 바렐리스의 언차티드, 그리고 더 라스트 굿나잇의 Pictures of You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북클럽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동민 작가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요. 염승숙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둘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승숙 작가님 그래서 우리 카페인분들과 조금 더 얼굴 이렇게 맞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각도로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구도 보라통에서 많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카페인님들. 아, 이 정춘경님이
2: 네.
0: 내적 방황 중에 북카페를 못 듣다가 오늘 들으니 역시 북카페는 들어야 하네요.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2: 그렇죠. 마음이 네. 좀 심란하고 곤란한 와중에는
0: 네.
2: 타인의 목소리가 소음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2: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0: 맞아요.
2: 더 피로하고
0: 맞아요.
2: 그럴 때는 못 들을 수도 있죠.
0: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오늘 들으니까 이제 그 시간을 좀 약간 통과해 오셔가지고 오늘 들으시니까 또 약간 마음이 훅 풀리시는 거죠.
2: 다행입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버스 기사님들이 많이 네, 사연 주십니다. 아까 그 버스 기사님 생일 축하 사연 신청해 주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축하 사연 보내주신 버스 기사님 계시고 지금 8745 쓰신 카페인 버스 기사님이십니다.
2: 아, 그러시군요. 네,
0: 오전 승무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무 시간에 북카페 열심히 틀어놓는데 전에 그분 빼고는 아직 한 번도 카페인 못 만난 듯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카페인 혜진님, 서혜진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반짝 만남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제 카페인을 만나지 못했다. 근데 이게 내가 타면서 버스 타면서 저 어디 내릴 거예요 말하기도 이것도 이제 그런데 저 카페인입니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2: 그렇죠. 드물고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못 만나시는 게 당연한 것 같긴 한데.
2: 아니면 정말.

0: 정말 쑥스럽고 수줍음 많으신 카페인 분들은 또
1: 네.
0: 미처 내색 못하고 속으로만 좋아하다가 이제
1: 맞아요.
0: 내리실 수도 있죠.
1: 그렇죠. 아, 이런, 오늘 요 뭔가 정겹습니다. 또
0: 네.
1: 연휴고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박정희님은 잠깐씩 듣던 고은님 목소리 오늘은 마음껏 들어요. 휴일이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텃밭에서 상추 쑥갓 뜯어다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쌈장이랑 같이 먹는데 너무 맛나고 삼사하네요 하셨는데 삼사? 삼삼하네요인가?
0: 삼삼삼사
1: 감사하네요인가? 근데 왠지 사
0: 쓰리포
1: 슬퍼하네요.
0: 네.
1: 슬퍼하네요. 좋은데요, 정희님?
0: 네,
1: 지금.
0: 좋은데요. 네, 이 맘껏이라고 하는
1: 네.
0: 표현이 정말
1: 네.
0: 만족스러워요.
1: 그러니까 슬리퍼라고 하시니까 뭔가 리듬
0: 네.
1: 타는 느낌. 여름에 우리 그
0: 네.
1: 여름 하면 떠오르는 가요들 있잖아요. 저는 뭐쿨 요런 이제 뭐 듀스 이런 음악들
0: 네.
1: 생각나는데 그런 리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0: 그러네요.
1: 삼사하네요. 네, 그다음 사연 또 볼까요?
0: 네, 2789님. 어제부터 이불 빨아서 볕에 말리고 있습니다. 5월은 공기바람 햇살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달인 것 같아요. 이번 주로 막 내리는 5월을 아껴 써보기로요. 5월을 아껴
1: 아,
0: 쓴다? 와, 너무 좋은데요.
1: 5월 막 내리는지 몰랐어요.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사실. 네,
0: 그렇습니다.
1: 막 오른지도 몰랐는데, 이런 느낌인데. 이
0: 네.
1: 옥현님, 도서관에서 모비딕을 읽고 있어요, 지금. 연휴에 왜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책 말고 진짜 바다 보러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0: 뭔가
1: 하셨습니다.
0: 고도의 자랑 같기도 하고요.
1: 아!
0: 바다보다 도서관이 더 좋은데, 내가 왜
1: 그렇죠.
0: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1: 맞아요.
0: 느낌?
1: 그리고 지금 바다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0: 그렇죠.
1: 차 막혀서 지금 지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0: 네.
1: 옥현님. 네, 지금 자랑으로 우리가 해석을
0: 네,
1: 했습니다.
0: 도서관 너무 좋죠.
1: 네, 즐겨주세요.
0: 잘하셨습니다.
1: 자, 오늘도 우리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책 소개를 해볼까요?
0: 네, 오늘은 지난주 이태준에 이어서 김동리 작가의 단편 소설이고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소설은 등신불입니다.
1: 네, 등신불.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김동리 단편선. 요책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책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요 선물,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오늘은.
0: 오늘은,
1: 김동리?
0: 네, 다 좋습니다. 다세 글자네요.
1: 네. 그러면 김동리.
0: 네.
1: 네, 김동리. 요 작가 이름으로 말머리 하셔가지고, 책 받으실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지금 샵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방송 말미에 책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김동리 작가. 아, 이 정말, 우리의 그, 근대 문학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0: 네.
1: 작가.
0: 잘 알고 계시나요?
1: 김동리
0: 김동리
1: 작가요?
0: 작가에 대해서?
1: 잘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지금, 갑자기 뒷걸음질 쳤어요.
0: 아니, 좀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이어나가 보려고
1: 네.
0: 했는데.
1: 국문 전공인데 갑자기 내가 김동리를 얼마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0: 아니, 너무 유명한 작가라고
1: 네, 들어는
0: 시작하시더니.
1: 봤어요. 읽어도 봤죠. 근데
0: 그럼요.
1: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느
0: 그러게요.
1: 정도 돼야? 네.
0: 너무
1: 네.
0: 당황했는데. 어쨌든, 김동리 하면요. 우리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1: 네.
0: 김동리 하면, 뭐, 영마, 무녀도.
1: 맞아요.
0: 이런 초기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라면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1: 네.
0: 아마 그 작품의 줄거리 정도만 기억나는 정도. 아니면 정말 제목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1: 네.
0: 우리 어떤 근현대사에서 김동리, 작가 김동리, 문학가 김동리가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에 대해서라면,
1: 네.
0: 뭐, 너무나 좀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1: 아, 그쵸.
0: 그쵸.
1: 맞아요.
0: 재미있는 게, 무녀도 영마와 같은 초기 어떤 주술적 세계, 무속신앙, 적 세계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김동리의 초기 작품 세계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책에 대해서는 좀 김동리가 절필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절필 이후에 한국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다시금 해방 이후의 전국에서 소설 쓰기를 다시 시작했던 김동미의 네. 후기 세계를 또 조명하고 있거든요.
1: 오늘은 후기 작품을 보는 거군요.
0: 네. 지난주 이태준 작가의 달밤 한 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의 이태준 작가의 친일 행위까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네. 김동미 작가는 정말 드물게 그 친일에서 좀 벗어나 있는 작가죠. 네. 34년에 무녀도로 데뷔를 했는데 네. 바로 37년 노구교 사건에 의해서 38년에 중일전쟁이 시작돼요.
1: 네.
0: 노구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일본군이 중공군을 이제 강제로 공격한 상황에서
1: 네.
0: 다시 좀 세계 제2차 대전에 시류에 힘입어서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탈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38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당시 식민통치하였던 아래에 있었던 조선의 작가들이 당연히 이제 일제에 동원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동리 작가는 데뷔한 지 한 4, 5년 만에 아예 절피를 선언하고
1: 네.
0: 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1: 와.
0: 큰형인 김범부라는 인물이 이제 네. 해방 이후에 정치인까지 오르면서 이 김동리 작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나오는데 그 형을 따라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소설도 쓰지 않고 뭐 광명학원이라고 하는 야학에서 좀 선생 노릇도 하고
1: 네.
0: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1: 와.
0: 아예 그냥 숨어 사는 거죠.
1: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0: 맞아요.
1: 데뷔하자마자 글 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냥 던져버린 거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어떤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네. 시류에 편승하지 않겠다. 그것이 당대에보다는
1: 네.
0: 오히려 후대에 의해서 친일이었나 아니었나를 판별하고 가늠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역사라고
1: 네.
0: 하는 것이.
1: 그렇죠.
0: 그런데 당대에 나는 이제 친일에 협력하지 않겠다. 일제에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숨어버린 것이니까요. 어떤 작가적인 의식이 아주 뚜렷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1: 그렇죠. 그때 이렇게 내가 글을 쓰지 않겠다 선언하고 나서 그 글 쓰지 않는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기꺼이
0: 맞아요.
1: 내가 남은 생을 다 글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는 쓸 수 없다라고
0: 그렇죠.
1: 생각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38년 이전부터 전국 이 식민지 조선의 정황이 너무나
1: 네.
0: 힘겨워지고 있었고 해방은 45년에 가야 이루어지니까요.
1: 그쵸.
0: 아주 꽤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뭐 다솔사라든가 해인사라든가 두루두루 전전하면서
1: 네.
0: 절에서 계속 머물렀다고 해요.
1: 그
0: 과정이 좀 재밌었던 이유는 이 무녀도로 데뷔를 했잖아요.
1: 네.
0: 전통의 무속신앙 무녀 어머니 이 단애가 등장하고 그 단애의 아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1: 맞아요.
0: 극적 갈등을 서사화했잖아요.
1: 네.
0: 그 안에서 정말 이 주술적 세계가 뒤로 밀려나고 근대로 향해가는 인간적 세계를 조명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녀도로 데뷔하고 나서 이 등신불 부처의 세계를 조명한 것은 1961년 발표예요. 시간적인 경과가 꽤 있죠.
1: 그러네요.
0: 거의 20여 년도 넘는 세월 동안 이 뭔가 순환하다시피 다시금 이 인간의 믿음과
1: 네.
0: 신앙이 인간적 삶과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진 것인가? 라는 의문을 독자가 갖게 마련인데 백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무녀도를 쓰기 전해에 이제 다솔사라고 하는 절에 좀 한 달간 머물렀을 때가 있었는데 큰형 범부와 함께 머물렀대요. 전황의 시기를 좀 피해서 숨어든 거였는데
1: 네.
0: 그 과정에서 어느 날 만해 한영훈이 다솔사를 방문한 거죠.
1: 이런 스토리 너무 좋아요. 우리 아는 이름이 막.
0: 그러니까요.
1: 또 아는 이름 속에 들어가고.
0: 또 누구 알아요?
1: 누구 아냐고요? 아냐고 좀 묻지
0: 네,
1: 마세요. 지금 누구 알지?
0: 네.
1: 일단 만해 한영훈은 압니다.
0: 네,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만해 한영훈이 차를 내와서 함께 마시다가 큰형인 범부에게 물어봤대요. 네. 혹시 우리나라 승려 중에서 분신 공양을 한 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큰형, 그 동리의 큰형 범부가 아이, 대사님도 모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최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분신 공양은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있지도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신 공양을 한 사람 승려가 있을까 아닐까의 여부에 대해서 막 떠들고 있는데 네. 그걸 옆에서 이제 빗자루 쓸다가 김동리가 들은 거죠. 아. 분신 공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꾸를 했다는 거죠. 머리 위에 아주 뻘겋게 달궈놓은 향로를 뒤집어 쓰고 네. 합장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아주 천천히 자기 몸을 스스로 불태워 성불에 이르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1: 너무나 강렬하잖아요. 네.
0: 개념만 들었는데 그 강렬한 충격에 김동리 작가가 사로잡혔다는 거죠.
1: 거기서부터 시작된 소설입니다. 등신불로 네. 오늘 얘기 중이고요. 안예은의 홍연 듣고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동리 단편선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이 김동리 단편선, 우리 카페인분들 말머리 김동리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책 선물 받으실 주소 포함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어떻게 김동리 작가가 한 20여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소설을 쓰게 됐느냐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 주영님, 박주영님이 한용운과 김동리의 만남 흥미진진하네요. 모의고사 지문에도 많이 나온 김동리죠?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진짜 흥미진진한 얘기였어요.
1: 맞아요.
0: 이 분신 공양?
1: 네.
0: 네, 너무 서서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1: 그쵸.
0: 속도감도 좀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고요. 훌딱 해버린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그쵸?
1: 이때 그 분신공양에 대한 설명이 이 젊은 작가였던 김동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당혹감과 또 한편으로는 영감을 심어주었는지를
0: 그렇죠.
1: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것을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설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가 와. 61년에 이르러서야 이 소설을 완성하고 발표했다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작가로서 굉장히 좀 고무되는 일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진짜 승숙 작가님도 소설 쓰시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와 진짜 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얼마나 설렘으로 그 광기에 가까운 에너지로 들끓었을지가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더.
1: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만의 한용운과의 이 다솔사에서의 만남이
0: 네.
1: 1930년대라는 생각에 이르면 이제 1940년대 해방. 1950년대 아, 한국전쟁
0: 그쵸.
1: 그리고 1961년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산업화로 들어서기 직전에 국가 재건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역사적 변동의 시기에 서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0: 네.
1: 그 과정에서 대비, 절필, 다시 집필하는 문학적인 시간적 경과도 이뤄냈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머릿속으로 회오리치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도 있지만 문학적인 어떤 갈증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0: 그럼요.
1: 그러다 보니까 큰 역사적 줄기 시대사의 흐름 안에서 한 명의 작가가 변화하고 변모하는 과정을 책 한 권으로 일별할 수 있다는 건 독자로서도 큰 행운인 것 같아요.
0: 김동리 작가의 후기 소설들 좀 챙겨 읽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5083 쓰시는 카페인님, 등신불, 무녀도, 영마, 바위 등 다 읽었습니다만 다른 책은 책꽂이에 다 꽂혔는데 어찌하여 등신불이 빠져 있습니다.
1: 어머? 이럴 수가?
0: 아니 사연이 네. 되게 세련되게 펼쳐져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네. 제가 꼭 등신불 책을 받아야 할 이유랄까요? 꼭 받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귀여워요.
1: 이거는 알고도 속아주고 싶은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드네요.
0: 왜 그것만 빠져있지?
1: 그러니까요.
0: 북카페에서 선물 받으라고?
1: 네. 이걸 받아서 네. 꼭 책장에 네. 끼워 놓으셔야겠네요.

0: 완성됐을 때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 그런
1: 그렇죠.
0: 느낌. 네. 우리 비타민 PD님이 드립시다! 네,
1: 네.
0: 드립시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신수아님. 아, 김동률 중학교 때인가요? 어? 지금 처음에 이제 감자 배달하기 생각하셨어요.
1: 아, 김동인 작가와 좀 헷갈리신
0: 맞아요.
1: 거죠?
0: 지금 사연에 김동인 작가와 김동률 작가를 자유자재로
1: 아하.
0: 섞으신 사연들이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재밌습니다.
1: 감자
0: 그래서.
1: 배달하기,
0: 네.
1: 발가락이 닮았다. 뭐
0: 아.
1: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0: 맞아요.
1: 작가죠.
0: 근데 좀
1: 네.
0: 비슷해서 사실 헷갈려요.
1: 그렇죠. 김동률 작가는 사실 필명이에요.
0: 맞아요.
1: 본명은 시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0: 네,
1: 네.
0: 맞아요. 자, 지난주부터 이제 북클럽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학창시절 그 국어 수업시간, 문학시간, 이런 것들 생각난다 하시는
1: 네.
0: 학파인분들이 많으십니다.
1: 아, 그러네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다자의 우사무 1930년대 초반 소설 이야기하면서 동시기 식민지 조선의 작가
0: 네.
1: 이태준을 소환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5주, 6주 정도 근현대 소설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또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해서 김동률
0: 네.
1: 작가의 등신부를 가져와 본 거고요. 네.
0: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동민 작가님은 계속 수능 다시 볼 거라고 하시는데, 수능에 이 근현대 소설만, 요, 근대
1: 갑자기요?
0: 소설만
1: 네.
0: 나오리란 보장도 없지만, 요것만 일단
1: 그러니까요.
0: 마스터하셔서 다시 보시겠다라고?
1: 6점 확보 뭐 이런
0: 아,
1: 건가요?
0: 네. 나와야
1: 네.
0: 하는데.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김동률 작가의 등신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등신불이 양자강 북쪽에 있는 정원사의 금불각 속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의 이름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액자 소설의 형태라고도 할수 있을까요? 소설의 스토리 바깥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경위가 있고 그 소설의 내부에 그 이야기의 진짜 스토리가 이어지는 두 개의 겹을 이루고 있는데 일단 소설의 화자인 나가 일본의 대정대학 재학 중에 학병,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학생 병정으로 이제 차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43년 이른 여름에 23살 나던 때에 이제 차출이 돼서 학병으로 나가게, 전장에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소속된 부대가 북경을 거쳐서 남경에 도착을 하고 서로 다른 부대가 당도할 때까지 아주 잠시간 일정 시간을 머무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주둔했다라기보다는 잠시 대기 수준이었대요. 다음 부대의 도착이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조금만 더 주둔군의 임무를 맡으면서 머물러 있자 이런 명령을 하달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선의 병정들은 움직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루라도 오래 여기 남경에 머물면 머물수록 하루하루 생명 연장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해서 부대 전체가 뭐 인도 진화나 인도네시아 방면으로까지 아주 멀리 이동하게 되면 확실히 언제 다시 본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지
0: 그쵸.
1: 확인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교체 부대, 다음 부대가 하루라도 더 늦게 와줬으면 싶은 그런 소망과 소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인공은 그런 부대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더더 살아남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이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목숨을 건져내야 한다라는 사명감에 이제 취해서 뭔가 이제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군에 소속된 한국 출신의 학병의 몸 정말 하찮은 생명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부대에서 실종된다 해도 사라진다 해도 누가 나를 막 이역말리 끝으로 막 잡아올 거라든가 쫓아올 거라든가
0: 구출한다거나 이런
1: 이러진 않을
0: 그렇죠.
1: 거다라고까지 생각이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지혜를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제나 책상 머리에 항상 나를 좀 머리부터 굽어보는 관세음보살의 좀 미소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작중 인물이었기 때문에 도망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0: 도망치자.
1: 부대가 잠시 머물고 지금 약간 산만한 와중에 난 여기서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0: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네요, 지금.
1: 맞아요. 그래서 부대가 앞으로 한 사흘 이내에 남경을 떠난다라는 말이 이제 부대원들 사이에서
0: 네.
1: 돌기 시작했을 때 아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제 남경에 있는 어떤 이 불교 포교사? 라는 절이 하나 있었대요.
0: 네.
1: 포교사와 같은 서궁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0: 네.
1: 거기에서 사람 한 명을 찾은 거죠.
0: 아.
1: 진기수라는 사람을
0: 네.
1: 찾아서 그를 보자마자 이제 합장을 올리면서 나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나 도망쳐야겠다.
0: 네.
1: 라고 몰래 쪽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진기수 씨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0: 그쵸.
1: 의심하고 아무 신경도 안 써줄 법도 한데, 거절하려나 싶은 순간에 무언가 이 작중인물이 더큰 조바심에 휩싸여서 그 뭐랄까요, 이 오른쪽 손가락을 스스로 물어가지고
0: 아,
1: 살을 벤 다음에
0: 네.
1: 혈서를 쓴 거죠.
0: 네.
1: 이 뭐랄까요, 부처님의 은혜 속에 귀의하고 싶다라고 내용을 적은 거예요.
0: 좀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쵸.
1: 맞아요. 근데 피로써 쓴 귀의 맹세를 들은 거잖아요, 지금.
0: 네.
1: 귀의 맹세.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진기수 씨가 그 쪽지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좀 따라오게라고 한 거예요.
0: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화자, 이 23살 주인공은 이제 조금 다른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1: 네네.
0: 이야기,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포엠의 음악 띄워드릴게요. Find the Light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김동리 작가의 단편 소설 등신불입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이야기 초입부터 이게 액자 구조인데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피치 못할 상황들도 다 어우러져서 공간 이동이 되게 많아요.
1: 맞아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일본군 소속의 조선 학도병이
0: 그렇죠.
1: 중국에 가서
0: 네.
1: 잠시 부대 안에 주둔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일념하에 이 성공함이라고 하는 암자 의 진기수 씨를 찾아간 거예요.
0: 네.
1: 그 승려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죠. 너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 주겠다. 지금부터 가게 될 길은 일본 군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0: 네.
1: 아주 험난한 이 산길이기 때문에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쫓아와야 된다. 뭐
0: 네.
1: 이런 주의를 주고 이제 길을 나선 거죠. 그래서 일본 병정들이 알지도 못하는 산속 지름길을 찾아 나가는
0: 네.
1: 이 과정이 너무나 불가사의하게 그려져 있으면서 또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공간을 200리길을 이동하는 이 주인공의 면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기수 씨가 불현이 깊기를 기원해 주면서 남관세음보살 하고서는 사라지거든요.
0: 도움을 받았네요, 그렇게.
1: 네. 그래서 믿는 건 젊음 하나뿐이고 20리, 30리도 아니고 지금 200리를 걸어간단 말이죠.
0: 네.
1: 하룻밤 막 이틀 낮을 막 거쳐가지고 언제 해가 뜨고 지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만으로 지금 이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당연히 힘들죠. 막몇 번이나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히고 등짝을 긁히고 돌뿌리에 치여서 넘어지고
0: 네,
1: 배고프고
0: 그쵸.
1: 너무 험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 길잡이와 같은 스님을 막 대사, 대사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말도 안 통하니까
0: 네.
1: 중국인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부르면 앞서 기다려주다가 좀 정신을 차리고 따라 붙는다 싶으면 또막 너무나 착착착착 앞으로
0: 네.
1: 가버리니까,
0: 그렇게 빠르게 이동해야만도 도달할 수 있는
1: 맞아요.
0: 거리니까
1: 맞아요.
0: 그랬겠죠?
1: 그래서 정원사라고 하는 절에, 산속 정원에 도착을 했대요.
0: 네.
1: 이런 대목이 재밌어요. 그때 이제 진기수 씨 앞에서 한마디 얻어들었던 쎄쎄. 이말 한마디를 이제 정원사 앞에 도착한 뒤에 그
0: 네.
1: 경함이라고 자기를 이끌어준 승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절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좀 뭐랄까요? 살아남았다는 기분이 대체로는 난감하고 황홀하도록 기쁘면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알수 없다라고 하는 표지로서 이제 눈앞에 당도하니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천천히 정원사 내부의 어떤 불상들을 계속 들어가서 좀 바라보기도 하고 좀뭐 청소일을 돕기도 하고 하면서 이 머리가 하얗게 새고 키가 큰 노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0: 네.
1: 절에 머물게 된 거죠. 진기수 씨는 편지도 써줬대요. 그 정원사의 노승에게. 그러면서 불운을 입었군요. 라는 식으로 이제 환대해 준 거죠. 이
0: 네.
1: 주인공을. 뭐랄까요? 이제 방한 칸을 따로 얻어서 정원사 내부에서 지내면서도 좀 불가에 귀해서 좀 아주 정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나 봐요.
0: 네.
1: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세수하고 예불 보고 예불 끝내면 이제 그절 내부에 복도며 뜰이며 정원이며 뭐 먼지 티끌 하나 없게 할 정도로

0: 청소, 쓸고 닦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스님들 따라서 막 산에 가서 약도 캐고 식량 준비도 하고, 왜냐면 전쟁 중에 식량이 스님이 드실 식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식용이 될 만한 풀잎들 막 이런 거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이파리들, 나무 뿌리
1: 그쵸.
0: 같은 것도 캐고, 그래서 뭐일 마치고 들어오면 손발 깨끗이 씻고 방에 꿇어 앉아가지고 불경을 읽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옆방 스님에게 중국어도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삶을 시작한 거죠. 거의 뭐 취침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온종일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1: 정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0: 맞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연히 이제 정법한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좀 뭐랄까요? 이 새로운 금불각을 구경하는데도 마음이 이끌렸던 거죠.
1: 이제 정말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정원사라고 하는 너무나 또이 상황에서는 신비로운 절이잖아요.
0: 맞아요.
1: 내가 지금 그 주둔군으로 거기 가 있다가 정말 죽을 고비 넘겨서 여기에 오게 된 것인데, 삶의 공간인데 돌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절
0: 맞아요.
1: 안에 무엇이 있는지,
0: 맞아요.
1: 이런 것들.
0: 이절 내부에는 특히 금불각이라는 게 있었는데, 금불각 속에 모셔져 있는 등신불이 있었대요. 그 등신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깊은 감명을 받게 돼서, 이 무언가 정체를 알길 없는 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이 어떤 압력 같은 것이 정체가 뭘까? 왜내 마음속에 내부를 건드리는 이 압박감, 이 거대한 압박감의 정체가 뭘까? 이런 느낌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1: 그 부분을 저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 금박에
0: 네네 금치를 했다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그 금박에 거부감이 있었다면서요, 이
0: 네,
1: 화자가. 이게
0: 맞아요.
1: 소설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금박에 거부감이라고 돼 있어요. 거부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0: 네, 왜냐면 저 금을 다 어디서 갖고 왔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범속한, 세속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상을 다 금치를 해놨어. 반짝반짝하게. 근데 금이 한두 푼 아니잖아요. 다그 특정한 절이나 암자를 움직이게 하는 신도들의 세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들의 세전을 긁어모으기 위한 술책으로 저 금치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많은 금붙이들을 모으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약간 세속적인 거부감 같은 거죠.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저 금불각이 도대체 뭐고, 금불각이 만들어지는 경위는 또 무엇이며,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처음에 싫었던 거죠. 아, 저게 뭐야. 너무 이제 멋부리고, 이게 너무, 좀이 속세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이 종교, 신앙의 면면으로 보면 너무 대책 없이 화려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금불각을 담당하고 있는 노승을 바라보는 시선조차 처음에는 좀 뜨악한 거죠. 저걸 저렇게 금치를, 불상의 금치를 다 해놓고 밤이면 밤마다 다 걸어 잠그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저렇게 애지중지 저렇게 할 일인가? 도대체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꼭 현물로 이제 실체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모든 종교적 신앙과 굳건한 믿음은 실체가 없어도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1: 그럼 뭐할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터의 부다 네이처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도이터의 부단에이처는 10분 정도 분량의 음악인데요. 우리 또 이야기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발췌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음악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 승숙 작가님이 얘기해주신 어떤 그 장면하고 너무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금칠이 되어 있는 그, 불상, 이런 것들을 막 바라보러 가는데, 그 다음 보면 이제 진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이절 내부에는 이렇게 금칠이 되어 있는 금으로 덧씌워진 불상들이 여럿 있었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꼭꼭 숨겨두고 전혀 개방하지 않는 공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건 뭘까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보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반의 어떤 금불상과는 또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일단 머리 위에 화관을 쓴게 아니라 좀 다른 게 얹어져 있었고요.
0: 머리 위에.
1: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일단 주인공은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혔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미리 예상했던 어떤 불상과도 달랐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향로를 이고 있었고, 두 손을 합장한, 고개와 등이 좀 앞으로 수그러진 채, 입도 조금 벌어져 있고, 근데 불상이라고 할 수도 없이 너무나 형편없이 초라한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모르게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결가부좌상이 그 안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0: 불상을 마주한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데, 저도 뭐 절에 가거나. 근데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의 불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금 막 상상을 하게 되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거룩하고 존엄성 있는 불상과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를 느껴지게 하는 어이가 없는 불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허리도 제대로 펴고 앉지 못한 채로 우는 듯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표정으로 온외와 비원이 서린 듯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지는
0: 불상에서
1: 그런
0: 슬픔을.
1: 불상이었대요. 네. 일찍이 본 적도 상상한 적조차 없는 불상 앞에서 주인공이 느낀 충격이 있는데, 그때 막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저건 부처님이 아니다. 불상도 아니야. 라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에 주지스님과 같았던 원회대사가 있었는데, 그 원회대사가 많이 놀랐느냐? 라고 하면서 그 불상과 관련한 기록 한 장을 쓱 내준 거예요. 이 기록을 좀 보고 오너라. 그 기록 안에 저 불상의, 정체가 인간이었을 적의 어떤 만적이라고 하는 스님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만적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인물은 살아생전에 정말 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이 만적을 데리고 제가한 거예요. 제가했을 때그 새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서 만적이 형이라고 따르면서 이제 형제처럼 자라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제가한 남편의 아들에게, 아들의 밥에 독약을 타는 것을 목격한 거죠.
0: 목격했어요.
1: 네. 그 길로, 너무나 극심한 번민에 사로잡혔고, 출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약을 밥에 타는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만적 자신을 향한,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 텐데, 그것을 견디지 못한 채로 어머니도 가정도 다 버리고 귀하게 된 거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삶이었을 것이고, 만적이 출가한 이후에도 이제 어머니와 뭐 대면하게 되었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적이 이제 정원사에서 화식을 끊고 말을 잃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제 보게 돼요. 좀그 당시에 만적은 이 분신 공양을 하겠다, 그로써 성불에 이르겠다라고 주지스님에게 고백을 해놓은 상태였고, 도와달라라고까지 이야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만류하다가 그 의지를 꺾지 못해서 이제 방한 칸을 내어주고 고요한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만적의 머리 위로 들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들기름 항아리를 받들고 스님들이 서서 어깨에서부터 기름을 들이붓고 이제 곡기를 끊고 수행 아주 고난의 수행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한달 동안이나 그단 위에서 방석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대요. 아주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간 거죠. 인간으로서의. 그래서 한 달이 딱찬 날에 이 만적의 성스러운 불공에 참여하기 위한 신도들로 정원사가 뭐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신공양이라고 불리는 대공양이 시작됐는데 그 대공양은 만적의 머리 위에 이제 기름에 절여진 신체 위에 화관같이 향로를 씌우고 불을 붙이는 거죠.
0: 우리 앞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김동리 작가를 사로잡았던 그 이상한 이야기, 그 장면, 거기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그쵸. 분신 공양의 장면으로. 충격적입니다.
1: 그래서 뭐, 이미 오랫동안 한달 가까이 화석이 되어 가고 있는 만적의 육신이었다고 하고, 불기운이 그의 숨골을 뚫을 때,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무나 이 지켜보던 만인의 몸이 움츠려지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의

0: 깊게 종교와 구원과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고심하고 숙고하는 그런 태도로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흥미로운 부분은 그 처음에 이 등신부를 마주했을 때 이 주인공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어떤 비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건 불쌍이 아니야. 부처가 아니야. 다만 인간일 따름이다라고 느끼는 대목이
1: 그러니까
0: 있었는데,
1: 애처로움까지
0: 그렇죠.
1: 느꼈겠죠.
0: 애처롭고
1: 너무 인간에게
0: 안쓰럽고,
1: 느낄 수 있는 감정인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근데 이 인간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신부를 61년에 발표하기 이전에 김동리의 문학적 세계를 아주 함축적으로 응집하고 있는 주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당시 전국도 그랬지만 문단도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서 이 극심한 대립을 이뤘거든요. 김동리는 우익이었고요. 아주 단호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사람이었지만 당대의 임화라든지 정지용이라든지 염상섭이라든지 너무나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좌익의 편에 서서 조선 문학과 동맹을 만들고 극심한 이념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김동리도 하는 수 없이 어떤 이 좌익의 동맹에 맞서서 청년 문학과 협회 우익 계열의 이념주의를 내세웠을 정도로 조금 해방 전국 너무나 혼란한 상황이었고
1: 그러네요.
0: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념이 무엇이냐 인간이 우선이다라는 문학적 가치관을 세우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어떤 인간 동의라든가 흑남철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아주 격렬하게 드러나는데 실제로 이 역사적 비극 안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의 광기, 아주 편집증적인 폭력성 앞에서 좀 간질이라고 당시에는 불렸죠. 비뇌전증성 어떤 이 육체적 발작 같은 것들을 좀 인간 동의라는 작품에서 형상화하면서 조금 더 인간의 정신적 환멸 같은 것들을 전쟁 앞에 참혹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광경을 묘사하고 인간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흑남철수에서는 실제로 그 50년 12월에 6.25 전쟁 중에 갑작스런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대요. 막 피난민과 국군이 어우러져가지고 너무나 절박한 시기에 그 배에 올라타야 하는 이 정말 이 동물적인 세계를 그려놨는데 그 안에서도 이 아이를 출산하는 임산부를 조명하면서 어떤 인간의 존엄함을 이야기했었거든요.
1: 그러네요.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0: 그렇죠.
1: 이런
0: 그렇죠.
1: 생명의 탄생과 죽음과
0: 네.
1: 이 앞에서
0: 맞아요.
1: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작가의 이제 후기 작품 등신불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방원의 사유 메인 테마곡 들으시고 이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는 김동리 작가의 소설 등신불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나 강렬한 얘기여가지고 마치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목격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1: 맞아요.
0: 네, 지금 유영주님도 김동리가 전하고자 하는 인간다움의 메시지가 활활 타올라서 마음이 뜨겁고 무거워지네요. 라고 하셨고 신수아님도 이별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얼굴 표정이 다 담겼나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만적의 기록이
1: 맞아요.
0: 좀... 이게 무겁잖아요.
1: 그렇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어떤 성불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네.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 오로지 소신공양을 위해서 수행을 완성시키겠다라고
0: 네.
1: 하는 어떤 인간의 극단적인 행위의 추구 이런 것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등신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어떤 인간다움을 극복하고
1: 네.
0: 조금 더한 단계 위, 또 다른 층위로 나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김동리는 사실은 인간다움, 인간주의라고 하는 것도
1: 네.
0: 아주 나약하게만 보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김동리 문학 세계를 훨씬 더 특수하게 조명하게 되는 이치로 남는 것 같은데,
1: 네.
0: 사실은 김동리는 어떤 순수 문학의 정체를 신인간주의라고 표방했을 정도로, 표명했을 정도로, 이념의 대립보다는 인간 그 자체의 삶의 소중함,
1: 네.
0: 그것을 좀 추구했던 작가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해방 전국에서 좌익과 우익 문학가들의 대립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그들은 술자리도 함께 갖지 않았을 정도로
1: 네.
0: 서로 간의 배척이 너무 심했는데, 문단에서 김동리만큼은 이런 별명이 있었대요. 우파이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별명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념의 대립을 좀 무화시키는 평가잖아요. 김동리를 향한 평가.
1: 그렇죠.
0: 그래서 김동리의 소설집 무녀도가 출간되었을 때 너무 이례적으로 염상섭 작가가 이 신문에 평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설집이다라는
1: 아,
0: 식으로.
1: 이게 그 상황을 잘 지금 이렇게 알려주신 정보들이 없이
0: 네.
1: 보면, 아, 동료 작가가 이렇게 썼나 보다 할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0: 네네네.
1: 당시에.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0: 그렇죠. 말도
1: 있어서.
0: 안 섞고 밥한 끼도 같이 안 먹는 작가들이 그
1: 네.
0: 이념의 대립선상에 있었던 작가들인데, 김동리는 우익 작가였고,
1: 네.
0: 자유의 수호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 좌익 계열의 작가들의 신임과 명망을 얻으면서
1: 네.
0: 김동리가 얼마나 이념 이전에 인간을 먼저 보고 대했는가를 알
1: 그렇죠.
0: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염상섭이 뭐 신문평을 써줘서 깜짝 놀랐다라는 말이 이제 김동리의 수기에도
1: 우리에게
0: 있었을
1: 너무
0: 정도고,
1: 소중하네요, 그런
0: 네,
1: 기록들.
0: 맞아요. 그리고 김동리의 소설 출간 기념회가 잡혔을 때
1: 네.
0: 정지용이 술을 사들고 그 출간 기념회에 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1: 정말 흔치 않은.
0: 네. 그래서 정지용이 염상섭 작가도 부르고, 뭐 당대 좌익 작가들을 그 출간
1: 네.
0: 기념회의 뒤풀이 자리에 많이 불러가지고 우르르 쏟아져 왔는데, 그날 밤뭐 다들 안경 잃어버리고 가방 잃어버리고
1: 인간적이네요,
0: 네, 책이며
1: 진짜.
0: 지갑 다 잃어버리는 만취의 상황이 그날 이루어졌다고 많은 작가들의 회고록에서 나올 정도로, 김동리의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인기가 문학가들 사이에서 상당했던 거죠. 특히 김동리는 제자들을 정말 많이 길러냈어요.
1: 진짜 많은 존경 받았을 것 같아요.
0: 네, 박경리 작가도
1: 네.
0: 그렇고 김춘수 작가의 데뷔도 다 김동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 이문구 작가가,
1: 이문구
0: 네,
1: 작가?
0: 이문구 작가가 이제 데뷔 이후에
1: 네.
0: 연좌죄 때문에 어떤
1: 아.
0: 좌익의 부모를 둔 작가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1: 네.
0: 굉장히 많은 이 경찰들의 감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김동리가 이문구는 내 제자다 라고 감싸 안아주면서 더 이상 학교로 찾아오지 마라 라고 소위
1: 멋있네요.
0: 쉴드를 그렇게 쳐줘가지고 이문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감사했다라는
1: 그럼요.
0: 일화가 있을 정도로 좌우익의 이념 논쟁에 앞서서 글만 좋으면 된다, 글만 잘 쓰면 된다라고 아주 제자들을 살갑게 감싸 안아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 어떤 이 신과 구원, 인간과 운명, 어떤 민족과 애국, 그 안에서 어떤 자유의 수호, 이런
1: 네.
0: 부분들이 이제 김동리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아주 전체적인 고도 일관적인 화두였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신인간주의의 바탕을 둔 문학적인 태도가 좀 김동리를 어떤 덕망의 소유자로 이제 이르게 한 바탕이 되었을 건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너무 급변의 시기잖아요.
1: 그쵸.
0: 61년 작품인데 등신불이, 그 이후에 어떤 이 박정희, 전두환, 이런 어떤 군부 정권의 세력이 또
1: 네.
0: 대한민국 남한

0: 사회를 장악했을 때는 또 너무 놀랍게도 이 85년 정도 전두환 정권의 어떤 국정자문위원으로 김동민 작가가 위촉되면서 이게 또 아주 공교롭게 이 정권에 순응하고 권력에 부합하는 작가의 이미지도 또 얻게 되었단 말이죠. 네.
1: 친일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절필을 선택했던
0: 그렇죠.
1: 작가였는데,
0: 정말
1: 또
0: 삶의
1: 이렇게,
0: 아이러니예요, 이런 것들이.
1: 그렇죠.
0: 특히나 이제 대학 안에 경찰을 주둔시키는
1: 네.
0: 학원 안정법을 김동민 작가가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또 이런 어떤 정권의 수혜자라는 이미지도 계속해서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한 명의 작가가 감당해낼 수 있는 여파는 너무나 다양한 갈래로서 작가를
1: 그렇죠.
0: 위기와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고 그 안에서 작가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후대의 문학가들에게 또 판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받는
1: 네.
0: 것이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1: 그러네요. 이게 한 작품 단편 소설 하나를 읽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단편 소설을 읽는 느낌, 읽는 효용인 것 같기도
0: 맞아요.
1: 한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그 작가가 썼고, 그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얘기들을
0: 맞아요.
1: 우리가 다 지금 이 소설 한 편으로
0: 그렇죠.
1: 알아가는 거잖아요.
0: 맞죠.
1: 너무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0: 그렇죠.
1: 듭니다.
0: 이제 막 데뷔해서 2026년에 소설을 써나가고 있는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는 없죠. 시대적 정황이나
1: 그렇죠.
0: 근거에
1: 네.
0: 비추어서 그 작품을 일별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이토록 한 시대를 풍미한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 한 편을 놓고서도 그 작가가 겪어온 모진 시대의 흐름과
1: 그렇죠.
0: 역사적 풍파가 다 그려지기
1: 너무
0: 때문에
1: 고난의 시간들이
0: 맞아요.
1: 진짜 계속 이렇게 해마다 있었기
0: 네.
1: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오면서 글을
0: 네.
1: 썼을까?
0: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근현대 소설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1: 네.
0: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8916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주 이태준의 달밤에 이어 김동리의 등신불도 너무 좋네요. 지금 책장에서 꺼내서 읽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야기도 좋았고 그 이야기 밖에서 들려주신 얘기들도 오래 기억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두분 발표할게요. 아까 그 등신불만 왜 빠져있지 내
0: 아이,
1: 책장에?
0: 참.
1: 하셨던 5083 쓰시는 카페이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2563 쓰시는 이현정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사찰을 찾았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사찰에 오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마음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마음 넉넉히 베풀며 지내고 싶네요. 모두가 편안한 하루 되시길
0: 너무
1: 하셨습니다.
0: 좋네요.
1: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물 보내드릴게요. 시간이 훌쩍 갔는데 우리 다음 주는 그러면
0: 다음 주는 이제 지하촌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떠오르는 작가입니다.
1: 네.
0: 강경의 여성 작가이고요.
1: 강경의 작가. 네.
0: 소금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을 읽을 건데요. 1934년 작품입니다.
1: 네.
0: 정말 간도 당시에 이제 만주로 이주한 한 명의 여성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소금 밀수에까지 뛰어드는 아주 파란만장한 순환기입니다.
1: 네. 강경애 작가의 소금으로 다음 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카페인님들 이 작품 미리 읽어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일단 그냥 갈게요. 이것도 좋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우린 이 작품으로 얘기 나눌 거니까요.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승숙 작가님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0: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이상은의 새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신인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국제 차의 날이 있는 달을 맞이해서요. 아제르바이잔의 차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네요. 아제르바이잔은 독자적인 홍차 문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차를 따르는 잔부터 특이하죠. 특별히 아르무두라고 부르는데요. 잘록한 허리를 가진 모양으로 아래쪽은 차의 열을 오래 유지하고요. 위쪽은 마시기 쉽게 설계된 잔이랍니다. 아제르바이잔의 홍차 문화에서 가장 특이한 건 차와 함께 과일잼을 먹는다는 사실이죠. 빵이나 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다도 문화는 과일잼 한 입, 차 한 모금으로 완성됩니다. 이 과일잼의 단맛과 홍차의 씁쓸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질 때 대화도 술술 풀린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세계의 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기도 하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지난 21일이 국제 차의 날이었다는데요. 오늘 첫 곡, 아제르바이잔의 두 아티스트 엘 앤 니키의 Running Scared였습니다. 2011년 독일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이었습니다. 그 아제르바이잔의 그 공동체 전반의 어떤 소통, 그 법도를 상징하는 차 문화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이벤트가 벌어질 때 일단 차부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나 볼수 있는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서로 만나서 뭐 비즈니스를 하던 뭐 일반적인 대화를 하던 차를 내오는 거는 거의 뭐 숨쉬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만들 순 없죠. 예. 이 마치 따로 국밥처럼 잼과 홍차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데요. 근데 이제 마시고 먹을 때만 입 안에서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잼을 만드는데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재료 주로 딸기나 서양배, 살구, 호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 형체를 잘 잡아서 잼으로 만들어져도 보통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그런 것들과는 차이가 상당하대요. 이 모양이 살아 있고 그런 거겠네요. 보기 좋아야 또 예, 맛도 음미할 수 있고 그 느낌도 배가 된다. 뭐 이런 자세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뭐 보석 느낌의 그런 예, 윤기가 나는데 예. 그리고 발라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빵과 뭐 대부분의 그런 우리가 흔히 잼 하면 생각나는 그런 것들은 주변에 없습니다. 일단 작은 스푼으로 입에 넣고 쌉싸름한 홍차와 함께 쉽게 말해서 달콤 쌉쌀이네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고, 얼마 전 그 기념식 영상을 보니까 헌다식이라고 있어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예. 오늘 예,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달달한 잼은 아니더라도, 마음만으로 그냥 감로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좋은 기운, 어진 기운이 있는 분위기에서 차 한잔하시기 바랍니다. 4392님께서 어젯밤에 딸기잼을 만드셨다고 써주셨네요. 식빵 발라 먹었는데 잼 얘기를 하시네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반갑습니다, 율디. 딸기가 끝물이라 딸기잼을 만들었는데 단 거는 뭐든지 맛나네요. 오수미 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딸기잼이 인기네요. 딸기잼. 아까 제가 영상으로 아제르바이잔 그차 문화 관련 영상 본 거에는 살구 같아 보이더라고요. 살구잼. 오렌지빛 싹 도는 게 동그라니까 그 형체가 이렇게 구슬처럼 예, 예쁘더라고요. 딸기는 좀시 부서지지 않을까 싶은데 7108님께서도 홍차와 과일잼 조합 땡기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괜찮은 조합일 것 같네요. 예.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 보내드립니다. 2026년 유로비전 송콘테스트 입상곡 이번에는 핀란드 아티스트 6위 수상한 노래네요. 린다 람페니우스와 피트 파르코넨이 함께합니다. 리에킨 헤이틴 화염방사기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등수죠. 튜리는 덴마크로 돌아갔는데요. 쉐른 토피고 룬드라는 아티스트의 페비 고루 이엠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예.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2026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이번 경연에서 각각 6위, 7위 차지한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방금 7위는 덴마크의 스웨른 토피골드 룬드의 페르골리엠 우리 집에 가기 전에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핀란드의 린다 람페니우스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피트 파코넨의 열창으로 리에킨 헤이든 화염 방사기 들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투표를 할수 있었다면 요 화염 방사기의 점수를 좀 많이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봐야 뭐다 지난 얘기지만 먼저 들은 1, 3위 곡보다 이두 곡이 난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아무튼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부처님 오신 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여왕과 함께 담배는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주는 훈장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2006년 덴마크 왕실에서 문화적 공로를 인정하는 뜻에서 난네브로그 훈장을 수여했을 때 킴 라르센 그가 발표한 공식 성명의 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그는 정중히 뼈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늙은 길거리 불황자이자 가수가 훈장에 리본에 별까지 달고 으스대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년 후 덴마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자 킴 라센 그는 거액의 사비를 털어 제작한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흡연 금지법에 박수를 보낸다. 건강은 자유를 줄 것이다. 이 포스터에 박힌 슬로건은 금연 공익 광고를 닮아 있었지만 실은 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슬로건 노동이 자유를 준다를 패러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덴마크 군대는 나치 점령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당시 덴마크 군대가 아프가니스탄 파견을 결정하자 덴마크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또 한번 반정부적 발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45년 덴마크 코펜하겐,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나고 자라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킴 라슨의 앞날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세계를 휩쓴 더 비틀즈의 열풍 앞에서 그는 사표를 던지고 전업 음악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1969년 록밴드 가솔린을 결성한 지 3년 만에 스칸디나비아를 대표하는 록밴드로 자리매김합니다. 1973년 밴드 활동 중에 발표한 첫 솔로 앨범 역시 전국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10년 후에 발표한 또 다른 솔로 앨범은 이 덴마크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하드록 사운드에서 어쿠스틱 포크를 비롯해서 스칸디나비아 전통 팝 장르 슐라거까지 아우르면서 덴마크 팝 역사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거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팀 라센. 그는 노동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음유시인이 되길 바랐습니다. 국가문화훈장을 거부한 건 이 거창한 아티스트가 되길 거부하고 거리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하는 악사이길 바랐기 때문이라죠. 미국 진출을 포기한 후 그가 자국어 서사를 고집한 건 하층민, 부적응자,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언어로 전하겠다고 제삼 결심했기 때문이랍니다. 반세기 가까운 삶을 거치며 락이 아닌 음악도 때론 들려주었지만 덴마크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국민 로커입니다. 킴 라센은 덴마크의 사회적 특이점에 주저앉지 않고 제멋에 겨워 뻗댈 수 있는 발판을 이 락의 환상 속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락은 그에게 나아가 덴마크 사람들에게 이 사운드의 음악의 특성을 넘어선 태도가 되었습니다.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덴마크를 설명하는 얀테의 법칙에서 겸손과 순응의 압력을 받으며 답답해하던 덴마크 사람들은 킴 라센의 거침없는 입담과 날카로운 유머에서 대리만족과 해방감을 느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또 다른 별명이 새삼 의미심장합니다. 국민 주둥아리랍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덴마크의 영원한

로커 킴 라센이었습니다. 국민 주둥아리가 예, 제대로 청취자분들에게 통한 것 같네요. 김아리님께서 국민 주둥아리 김 제 이름과 비슷하네요 라고 유영주님께서는 국민 주둥아리 이 의미는 긍정적인데 칭찬 맞겠지요? 예, 그럼요. 예. 그, 제 어린 시절 미국의 한 심야 토크쇼 아주 극심야죠. 보통 11시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새벽 시간 1시, 2시 정말 그 기괴한 토크쇼. 그 토크쇼의 그 프로그램 로고가 커다란 입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처럼 이렇게 벌려진 그런 입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라우드 마우스로 예, 유명했더라고요. 못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대변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킴 라슨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위를 향한 그런 외침이었잖아요. 아래를 향한 그런 비난이나 그런 게 아니라 비난을 위로 향해서 크게 외쳤던 킴 라슨. 550만에 불과한 덴마크 인구 가운데 적어도 한 장, 라센의 음반 한 장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500만 장 기록, 판매 기록 뭐 이런 수치를 보면 그렇죠. 첫 곡은 그의 그 가솔린, 이 밴드 시절에 음악이었습니다. 1975년 킴 라센과 가솔린 이렇게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 괄호 열고 가솔린. 그가 결성을 해서 한 4, 5년 유지했다라는 그 밴드인데 크빈의 민, 내 삶의 여인이여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덴마크 저작권 단체의 집계에 따르면은 이 곡이 가장 많이 재생된 그런 1위 곡이었답니다. 그 2018년 집계에 한정한 이 결과지만 아무튼 틀면 나오는 그런 국민 가요였던 셈이네요. 그리고 아까 왕실에서 수여하는 그런 훈장을 거부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비틀즈가 여왕이 주는 훈장을 거부한 사례로 또 유명해졌었는데 실제로 킴 라센의 밴드 가솔린이 덴마크의 더 비틀즈다라는 비유로 예, 그렇게 유명했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72년부터 78년까지 라슨이 이끈 밴드가 바로 가솔린이네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어법은 그러니까 아까 뭐 사람들의 그런 평범한 언어 덴마크어 중에서도 그런 하층민, 부적응자, 소외된 사람들의 그 실생활의 언어를 쓰겠다. 그렇게 그런 어법을 택하겠다. 라는 목표의식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노랫말도 재밌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게 사랑 고백인데 솔직한 거침없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 둘의 관계가 항상 장밋빛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하면서 나도 알아 내가 공처가라는 걸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든지 달콤함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을 사랑해 라슨식의 문법이 사랑 노래에서도 이런 식이랍니다. 이어진 곡은 머지 않아라는 옴 리트

저처럼 예술 집단으로 활동하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많던데, 한국에서도. 킴 라스는 그런 이상이 있었답니다. 마차를 타고 전국을 떠돌고 싶다, 공연하면서. 그런 의지가 실제로 순회 공연 쇼를 만들게 했고요. 하늘빛 서커스라는 마치 그 텐트, 막 거대한 텐트 여기저기 펼치고 공연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밴드 벨라미, 킴 라센, 그리고 뭐 배우, 예술가 집단이 함께 순회하면서, 뭐, 심지어 차력쇼, 스트립쇼, 이런 코믹한 익살스러운 공연들도 함께 무대에 올렸다라고 하네요. 서커스의 노래라고 본인은 방금 옴리트 머지않아 이 곡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강조했다는데,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 사람들 장례식에서 이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인생을 그렇게 봤던 거죠. 유랑하듯 살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게 인생이다. 내가 떠나는 그런 이별의 자리, 장례식에서 그래서 많이 불렸다는 이야기 같네요. 디스코그래피상에서는 영어 음반은 4장이나 발표를 했대요. 초기에 좀 실패를 해서 덴마크어로 전환한 것도 사실이나, 이후 커리어에서 4장의 영어 음반 또 발표해서 해외 진출도 도모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오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프랑스의 로랑 뷸지의 파라독살 시스템, 역설적 체계, 그리고 알랭 수숑의 에시용 블루지아 펙손, 그런데 만약 아무도 없다면,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네팔의 아니초잉 드롤마가 부르는 불쿠왕카마, 꽃의 눈으로 보면입니다. 음악으로 언제나 불교의 교리와 세계관을 전하는 네팔의 스타 아티스트, 그가 2008년에 발표한 대표곡 중 하나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푸는 게 꽃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임을 조용히 설파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꽃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꽃밭이 됩니다. 가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가시밭길이 됩니다. 사물의 뒷면만 보면 그림자만 보입니다. 꽃의 눈으로 본 꽃밭의 세상처럼 맑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비로운 부처의 언어로 세상을 이야기하길. 세상을 걸어가는 나의 발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선한 세상의 문은 선한 눈으로 바라볼 때 열립니다. 삶을 정직하게 담은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해집니다. 꽃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꽃밭이 됩니다. 가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가시밭길이 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네팔의 불교 승려이자 가수인 아니초 잉드롤마의 2008년 곡 폴코 앙카마 꽃의 눈으로 보면 노래 말고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월드 차트 이어집니다. 오스트리아의 후버트 폰 고이즌의 판첸 라마, 환생 라마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 미국의 기타리스트 산타나의 연주로 유로파, Earth, Cry, Heavens, Smile 부제가 그렇죠? 함께 감상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 소개합니다. 제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시는 박태현 사장님, 대표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율디님, 새음행에서 들려주시는 글로벌 뮤직으로 귀가 열리고 친숙해진 덕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로 여행 온 멕시코 청년들이 숙소 바로 옆 저의 치킨 가게를 두 번이나 찾아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제는 제가 루이스 미겔 좋아하고 나이도 같다라고 했더니 루이스 미겔 공연장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떠나기 전에 방문 노트에 한국어로 본인들 이름과 감사 메시지도 남겼고요. 인도, 대만, 홍콩 등등 손님도 다양한데 이번에는 멕시코 손님들과 멋진 경험을 했네요. 새음행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써주셨습니다. 저는 박태현 사장님 사연 읽으면서 이 흐뭇하기도 하면서 배가 고프네요. 치킨이 막 떠올라가지고 맛있는 닭을 파실 것 같아요. 마음씨 좋으셔가지고 그런 손님 특히 해외 관광객들과 그렇게 대화도 나누시니까 아무튼 저희도 그런데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인증사진도 있네요. 이 5월 24일 멕시코 청년들 마우 앤 세베로 마우리티오와 세베로가 다녀갔는데 조심히 잘 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멕시코식 퐁 이렇게 썼네요. 세베로, 산티아고, 로메라 이름이 이렇게 풀네임이 이렇군요. 세베로, 산티아고, 로메라 인증샷진까지 보내주셨고요. 덕분에 재밌고 흐뭇했습니다. 박태현 사장님 신청하신 음악은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LS2. 그게 너야.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음악 듣고요. 한태인의 월드 차트 함께 하시죠.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시작합니다. 텐시 어서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걱정과 함께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새로운 싱글 소식이 있어요.
1: 오, 예, 네. 맞습니다.
0: 걱정은 왜 하냐면요. 네네. 까치산 별사그램에 뭐 이미 팬분도 우려를 좀 표하시긴 했어요. 잠은 자나요? 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있던데.
1: 안 잡니다. 안 잡니다. 당연히 안 자죠. 네. 잠을 제대로 안 잔 지 3년이 넘었습니다.
0: 네. AI예요.
1: 네. 한숨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0: 잠을 안 자면 뭐 하나요? 음악만 듣나요?
1: 네. 거의 거짓말입니다. 잘 잡니다. 6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잠을
0: 자요. 번갈아 자나? 3명이서 이렇게? 아니요, 디지털 모두, 싱글 네. 6월 4일 6시, 오후 6시를 기해서 저녁 6시를 기해서 발매 스케줄이 나왔네요.
1: 네, 이미 발매는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네네. 6월 4일 6시 같이 새로운 디지털 싱글 미완 앤 반복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이제 발매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캘린더에 저장해 두셨다가 네. 발매가 되자마자 네. 네, 벼락과 같은 속도로
0: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1: 뭐 구입까지는 구입 아니에요.
0: 요즘 구입이 아니라 그냥 네. 스트리밍하는 거죠.
1: 네, 스트리밍을 네. 좀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네. 네, 좀 반응 좀 많이 남겨주시면
0: 댓글도 담으시고
1: 네,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0: 축하합니다. 디지털 싱글 Incomplete and Repetition 새 디지털 싱글의 제목은 미완 앤 반복이죠.
1: 네.
0: 애니메이션 락 그룹 까치산의 새 싱글 소식 축하해요.
1: 감사합니다. 예.
0: 근데 잠을 대신해서 이렇게 또
1: 잘 잡니다. 여러분 네. 자면서도 할 수 있어요.
0: 자면 진짜로?
1: 네. 아니, 잘 자면서도 이제 할 수 있어요.
0: 이걸 또 자면서 만들었다 그래요.
1: 아니야.
0: 락 역사에 명곡들이 이 꿈에서 탄생한 곡이
1: 그렇죠.
0: 종종 있잖아요.

0: 거짓말이에요. 폴 매카트니 경이 거짓말하신 겁니다. 뭐
1: 롤링
0: 예스터데이.
1: 스톤즈의
0: 아, 그렇죠.
1: Satisfaction 뭐 이런 거.
0: Satisfaction도 맞아요. 뭐
1: 예.
0: 그 경쟁, 둘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1: 아니, 혹시 근데 실제로
0: 네.
1: 그런 방법도 써요? 혹시 뭐 이렇게 레코드를 항상 켜놓고
0: 네.
1: 흥얼거리면서 뭐라도 찾아내려고, 건지려고.
0: 그런 방법은 써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써보지 않았어요?
0: 네, 일단 좀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1: 아니,
0: 이제
1: 뭐 이렇게
0: 불러보면서 이렇게.
1: 길을 걷다가
0: 네.
1: 그뭐 흔한 클리셰이지만 떠오르는 악상이 있다.
0: 그런 적은 있어요.
1: 뭘
0: 뭔가 좋은
1: 어떻게 기록?
0: 멜로디가 떠오르거나 이러면, 이제 요즘
1: 폰으로.
0: 핸드폰이 좋잖아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죠.
0: 이제 이렇게 입 가리고 이렇게 흥얼흥얼 이렇게 누가 들을까봐 흥얼흥얼 창피하니까
1: 아,
0: 이제
1: 그게 창피하구나.
0: 밖에서 갑자기 아 갑자기 노래 불러 이렇게
1: 예.
0: 사람들 다 보는데 저 사람 좀 봐봐 하면서 빌런이 되는 거죠.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이렇게 사다다다다 디도디도 이렇게
1: 예.
0: 하면서
1: 디도디도 정도로.
0: 조그맣게 이렇게 불러서 녹음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틀어보잖아요.
1: 예.
0: 안 들려.
1: 그러니까 크게 불려야
0: 예, 시끄
1: 되죠.
0: 밖에 막 시끄럽고 이러니까
1: 예.
0: 막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막 혼자
1: 뭐라
0: 옹냐옹냐
1: 그러는지 뭐 예,
0: 이러고
1: 뭐
0: 있어.
1: 잠꼬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0: 예, 그러니까
1: 있고.
0: 막 작게 한답시고
1: 예.
0: 막안 들리게 한답시고 이렇게 하니까
1: 예.
0: 나중에 가서 틀어보면 안 들려.
1: 앞으로는 자신
0: 뭐라는지.
1: 있게 큰 소리로
0: 그러니까요.
1: 정확히 멜로디를 찍어봐서.
0: 예, 길이나 대중교통에서
1: 예.
0: 핸드폰에다 대고 뭐 뭔지 모를 멜로디를 부르고 있는 사람을 보시거든. 예, 그런가 보다 하고
1: 바로
0: 넘어가
1: 그거.
0: 주십시오. 예.
1: 까치산의 애니메이션 록 그룹 까치산의 한태인이 고른 오늘 음악들 들어볼 텐데요. 어느 나라 차트로 가죠?
0: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차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인도네시아.
0: 또 네, 상당히 좋아하는 차트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곡들이 많고, 제가 또뭐늘 이런 인도네시아의 차트에서 곡을 가져올 때 늘상 가져왔던 장르의
1: 네. 네.
0: 이라는 팝 발라드라든지
1: 샘 솟는다
0: 인도네시아식.
1: 뭐 이런 느낌이에요?
0: 아니, 그 좋은 것들이 이게 보통 차트 음악은
1: 네.
0: 한번 차트에 올랐던 음악들이 꽤나 장기 집권을 해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여기도 물론 그런 곡들
1: 네.
0: 있지만 그래도 좀 리프레시 되고
1: 네.
0: 좀 옛날 음악들인데도 또 이게 다시 올라온다든지
1: 네.
0: 아니면 특정 다른 국가의 어떤 특정 노래들이 의외의 곡들이 올라온다든지 좀 이런 재밌는 양상들이 인도네시아 차트에서는 꽤나 보여요. 네,
1: 회전이 좀
0: 회전율이
1: 이렇게
0: 좋다.
1: 예. 저
0: 아, 회전율이 좋다라고
1: 맨날
0: 얘기하니까.
1: 똑같은 것만 메뉴에 있으면 예.
0: 그런 차트들도 심지어 있어요. 막
1: 그러니까요.
0: 6개월째 10위권에 있는 노래들이 다 비슷해.
1: 맞아.
0: 아, 그런
1: 그냥
0: 국가들도 있는데.
1: 곁눈질만 싹 봐도 아직도 안 변했네. 맞아.
0: 들어갔다가 쓱
1: 예.
0: 보고 아, 오케이. 이러고 다시 후다닥 나오는 차트들도
1: 맞아요.
0: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차트는 그래도 좀 회전이 잘 되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들이 좀 모여 있는 집약되어 있는 차트다 보니까 자주 좀 들려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꽤
1: 그러네요.
0: 오랜만에 갖고 온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자주 찾아 들여다보는 차트라는 거.
1: 분기마다 한 번씩은 가나? 뭐
0: 맞아요,
1: 이런,
0: 맞아요. 분기마다 한두 번, 세
1: 예. 두
0: 번씩은
1: 번, 세
0: 들려드리는
1: 번?
0: 것 같아요.
1: 예.
0: 섞어서든 뭐 단독으로든.
1: 그만큼 소개할 음악이 계속 있는 거라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차트를 제가 커플로 항상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차트는 이번에는 안 가져왔고
1: 네.
0: 인도네시아 차트로만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재밌는 음악들이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황급하게 가져와 본 인도네시아의 차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에서 오늘은 머물 텐데요. 첫 곡부터 바로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인도네시아의 2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예요. 이판 세븐틴이라는 아티스트의 2026년 1월 발매 싱글입니다. 장안 팍사린두라고 해서 이제 억지로 그리워하지는 마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1: 억지로.
0: 있는 곡이에요.
1: 네.
0: 네, 이게 이판 세븐틴 이게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1: 무슨 밴드 이름 같기도 하고.
0: 정확합니다.
1: 밴드예요?
0: 세븐틴이라는 밴드 출신의 보컬리스트예요.
1: 아, 자신의 밴드 이름을
0: 네,
1: 달았군요. 예.
0: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이제 뭔가 한국을 그었던 오래오래 활동했던 세븐틴이라는 이제
1: 네.
0: 팝록 그룹이에요.
1: 네네네.
0: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이제 물론 되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밴드가 해체가
1: 아,
0: 돼요.
1: 네네.
0: 그러니까 해체가 된건 아니고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제 2018년에 순다 해협에 쓰나미가 크게 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세븐틴이라는 팀이 그쪽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 어우,
0: 근데 이제
1: 상상도
0: 실제로 예, 그 순다 해협 쓰나미로 인해서 멤버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1: 비극이었겠네요.
0: 굉장한 비극이에요.
1: 예.
0: 이 보컬리스트만 살아남은 거예요.
1: 또
0: 그 사고에서.
1: 이판에게는 그게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0: 엄청난 트라우마죠, 사실.
1: 트라우마인데.
0: 심지어 멤버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인까지도 같이 그 쓰나미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대요. 제
1: 세상에.
0: 유일한 생존자인 거예요.
1: 어이구야.
0: 이게 진짜 이런 엄청난 영화 같은 엄청나게 비극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 멤버들을 내 일평생에 잊지 않으리라. 내 일생이 세기 일생이 생일이라 하고 자기의 성을 세븐틴으로 쓰고 있는 거죠.
1: 그때부터는 이판이 아니라 이판
0: 네,
1: 세븐틴으로
0: 맞아요.
1: 정체성이 그렇게 됐군요.
0: 맞습니다. 이제 원래 리판 파자르시아예요. 이제
1: 네네.
0: 이름이인데 이제 그거를 본인의 활동명은 이제 평생 동안 세븐틴으로 가져가겠다.
1: 그이 스토리는 인도네시아 사람은 다
0: 엄청나게
1: 아는.
0: 유명한 스토리라고 해요. 굉장히
1: 그렇구나.
0: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가수기도 하고요. 지금 차트 2위에 올라 있는 것만 봐도요.
1: 그러네요.
0: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판의 음악도 그 음악적인 특징들도 세븐틴에서 하던 그런 유지를 좀 이어서 비슷한 결의 음악들을 들려줘요. 인도네시아식 팝록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느낌들을 계승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요. 선명하게 멜로디 중심의 작법을 사용하고 있고 서정적인 발라드나 아니면 좀 미디움 템포의 음악들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노랫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듣고 와서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이판 세븐틴의 장간 팍사 린두 그리움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요. 듣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첫곡 듣고 왔고요. 그 비극의 주인공이자 또 그걸 이겨낸 놀라운 인간이죠. 아티스트 이판 세븐틴의 장간 팍살 린두 그리움을 강요하지 말아요. 최신곡이네요.
1: 네.
0: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소개해
1: 네,
0: 주시죠. 태희씨도. 네.
1: 4910님께서요. 사연 듣고 나니 노래가 너무 슬프게 다가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배채희님께서는 사연 듣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움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멜로디네요. 유유라고 같이 울어주고 계시고요. 송자연님께서는 어우 세상에라고 사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다는 그런 리액션 보내주셨어요. 네.
0: 이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 아티스트의 다른 음악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1: 그렇죠.
0: 들어보고
1: 네,
0: 싶어요.
1: 맞아요.
0: 네.
1: 이게 참 이게 이런 자기의 세상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 이후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0: 네.
1: 있고 진짜 음악의 힘이 새삼 대단하다라는 것도 또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별의 이야기, 헤어짐 자체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감정이 이미 끝났는데 관계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노래를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목도 뭐 억지로 그리워하지는 마. 라는 느낌으로
0: 네.
1: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되게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거의 다예요. 이 아티스트의 이제 노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이별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정서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도 그게 뭐 크게 또 다른 정서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비하인드가
0: 네.
1: 있었다는 거.
0: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연을 듣고 나서 그리움을 강요하지 말아요라고 이 번역을 하니까 이게 무슨 강변이지? 이거 약간 예. 아무튼
1: 그렇죠. 인간들 사이에서의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를 하니까요. 이미 뭐 불편해졌는데도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0: 인간 이판에게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면서도 그게 항상 이 먹구름처럼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계속 짓누르는 이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어떤 강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그렇겠죠.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진 또 않을 거예요.
0: 맞춰가야 되나? 뭐 이런 또. 근데 이 사람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달관한 것 같다라는
1: 그렇죠.
0: 생각도 좀
1: 근데
0: 들기도 하네요.
1: 목소리가 참 서사가 있는 목소리예요. 저도 참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0: 편하게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오늘 한테이너 월드 차트 스포티파이 인도네시아 데일리에서 고르신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로 골라온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인도네시아의 4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예요. 살 프리아디라는 아티스트고요. 24년 4월에 발매된 앨범입니다. Marcos and Such Pants Flash Discs라는 앨범의
0: 오.
1: 수록곡이에요. 아다 띠띡 띠띡 디 우중도아라는
0: 아, 웃어서 죄송합니다.
1: 네,
0: 다시 한 번만,
1: 괜찮습니다.
0: 다시 한 번.
1: 아다 띠띡 띠띡 디
0: 너무
1: 우중도아라는
0: 귀여운 제목인 것
1: 귀엽죠?
0: 같아요.
1: 이게 제목은 되게 감성적인데 이게 단어로 이렇게 읽게 되니까 도금이 이렇게 좀 귀엽긴 해요. 예,
0: 무슨 뜻일까요?
1: 기도문의 끝에 있는 점들이라는 뜻이에요.
0: 말줄임표?
1: 예, 말줄임표.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찾아봤는데 문화적으로 이게 뭔가 뜻이 있나 이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밤에 드리는 안전과 평안을 위한 기도문이 있대요. 그런 기도문 맨 마지막에 누구 특정인의 이름을 적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0: 한태인
1: 이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승열 선배님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합니다라고 해서
0: 네네
1: 마지막에 승열 선배님 이름을 넣는 거죠. 근데
0: 아
1: 그걸 이제 말주림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점점점으로.
0: 아
1: 예. 네.
0: 누군지 중요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가? 왜 그러지?
1: 그거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자리로 남겨놨다라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0: 아주
1: 예. 네. 그러니까
0: 애틋하군요.
1: 뭔가 헤어져

0: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1: 네.
0: 건데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의 안전과 평안을 빌어. 그러니까 나는 밤마다 기도문을 외우고 그 뒤에 점점점이 있는데 이거를 네 이름의 자리로 생각한다라는
1: 디폴트로
0: 느낌인 거죠.
1: 항상.
0: 그렇죠. 그거를 이제 기도문의 끝에 있는 점들이라고 이제 눌러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
1: 네.
0: 점들은 뭐겠어요? 네 이름인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음악이 되게 문학적이에요. 음악 자체가. 이게
1: 문학적.
0: 어떤 느낌이냐면 인도네시아 인디팝 스타일인데 기본적으로
1: 네.
0: 이제 옛날에 막 유행했던 좀 현악적이라 안 좋게 표현하면 현악적이라는 건데
1: 네.
0: 소피스티 팝이라고 그 이제
1: 아.
0: 그런 쪽의 음악들이 있어요. 되게 현악적으로 표현하고 재즈적인 색채 일부러 섞고 뭐
1: 네.
0: 세븐스, 나인스 뭐 이런 거 텐션 막 일부러 막 넣고
1: 네.
0: 썰틴 뭐 이런 거.
1: 주로 영국에서 좀
0: 아,
1: 많이
0: 그렇죠.
1: 나왔었죠.
0: 영국에서
1: 릭
0: 80년대.
1: 애슬리라고 나중에 밈이 돼가지고 이제 희화된
0: 네.
1: Never Gonna Let You Go 이게 대표적인 걸로 떠오르긴 하는데.
0: 아직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슬린데 너무
1: 왜 그게
0: 좋아해.
1: 밈이 돼가지고 예.
0: 아니, 춤 사위가
1: 아,
0: 웃기잖아요.
1: 춤 때문에 그랬을
0: 네.
1: 것 같아. 근데 이게
0: 춤에.
1: 소피스티팝의 일종이다.
0: 아, 그렇진 않아요.
1: 네.
0: 소피스티팝적인 느낌이 가미가 됐다라는 건데 결국엔 인디팝이에요. 재즈적인 색채를 오히려 더 넣었다라는 게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소피스티팝은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게 없어서 좀
1: 예.
0: 현악적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어쨌든 풍부하고 코드 진행들이 재즈적 색채나 텐션감들이 굉장히 좋고
1: 네.
0: 화성이 세련됐다라는
1: 아,
0: 거죠.
1: 그 예전에 일본 팝 대중음악을 바라봤을 때 그런 음악적인 동경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뭐 한국도 무시 못하게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많이 놀라워졌잖아요. 근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인도네시아 팝도 지난 5년 사이에 더 많이 좋아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긴
0: 완전,
1: 해요.
0: 완전.
1: 그렇죠.
0: 저는 완전 체감을 합니다. 진짜
1: 그렇죠.
0: 좋아요. 네.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음악적으로, 와, 이거 진짜 잘한다. 이 사람 진짜 잘한다, 음악. 이렇게 느끼는 아티스트들도 차트 보면 너무 많아졌고, 음악적 수준이
1: 네.
0: 정말 굉장히 진일보했다는 게 엄청나게
1: 그러니까요.
0: 체감이 되는 그런 차트예요. 아무튼,
1: 네.
0: 인도네시아의 어떤 팝 음악이고요. 인디팝 스타일의 음악이고요. 예, 풍부한 코드 진행을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프리아디의 음악입니다.
1: 네. 제목 소개해
0: 네.
1: 주셔야죠.
0: 아다티틱틱틱디 우중도아라는 이 기도문의 끝에 있는 점들이라는
1: 네,
0: 곡입니다.
1: 듣고 오죠.

0: 예, 마지막 마무리까지 귀여움으로 아주 잘 마무리되네요. 아다 틱틱티틱 티틱티틱 니우중도아 인도네시아의 살프리아디의 노래였고요. 기도 끝에 점점점 기도문 끝에 점점점 말줄임표
1: 그렇죠.
0: 예, 그런 시적 가사 쓰기로 굉장히 추앙받고 인정받은 그런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1: 네, 자신한테 상처를 준 사람, 이별한 사람을 이제 뭔가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기도문 끝에 이름을 적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0: 자, 이제 다음 곡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이번 곡은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뭐긴 설명 없이
0: 아,
1: 여러분들께 그냥 같이 듣고 싶어서 가져온 곡이에요.
0: 예.
1: 사실 인도네시아 차트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0: 상관이
1: 네,
0: 없구나.
1: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인도네시아 차트에 20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근데 무려
0: 근데
1: 이제
0: 꽤 인기가
1: SNS에서 부목이
0: 높아요.
1: 된 거죠 또. 네, 케이티 페리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케이티 페리의 곡이고요. The One That Got Away라는 곡입니다. 한번 같이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뜨거우죠?

0: 케이티 페리의 The One That Got Away, 그녀의 메가 히트 앨범 Teenage Dream, 무려 빌보드 1위 곡을 다섯 곡이나 배출했다 그래야 되나?
1: 네,
0: 아무튼
1: 맞습니다.
0: 포함한 그
1: 다섯 곡 정도.
0: 앨범에서
1: 네. 마이클 잭슨이 세웠던 유일무이한 기록을 이게 탁 이렇게 어깨동무를 탁 하면서 나왔어 이렇게.
0: 그 클래스로.
1: 네, 나 케이티 페리야.
0: 근데 뭐 상대적으로 좀 짧았다며요. 그 영광의
1: 그렇죠.
0: 기간이.
1: 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뭔가 이 지구 1등 디바의 그 프리마돈나의 그 집권기치고는 상당히 짧았던 케이티 페리의 집권기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냐면 제가 딱 20살, 20대 됐을 때랑 이 활동기간이 딱 겹치는 시기였거든요. 요게 12년도 앨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음악을 막 인지하고, 와, 막 차트 음악에 관심 가지고 한창 이럴 때 나왔던 음악이고, 그때 최고의 지구 1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디바였기 때문에,
0: 저기
1: 아마
0: 맥스
1: 보시면은, 빌리 아일리시, 뭐 아직도 하고 있고, 아리아나 그란데, 물론 지금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막 집권기가 길었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아직도 지구 1등이고,
0: 영구 직권 아닐까요?
1: 레디 가가
0: 그거는.
1: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막 계속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고 이런데, 뭔가 케이티 페리는 집권기가 좀 짧았던 느낌.
0: 맥스 마틴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1: 그거의 영향도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맥스 마틴의 어떤 그 빌보드 감각의 약간의 하락과도
0: 소진.
1: 좀 같이 갔던 게 아닌가. 맥스 마틴의 최대 아웃풋 중 하나거든요. 이 케이티 페리도.
0: 그렇구나.
1: 아, 그것도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겠네요.
0: 마틴이 감각이 떨어지니까 뭐
1: 예.
0: 당연히 페리의 어떤
1: 그럴 수
0: 네.
1: 있죠. 맥스 마틴이 뭐 감각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스타일을 꾸준히 해오셨던
0: 가정하자면
1: 건데, 그 스타일이 더 이상
0: 유행이
1: 빌보드에서
0: 지나갔어.
1: 유행이 이제 최신 유행이 아닌 이제 시절이 되니까 그렇게 된걸 수도 있겠다라는 또 재밌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아, 아주 일리가 있는
0: 그래요.
1: 말씀이었습니다.
0: 자, 이제 오늘 한테인의 월차트 네 번째 곡도 만나볼까요?
1: 네, 네 번째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인도네시아의 11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밴드예요. 페룽구라는 밴드고요. 2022년 발매 앨범입니다. 메모란둠이라는 각서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0: 아하.
1: 이니 아바디라고 해서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0: 이것은 영원하다.
1: 곡입니다. 이게
0: 오.
1: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 그런 건데 이건 뭐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뭔가 작품으로서 봤을 때는 좀 시대를 초월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다고 해요.
0: 그래요.
1: 말뜻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좀 멋있는 느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대를 초월하는 이런 느낌으로
0: 그러니까요.
1: 곡 제목을 딱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은 되게 멋있었는데, 아무튼 요 밴드의 되게 재밌는 점은 뭐였냐면 애프터 오피스 밴드예요.
0: 애프터
1: 오피셜이.
0: 오피스?
1: 네.
0: 그럼
1: 그러니까
0: 무슨
1: 실제로
0: 의미죠?
1: 멤버 전원이 직밴 출신이다.
0: 아, 직장인 밴드.
1: 에, 요게 재밌더라고요.
0: 실제
1: 실제로.
0: 일을 오전 오후엔
1: 맞아요.
0: 하고
1: 전업 뮤지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0: 퇴근하고
1: 에.
0: 남는 시간에

0: 막 활동을
1: 맞아요.
0: 벌였다.
1: 그렇게 시작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직장인들의 애환이라든지 네. 실제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고 종사 이게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아침에 새벽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고
0: 그러네.
1: 이런 사람들의 애환을 노래에 엄청나게 잘 녹여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0: 경험으로 다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밴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애칭이 붙으면서 이제 되게 유명한 그런 팀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래서 노래에도 뭐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이라든지 뭐 실제 역 분비는 역 뭐 네. 신도림역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직장인들이
0: 복잡한데 네. 이야기 나오고
1: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노래에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네네네네. 녹여냈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이 노래에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좀 견뎌야 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애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베룽구의 이니아바디 이것은 영원하다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네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밴드 페룽구의 이니아바디 이것은 영원하다.
1: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한테 전하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제 도시 노동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0: 일을 가야 되고.
1: 이게 막 야근도 해야 되고 아침에 새벽같이 막 역으로 가야 되고 택시 타고 급하게 가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현실이 한국에 공존을 하는 그런 뉘앙스의 곡이었습니다.
0: 상당히 멋진 그런 캐릭터의 밴드 페룽구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서둘러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인도네시아의 34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예요. 두루스라는 아티스트고요. 2022년 3월 발매 앨범입니다. 마노시아라고 해서 남성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하티 하티 디 잘란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로 약간 그런 건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뭔가 조심해서 가세요? 이런 느낌?
0: 와.
1: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가세요.
1: 그러니까 몸조심히 가세요.
0: 하티하티 디잘란.
1: 네, 네. 되게 뭐 직역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조심해서 가세요.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작별 인사군요.
1: 네, 맞아요. 네. 몸조심해? 약간 이런 느낌.
0: 간단히.
1: 근데 그게 진짜 몸을 조심하라는 느낌이 아니고, 네, 조심해서 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뚜루스라는 아티스트도 인도네시아 출신 아티스트인데, 상당히 음악이 세련됐어요.
0: 네.
1: 두 번째 살프리아디의 음악 제가 들려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뭔가 재즈팝이라든지 R&B라든지 좀 컨템포러리한 음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울의 영향도 좀 돋보이고 상당히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는 재즈스러운 네. 세븐스 나인스 이런 거 좀 열심히 쓰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 사운드가 플리겐홀른을 썼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이 관악기 사운드가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거든요.
0: 뭐 솔로 악기로 뭐 맞아요. 솔로를 연주하나요?
1: 네, 플리겐홀른을 되게 색채가 짙은 악기인데 이거를 어쨌든 대표적인 리드 악기의 이 사운드에 이 곡에서 사용을 해서 이게 참 따뜻하고 좋은 이제 바이브를 만들어내길래 저도 아주 편안하게 들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0: 관악기
1: 마지막 곡으로 소개해드립니다.
0: 네. 관악기 같은 경우도 뭐 펑크 음악도 좀 쓸 수 있잖아요.
1: 너무 쓰죠.
0: 쓰고 싶죠.
1: 스카펑크 같은 거 할 때 너무 쓰죠.
0: 야, 아, 근데, 빠빠빠. 아, 근데 가시사는 쓸 일 없다.
1: 언젠가는. 뭐.
0: 언젠가는.
1: 네.
0: 아무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잘 부탁할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0: 예. 뚜루스 인도네시아의 생송라이의 하티하티 디잘란 조심히 가. 안녕.
1: 아, 여러분. 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0: 토요일에. 그러네요. 우리 또 멋진 피날레 무대를 까시산이 담당했는데 그럼 토요일 날 뵈야죠. 예. 저도 토요일 날 뵙고요. 일단 오늘은 예, 여기까지고요. 내일의 태양 아래 뵙겠습니다.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의 앵커 진진입니다. 오늘도 가장 뜨거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특파원 나와 계십니까?
3: 네, 여기는 지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연어들이 있는, 아니 제가 있는 현장인데요. 앵커님, 저 좀 구해주세요. 자꾸 과거로 가요.
2: 아니 재훈 특파원, 대체 어디까지 돌아가는 겁니까?
3: 이제는 나를 찾아와도 된다고. 최근 15년 만에 재결합을 알린 씨야가 가요계에 화려한 복귀를 했는데요. 팬들은 세월은 나만 정통으로 만든다, 냉동 가수들이 돌아왔다의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2: 네, 뜨거운 팬 사랑에 얼었던 가수들도 깨어나고 있군요. 윤성 특파원, 또 다른 곳에서 팬들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4: 아, 네, 맞습니다.

0: 있다. 아, 이것은 현재 팬들의 열기로 에어컨까지 패배를 선언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몬스타엑스의 멤버 션우 형원이 데뷔 후 컴백으로 유닛으로 컴백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와우! 그룹 활동과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네, 현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굉장했는데요. 상남자들의 조합이 심장을 저격했다. 이건 어른들의 싸움이다. 분위기로 무대를 장악하는 조합이다. 등등 팬들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유닛 활동을 위해 팀원을 모집 중인데요. 찐찐 앵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1: 이야, 저 유닛만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다른 유닛이라니 솔깃한 제안이군요. 재윤특파원 윤선특파원, 오늘도 생생한 소식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
1: 하이.
0: 하이, 감사합니다.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몬스터엑스의 션우 형원의 Do You Love Me 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오프닝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죠. 에이턴의 재윤님, 윤성님. 어서오세요.
2: 안녕.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선.
2: 에이턴. 안녕하세요. 에이턴입니다.
0: 야호.
2: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호흡이. 아주 좋았습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0: 오늘도 즐거운 시간 기대하면서 먼저 항공이들의 메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샥T1503님께서 찐디 평생 DJ 해줄 수 있어요? 라디오에서 보는 거 너무 좋아요. 하하하 라고
2: 인정.
0: 해주셨네요.
2: 퍼스널 컬러.
0: 아, 감사합니다. 퍼스널 DJ.
2: 퍼스널 DJ.
0: 네, 진진입니다. 재훈님 한번 읽어주세요.
3: 네. 리알리아0315님께서 해피 먼데이. 진디와 재윤 앤 윤성이 저희 한 주를 또 시작해줬네요. 사랑합니다.
0: 어허.
3: 저희도 사랑합니다.
2: 네, 그리스 기치님께서 진디, 재윤, 윤성님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멕시코에서 인사 전해요.
3: 와, 올라.
0: 올라. 세시 카메라님께서 오늘 진진 코디는 완전

0: 완전 남친 룩의 정석 같아요. 연보라색이 주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진진의 다정한 미소랑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1: 너무
0: 해주셨네요.
1: 러블리합니다.
0: 아,
1: So
0: 감사합니다.
1: sweet.
0: 오늘 약간 풍선 느낌이에요.
1: 사복이세요, 선배님? 아,
0: 아니요.
1: 진지. 아. 오케이.
0: 저는 굉장히 좀 편안한
1: 아, 평소에 이런
0: 복장을.
1: 색깔 입으시진 않으세요? 그럼 사복으로?
0: 저는 진짜 뭐 꾸미고 싶을 때 가끔 뭐 이런 색깔. 저는 민트색 옷이 좀 있고요. 네, 뭐 핑크색도 좀 있고요.
1: 꾸미시는
0: 그래서
1: 편이시구나.
0: 파스텔 톤이 좀잘 어울린다고 해서 몇개 사놓은 게 있긴 합니다.
1: 잘
0: 근데
1: 어울리세요.
0: 잘안 입어요. 자, 아무튼 오늘 케이팝 뉴스에서는 15년 만에 뭉친 걸그룹 시아의 재결합 소식과 몬스타엑스의 첫 유닛이었죠. 션우 앤 형원의 컴백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2: Celebrating their 20th debut anniversary, Sia has made a dazzling comeback with a full-length album, captivating fans with their deeply emotional vocals and evoking a sense of nostalgia. Meanwhile, making their 11th debut anniversary, MONSTAX's Shonu and Hyungwon have been gaining attention with their unit album.
0: 네, 15년 만에 다시 모여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데뷔 20주년에 15년 만에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야, 만약에 에이턴이 뭔가 데뷔 20주년 딱 맞이했다고 한번
1: 잠시만, 20주년, 나 마흔, 30,
2: 그걸 왜 계산하지?
1: 아니, 그게 중요하죠.
2: 아, 나 상상하기 싫어.
0: 그건 상상하지 않고
1: 42살에
0: 일단
1: 뭐할것 같아요?
2: 에이턴 해야지.
0: 에이턴 해가지고
2: 에이턴 해야지.
1: 에이턴 영원하지.
0: 네.
2: 선배님도 42살에 아스트라
0: 그쵸. 저는 41살이 되겠네요.
2: 하셔야지.
0: 20주년이면 이제
2: 와우.
0: 10년 남았습니다.
1: 저랑 그럼 똑같은 나이대에 데뷔를 하셨는데 저
0: 21.
1: 21살. 예. 네,
0: 저도 21.
1: 오. 와.
0: 예. 네. 40살에 딱 하면 이제 관절은 남아나지 않겠지만
1: 보컬로
2: 보컬로
1: 전향
2: 전향이죠.
0: 그래도
2: 성대는.
0: 성대는
2: 그쵸,
0: 건강하고
2: 그쵸.
0: 그리고 그때까지 춤 춰야죠.
1: 아, 맞아요. 몸 관리
0: 네.
1: 열심히
0: 몸
1: 해서.
0: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선배님들 중에서 진짜 막 나이도 있으시지만 너무 춤을 열정적으로 추시는
2: 맞아요.
0: 분들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번씩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션우 형원 몬스타엑스의 유닛이죠. 사실 두 형들의 조합 상남자들의 조합 너무
2: 남자
0: 예
1: 남자 몸이
0: 진짜
1: 진짜
0: 몸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둘다 키가 크잖아요.
1: 맞아요.
2: 네. 피지컬이 참 좋으시죠.
0: 저희 사나랑 최근에 챌린지를 둘 이렇게 셋이서 하나를 찍었는데 최근에 본 키들 중에 좀 가장 큰 키들이 아닌가. 예. 슬퍼요. 그런 걸볼 때마다.
2: 아니요, 선배님도 너무 크세요.
0: 그렇죠. 저는 그나마 감사한 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어깨를 좀 타고난 편이어서 예, 그거
1: 등직.
0: 하나 이제 조금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치만 키가 작지만 그래도 좀덜 작아 보이는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2: 비율이 너무
0: 아,
2: 좋으셨어요, 선배님.
0: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유닛을 하게 된다면 누구랑 또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좀 해보고 싶은지.
1: 유닛 전 형이랑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0: 둘이
1: 그래요?
0: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그좀 좋아하는 음악 장르도 비슷하고 좀
2: 맞지,
1: 잘안
2: 맞지.
1: 가리고
2: 맞아.
1: 춤추는 스타일도 좀 어느 정도
0: 비슷하고.
1: 비슷한 것 같고.
0: 그럼 좀 디테일하게 어떤 장르를 한번 파보고 싶다 이런 거 있나요?
1: 일단 형이랑 둘이 좀 최근에 빠졌던 건 하우스 장르 해보고 싶어
0: 하우스
1: 했고
2: 좋죠. 맞지.
1: 뭐 테크노나 그런 되게 춤을 잘 살릴 수 있는
2: 맞아, 맞아.
1: 그런 건
0: 제가
1: 재밌을 것
0: 춤이 제가 스트릿 할때
1: 같아요.
0: 하우스 전공이었어요.
2: 오.
0: 그래서 한림 예고도 그걸로
1: 아, 진짜요?
0: 네,
1: 너무 잘 어울리신다,
0: 역시
1: 근데.
0: 수석 입학까지.
2: 와우.
1: 근데 하우스 그게 있으세요?
0: 하우스 관상이죠.
1: 네. 아, 진짜로 그.
0: 힙합 광상은 아니거든.
2: 맞아요.
1: 뭔가 그 하체의 무게중심 완전 잘
0: 그쵸.
1: 쓰실 것 같은 그 관상이 있는 것
0: 맞아요. 하우스 관상. 처음 들어보지만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아와 몬스타엑스, 현우, 형원까지 다시 돌아와서 케이팝 팬분들의 마음이 더 기쁠 것 같은데, 약간 다시 돌아온 시아는 냉동 가수.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약간 두 분은 약간 냉동시키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악이나 또는 아 이거는 내가 진짜 한 우리 20주년 때는 다시 한번 꺼내고 싶다. 약간 이런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1: 그럼 제 피부?
0: 피부 좋다.
1: 20년 뒤에도 이 피부로 유지할 수 있게 피부를 냉동시켜서 그러니까. 좀 완전

0: 뷰티
1: 아, 너무 좋죠.
0: 머릿결
1: 진짜
0: 그런
1: 달라요.
0: 네.
1: 그 정말 다릅니다.
2: 아,
1: 이제 관리 안 하잖아요.
2: 아이고야.
0: 그걸
1: 큰일 나.
0: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1: 저는 선크림을 원래 안 발랐었어요. 선크림 진짜 싫어했거든요.
2: 저도요.
1: 저는 엄마가 선크림 좀 발라. 맨날 이럴 정도로 저는 이제 가족 취미가 낚시다 보니까 이제 햇빛이나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발라 엄마가 막 손으로 이렇게 발라줘요. 막 안 바른다고 막 이럴 정도로 싫어했었는데 요즘은 매일
0: 그냥
1: 발라요.
2: 선크림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필수 필수
2: 자외선이.
1: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0: 그냥 습관이 돼야 돼.
1: 제가 다른 건 충고는 못해도 이거 하나만은 충고할 수
2: 선크림.
1: 있어요. 피부를 지키려면 선크림이 정답입니다.
2: 오케이
1: 예,
2: 오케이.
1: 피부과 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저는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틀에 한 번은 꼭 팩을 하고 매일 선크림 바르는 거. 그랬더니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인다 요즘 얼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0: 형도 관리 열심히 하잖아요.
2: 전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좀.
1: 아, 그쵸.
0: 안 발라요?
1: 아우 안 돼요. 진짜 아우 안
0: 아,
1: 돼요
0: 이거 안
1: 진짜로.
0: 돼. 이거 절대 안 돼요.
1: 저도
0: 참지
1: 몰랐어요.
0: 못해, 이거.
1: 저는 10년 동안 안 발랐다니까. 20대 10년 동안 저는 선크림 안 발랐어요.
2: 아, 그럼 좀 내일부터 바르겠습니다.
1: 예. 네. 그
0: 사줘야겠다.
1: 만약에 진짜 네,
0: 추천해줄게요.
1: 추천받고 싶으면 저 선크림 한 14통 버린 사람이거든요.
2: 오.
1: 안 맞아가지고
2: 오.
1: 저한테 추천받고 가시길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뭐 그러면 재훈님은 냉동시키고 싶은 아이템이나 뭐
2: 저는 음악 앨범을 통으로 듣는 걸 좋아해서 되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앨범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이소라 선배님의 일곱 번째 정규 앨범을 좀 간직하고 싶습니다.
1: 그
0: 분홍색
1: 대박이다.
0: 표지 그거 아닌가?
2: 맞아, 살짝 보라색의 트랙 1, 2, 3, 4로 다 되어 있는 그 앨범을 정말 좋아해서.
1: 대박이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음악을 또
0: 아, 그
1: 듣는구나.
0: 전곡 재생해서 딱 들었을 때그 오는 그게 있는 것
2: 맞아요, 맞아요.
0: 같아요. 그 와.
2: 그 순서대로 들었을 때
1: 맞아요.
2: 오는 그 울림이 있죠.
1: 저는 옛날에 이제 LP 때죠. 그때 음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재훈님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면 앨범 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핑크 플로이드라는 밴드가
2: 아,
1: 있어요.
2: 알죠,
1: 그래서 제가 그 땡튜브로 제 작업실에서 가만히 그 공상 음악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스피커가 있다면 좋은 뭐
2: 아,
1: 이어폰이 있다면
2: 네.
1: 그걸 가만히 약간 멍 때리면서 한번
0: 힐링
1: 들어보시는 걸
0: 타임.
1: 추천해 드립니다.
2: 해보겠습니다.
1: 자, 오랜만에 컴백 소식이라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간 카페, 오랜만에 다시 꺼내본 책처럼 다시 오랜만에 해본 일, 이런 게 있을까요?
0: 보통 막 이렇게 여쭤보시면 다른 멤버들은 뭐 본가, 옛날 학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저는 그 본가랑 학교들이 다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1: 아.
0: 그냥 약간 이렇게 하면 항상 다 해봤어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1: 아,
0: 잠깐 들리고 싶으면 갔다 올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서.
1: 가까이 있어서.
0: 네.
1: 그렇구나.
0: 형
1: 수현님은요?
2: 저는 제가 최근에 그냥 자전거 타고 정말 궁금해서 예전에 살던 숙소랑 회사를 한번 가봤었어요.
1: 이야.
2: 근데 똑같더라고요.
1: 그쵸. 저희도 판타지오가 한번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역삼에 있다가 지금은
0: 진짜로?
1: 청담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끔 역삼을 지날 때 저희 연습생 때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9년 가까이를 그쪽에서만 생활을 했단 말이죠. 보면은 막 추억들이 그막 식당도 그대로 있는데도
2: 아, 뭔지 알죠.
1: 있고 막
0: 골목마다 그냥.
1: 에 가다가 이모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이모 저희 데뷔했어요 막 이러면서 밥도 한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바로 냉동시켜 없애고 싶은 흑역사입니다.
0: 출근길에 버스에서 대자로 넘어졌어요. 반갑게 인사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택시인 줄 알고 탔는데 남의 차였어요. 등등. 냉동시켜 없애고 싶은 흑역사에 대해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리니까요.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항공이들, have you had moments like falling down on a bus on your way to work? Or getting into a stranger's car thinking it was a taxi? Share your cringe-worthy memories you wish you could erase with us at Idol 한국어.
1: 메시지 기다리는 동안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야에

0: 자, 이번 코너는 K-POP 가사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재훈님, 윤성님, 준비되셨죠?
1: 네.
0: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a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가삼!
1: 가삼!

0: 무대를 불태우는 퍼포먼스의 황제 빅뱅의 태양이 3년 만에 솔로 앨범 퀸터센스로 우리 곁에 돌아왔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태양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정체성과 퍼포먼스를 제대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1: The title track of this album, Live Fast, Die Slow, showcases powerful synth sounds and Taeyang's signature wild energy. It delivers a message about moving forward without losing your own center, even in a rapidly changing world.
2: 무엇보다 빅뱅 데뷔 20주년 뜻깊은 해를 맞이한 지금,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지닌 빅뱅 태양의 컴백은 K-POP 팬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0: 아, 데뷔 20주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빅뱅 선배님들이 또 20주년을 맞이한 해가 됐네요. 와. 제가 생각하는 태양 씨는 약간 트렌드를 좀 넘어서 나만의 색, 진짜 단 하나의 태양,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Live fast, die slow. 들어보셨나요?
1: 네, 들어봤습니다.
0: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1: 네. 멋있는 거.
0: 빠르게 달려갔다가 천천히 죽어라.
2: 철학적이다.
0: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모두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타이틀 제목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하는 태양이란 어떤 가수일까요?
2: 뭔가 멋의 대명사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직캠 영상을 보면은 네. 그냥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냥 맞아. 멋지고 예술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0: 맞아요.
2: 볼 때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저도 태양 선배님 보면서 꿈을 키운
0: 사람
1: 중 한 명으로서 그냥 너무 난 너무 멋있어요.
0: 맞아요.
1: 팔 하나만 뻗어도 그냥 너무 멋있고 목소리 톤도 그냥 너무 독보적이시고
0: 맞아요. 이게 진짜 나만의 색깔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아티스트 분이 이제 저도 태양 선배님이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춤을 이제 가장 주 특기로 이제 아이돌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뭔가 춤을 췄을 때 나만의 멋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갖출 수 있다는 건 기본기부터 너무 많은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저는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뚜렷하잖아요.
1: 맞아요.
0: 태양 선배님은.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진짜 닮고 싶다. 그리고 어떠한 장르를 하던 간에 춤선이 멋있게 맞아요. 잘 녹아드는 그 느낌.
2: 본인 스타일로
0: 다 풀어버리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제 태양 선배님의 웨딩드레스 이런 거 중학교 때 장기자랑 나가가지고 춤추고 이랬었었어요. 진짜. 그래서 맨날 뭐 그 네가 입은 웨딩드레스 이거 하면서 제가 꿈을 키웠던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하죠. 두 분은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2: 저는 그 달링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0: 달링.
2: 이제 어쩌다 이 노래를 알게 됐냐면 연습생 때 이제 월말평가 보잖아요. 이제 선생님이랑 노래를 쫙 리스트업을 해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와,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고 연습을 했는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다 해서 이제 잠깐 접어놨었던 하진 않았고 후퇴했던
0: 네,
2: 그런 이제 좋아하는 노래다.
0: 맞아요.
2: 그 노래가 제일 떠오릅니다.
0: 이게 색깔이 강한 곡은 약간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1: 맞아요.
0: 있어요. 이게
1: 맞아요.
2: 네. 멋있지만 따라하긴
0: 힘들죠. 재훈님은요?
1: 저는 새벽 1시를 진짜 좋아합니다.
0: 새벽 1시.
1: 그 노래도 너무 좋고 무대가 있는데 세트에서 하시는 그 무대를 보고 나 진짜 태양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야, 새벽 1시 진짜
2: 낭만 있다.
0: 낭만 있는 노래고 뭔가 지금 제가 잊고 있다가 재훈님 덕에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는 약간 그런 노래예요.
1: 맞아.
0: 새벽 1시 명곡이죠. 자, 항공이들이 생각하는 태양은 어떤 가수인지 궁금한데요. 아이돌 한국어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0: 메시지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가사 번역을 해볼 텐데, 태양의 신곡이죠. Live Fast, Die Slow. 가사 중에 일부를 번역해보는 시간, 가회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날 불러봐. 눈을 뜬 순간 컴백이야.
2: Call out to me. The moment I open my eyes, it's a comeback.
1: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너도 분명 그리웠을걸?
2: Dozens of times? No, hundreds of times. Bet you missed that.
1: 파란 헤드 트라우마 향해 뚜벅뚜벅.
2: Buck buck towards the blue head trauma.
1: 떠난 기억들은 이제 싹싹.
2: The memories that left, duck duck.
1: 빨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나. 날 빅뱅이라고 불러.
2: I fly above those fast runners. Call me Big Bang.
1: Wow.
0: Wow.
1: Oh my gosh.
0: Yeah.
1: Big Bang.
0: Big Bang. Call me Astro.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2: Call
0: Call me
2: me Ater.
0: Ater. 이런 느낌.
1: 자신감에서 나오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먼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Bet you missed that 이라는 가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약간 어떤 걸할때좀 오래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약간 찍어 먹어보는 스타일이신지.
1: 저는 좀 이것저것 이거 해보고 싶은데 다 해보고 이제 조금 안 맞는 거 싶으면 빨리 이제
0: 아,
1: 버려버리고
0: 정리하고
1: 얘 좋은데 하면 그거 이제
0: 오래
1: 오래
0: 하고.
1: 하고 그런
0: 오, 세훈님은요?
2: 편입니다. 저는 뭐 하나에 빠지면 그냥 그것만 죽도록
0: 끝까지.
2: 하는
0: 야,
2: 스타일입니다.
1: 진국.
0: 끈기가 있으시군요.
2: 네,
0: 네,
2: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2: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0: 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1: 깊게 가네.
0: 끈기 있는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포기를 못하는
2: 맞아요.
0: 것도 단점으로 꼽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0: 예, 뭔가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또 이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2: 맞아요, 맞아요.
0: 아니면 뭔가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단점을 하는데 저는 사실 부러운 점 중에 하나요.
2: 아, 찐디 선배님도
0: 저는 찍먹 스타일.
2: 찍먹파?
0: 예, 저는 찍어 먹으면 에이, 이거 먹어보고 안 먹을래.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 근데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봐서 그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일들을 좀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많이 없다? 그런 장점은 좀 있는 것
2: 그게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0: 같아요.
1: 서로
0: 서로 부러워.
1: 부러워하시는.
0: 그니까요. 저는 윤석님 부러워요.
1: 아,
0: 네.
1: 저요?
0: 약간 서운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1: 아닙니다. 네.
0: 장난이고요. 자, 그러면 푹 빠져서 오래 한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1: 저는 운동을 처음에는 해야지 해서 하다가 어느새 그냥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0: 오.
1: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게더 뭔가
0: 어색함.
1: 어색한. 네.
0: 그래도 윤성님한테 좀잘 맞나 보다.
1: 그좀 이제 춤춰야 되고 몸 관리도 해야
0: 그쵸,
1: 되니까
0: 그쵸.
1: 안 다치려고 또 하게 되는 것도 있고
0: 맞아요.
1: 그렇습니다.
0: 재훈님은요?
2: 저는 춤 노래를 푹 빠져서 취미로 하다가
0: 일이 돼버린 케이스.
2: 네, 연습생을 7년을 하게 되고 또 업이 되고
1: 뭔 놓치고 됐구나.
2: 그래서 다른 취미가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0: 그래서 단점으로 꼽았구나.
1: 그래도 직업까지 왔네요, 형.
0: 그러니까
2: 결국 해냈어요.
1: 성공한
2: 그러니까.
1: 거지.
0: 성공한 거예요. 그
2: 예스.
0: 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도란에서
1: 네.
0: 나와서 이렇게 토크도 하고 하는
2: 맞습니다.
0: 거죠.
2: 버티면 됩니다.
0: 그럼요.
1: 너무 멋있다.
0: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1: 다 보여요, 그리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
2: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가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상은 날 위해 멈추지 않아 여전히.
2: The world still won't stop for me.
1: 넌 여전히 꿈 같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날.
2: You, still as your dreamy self you were back then.
1: 깨워줘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2: Wake me up now, now, now, now, now.
1: 게임을 해, 고통을 마셔.
2: Play the game, drink the pain.
1: 잔을 들어, 사랑을 보여줘.
2: Raise your cup, show me love.
1: 부숴봐, 아름다운 너와 나.
2: Let's break it, the beautiful you and I.
1: 게임을 해, 고통을 마셔.
2: Play the game, drink the pain.
1: 잔을 들어, 사랑을 보여줘.
2: Raise your cup, show me love.
1: 부숴봐, 아름다운 너와 나.
2: Let's break it, the beautiful you and I.
0: No, drink the pain 이라는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1: 도전적이다.
0: 네, 살다 보면 힘든 감정들이 많이들 느끼시죠. 근데 그때 약간 어떻게 털어내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요즘은 옛날에는 되게 뭐 주변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풀었는데 요즘은 되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쳐요. 타이핑을 하고, 진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적어버리면 이게 생각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될 때 그렇게 하면 되게 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걸 정리가 그쵸. 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네.
0: 버릴 거 버리고 네, 가져갈 네. 거 다시 그래서, 약간 꺼내서 펼쳐놓고 네, 네. 약간 정리하는 느낌이군요.
1: 네, 지금 뭘 하면 되지? 딱 이게 뭔가 보이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0: 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되게 건강한 방법인 것 같고. 재훈님은요?
2: 저는 원래 지금 윤성이가 하는 방식대로 네. 혼자서 일단 삭히고 좀 혼자 해결하고 막 일기장에다 쓰고 이런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도
0: 이야기
2: 해결책을 받질 못하더라도 그냥 일단 얘기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저는 멤버들한테 얘기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일단 버려라고 얘기해요. 일단 멤버들한테 토해내고 그 다음에 생각해. 왜 맨날 혼자 삭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아, 내가 얘기하면 다 힘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감정들은 내가 판단할 거지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버거우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넌 편하게 얘기해 라고 합니다. 저.
1: 눈치 보지 마.
2: 너무 네. 좋은 리더.
0: 아, 예, 아닙니다. 아, 제 칭찬을 받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 항공이들은 태양, live fast, die slow 가사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도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냉동시켜 없애고 싶은 흑역사입니다.
1: 출근길에 버스에서 대자로 넘어졌어요. 반갑게 인사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택시인 줄 알고 탔는데 남의 차였어요 등등. 냉동시켜 없애고 싶은 흑역사에 대해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리니까요.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항공이들, Moments like falling down on a bus on your way to work or getting into a stranger's car thinking it was a taxi. Share your embarrassing memories you wish you could erase with us at Idol Korean.
0: 메시지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양의 Live Fast, Die Tomorrow. Slow.

0: 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1: Global 항공이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앞서 번역한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가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깨워줘. Now, now, now, now, now.
1: 깨우다 means to bring someone out of sleep or a dream. It is similar to the English expression to wake someone up.
0: 네, 오늘의 한국어 깨우다를 배워봤습니다. 그럼 항공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두 분께서 예시 문장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알람 소리가 나를 깨워주고 있어.
1: The sound of my alarm wakes me up every morning.
2: 친구의 한마디가 내 안에 용기를 깨웠어.
1: A single word from my friend awakened the courage inside me.
0: No, 용기를 깨웠어. 좋은 와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잠을 잘 때 알람이 있어야 무조건 깬다. 아니면 아 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깬다.
2: 그런 사람이 저는 무조건 있어요.
0: 전자.
2: 네.
1: 저도 전 5분마다 맞춰놨습니다. 한 5개를.
0: 맞아요.
2: 똑같아 나랑.
0: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알람만 들어요 저는.
1: 아하.
0: 네. 손으로 끄고 있더라고요 맨날. 그리고 갑자기 그 반복 저는 시켜놓거든요.
1: 아, 네.
0: 반복을 시켜놓는데 그 맨 마지막에 그 5분 뒤 알람을 듣고
2: 뭔지 알죠.
0: 씻어야 된다.
2: 전 그 요즘 그 이렇게 넘기다가 본 방법인데
0: 네.
2: 이게 사람이 자면은 다 신경이 자잖아요 같이.
0: 네.
2: 근데 그거를 확 깨워주기 위해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을 비몽사몽할 때 그 높은 소리를 내면은 이게 신경들이 다 같이 깬다는 거예요.
0: 오.
2: 그래서 얍! 이러고
0: 큰 소리가 아니고 정말 높은 소리군요.
2: 높은 소리여도 되고 큰 소리여도 오. 되고. 근데 그러면 이 신경들이 같이 깨서 이 비몽사몽한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대요.
0: 와.
2: 그래서 저는 얍. 요즘 그렇게 얍. 아침에 깹니다.
0: 일어나자마자
1: 네.
0: 내가 일어나볼게. 네. 얍!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얍.
2: 그것도 되고 아니면 네. 5초를 세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서 5, 4, 3 이렇게 자 세는 거예요. 그럼 이 신경이 같이 점점 깨면서 그냥 호! 하고 일어나지는 그런 정도.
0: 얘네한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군요.
2: 네, 정말 스스로. 물리적으로 약간 내 과학을 이용한 잠을 깨는 방법이라 해서 요즘 좀 실행시켜보고 있습니다.
0: 어때요? 좀 진짜 효과가
2: 네.
0: 있어요?
2: 네, 그 얍은 진짜 나쁘지 않은
0: 거 같아요.
2: 전 얍이 좀
0: 잘 맞는 것 최고다.
2: 같아요.
1: 웃겨서 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건. 혼자서 맞다. 그 윤성이가 얘기했지? 얍! 이런 거
2: 진짜 깨실 거예요. 한번
1: 내려봐야겠다.
2: 너무 스케줄 있을 때만 해보세요.
0: 야. 자, 사실 지치고 힘들 때 뭔가 열정이 좀 사그라들거나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나의 열정을 깨워주는 뭔가 계기 또는 누군가 사람이 되어도 좋고 좀 있을까요?
1: 저는 예를 들어 뭐 슬럼프가 왔다고 했을 때는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0: 오히려
1: 그냥 슬럼프고 뭐고 그냥 하던 거 그냥 계속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0: 네.
1: 또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2: 묵묵하다.
0: 오히려 무심하게 그냥 관심을 네. 주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나 스스로가 그 슬럼프를 이겨내가고 있다.
1: 네.
0: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윤성님은요?
2: 저는 그걸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힘든 것도 결국엔 뭐 잘하고 싶어서
0: 맞아요.
2: 생겨난 생각들이니까 그냥 조금 또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날 지금 뭘 해야 되지? 한번 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반짝이는 사람을 보면 다시 이렇게 하고
1: 찾게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0: 맞아.
2: 최근에 그 지난 주말에 서재페가 열렸었는데 거기 백예린 선배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0: 네.
2: 이제 무대를 하셨더라고요.
0: 네.
2: 근데 진짜 보면서 너무 그냥 이것밖에 안 나와서 다시 또 나도 노래 열심히 하고 싶다 뭔가 이런
0: 맞아요.
2: 동기부여도 얻고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저는 동기부여를 합니다.
1: 돈기부여.
2: 네.
0: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해주는 방법이에요. 사고 싶은 걸 사요. 돈이 없잖아요. 열심히 하게 돼요.
1: 네. 너무 현실적이다. 네.
0: 돈기부여를 하라고 합니다.
2: 되게 네. 처음 돈기부여. 새로 배워보는 그런 네. 거다.
0: 그래서 저는 뭔가를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예를 들어 우리 윤성님도 마찬가지지만 장비 먼저 산다고 네. 했잖아요. 취미.
2: 맞아요.
0: 장비를 사요. 그러면 돈을 썼잖아요.
2: 네, 하게 되는
0: 그러면
2: 거.
0: 하게 돼요. 아까워서라도 하게 돼요.
2: 맞죠.
0: 그리고 이걸 다시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하게 됩니다.
2: 뭐

0: 그렇기
1: 좋은
0: 때문에 저는
1: 좋네요.
0: 친구들한테 동기부여해라 라고 추천해 줍니다.
1: 돈이 해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아, 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 조금 한번쯤 작은
1: 한번
0: 금액으로
1: 에에
0: 시작해보고,
1: 네.
0: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한번 가사 읽어볼게요.
1: 하나, 둘, 셋, 넷. 예, 뭘 기다리고 있니?
2: 1, 2, 3, 4. Yeah, what you waiting for?
1: 빠르게 살고 천천히 죽어. 타올라 오늘도.
2: Live fast, die slow, burning up today.
1: 그래, 가보자고.
2: Okay, let's go.
1: 난 원해, 전부 다 원해.
2: I want it. I want it all.
1: 난 원해, 전부 다 원해.
2: I want it. I want it all.
1: 난 원해, 전부 다 원해.
2: I want it. I want it all.
1: 하나, 둘, 셋, 넷. 갈 길이 멀어도.
2: 1, 2, 3, 4. Even if we got long ways to go.
1: 빠르게 살고 천천히 죽어. 인생은 뭐 아니면 도.
2: Live fast, die slow. Life is all or nothing.
1: 그래, 가보자는 거야.
2: Okay, let's go.
1: 난 원해, 전부 다 원해.
2: I want it, I want it all.
1: 난 원해, 전부 다 원해.
2: I want it, I want it all.
1: 하나, 둘, 셋, 넷.
2: 1, 2, 3, 4.
0: 야,
1: 하나,
0: 얼마나
1: 둘, 셋.
0: 원하는지 감도 안 잡힙니다.
1: 네, 감도 안 옵니다.
0: 야, I want it all. 정말 약간 와일드함이 느껴지는 가사이기까지 합니다.
1: 포부.
0: 인생은 뭐 아니면 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ife is all or nothing이군요. 그래서 처음
2: 맞습니다. 네.
0: 들어봤습니다. 인생은 평소에 뭐 아니면 도야라고 이렇게 좀 던져보는 편인지 아니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1: 전 완전 전자입니다.
0: 뭐
1: 뭐 아니면
0: 아니면
1: 도.
0: 도.
1: 네. 그런 표현인데 그 최근에 엄청 좋은 말이 들었거든요.
0: 네.
1: 이렇게 실패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0: 네.
1: 기울이는 노력이 성취보다 더 반짝일 수 있잖아. 뭔가
0: 오,
1: 이런 문장을 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아서 그런 기울이는 노력에서 오는 것들이 또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또 실패도 경험이다. 뭐 이런 느낌?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실패해도 거기서 얻어가는 게 있는
2: 맞아요,
0: 거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진짜 저도 실제로 사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겪으면서 살았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마 그걸 아주 잘 표현해 준 문구 아닌가 싶습니다. 재윤님은요?
2: 저는 원래는 좀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0: 신중하게.
2: 열까지 다 생각해놓고 플랜 B, C, D 생각해놓고 하는 편인데 요즘은 뭐 아니면 도 고민보다 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1: 되게 라임이다.
0: 그러니까 아주
1: 가사 같아.
0: 좋네. 그러니까
1: 가사야 뭐야?
2: 한번 써볼까?
0: 근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재훈님한테 이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뭔가 고민하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바로 가는 걸 추천해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게 시간적으로도 이득이 좀더 많은 것 같고 좀더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데미지도 좀덜 입고 실패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가사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문구 느낌이에요.
1: 뭔가 열정적이고
0: 맞아요.
1: 달려야 되고
0: 맞아요.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즐길 거다
1: 네.
0: 즐기고 죽어가는 느낌을 느끼고 싶다. 네, 그런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저도 약간 이런 청춘의 순간 너무 좋아해서 약간 안 되는 걸 바라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 뭔가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재현님은요?
2: 저도 이런 메시지를 태양 선배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고 뭔가 용기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노래 듣는 동안에 문자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냉동시켜 없애고 싶은 흑역사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1045 유료 문자나 반디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양의 나만 바라봐.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인들한테 매일매일 컴백하고 싶잖아! 항공이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였죠, 재훈님?
1: 네,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memories that you'd like to erase.
0: 네, 냉동시켜 없애고 싶은 흑역사였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진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거리에서 옛 남친을 만났어요. 웃으면서 안부 전하고 집에 왔는데요. 거울을 보니 이의 고춧가루가
1: Oh my gosh.
0: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1: 와, 진짜 당장 냉동시켜 없애버리고.
0: 이야, 진짜 냉동시켜서 그냥 폐기 처분하고 싶은 흑역사네요.
1: 근데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0: 네.
1: 저 남친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0: 잠깐만. 아니,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평소에 이제 어떻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1: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0: 저는 얘기 못하죠.
1: 아, 진짜요?
0: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저는.
1: 넌 해줄 거야?

0: 아, 근데 이거는 지나가다 만난 거니까
1: 그쵸.
0: 굳이 하진 않을 것
1: 그러니까
0: 같긴
1: 예를
0: 하다.
1: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장시간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얘기를
0: 그쵸,
1: 해줬겠죠.
0: 그쵸.
1: 근데 그냥 잘 지내지? 난잘 지내. 그래. 들어가. 하는데 야,
0: 아,
1: 너
0: 근데.
1: 이게 고춧가루 꼈어. 이거는 약간 매기는
0: 와우.
1: 느낌이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0: 그거는.
1: 공격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지나갈 것 같습니다.
0: 셀카 모드를 해주고 쓱.
1: 거울을 갑자기 이제
0: 공격이죠,
1: 가방에서
0: 공격.
1: 이렇게 꺼내가지고.
0: 아, 재밌을 것
1: 자, 이거 너 가져. 너를 위한 선물이야. 자,
0: 같아.
1: 재훈님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연기원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핸드폰 보고 걷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너무 아픈데 사람들이 나만 봐서 안 아픈 척 집에 왔는데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1: 야,
0: 겨우,
1: 멍이 들
0: 겨우.
1: 정도면 굉장히 세게 박은
0: 좀 빨리
1: 느낌인데.
0: 걷고 있으셨나 보다. 근데 이때는 안 아프셨을 거예요.
1: 맞아, 맞아.
0: 너무
1: 그 돌지,
0: 부끄러워가지고.
1: 부끄러워가지고.
0: 도파민이 돌지.
1: 이게 저도 한번 넘어진 적, 이제 빙판길에서.
0: 오.
1: 한번 넘어졌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빙판길에서 다시 서려고 하면, 갓 태어난 기린처럼,
0: 송아지처럼 이렇게 막.
1: 송아지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을 제가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딱 넘어지면 차분해집니다.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지?
0: 그냥 누워 있기.
1: 누워 있을까? 일어나야겠지라고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0: 아니 좀 귀여운 그래도
1: 그렇죠.
0: 남는 게 아니면 됐죠.
1: 윤성님.
0: 80219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의 흑역사는 20년 전에 찍었던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많은
1: 전
0: 사람들이
1: 국민이
0: 거의
1: 다
0: 네. 느끼지
1: 저는
0: 않을까.
1: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제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면 돈을 친구들한테 잠깐 빌려가지고 10만 원을 이렇게 만 원짜리를
0: 오, 와우.
1: 펼친 다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찍었습니다.
0: 아,
1: 완전
0: 역시. 오우.
1: 그때부터 약간 돈 기부요.
0: 그때부터 시작이죠. 역시
1: 예,
0: 새싹부터.
1: 그때부터 새싹부터 돈 기부였습니다.
0: 역시,
1: 예,
0: 역시.
1: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끝나고 나서 제일 웃겼던 거 이제 야야 야, 이거 3만 원 누구 거였지? 야 이거 4만 원 누구 거야? 고마워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다 귀여운.
1: 재훈님.
0: 네. 8380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야자하는데 그 조용한 공간에서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르르륵 소리가
1: 아이고.
0: 났어요. 근데 저 멀리 제 짝사랑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둘밖에 없었으면 좀 그럴만하다.
1: 그렇죠.
0: 이거 여러 명 있으면 아닌 척이라도 하겠는데.
1: 근데 이제 꼬르륵 정도면 귀여울 수 있어요.
0: 맞아, 귀여워서 쳐다봤을 거예요.
1: 근데 갑자기 길어지는 꼬르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음이 올라가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런 게 있는데
0: 어떻게
1: 아마
0: 해야 돼?
1: 그런 것들이 이제 놀라서 좀 쳐다볼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심지어 짝사랑 아이가 너무 잘 보이고 싶은 상황인 건데 그 친구가 나를 그냥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쟤 뭐야? 이렇게 본다면
0: 그럼 자는 척 해야겠다, 나는.
1: 정말 부끄러울 것
0: 바로
1: 같아요.
0: 엎드려서 그냥,
1: 저는 제가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저 고등학교 때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떨어지는 꿈을 꾼 거예요. 책상에서 이러면서
0: 아이고야.
1: 바닥을 무릎을 이제 막
0: 어이구,
1: 찌우면서
0: 진짜요?
1: 예,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케이팝 데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0: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찐디와 같이 재밌게 케이팝 이렇게 토크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1: 재훈님.
2: 안녕.
0: 네, 저도 이렇게 3주 연속으로 진디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라디오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은 에이턴의 틱택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와.
1: 항공이들아, 그리고 재훈님, 윤성님,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연휴 내내 덥죠? 선스크린 듬뿍 바르고 뭐 선글라스나 뭐 양산 모자까지 이렇게 꺼내드는 요 며칠입니다. 선스크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보호막이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햇빛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양산도 모자도 다 같은 역할입니다. 뜨거운 것과 직접 닿지 않으려는 아주 오래된 생활의 방식이죠. 다가오는 올 여름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올해 6월, 7월, 8월은 태양과 확실히 거리두기 그것 좀 필요해 보이네요.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ABBA, Gimme, Gimme, Gimme.

0: Good evening, everyone. 5월 25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태양과 거리 두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피부를 위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자, 선스크린은 무조건 발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심지어 뭐 실내에서도 좀 어두워져도 뭐 심지어 목 그리고 입술 이런 데도 다 발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다른 거 몰라도 물 많이 마시는 거 그리고 선스크린 꼭 바르는 거 요거는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한 분이 생각납니다. 한분 모셔야 되겠죠? 왠지? 왠지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SPF 50 아니라 한 SPF 5000 정도는 바르실 것 같은 선생님 계십니다.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Hello. Hope you all had a wonderful weekend. 5,000.
0: Wow. 한 5만 okay.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5만?
1: Oh, okay, okay, yeah.
0: 아니, 왜냐면 쌤은 정말 좀 하얘세요, 보면은.
1: Okay. Okay, but.
0: Yeah.
1: So, I've done some research.
0: Okay.
1: And yeah, sunscreen is very important, but I try to get some sunshine
0: right.
1: early in the morning without sunscreen. For vitamin D.
0: Vitamin D. Yeah. 역시 건강 먼저 생각하시는 쌤입니다. 네, Sarah 님이요. 오늘 회사 안 가는 날이라 생방송 들을 수 있겠어요. 오늘 방송도 기대할게요. 화이팅 하셨고요. 첫 곡이 너무나 신나네요 하셨고요. 우리 마유 쌤 또 둠칫둠칫 화려한 몸짓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상상됩니다.
1: Thank you so much, Sarah.
0: 둠칫둠칫.
1: Yeah, let's do it.
0: 네. 제제님이요. 와, 오늘 생방이네요. 오늘 대체 공휴일 느긋하게 두 시간 즐기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즐기세요.
1: We are here.
0: Yes.
1: Yes.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 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볼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하고요.

0: 이분은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루 한 문장 또 배워봐야죠.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The United States and Iran are reportedly close to a preliminary agreement on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and tackling the highly enriched uranium issue. President Donald Trump has urged a more measured approach to the negotiations, saying time is on America's side and advising officials to take things slow.
0: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원칙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 편이라며 협상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1: Argentina has announced plans to develop a social digital twin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designed to predict shifts in poverty, unemployment, and other key social trends. However, the lack of transparency over how data will be used has sparked concerns over surveillance and drawn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0: 아르헨티나 정부가 AI를 활용해 빈곤과 실업 등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사회 디지털 트윈 구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데이터 활용 방식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감시 논란과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Hotel housekeepers in New York City have secured a new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guaranteeing wages higher than entry-level pay for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and topping even the starting salaries of teachers holding master's degrees. The agreement comes amid a broader trend of wage gains outpacing inflation and spreading across key sectors in the city.
0: 미국 뉴욕시 호텔 객실 청소 노동자들이 신규 경찰관, 소방관은 물론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 초봉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새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뉴욕 주요 업종 전반에서 대규모 임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A fictional cockroach People's Party has taken India by storm after a remark by the country's chief justice comparing unemployed youth to cockroaches sparked backlash. The satirical movement has quickly gone viral, fueled by growing anger over joblessness and inequality among young people.
0: 최근 인도에서 바퀴벌레 국민당이라는 이름의 가상 정당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실업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빗댄 대법원장 발언에 반발해 만들어진 것으로 청년층의 폭발적인 반응 속에 정치 풍자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 The United States and Iran are reportedly close to a preliminary agreement on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and tackling the highly enriched uranium issue. President Donald Trump has urged a more measured approach to the negotiations, saying time is on America's side and advising officials to take things slow.
0: 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원칙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 편이라며 협상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란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양측 입장 차이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1: Yeah. So the latest report is that they have come to some sort of agreement, especially on the reopening of the Strait of Hormuz, which is really what is concerning to all the countries worldwide, right? And also talk about handling of highly enriched uranium, the nuclear weapons.
0: Right.
1: This is a big concern, but at this current time, that seems to be kind of like unresolved.
0: Right.
1: But apparently things are moving in a good direction.
0: 그래도 적어도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0: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고농축 방금 말씀하신 고농축 뭐 우라늄 처리 같은 것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물론
1: Yes.
0: 이제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긴 하지만 I mean 뭔가
1: Well, it's something.
0: yeah there's something right
1: We gotta
0: something
1: open the Strait of Hormuz.
0: yes
1: Yes.
0: okay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합의 기대감으로 뭐 유가가 또 하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융시장 반응도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United States and Iran are reportedly close to a preliminary agreement on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and tackling the highly enriched uranium issue.
0: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원칙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는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요, 그 The United States 미국하고 and 이란이 굉장히 가깝다, 그렇죠? 뭔가 agreement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동의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에 대해서요? On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재개방하는 거, and tackling the highly enriched uranium이라고 돼 있습니다. tackle 하는 건쌤 얼마 전에 나섰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남이 말하는데 괜히 태클 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tackle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tackling the highly enriched uranium, huh?
1: Okay, so anytime anything is enriched, even food or soil, it means that it is made richer. And we're not talking about money, but maybe, the soil has more minerals. It's made richer or stronger or more valuable. So in this case, highly enriched uranium. Now, uranium is really processed, okay,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a certain isotope, U-235. Now, this is a little technical, but you have to do that to get a nuclear reaction, to make a weapon grade nuclear weapon.
0: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 웨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요소가 굉장히 enrich가 되어야만 그게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수 있고 그런 핵 반응 같은 것이 나오나 보네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You got to increase that
0: 아,
1: concentration.
0: 그거를 enrich 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 Yes.
0: 정말 rich하게 만드는 거네요.
1: Well, it is
0: 신기하게.
1: making, it is either making it stronger or it is making it more nuclear.
0: Oh, nuclear, right?
1: Yeah.
0: 그 거의 concentrated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1: Yes,
0: 그렇죠?
1: that's
0: 뭔가
1: right.
0: 고농축 이런 느낌. 이게 그냥 enriched도 아니라 highly이다 보니까 고농축이 맞겠네요.
1: Yeah, that's right. So just natural uranium is not going to make a nuclear weapon. You have to enrich the uranium to make it nuclear grade.
0: 아, 거의
1: Yeah.
0: 핵 정도의 그레이드로 만들려면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된다. U
1: Yeah.
0: 뭐235
1: Yeah, I
0: 235이라고 하는
1: mean,
0: 뭐 요소, right?
1: yeah, we don't know the scientific way to do this, but
0: Okay. Right.
1: anyway, that is the point.
0: 아하.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라늄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1: Yes.
0: 쌤은 지금 조금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1: We say uranium.
0: Uranium. Okay,
1: Uranium, that's
0: uranium.
1: right.
0: 발음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President Donald Trump has urged a more measured approach to the negotiations, saying time is on America's side and advising officials to take things slow.
0: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 편이라며 협상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Donald Trump가 urge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해라. 근데 a more measured approach to the negotiations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협상에 더 measured approach는 어떤 approach예요?
1: Okay, it is a more calm, balanced. It's not rushed. It's not impulsive or aggressive. It's kind of like, okay, we got this, and let's do it step by step instead of getting emotional and aggressive and, kind of thoughtless.
0: Okay. All right.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아, 화가 나. 그냥 이렇게 해버려.
1: Now we're not gonna do it.
0: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1: Yes. 그러니까
0: 마치 measure하는 게 다 하나하나 재고 세고
1: yeah.
0: 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three meters로 right. 뭐 이런 식으로 재듯이.
1: That's
0: so,
1: right.
0: A more measured approach는 보다 더 뭔가 신중한 접근이나 균형 잡힌 대응이라고.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연님이, YUN님이요. Preliminary가 예비의 뜻 아닌가요? 뭐 원론적인이라는 뜻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사전에 안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예비에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agree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역을 조금 하면 임시에. 그런 agreement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잘 그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나중에는 사인을 하고 최종화 시키는 거고요.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시 픽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잠정적으로는 오케이다. 이런 느낌.
1: Correct. Right? That's okay. right.
0: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Argentina has announced plans to develop a social digital twin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designed to predict shifts in poverty, unemployment, and other key social trends. However, the lack of transparency over how data will be used has sparked concerns over surveillance and drawn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0: 아르헨티나 정부가 AI를 활용해 빈곤과 실업 등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사회 디지털 트윈 구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데이터 활용 방식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감시 논란과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AI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 실험, 이거 뭔가 기대와 함께 감시 논란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1: So it's a very ambitious plan. They're trying to make this social digital twin system, which is basically to simulate key social trends like poverty, unemployment, other welfare demand and conflicts. And how they will do that is to take the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sources to predict sort of specific policies in advance.
0: All right.
1: So they're trying to do this in hopes to make things more efficient, kind of like, what should we do or what should we not do?
0: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그 트윈이 정말 똑같은 녀석으로 만들어보고 돌려보는 느낌일 수 있지 않을까요?
1: Yeah, that is kind of the idea, right? So it's a data-driven approach, and they're kind of thinking like, okay, well, maybe these sort of policies or programs, maybe it will work or maybe it won't work based on the data.
0: Okay.
1: However, the big question is about the data.
0: Right. Privacy and everything, right?
1: Yeah,
0: and
1: the privacy issues, that maybe it could be abused or misused, and that is a key concern.
0: 결국에는 항상 개인정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아이디어 자체가 신선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 빈곤이라든가 실업, 복지, 뭐 수요, 사회 갈등 그런 주요 사회 변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고치겠다 이게 아니라 미리 예측을 좀 해봐서 AI로 이거를 미리 막아보는 건 어떨까? 그럼 아이디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보 같은 것이, 데이터 같은 것이 오남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Argentina has announced plans to develop a social digital twin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designed to predict shifts in poverty, unemployment, and other key social trends.
0: 아르헨티나 정부가 AI를 활용해 빈곤과 실업 등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사회 디지털 트윈 구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뭔가 social digital twin이라고 하는 거 얘기 좀 해볼게요.
1: Okay, so basically this is kind of like a virtual model, mm-hmm. right? So, and they're using real world data and AI mm-hmm. to simulate and predict social outcomes.
0: Okay.
1: So it's kind of like you're taking real data and then you're going to power it through AI mm-hmm. to see, okay, we do this, we just talked about mm-hmm. it. If we have this amount of numbers and we do this kind of policy, mm-hmm. would we see the benefits or was that not going to work?
0: Oh.
1: Yeah. So it's kind of like basically you're making a mm-hmm. twin model.
0: Oh. 약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케이. Okay. 크리스틴 쌤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yeah. 저녁에 뭘 하고 보통 이래. 그리고 마유 쌤은 이건 이래. 뭐 누구누구 이래.
1: Okay.
0: 그 데이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1: yeah.
0: 한번 AI한테 AI. 돌려보는 거예요.
1: Yeah. And like,
0: 그랬더니
1: there's another Kristen. That's right, right. There's another Kristen on AI.
0: Right.
1: That, it's that concept, right?
0: 그러니까 똑같이 복사를 해서 만드는 yeah.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약간 simulate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흉내 내보고 가상으로 돌려본다라는 yeah. 게 핵심인 것 같아요.
1: That's it.
0: 그래서 과연 문제가 벌어질 것인가.
1: Mm-hmm.
0: 여기서 크리스틴 쌤을 9시에 깨우게 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Okay.
1: So yeah, I mean the concept, mm-hmm. the idea behind it is revolutionary. Mm. It can be.
0: Right.
1: But then there are certain concerns.
0: Right. Mm. Okay, so social digital twin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사회 simulation system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어가 볼게요.
1: However, the lack of transparency over how data will be used has sparked concerns over surveillance and drawn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0: 다만 데이터 활용 방식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감시 논란과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the lack of transparency라고 mm-hmm. 얘기가 나왔어요.
1: All right, when something is transparent
0: right?
1: or there is transparency, it means that it's nothing is hidden. Mm-hmm. It's very clear, easy to understand, open.
0: 뭔가 transparent하다는 게 투명 아니에요? 투명?
1: 투명. Like glass is transparent. We can see right through the grass.
0: Right.
1: The glass. Yeah. Right? So we often use this in government and mm-hmm. business. If we say there's lack of transparency, it's like, there's a little bit of,
0: something.
1: I don't know about this. Yeah.
0: You know, something's fishy
1: something's
0: here.
1: Something's fishy. Yeah. There you go.
0: 딱 그거네요.
1: 딱 그거예요.
0: 오케이. 그래서 뭔가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transparency가 투명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lack한다는 거는 lack of transparency. 뭔가 의심스러운 투명성 부족 정도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이 뭔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surveillance에 관련한 그런 염려, concerns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Surveillance는 surveillance camera는 들어본 것 같은데요.
1: Oh, very good.
0: Right?
1: Okay, so in Korea, we say CCTV.
0: Right, right.
1: We use that term. But in America, we say surveillance
0: right.
1: or security cameras. So basically, surveillance is monitoring.
0: Right.
1: People.
0: 감시하는 거예요.
1: Yeah, that's right.
0: Okay.
1: What they're doing, you know, the people, where they're going, and what are they, you know, visiting. I mean, all sorts of things, right?
0: Right?
1: That is to survey or have surveillance over people. And that is the whole idea of the surveillance cameras or the CCTV
0: okay.
1: is to see what is going on at all throughout the day.
0: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흔히 CCTV 그게 뭐 콩글리시는 아닙니다. 굉장히 뭐 전문적인 용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시 카메라 하면 surveillance camer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실제로 감시 여기 surveillance라는 것이 되는 거고
1: yes.
0: 진짜 무슨 게임 같아요. 게임에서도 그런 뭐라 그러지? 거기 나와 있는 나오는 인물들이를 우리가 막 조작을 해 가지고 약간 사회 반응도 알아보고 그런 거 있거든요.
1: Yes.
0: 오, 무섭습니다. 네.
1: Yeah.
0: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rgentina has announced plans to develop a social digital twin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designed to predict shifts in poverty, unemployment, and other key social trends. However, the lack of transparency over how data will be used has sparked concerns over surveillance and drawn criticism from political opponents.
1: 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0: Hotel housekeepers in New York City have secured a new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guaranteeing wages higher than entry-level pay for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and topping even the starting salaries of teachers holding master's degrees. The agreement comes amid a broader trend of wage gains outpacing inflation and spreading across key sectors in the city.
1: 미국 뉴욕시 호텔 객실 청소 노동자들이 신규 경찰관, 소방관은 물론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 초봉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새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뉴욕 주요 업종 전반에서 대규모 임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뉴욕시에서 이 호텔 객실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새 단체 협약으로 엄청난 그렇죠?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대체 얼마나 받길래 이 석사 학위 교사 초봉보다 더 높은 걸까요?
0: Okay, so basically, this is covering, the contract is covering about 22,000 hotel workers.
1: Okay.
0: And this kind of change, it's been, this increase, it's been nearly about 100 years. So, here we go. They will go, their pay will start at $77,000, around $77,000,
1: okay.
0: starting July 1st.
1: Mm-hmm.
0: And then in the sixth year of the contract, it can go, it can reach to $110,000.
1: Wow.
0: And they get health care benefits for members and their families. So...
1: It's all included?
0: So in our, yeah, so our money, so that, what, it's our... Exchange rate is
1: 한 1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0: 1억은...
1: 1일부터 하면은
0: yes,
1: 이
0: that would
1: 청소,
0: be 1억.
1: 청소 담당 직원분 1억 원 정도 약 그렇죠. 대략 그 정도로
0: right?
1: 인상이 되고 그리고 계약 6년 차에는 지금 기본금만 11만 달러면 이제 뭐 환율 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간단하게 한다면 1억 5천만 원.
0: 5천, 6천. Yeah. That's
1: 엄청난
0: right. That's right.
1: 근데
0: Can
1: 거기에다
0: you...
1: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합원 가족에 yeah. 대한 무료 의료 혜택까지.
0: Yeah. So there's a real surprising thing is that even police officers, they
1: right.
0: start at 60,000, 61,000. Firefighters start only at 54,000.
1: Oh.
0: So housekeepers...
1: They get paid even higher
0: they
1: than them.
0: They get paid much more
1: wow.
0: than...
1: 그러니까 yeah. 지금 연봉 기준만 보면은 신입 경찰, 뭐 소방관 마저도 그러니까 보다도 심지어 더 많이 받는 그런 수준인 거네요. 그렇죠?
0: Right. I think I have to go to New York in a few years.
1: 같이 가실까요? 네.
0: I think I might have to change my career.
1: 와, 그래서 이게 뉴욕시의 가파른 좀 생활비 상승, 그리고 임금 인상 요구의 좀 주요 배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Hotel housekeepers in New York City have secured a new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guaranteeing wages higher than entry-level pay for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and topping even the starting salaries of teachers holding master's degrees.
1: 네, 미국 뉴욕시 호텔 객실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 신규 경찰관, 소방관은 물론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 초봉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새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Housekeeper, hotel housekeepers in New York Cit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흔히 객실 청소 직원 혹은 가사 도우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house가 나왔지만 앞에 hotel 있다 보니까 호텔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뭐 cleaning ladies 뭐 이렇게 부르던가 이랬었었는데
0: yeah.
1: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그 politically correct한 그런 표현은 아니죠.
0: PC,
1: 예전
0: yeah.
1: 스타일 이기 때문에 사실 housekeeper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아니면 room attendants 뭐 이런
0: yeah.
1: 식으로
0: mm-hmm.
1: Alright, 자 이렇게 했고요. So 그 housekeepers들이 뭔가를 확보했는데 a new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라고
0: okay.
1: 얘기를 했습니다.
0: Anytime there is collective, it means that you're doing it as a group.
1: Right.
0: Okay. So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is is basically another way of saying there's a formal contract negotiated between a

0: higher than entry level pay. 보다 더 높은 wages를 조금 guarantee 하는 그런 agreement라고 얘기를 한 건데, entry level pay가 무슨 pay일까요?
1: So entry level pay, and then in the headline we also see starting salaries,
0: Right?
1: right? So these are the sort of the this is the income, this is the salary that you get when you start a job
0: Okay.
1: with that company.
0: 어떻게 보면 이두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되네요.
1: Yes,
0: So
1: yes.
0: entry level pay, 뭐 초봉이라고 한다면 starting salaries라고 하면 신입 급여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까요?
1: The agreement comes amid a broader trend of wage gains outpacing inflation and spreading across key sectors in the city.
0: 네, 이번 합의로 뉴욕 주요 업종 전반에서 대규모 임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utpace 한다는 건, inflation을 outpace 한다는 건 페이스가 이제 속도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inflation을 앞지르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Hotel housekeepers in New York City have secured a new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guaranteeing wages higher than entry-level pay for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and topping even the starting salaries of teachers holding master's degrees. The agreement comes amid a broader trend of wage gains outpacing inflation and spreading across key sectors in the city.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다음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 중 현대 영어에 걸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 Number one, hotel housekeeper. Number two, police officer. Number three, fireman. Number four, flight attendant.
0: 네, 다시 드릴게요. 다음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 중 틀리진 않지만 현대 영어에 걸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 Number one, hotel housekeeper. 객실 청소 직원. Number two, police officer, 경찰. Number three, fireman, 소방관. And number four, flight attendant, 승무원.
0: Nice.
1: Thank you.
0: 자,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1: Okay, this is one of my number 18 songs at the 노래방.
0: All right.
1: It's Irene Cara with What a Feeling.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어색하다기보단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좀 걸맞지 않다라는 표현은 바로 정답 어떻게 될까요?
2: Number three, fireman.
1: 소방관.
2: Of course, now we say firefighter.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gender neutral 한 거, 성을 이렇게 중립적으로 해서 하는 단어들이 조금 많이 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fireman을 쓴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거를 성별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firefighter가
2: right.
1: 좋겠죠.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디오 학당 구독권,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쭈꾸쪼꼬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8096님께 보내드릴게요.
2: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1: 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 가봅니다.
2: A fictional cockroach people's party has taken India by storm after a remark by the country's chief justice comparing unemployed youth to cockroaches sparked backlash. The satirical movement has quickly gone viral, fueled by growing anger over joblessness and inequality among young people.
1: 최근 인도에서 바퀴벌레 국민당이라는 이름의 가상 정당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실업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빗댄 대법원장 발언에 반발해 만들어진 것으로 청년층의 폭발적인 반응 속에 정치 풍자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퀴벌레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요. 그리고 바퀴벌레로 분장을 해서 홍보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바퀴벌레 국민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2: Yeah, I mean it's gone pretty viral. And it's because India's chief justice basically said that unemployed youth, he compared them to cockroaches during a public court hearing. Mm-hmm. And this is a country where 40% of people under 25 are unemployed.
1: Okay.
2: This is a huge problem in India. And then later he said, well, he was referring to individuals with fake degrees. But at this point, it kind of triggered very
1: 그렇죠.
2: negative reaction.
1: 이미 얘기가 돌면 사람들이 막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인도 대법원장이 이제 공개 재판 중에 25세 이하 청년 40%가 특히 실업 상태인 현실 속에서 바퀴벌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물론 이제 아니다 가짜 학위 범죄자를 나는 지칭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이미 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네요.
2: Well, because imagine, I mean, these are young people who are frustrated and who are stressed, and I mean, they're having a hard time. They're very sensitive, and then all of a sudden he mentions cockroaches. So it's kind of like people just went crazy. So what they did was they made a cockroach, a fictional, not real. But fictional cockroach people's party to kind of make fun of this whole idea of
1: 바퀴벌레 국민당 이런 식으로.
2: Yes, okay. yes.
1: Right. So 이게 단순한 풍자를 넘어서요. 이 소수 재벌의 독점 그리고 뭐 정경 유착으로 인한 부패

0: 뭐 언론 개혁 등뭐 정치 전반의 개혁 요구를 전면에 또 내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 fictional cockroach people's party has taken India by storm after a remark by the country's chief justice comparing unemployed youth to cockroaches sparked backlash.
0: 최근 인도에서 바퀴벌레 국민당이라는 이름의 가상 정당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실업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빗댄 대법원장 발언에 반발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Fictional Cockroach People's Party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party는 party, 이 party가 아니라 무슨 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fictional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1: So when we read books, we have fiction and non-fiction. Yeah, non-fiction are real, like based on real facts and stories. Fiction are basically not real. They are from the writer's imagination. So in this case, if it's a fictional cockroach people's party, it's just made up.
0: 그게 진짜가 아닌 거네요.
1: No.
0: 결국에는 뭐 fictional 그러면 imaginary 한 거라고 볼
1: Yes.
0: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상의 그런 펄이가 인디아를 storm으로 take했다. 예전에 한번 살짝 나온 적이 있긴 한데요. Taken India by storm.
1: Yeah, if you take anything by storm, it means that it becomes really, really popular very, very fast. That's the thing. Extremely popular very quickly and very dramatically. So this thing, they made this and it just went viral. Like everybody's taking a look at it and commenting about it and talking about it.
0: 그러니까 storm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뭔가를 take something by storm 한다는 건 강하게 진짜 강타하다 이런 느낌이나 인기를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잠깐 인기가 있는 느낌보다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1: That's it.
0: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디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확 올라갔다? 정도의 느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the country's chief justice의 remark. 여기서 remark는 여러분 발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이후에. Right. 자, 이어가 볼까요?
1: The satirical movement has quickly gone viral, fueled by growing anger over joblessness and inequality among young people.
0: 청년층의 폭발적인 반응 속에 정치 풍자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satirical movement has quickly gone viral. Go viral 하다는 게 진짜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그러니까 바이럴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항상 꼭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Right? Satirical movement가 어떤 movement예요?
1: Well, this is the adjective form of the word satire.
0: Satire.
1: Okay, so you talked about 풍자, right?
0: 풍자,
1: So
0: right.
1: basically, you're using humor, exaggeration, you know, to criticize society or maybe institutions and things like that. So it's a satirical movement in this case. It's like they're using this sort of a made-up people's party to make fun of, you know, really the government and saying, hey, What do you want us to do? You know, you want to give us jobs?
0: 우리 그래, 카크로치스다 왜? 막 이런 식으로.
1: Yes, that's right. That's right. Yeah, because you don't give us jobs.
0: Okay, so satire이라는 단어, S-A-T-I-R-E는요, 원래 풍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의 형용사, right? So 그런 movement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그쵸? Job도 지금 없고, equal하지도 못하다 이거는 inequality, right? 이런 불공평, 뭔가 그 평 등하지
1: That's
0: 않다라고
1: right.
0: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fictional cockroach people's party has taken India by storm after a remark by the country's chief justice comparing unemployed youth to cockroaches sparked backlash. The satirical movement has quickly gone viral, fueled by growing anger over joblessness and inequality among young people.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을 좀 주요 표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구나. 그 카메라가 이런 거였구나 했던 단어 있었죠? Surveillance라는 거. 바로 감시, 뭐 감시 체계 등을 얘기합니다.
1: There are too many surveillance cameras in the subway these days.
0: 딱 나오네요. 자, 요즘 지하철에 감시 카메라가 너무 많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TV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적어도 좀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자, lack of transparency라고 하는 거가

0: 투명성 부족이라고 했죠.
1: The deal was criticized for a lack of transparency.
0: 네, 그 거래는 투명성 부족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뭔가 transparent라고 한 게 투명한이라는 느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ake it slow. 그렇죠. Take things slow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유롭게 진행하다가 되겠죠.
1: Let's take things slow and not rush the decision.
0: 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결정하자. 그죠? 상대방이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그랬는데 hey, let's take things slow. 이건 안 됩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1: Okay.
0: 네, 자 그리고 satirical movement, 풍자 운동, 뭔가 유머 패러디로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1: The campaign is more of a satirical movement than a real protest.
0: 네, 그 캠페인은 실제 시위라기보다 풍자 운동에 더 가깝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entry level pay라고 하는 거, 그리고 starting salaries, 이런 것들은 보통 초봉, 뭐 신입, 신입 급여를 얘기를 했습니다.
1: Starting salaries vary a lot depending on the industry.
0: 네, 초봉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크답니다. 이 정도로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time is on America's side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미국에 유리하다라는 표현이었죠.
1: The US thinks time is on their side, so there's no rush.
0: 네, 미국은 시간이 자기들 편이라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볼게요. 0318님이요. 늘 퇴근길에 들어요. 두 분 목소리는 힘든 하루에 힐링되는 시간이죠. 오늘은 휴일이라 보이는 라디오로 봅니다. 마유쌤 얼굴을 처음 봐요 하셨네요. 안 보시는 게 날 뻔했나요? 아무튼 와 너무 유머러스하셔서 개구장이처럼 생기셨을 것 같다고 상상했는데 훈남 외모의 CEO 같은 샤프한 분위기라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샤프까지는 글쎄요. 자 내일 라디오를 들으면 설렐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밥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 생일인가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삼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Europe. It's Carrie.
0: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태국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국의 군대 시스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또 어떤 시스템일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또 드려야죠. 오늘은 스펠링 미션입니다. 오늘 군대 관련 기사여서요. 관련 단어로 드릴 건데요. 군 계급 중에 대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 Okay, so the word is colonel. Colonel.
1: Okay, 지금 여러 번 발음을 해주셨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단어의 정확한 스펠링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두 번 정도만 더 주세요.
2: Okay, colonel. Colonel. Now, what you hear is not what you see.
1: 그대로 들리는 대로 발음이 안 될 수도 있다 말씀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단어의 정확한 스펠링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 Red card or black card? The conscription lottery in Thailand.
1: 빨간 카드냐, 검은 카드냐? 태국의 복불복 증병제. 이런 기사입니다. 군대하고 카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자, 먼저 conscri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징병, 강제 입대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draft라는 단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0: 특정 연령의 시민들을 의무적으로 군 복무시키는 제도라고 해요. 자, 태국도 우리처럼 병역이 이제 의무인 나라인데요. 태국에서 군은 왕실과 함께 가장 강력한 권력 기관 중 하나로 꼽히죠. 그런데 군 면제 여부를 건강 상태가 아니라 제비 뽑기 한 번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태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라는데요. 오늘은 태국의 독특한 징병 추첨제와 그 안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일부 발췌해서요.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파트 시작합니다.
1: One way out of military service is for high school age boys to complete 3 years of defense training, which is held in specialized centers that can be hard for students to reach, particularly in rural areas. Most men become eligible for the draft when they turn 21. Health permitting, they can either volunteer or find themselves placed in a lottery held every year in April before the Thai New Year.
0: 군 복무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등학생 때 3년간 국방 훈련을 받는 건데요. 지정된 훈련 시설에서 진행되는데 지방 학생들이 다니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21세가 되면 징병 대상이 되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자원 입대하거나 매년 4월 열리는 징병 추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 복무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 때 3년간 국방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근데 이게 더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1: Because
0: 어린
1: you have to study
0: 나이니까.
1: and then also get defense training. That's a lot.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One way out of military service is for high school age boys to complete 3 years of defense training, which is held in specialized centers that can be hard for students to reach, particularly in rural areas.
0: 군 복무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등학생 시절 3년간 국방 훈련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훈련 시설은 주로 전문 센터에 있어 특히 지방 학생들에겐 접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One way out of military service is for high school age boys to complete 3 years of defense training.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One way out of military service라고 돼 있네요.
1: Okay, so the key phrase here is way out. Okay, so way out is finding kind of an exit plan or kind of an escape from something that you're required to do or something that is difficult or required. So when you have an agreement or a contract, especially, you cannot break that contract, right? So sometimes you want to get out of the contract. So you're trying to find a way out. That is the idea. It's kind of like an escape plan.
0: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
1: So you move to an apartment and you cannot bear the people upstairs, but you have to live there 2 years. Is there any way out of
0: 나갈
1: this
0: 수 있는
1: lease?
0: 층간소음 미치겠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So way out이라는 게 보통 보면 주차장에서도 출구를 표현을 할때 보통 미국에서는 exit이라고 돼 있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way out, 특히 한국에서는 way out이라고 영어로
1: That's
0: 돼
1: right.
0: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방법이네요.
1: Yeah. So here, way out of military service. So, I mean, there are many people, young boys, who do not want to go to military service. And one way to not do it, okay, is for high school boys to, have this defense training.
0: Right. So one way out of military service. 그러면 군 복무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은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it's very hard to reach, right? Particularly in rural areas라고 돼 있습니다.
1: So particularly, of course, is really emphasizing especially rural areas. And this pronunciation is hard even for native speakers. Rural. Rural. Right. So you've got your urban areas and you've got your shigor areas.
0: So
1: Like rural.
0: urban, suburban,
1: Yeah.
0: and rural,
1: There
0: right?
1: you go.
0: Okay.
1: There, that's it, right there.
0: All right. So rural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country를 좀 형용사로 바꿨다. 근데 특히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특히나 리치하기가 쉽지 않다
1: Sure.
0: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어가 볼까요?
1: Most men become eligible for the draft when they turn 21.
0: 대부분의 남성은 21살이 되면 21세가 되면 징병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So draft에 대해서 eligible 하다고 나왔거든요.
1: Mm-hmm. Mm-hmm. So you mentioned earlier about the word conscription
0: right.
1: and we don't really use that word.
0: Mm-hmm.
1: It is the formal word.
0: Okay.
1: But we just think of draft.
0: Okay.
1: Military draft mm-hmm. meaning that you must it's mandatory that mm-hmm. you must serve in the military.
0: Okay.
1: And if you're eligible for the draft, it means usually you have to be mm-hmm. a certain age mm-hmm. to, you know, be eligible.
0: Right.
1: You are legally qualified.
0: 왠지 eligible 하면은 뭔가 좋은 거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법적인 조건이 되는 뭐 이런 느낌인데.
1: Eligible for a scholarship.
0: Right.
1: Yeah, but in this case,
0: eligible for the draft 이다 보니까 징병 대상이 되니까 법적으로 나이로 봤을 때나 뭐로 봤을 때나 이렇게 뭐 딱 맞는다.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when they turn 21. turn 뒤에 나이 쓰면 몇 살이 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Health permitting, they can either volunteer or find themselves placed in a lottery held every year in April before the Thai New Year.
0: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자원 입대를 하거나 태국 설 직전인 매년 4월 추첨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조건이 하나가 붙네요. 그렇죠? Health permitting.
1: Yeah.
0: Right.
1: Okay. So basically thi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if your health permits. But this structure, this grammar structure
0: right.
1: is very interesting. It's noun plus verb ing.
0: Okay.
1: It means if.
0: Mm-hmm.
1: It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0: right.
1: if. So for example, all right, we can go mm-hmm. we can go to the beach.
0: Mm-hmm.
1: You know, weather permitting.
0: All right. Ah,
1: if the weather permits us. Yeah.
0: Ah, okay.
1: Shrink it.
0: Uh-huh.
1: Weather permitting.
0: 이거는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쌤이 예문 두 개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1: So you can
0: 반복해서.
1: say time permitting, weather permitting, budget permitting. So anytime, yeah, you can put anything
0: 거의 다 permitting이네요.
1: permitting.
0: 네. Okay, so yeah. something for permitting 그러면은 if something permits 정도랑 yeah. 의미가 같다.
1: Yeah.
0: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이 허용된다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 같아요. Lottery 이러면은 추첨인데 특히나 복권 생각이 나잖아요.
1: That's
0: 그러니까 뭔가
1: true.
0: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draw라고 하는 것도 추첨이라는 뜻이잖아요. draw.
1: Mm-hmm.
0: Right.
1: Yeah.
0: 걔가 조금 더 중립적이지 않나 생각도 있는데 lottery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를 뽑는 느낌은 아닐 수 있겠네요.
1: Oh, but in this case, if you, yeah, yeah, it depends. It depends on what color card you get. It's a very interesting story.
0: 아, 그러니까요. Uh-huh. 좋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어볼게요.
1: One way out of military service is for high school age boys to complete 3 years of defense training, which is held in specialized centers that can be hard for students to reach, particularly in rural areas. Most men become eligible for the draft when they turn 21. Health permitting, they can either volunteer or find themselves placed in a lottery held every year in April before the Thai New Year.
0: 네. 자, 다림님이요. 오늘 기사 Hunger Game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Song님이 전에 2PM 니쿤 군대 가는 거 제비뽑기 생중계했어요. 와, 그 라이브로요. 더 떨릴 것 같아요, 진짜로.
1: 오케이.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Boyzone with Picture of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 Red Card or Black Card? The Conscription Lottery in Thailand. 빨간 카드냐, 검은 카드냐, 태국의 복불복 징병제 얘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21살에서 30살 사이에 건강한 태국 남성이면 제비 뽑기를 거쳐 2년간 군 복무를 하게 된다고 해요. 공개 추첨으로 방콕 시내 쇼핑몰 같은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남성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 안에 담긴 카드를 한 장씩 뽑는 건데요. 그리고 청년들이 카드를 뽑을 때마다 함께 온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의 환호, 그리고 탄식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검은색이 나오면 군 입대가 면제된다는 얘기고요. 빨간색이 나오면 군 입대가 확정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카드 한 장이 젊은 남성들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셈인 거죠. 예, 현장 분위기 한번 들어볼게요.
1: Still, many who pulled red cards were visibly disappointed. One collapsed to the floor in dramatic despair, while some shouted in frustration. To many, it meant careers forcibly paused and dreams dimmed. Many who ended up with black cards threw their arms up in triumph.
0: 빨간 카드를 뽑은 사람들 가운데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절망감의 바닥에 주저앉았고, 또 어떤 이들은 분통을 터뜨렸죠. 누군가에겐 커리어가 강제로 멈추는 일이었고, 꿈이 흐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검은 카드를 뽑은 사람들은 두 팔을 번쩍 들며 기뻐했고요. 그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Drawing the short straw 하는 거. 짧은 그
1: Oh,
0: straw
1: yes.
0: 뽑아서 무슨 뭐 그런 hot air 그 balloon 같은 데서 뭐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 Yeah.
0: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약간 그런 내용을 보는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당사자는 심장이 철렁할 것
1: I
0: 같아요.
1: mean, this is your future,
0: Right.
1: right? I mean, this is a few years of your life.
0: That's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Still, many who pulled red cards were visibly disappointed. One collapsed to the floor in dramatic despair, while some shouted in frustration.
0: 빨간 카드를 뽑은 사람들 가운데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는 절망한 듯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red cards를 뽑은 사람들은 visibly disappointed 됐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disappointed는 실망한 건 알겠는데, visibly disappointed는 어떤 느낌일까요?
1: Okay, so this is a really interesting way of saying you can clearly see that they were disappointed. So you could be disappointed and be like,

0: 그냥
1: You
0: 가만히.
1: know, I mean, like, yeah, but like, if it's visibly disappointed, there is a kind of reaction, like,
0: Okay.
1: oh, right.
0: Okay.
1: It is, you see it right there.
0: 눈에
1: It's
0: 띄는
1: very much
0: 거네요.
1: expressed, yes.
0: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실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right? 근데 visibly disappointed는 약간
1: Right.
0: 이런 느낌인가요?
1: So, yeah, exactly.
0: Okay.
1: So we use these words, we're like, visibly relieved, visibly frustrated. Usually with kind of, you know, kind of an emotional situation. Visibly shaken. Like, you know, if
0: 너무
1: you,
0: 충격을 받거나.
1: Yeah, visibly shocked.
0: Okay.
1: So all of those words mean that clearly there is some expression on the outside that shows the emotion on the inside.
0: 아, 오케이. 정말 뭐 vision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띄느니 visibly. 이거는 결국엔 그 뒤에 나오는 감정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눈에 띄게 실망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collapse 했다는 건 진짜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돼서 주저앉는 거잖아요.
1: Yeah.
0: To the floor in dramatic despair 이러고 돼 있습니다.
1: Yeah. The word despair means that you lose all hope. But really it is dramatic.
0: Right.
1: Right. So it's kind of a little oba in some ways like
0: okay.
1: they're showing in a very dramatic way. Like
0: 굉장히 극심한 거네요.
1: Like yeah, right. Like you've lost all hope.
0: Okay. Despair는 벌써 소리만 들어도 되게 절망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예요.
1: Yeah.
0: So dramatic despair 하면 극심한 절망인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전치사 in이라는 거 섞어서 하면 그렇게 굉장히 절망하여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 또 완성이 되겠죠. 자, 이어가 볼게요.
1: To many, it meant careers forcibly paused and dreams dimmed.
0: 많은 이들에게 빨간 카드는 커리어가 강제로 멈추고 꿈도 잠시 미뤄진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reers들인데 어떻게 된 careers냐면 forcibly paused then 이라고 돼 있습니다.
1: Yeah, careers were forcibly paused. So careers were kind of stopped, but forcibly. So if you do something forcibly, it means that you do not choose to do it. Something forced you to do it.
0: Okay, 강제로 멈춘 거네요.
1: That's it. So it's not, it's out of your control. The military, you got to do the military service.
0: Right.
1: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that. So your career has to be on hold.
0: 아, 내가 작은 회사를 뭔가 차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이 벌어져서 나는 못하게 된 거.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그래서 so careers forcibly paused 하면 커리어가 강제로 중단된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and dreams dimmed 했는데 dimmed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이런 빛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휴 이런 식으로. So 정말 꿈이 희미해진 정도가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Many who ended up with black cards threw their arms up in triumph.
0: 반면 검은 카드를 뽑은 사람들은 두 팔을 번쩍 들며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any who ended up with black card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Ended up with.
1: Well, if you end up with something, it means you're getting the final result. To finally have something.
0: Okay.
1: So here, who ended up with, they were the lucky ones who who had the result of black cards. Well, then they have. they're celebrating.
0: Right.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throw their arms up 거의 던지듯이 그러니까 확 펴서 손을 들었다. 근데 black cards와 함께 end up 됐다는 거 뭐든지 여러분들 end up 한다는 건 결국 뭐와 함께 하게 된다는 느낌입니다. end up with, right? 여기서는 결국 black cards로 이렇게 끝나버린 사람 한마디로 그렇게 마무리된 사람들은 손을 번쩍 이렇게 했다.
1: Very exciting for them.
0: Right.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Still, many who pulled red cards were visibly disappointed. One collapsed to the floor in dramatic despair, while some shouted in frustration. To many, it meant careers forcibly paused and dreams dimmed. Many who ended up with black cards threw their arms up in triumph.
0: 네, 8245님이요. 재미와 충격이 공존하는 징병제. 빨간색 뽑고 기절하거나 울고 불고 하던 장면이 생각나요. 아이고, 맞습니다. 자, 자 미션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스펠링 미션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어의 스펠링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발음 들려드리겠습니다.
1: Colonel.
0: Colonel. 한 번만 더요.
1: Colonel
0: 네.
1: and Colonel.

0: Colonel.
1: And Colonel. 오케이. 자, 군 계급 중에 대령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스펠링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0: Let's listen to Blue Oyster Cult with Don't Fear the Reaper.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Red Card or Black Card The Conscription Lottery in Thailand 빨간 카드냐 검은 카드냐 태국의 복불복 징병제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국 젊은이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자녀나 커리어 때문에 군 복무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경기 침체 속에서 안정적인 월급과 복지를 이유로 오히려 자원 입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자원 입대자는 20% 넘게 증가했고요. 군 복무가 일부 청년들에게는 2년 동안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 내부의 가혹행위, 뭐 폭행, 인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요. 왜 아직도 강제 징병이 필요하냐 이런 비판과 함께 또 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Military authorities have said they are tightening training regulations, including prohibiting excessive punishment, and that they have barred any disciplinary action that endangers the life or safety of recruits. In 2023, Thailand started enforcing a law that allows the prosecution of military personnel who violate the rights of conscripts in civilian courts.
0: 태국 군 당국도 논란이 이어지자 훈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도한 체벌을 금지하고 징집병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격히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2023년부터는 징집병의 권리를 침해한 군 관계자를 민간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어디서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군 복무 관련해서.
1: Sure.
0: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Military authorities have said they are tightening training regulations, including prohibiting excessive punishment, and that they have barred any disciplinary action that endangers the life or safety of recruits.
0: 네. 군 당국은 과도한 체벌 금지 등 훈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징계는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training regulations 같은 것을

0: Deep Dive Daily, Red Card or Black Card, The Conscription Lottery in Thailand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태국인들은 과연 제비 뽑기로 병역 의무를 결정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태국에서도 올해도 약 4만 명 규모의 신규 병력이 추첨을 통해서 선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공개된 자리에서 진행되다 보니 많은 청년들은 오히려 공정한 방식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일부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모집 인원이 이미 마감된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식 등 으로 병역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군 예산이 여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고 징집병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비판도 있다고 해요. 자,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 마지막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By replacing conscription with voluntary enlistment, advocates of ending the draft say the military would be able to cultivate a lean

0: 의회 중심으로 바꾸면 군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을 일정 기간 군으로 묶어두는 징병제가 경제 생산성에는 부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y replacing conscription with voluntary enlistment, advocates of ending the draft say the military would be able to cultivate a lean, specialized force.
0: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징병제를 자원 입대로 대체함으로써 군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병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어디에 가든 뭐를 이렇게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지금 advocates라는 게 나왔는데, ending the draft 하는 것에 advocates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가거든요.
1: So these advocates are saying, well, let's adopt the way that America, for instance, because military is voluntary.
0: 거기는 직업군인
1: That's right. Yeah, it's
0: 제도잖아요.
1: voluntary. It's you don't have to, be drafted into the military. So they're saying, let's do that and end the draft, meaning let's not force military service.
0: 그러니까 징병하는 거, 억지로 가게 만드는 거, 강제로 하는 것을 끝내자. 근데 그것에 뭔가 supporters들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The military would be able to cultivate a lean, specialized and force를 말이죠. 어려운 단어를 여기저기 다 섞어놨어요. 네. cultivate 하는 건 근데 쌤, 뭔가 이런 먹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재배하고 뭐
1: Cultivate
0: 그런 거
1: vegetables.
0: 아닌가요?
1: So in this ways, it means kind of like to develop or to build a lean, specialized force. Now, you think of this word lean, L-E-A-N. So when you hear this word, what comes to your mind?
0: 뭔가 기름기가 좀 없고 저랑은 좀 거리가
1: Lean
0: 멀지만
1: bacon.
0: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린 베이컨이라뇨.
1: So anyway, so lean is saying that it's very efficient, it's small, and there's no waste. It's like you're cutting out all the fat, unnecessary fat.
0: Alright, 음식 관련해 가지고 뭔가 lean하거나 실제로 사람 몸에도 보면 lean muscle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쓸데없이 크거나 뭐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깔끔한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efficient하다. 작지만 efficient하다.
1: That's it.
0: So 그런 뭔가 전문화된 force를 cultivate 한다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뭐를 재배하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거 만들어낸다는 뜻이
1: Develop,
0: 되겠네.
1: yes.
0: Okay, so very nice. So cultivate a lean specialized force. 작고 전문적인 군을 만들다, 구축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It would also add a touch of stability to the economy, they say.
0: 그들은 그것이 경제에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쌤, a touch of stability 이러면 안정을 많이 주는 건가요? A
1: Now,
0: touch of something?
1: yeah, a touch of something is just a little bit, like a little
0: 정말
1: touch.
0: 살짝 건드리는 느낌.
1: Yes, a touch of, yeah. So usually when we read the New York Times, they make things a little bit dramatic.
0: Oh, I
1: They
0: know.
1: make it more literary. So in this case, this isn't at a touch of stability. So they will provide a little bit of stability.
0: 약간의 건드는 정도다.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Thailand has an aging society, so conscription is a hit to economic productivity, Analayo said.
0: 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징병제가 경제 생산성에 타격이 된다고 태국 군사 분석가 아날라요는 말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A hit to economic productivity. 우리가 히트하면, 이거 히트야. 대박이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것 같은데요. 여기서 흐름상 그런 의미인가요?
1: Well, on evening special, we talk a lot about finance and economy, right? So a hit to economic productivity is actually a bad thing. It means negatively affect economic
0: 나쁜
1: productivity.
0: 영향이군요.
1: That's correct. And these young people at their prime, working, they need to be out there working and helping with the economy. But by them going to the military, it, they're saying that it is negatively affecting.

0: affecting the economy.
1: 아, so 여기서 hit은 정말 타격을 얘기하는 거, mm-hmm. 특히나 부정적인 타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묶여 있는 느낌이다
0: yes,
1: 보니까.
0: That's right.
1: Mm-hmm. Okay, so a hit to economic productivity. 그러면 경제 생산성에 타격을 주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0: By replacing conscription with voluntary enlistment, advocates of ending the draft say the military would be able to cultivate a lean specialized force. It would also add a touch of stability to the economy, they say. Thailand has an aging society, so conscription is a hit to economic productivity, Analayo said.
1: 네, 여기까지 제비뽑기로 군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태국의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우리 발음을 좀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Mm-hmm. 발음이 어떻게 됐었죠?
0: Colonel.
1: Right. 대령이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오답으로 C-O-R-N-E-L-L
0: Cornell.
1: 그리고 K-E-R-N-E-L 이런 식으로 좀 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0: Okay, Colonel of Corn. Okay.
1: 자, 그러면은 발음하고 스펠링을 둘 다 주세요.
0: Okay. So, it's kernel and it's spelled C-O-L-O-N-E-L. C-O-L-O-N-E-L. No R.
1: 콜로넬 아닙니다. Kernel. Okay.
0: Yes.
1: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4550님,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고광열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광열님께서 Kernel, 카투사 출신인데도 헷갈리네요. 하셨습니다. 오, 와우.
0: 오케이.
1: 자,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Muse with Supermassive Black Hol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만나보시죠. 아니, 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지를 카드 뽑기로 정한다고? 완전 오징어 게임 같네.
1: 카드 한 장으로 하루 아침에 인생이 완전 뒤집히는 거지.
0: 와, 나였으면 줄 서서 식은땀 줄줄 흘릴 것 같네.
1: 상상해봐. 커리어 계획 다 세웠더니 갑자기 운명이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롱 하는 느낌?
0: 오늘부터 투시력 좀 길러야겠다. 볼 수 있게. 네. 투시력 기르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1: 얼트라소닉.
0: 근데 흑백으로 나와. 그럼 망한 거죠.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태국 군대 시스템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는데요.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롱. 운명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롱 이러고 간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There's a perfect translation.
0: Okay.
1: Not so fast. Not so fast. And you have to use that intonation.
0: Intonation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1: Yeah, not so fast.
0: Not so fast. 이렇게 잘 안
1: no,
0: 하죠.
1: No.
0: 약간 놀리듯이. Mm-hmm. 아까 들을 때도 굉장히 약올랐어요.
1: Not so fast.
0: 이건 근데 그렇게 빨리는 안 돼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Yeah.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속도 뭐 이런 느낌을 떠나서도 그렇게 너가 빠르게 앞으로 전진할 수는 없다. 어? 그 쉽게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일까요?
1: Yeah, so basically it's like someone says something or does something. Mm-hmm. And you're like, that's not going to happen.
0: Okay.
1: Right? So don't be too quick to assume that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0: 아.
1: It's not going to turn out the way you had anticipated.
0: 아, 한국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칫국을 마시지 마라. 뭐 김칫국을 마시고 있네. 그게 뭔가 너무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먼저 좋아하구만.
1: Yeah.
0: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1: Yeah. So say for example, like typical example is like you're playing a game.
0: Okay.
1: Like a card game or a board game.
0: All right.
1: And you think you're gonna. I'm gonna win this one, you know. And then maybe like your friends like, not so fast.
0: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카드를 딱 보여줘요.
1: Yeah, that's right. Yeah, that's it. Exactly.
0: 자 여기서 표현들이 좀 좋은 게 또 엑스트라로 나옵니다. 마유가 완전 오징어 게임 같네. 이거는 진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Well, we just covered this expression straight out of.
0: Yes.
1: Mm-hmm. So it sounds like it's straight out of Squid Game.
0: Squid Game에서 정말 바로 곧장 나온 것 같다. 그 얘기는 진짜 거의 그런 느낌이다.
1: Absolutely.
0: 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크쌤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카드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 뒤집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집히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1: Okay, it's flipped. It basically, your life gets flipped upside down.
0: All right.
1: So it's upside down. You got to remember that.
0: Upside down. down. 그 노래, right?
1: Isn't that by like Spice Girls? Which one was that?
0: I have no idea. 아무튼
1: okay.
0: 오래된 노래예요. So, flip 된다는 게 진짜 마치 버거를 flip하는 것처럼 뒤집히는 건데 upside down을 굳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강조를 좀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So you could say get flipped upside down or it's turned upside down. My life has turned upside down.
0: Right. 그럼 완전히 뒤집히다, 뭐 엉망이 되다가 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조금 네게티브한 노트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1: Usually, yes. Right. And because if it's positive, you just focus on the positive, but like you were in a good position, and then it just completely turned around to something negative.
0: 맞습니다.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순간, right?
1: But I guess if you win the lottery, your life could get flipped upside down.
0: That's a different story.
1: Yeah.
0: 자 그리고 마유가요, 식은땀 내가 만약에 나였잖아, 그럼 줄 서서 식은땀 줄줄 흘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Yeah.
0: 땀을 엄청 흘리는 거 있잖아요. 식은땀 흘리거나.
1: Yeah.
0: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Sweat a lot?
1: Yeah, well, I mean, sweat, we use the word sweat, but we say sweat bullets.
0: 총알이?

0: 돼요.
1: 야. 야.
0: 정말 총알이
1: right.
0: 나오듯이 이렇게 쭉쭉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You're really nervous.
0: Alright.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롱. Not so fast. 되겠습니다.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2: Wait, Thai guys literally draw cards to see if they have to join the military? That sounds straight out of Squid Game.
1: Yep, one card and your whole life gets flipped upside down overnight.
2: I'll be sweating bullets standing in that line.
1: Imagine planning your career, then boom, fate said, not so fast.
2: I gotta develop X-ray vision now.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관,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알라이트,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1: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It's by SZA and the song is Open Arms.
0: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네,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잭쌤은 아침에 일어나면 mm-hmm. 보통 뭘 해요?
1: Well, I get my daughter ready for kindergarten.
0: 그게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1: That's what first thing I do is I make her breakfast.
0: Oh, you make her breakfast. Mm-hmm.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준다고요?
1: 네.
0: What do you cook?
1: Oh, I don't make anything complicated.
0: Uh-huh.
1: So I ask her what she wants. Sometimes it's like a fruit yogurt bowl.
0: Mm-hmm.
1: Or sometimes I give her some cereal or sometimes some miyeokbap.
0: Miyeokbap?
1: Yeah. So there's different things that she likes.
0: 그렇군요. Yeah. 그러면 우리 아빠니까 메이지의 하루로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저는 사실
1: After I take her to kindergarten,
0: yeah, yeah.
1: then I make myself a tea.
0: A
1: cup of tea.
0: Kindergarten. 그러니까 유치원에 데려다 준 다음에는 티 한 잔, 차 한 잔을 mm-hmm. 드신다고요. Oh, you're not a coffee person?
1: I love coffee, but I don't drink it very much because of the caffeine.
0: 카페인 때문에 조금 덜 드시는군요.
1: Mm-hmm.
0: You're drinking coffee today, but decaffeinated.
1: Right.
0: 네,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아침을 이렇게 잭쌤처럼 차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커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이번 주는 약간 루틴, 생활 패턴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 표현을 쓰면 될까요?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I start my day with coffee이죠. 자, 이게 바로 저는 아침을 커피로 시작해요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안에는 우리 프로그램 이름 스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럼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볼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스타트 잉글리시의 start가 있다고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시작할지 그거를 말하고 싶을 때는 I start 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자,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start. I start. 나는 시작합니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뭐를 시작해요? 나의 하루를, 그쵸? 나의 하루라는 표현은 my day라고 하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주어지지만 그 중에 나의 하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도 똑같이 my day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I start my day. I start my day라고 하면 돼요.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는 말이죠. 자, 뭔가 좀 부족하죠? 뭐와 함께 시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무엇과 함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ith 뭐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되죠. 우리는 함께가 뒤에 오지만 영어는 with를 먼저 얘기합니다. I start my day with 커피니까 coffee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coffee 발음도 중요하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발음 연습할 때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I start my day with coffee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요 미션 문장을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start my day with coffee라는 문장을 파헤쳐 봤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을 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What is today's pattern?
1: Today's pattern is I start my day with 뭐뭐.
0: Mm-hmm.
1: So that could be a thing. Like we had food examples.
0: Right.
1: Or it could be doing something. So an ing word.
0: 맞아요. 그래서 I start my day with coffee처럼 어떤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뜻의 동사 ing가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어떤 습관,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럼 커피 말고 뭘 넣을 수 있을까요?
1: Well, here's a common one. I start my day with a shower.
0: Oh, I start my day with a shower. 샤워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할 수 있고 하는 걸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번 한다라는 의미로 a shower라고 해야 돼요. 이 shower가 우리가 말하는 샤워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소나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가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확 쏟아지는 걸 소나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hower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욕하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할 때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샤워라고 합니다. When else can we use this expression?
1: I start my day with breakfast.
0: I start my day with breakfast.
1: I think my daughter would say this.
0: 아, 그러게요. with breakfast my daddy makes for me. 네. So I start my day with breakfast.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사람도 많긴 하거든요.
1: 네.
0: What about you? Do you start your day with breakfast?
1: Not usually, other than the tea. The tea is my breakfast.
0: 아, 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군요. Okay.
1: I start my day with reading the news.
0: Oh, reading the news. 자, 여기 ing 형태를 썼네요. 그렇죠? Reading. Read의 ing 형태이고요. The news. 뉴스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Do you read the news every day?
1: I sort of scroll the news as I commute sometimes.
0: Mm-hmm. 네, 저는
1: But 사실... I don't have a regular habit.
0: 맞아요. Yeah. 옛날에 우리가 신문을 볼 때는 정말 많이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뉴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 요즘은 참 그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편해지긴 했는데, 그죠? 그냥 인터넷으로 yeah. 보면 되니까. 아, 자, I start my day with reading the news.
1: Can I ask you a question,
0: okay,
1: Kaylin?
0: Okay, sure.
1: What do you do first in the morning? 아침에 가장 먼저 뭐 해?
0: I start my day with meditation.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Meditation. 요즘 명상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meditation 이 표현도 있겠죠. 또 어떤 때 쓸 수 있을까요?
1: Well, I start my day with exercise.
0: Exercise. Exercise도 좋죠, 그렇죠? 운동이니까. 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라는 말이고요. 운동도 specific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Right. We can narrow it down to I start my day with yoga.
0: Yoga. 맞아요. 요가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I start my day with yoga.
1: Right. Or I start my day with Pilates.
0: Pilates. 필라테스인데 발음이 참 독특하죠. 그렇죠? 필라테스라고 하면은 사실 원어민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Pilates.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사람 성이에요. It's the surname of a person.
1: Oh, yeah.
0: 네, 그래서 원래 John Pilates인 것 같은데.
1: Right, right.
0: 네, 그 만든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Pilates 이렇게 말합니다.
1: You could also say, I start my day with a jog.
0: Oh, with a jog.
1: Mm-hmm.
0: 조깅을 하면서 시작한다라는 뜻인데요. Can you say, I start my day jogging?
1: Just jogging?
0: 조금 어색해요. 사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right? 근데 a jog가 좀 더 맞는 게 사실 조깅은
1: It's like a walk or
0: 네,
1: a nap. It's
0: 맞아요.
1: something that you do. Yeah.
0: 네, 그래서 걷기, 뭐 낮잠 자기처럼 a walk, a nap, a jog. 이게 조금 더 더 편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Can we do one more?
1: Okay. When I was a kid, I start my day with a glass of orange juice.
0: Mm-hmm. A glass of orange juice.
1: I always wanted my cold OJ in the morning.
0: OJ가 orange juice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는 a orange juice. 아, a glass of orange juice. 네.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start my day with 뭐뭐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저희가 말한 것 중에 혹시 여러분들도 아침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한 게 있었으면 그 문장을 매일매일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없다! 그러면 직접 또 예문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연습해왔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I start my day with a shower.
0: I start my day with a shower.
1: I start my day with breakfast.
0: I start my day with breakfast.
1: I start my day with reading the news.
0: I start my day with reading the news.
1: I start my day with meditation.
0: I start my day with meditation.
1: I start my day with exercise.
0: I start my day with exercise.
1: I start my day with yoga.
0: I start my day with yoga.
1: I start my day with Pilates.
0: I start my day with Pilates.
1: I start my day with a jog.
0: I start my day with a jog.
1: I start my day with a glass of orange juice.
0: I start my day with a glass of orange juice. Yummy!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듣고 올게요.
2: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
3: 나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
2: 나도 커피 없으면 못 살아.
3: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
0: 오, 맞아요.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 라고 질문을 했죠. 자,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냐? 일단 시작하다니까 스타트가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스타트가 들어가는 게 나오고 아침은 모닝이죠. 그쵸? 나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 여러분, 아하. 이 문장은 영어로 그냥 툭 튀어나왔어야 합니다. 자, 알고 계시죠? 나도 뭐 요거는
1: me too.
0: 커피 없으면 못 살아. 못 산다. I can't live without coffee.
1: I can't live
0: without coffee.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아, 아닐 거고요. 일단 그렇게 말해도 되긴 하지만

0: 다른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 이 표현도 해볼까요? 정말 번쩍 든다. 일단 번쩍 드는 게 자고 있다가 확깰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사용해보면 또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1: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2: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Me too. I can't function without it.
2: It really wakes me up.
0: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라는 질문부터 시작했는데요.
1: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0: 다시 한번.
3: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0: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자, how do you 뭐뭐는 어떻게 뭐뭐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start 누구누구의 morning은 누구누구의 아침을 시작하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나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
2: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다시 한번.
3: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자, 요 표현은 여러분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많이 연습했습니다. 나도 커피 없으면 못 살아.
1: Me too. I can't function without it.
0: Me too라고 했죠.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나도라는 뜻이죠. 커피 없으면 못 살아.
3: I can't function without it.
0: I can't function without it이라고 했는데, 자, 요게 이제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라는 뜻이죠. Function은 기능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할 기능을 커피 없이는 못해.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재밌죠? 네,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
2: It really wakes me up.
0: 다시 한번.
3: It really wakes me up.
0: It really wakes me up.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 really wakes me up. Wake up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다이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 물론 우리가 잠에서 깬 상태이긴 하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wake me up이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어려운 거 없었죠? 다시 한번더 들을 때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How do you start your morning?
2: I start my day with coffee.
1: Me too. I can't function without it.
2: It really wakes me up.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3: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I start my day with coffee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start의 start가 나왔죠. 근데 발음은 조금 달라요. S 다음에 오는 T는요, 보통 강세가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된소리를 해주면 훨씬 더 발음하기가 쉽죠. 그래서 I start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마지막 T 발음은 만약에 잘안 된다 그러면 하려고 하는 듯이 그냥 시옷 받침에 느낌을 주시면 돼요. I start 이렇게요. 그 다음에 My day with coffee인데 여기서 with는 th는 무성음, 유성음 둘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시옷 받침처럼 with까지만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어 커피죠. 우리는 커피라고 하지만 영어는 커피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같은 키읔 같은데 사실 영어는 그 C 발음이 입 앞쪽에서 크 요런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가 아니라 성대 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크 바람 내뿜는 소리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커, 피, F 발음도 역시 윗니 아랫 입술을 댄 상태에서 바람을 내뿜는 소리죠. 그리고 길게 커피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I start my day with coffee. 연습해 볼까요?
3: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3: I start my day with coffee.
0: I start my day with coffee. 잘하셨어요. 자,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3: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4: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5: 쉽고 확실하게
6: 영어 회화 레벨 2
5: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6: Hello everyone, this is Juch.
5: 선생님, 어제가 Buddha's birthday, 석가 탄신일이었습니다.
6: Oh, that's right, Buddha's birthday.
5: 네.
6: Birthday of our dear Buddha.
5: Our dear Buddha.
6: Yeah. It's 네. a big holiday in Korea.
5: Oh, it is. Yes. It is. 네, 그렇습니다. Buddhism, actually, it's a, such a very big deal in
6: that's
5: Korea.
6: Right. That's
5: 네.
6: right.
5: 굉장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오늘 두 친구는요, 이 석가 탄신일을 맞아서 사찰에 연등제에 갔었는지를 묻고 또 그때의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특히 이런 표현 나오게 돼요. 너 그때 거기 가겠다고 그러더니 결국 갔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6: Oh, did you end up going? 네.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5: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사찰에 가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가게 됐었니?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end up go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6: 이 컨텍스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end up이라는 표현이 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가게 됐어요.
5: 아.
6: 아니면 안 간다고 했는데 결국 가게 됐어요. 그럴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5: 네.
6: She ended up going.
5: Ended up doing something 이렇게 yeah. 말할 때.
6: Diane, did you end up going to the party?
5: 그렇죠.
6: You said you were not sure before.
5: Right, right. Nick, right. No, I didn't.
6: No, 네, I didn't.
5: 틀림없이 안 갔을 거예요. 파티 별로 안 좋아요.
6: I ended 네. up not going.
5: I ended up not going. 그럼 그럴 때 I didn't end up going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I ended up not going.
6: Right.
5: 그렇지. 안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6: That's right.
5: 아, 그렇군요. Yeah. 자, end up 다음에 동사 ing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러니 저러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막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게 되고 마침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6: End up.
5: End up. And I'm sure we're going to be talking a little more about that a little bit later.
6: Mm-hmm.
5: 조금 이따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말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너 어젯밤에 결국 그 사찰에 가봤어?"
6: "어, 그랬어. 갔어. 등에 일제히 불이 켜지니까 참 아름답더라."
5: "어, 내가 온라인으로 사진 몇 장 봤어."
6: "어, 온 장소가 부드럽게 빛나는데 정말 보기에 아주 멋있었어."
5: "어, 그렇구나." 네.
6: You know, this was my first experience in Korea. 제가 2005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첫 번째 big

0: holiday in Korea, biggest festival was Buddha's birthday.
1: Oh.
0: I will never forget. 친구들이 종로에 꼭 가야 된대요. 네. 종로에 왜 가야 되는데? 뭐 종 치고 뭐 they close the road and it's like a huge parade right. and festival. Oh. So I went there. It was amazing.
1: So it was the very yeah. first cultural experience
0: first
1: that you had.
0: First major cultural experience.
1: 아, yes.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에 와 오셔서 뭐 way back when 옛날 얘기겠지만서도 오셨을 때 거의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경험하게 된 문화적인 행사가 바로 연등제였었군요.
0: That's right. The Lantern Festival.
1: Lantern Festival. That's 그렇습니다. Right. 자, 그 등을 가리켜서 lantern이라고 하게 되는데 lantern이라고 right. 우리 글로 표기하기도 해요. lantern. Right. 네, lantern이라고 해서 lantern. 거기다 s를 붙여서 이제 등이 많이 있다고 mm-hmm. lanterns 라고 하게 되는군요.
0: That's right. 네. Lanterns.
1: 네. 또 불을 붙이다라고 할 때 light를 이제 쓰게 되는데
0: right.
1: light는 빛이란 뜻도 되고
0: right.
1: 근데 여기서는 뭐 가볍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서도 이 light의 과거형으로 lit를 쓴다는
0: lit.
1: 거예요.
0: So present tense light, past tense lit.
1: Lit.
0: L-I-T.
1: 그렇죠. 불을 붙였다라고 할 때 lit라고 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Right.
1: 그리고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블링블링블링 한 그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0: right.
1: 뭔가 은근히 부드럽게 그 연등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0: Right.
1: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또 glow gently라는 말을 하는군요.
0: Glowing gently.
1: 네.
0: Or gently glowing.
1: Gently glowing.
0: Let's go line by line from the beginning, shall we?
1: Good idea. 자,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0: sure.
1: 자, 이런 말을 합니다.
0: Mm-hmm.
1: 너 어젯밤에 결국은 그 사찰에 가봤니?
0: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1: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Did you go to the templ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0: sure.
1: 사찰에 너 갔었니 안 갔었니? 그러니까 갔다는 사실만 궁금해서 묻는다면 Did you go? 라고 너 갔어?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또 아까 우리 주치님 여러 가지 예를 주셨지만서도 뭐 고민도 했었고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도 있었고 여러 절차나 과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하게 되었느냐. 그럴 때
0: right.
1: end up going으로 쓴다는 거죠.
0: Did you end up going?
1: Did you end up going?
0: To the temple last night.
1: 그렇죠. To the temple last night.
0: Right.
1: 그러니까 즉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었니? 라는 말이 될 텐데 이런
0: right.
1: 경우도 있어요. 또 end up을 쓸 적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미리 계획과는 다르게 마지막엔 결국 이렇게 되더라 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집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나가게 됐다 라고 한다면
0: yeah.
1: I plan to stay home.
0: I was going to stay home.
1: Right, I was sure. going to stay home and that was my plan. But I ended up going out.
0: 너무나 가고 싶어서.
1: 네.
0: I ended up going out.
1: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게 됐다라고 한다든지.
0: That's right.
1: 제가 end up만 나가게 되면 늘 드는 예가 있었는데 나는 할리우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어. But I ended up becoming a English teacher in Korea.
0: A
1: 이렇게
0: better
1: 말할 수도
0: career.
1: 있죠. Could be.
0: 네. A more meaningful job.
1: 네, 그런 식으로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다라고 할
0: yeah.
1: 적에도 end up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0: End up.
1: 네, 그렇죠. 여기서는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라고 했더니 그랬어.
0: Yeah, I did.
1: Yeah, I did. Meaning, yeah, I ende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결국 이 말이 되겠죠.
0: Yes, I did end up going.
1: 그렇죠.
0: Yes.
1: 자, 그랬더니 또 부연 설명을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0: Mm-hmm.
1: 그 등, 연등들의 그 일제히 불이 켜지니까 정말 아름다웠다.
0: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1: 네, 그렇습니다. The lanterns were beautiful. 까지만 먼저 말했네요. 그 등들이 정말 아름답더라. The lanterns were beautiful. 근데 언제? 그냥 물론 이게 불 비치도 않고 해도 아름답겠지만 특히 이렇게 되자라고 해서 when they lit them all up.
0: Right.
1: 이런 말이 뒤에 붙었습니다. 일종의 조건 같은 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when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러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yes. 할 때 when으로 연결을 많이 하죠.
0: If you just say when they lit them up, 그냥 불 켰어.
1: 네.
0: But when you say when they lit them all up, 100% all of them were lit up.
1: Right.
0: Not just a few, not just several, but all of them.
1: 그렇죠.
0: When they lit them all up.
1: When they lit them all up. 이때 they라고 하는 건 이 주최 측의 어떤 yeah. 분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right.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주최 측이 있으니까 불을 켰겠죠. 그래서 right. when they lit them all up. 그 등들을 일제히 모두 다 불을 켰다. 그랬더니 The lanterns were beautiful. 정말 아름다웠더라 라고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이 부분까지 들어볼까요?
2: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3: Yeah, I did.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1: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Lit them all up. 이렇게 말하는군요.
0: When they lit them all up.
1: When they lit them all up. When they lit them all up. 네.
0: That's
1: 자, 그랬더니
0: right.
1: 이제 미나는 하는 얘기가 그래, 나도 직접 거기 가보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사진 몇 장 봤다?
0: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1: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이렇게 말하는군요.
0: So I guess people posted these pictures, photos online on the internet and Mina got to see them. on a social media site, probably.
1: Right, 그렇죠, yeah. probably.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고 내가 뭐 온라인으로 읽어봤다, 온라인으로 사진을 봤다, 온라인으로 어떤 걸 샀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행동이 있을 텐데요. 그 행동을 말한 다음에 뒤에 online만 붙이면 끝나는 문장이 되는 거죠.
0: Right.
1: 그러니까 I saw some photos. 까지만 말해도 사실 되기는 하는데 mm-hmm. 그 사진을 어디에서 봤는지 from a magazine, 뭐 from a newspaper, 뭐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뒤에 그냥 online을 붙여서 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 말이 되겠죠. I saw some photos online. 이때 pictures 해도 되죠, 선생님?
0: Yeah, pictures. Pictures를 줄여가지고 pics라고도 표현해요.
1: Pics, 그렇죠.
0: I saw some pics online.
1: 맞아요. 그래서 야, 사진 근사하다, 사진 잘 나왔다.
0: Right.
1: Nice pic.
0: Yeah, nice pic.
1: 네,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0: Which means nice photo.
1: 그렇습니다.
0: Yeah.
1: PIC로 쓰게 되죠.
0: That's right.
1: 여기서는 I saw some photos online. 내가 온라인으로 사진 몇 장을 보았다. I saw some photos online.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겠습니다.
0: 우리 온라인 하면 그냥 인터넷이라는 표현인데
1: 네.
0: 뭐 좀 구체적으로 어느 SNS에서 봤다. 근데 SNS는 콩글리시니까
1: 네네.
0: We say social media,
1: 네.
0: right? I saw some photos on social media.
1: 아, Yeah. 그렇게 말해도 되고 혹은 yeah. 좀 구체적인 소셜 미디어 브랜드를 붙일 수도 있는
0: sure.
1: 거죠.
0: I saw the phone on 뭐 I 땡땡 뭐 F 땡땡.
1: 어,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on 뭐뭐를 쓰면 되는
0: on,
1: 거군요.
0: That's right.
1: 네. I saw some photos on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0: on A,
1: 네.
0: on B, on C. That's right.
1: 여기서는 I saw some photos online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들어보세요.
2: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1: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자, 그랬더니 조금 더 장소에 대한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있잖아, 그 온 장소가 그냥 부드럽게 빛나는데 정말 보기에 아주 멋졌어.
0: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1: 네, the whole place was로 일단 시작하죠. 이 장소 전체가 말이지,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아주 부드럽게 빛나고 있더라고. 자, 뭐뭐 is, 응응잉 하게 되면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잖아요.
0: Right.
1: That the whole place was glowing 하게 되면 장소 전체가 빛나고 있던 중이었어. 근데 어떤 식으로? Gently, 아주
0: right.
1: 부드럽게 말이죠.
0: You know, we say this all the time. You can put the adverb at the end or in the beginning. You can say the whole place was glowing gently.
1: 해도 되고.
0: Or you can say gently glowing.
1: Gently glowing. 그러니까 gentle 하면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그 gentle. 그렇죠? 근데 그 gentle에다가 y를 붙여서요. 물론 e를 떼고 y를 붙인 형태가 되는데 gently 하면 아주 살살 부드럽게라는 뜻이 되죠.
0: Gentle하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It's like soft, nicely, softly glowing.
1: Softly glowing 해도 좋겠다.
0: You can also say that. The
1: 그렇죠?
0: whole place was softly glowing.
1: 네, 그 연등제에서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빛. 제 어떤 그런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0: Yeah. Right.
1: 그걸 연상하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ntly glowing. 자, 그러면서 굉장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0: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1: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라는 거예요.
0: Right.
1: 자, easy 하면은 편안한 혹은 쉬운, easy question 할 때 그런 easy도 있고 right. easy chair 할 때 편안한 의자라고 할 때 easy도 있는데 easy on the eyes, 내 눈에 편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0: So when you see something, it can be art, it can be design, it can be a building, it can be a studio here. Instead of being like really like loud and noisy with too much art and too much design, it's simple. And it doesn't bother, it makes you feel comfortable. I think the word comfort, comfortable on the eyes is a simple explanation.
1: I see. 그렇군요. 방금 loud and then and noisy, noisy and then too much going on. Yeah. 너무 정신없어 막 yeah. 이런 것이 아니라 막 yeah. 시끄럽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easy, 편안한데 특히 내 눈에 on the eyes. 우리가 왜 눈이 호강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네, okay. 뭐 안습 뭐 이런 그 비속어도 right, right, right. 속어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눈이 편하고 부담이 없게끔 아주 그런 게 매력으로 느껴지는 네. 이렇게 말할 때 easy on the eyes라고 한다는 거군요.
0: 반대로는 네. easy on the eyes or you can say it's hard on the eyes.
1: Hard on the eyes.
0: Ah, oh, just look at that design. It's ridiculous. It's hard on the eyes. 보기 너무 불편해.
1: 저 같으면
0: It's
1: 그럴 때
0: so uncomfortable.
1: My eyes. My eyes.
0: Oh 하면서, no, my eyes.
1: 그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0: 내 눈.
1: 내 눈 버렸다고 안 본 눈 삽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내 눈 이러면서 my eyes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유난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장난이지만 반대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easy on the eyes라고 하니까 굉장히 pleasant, beautiful and comfortable to look at.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That's 보기에 right. 편안하다라고 할 때 it's really easy on the eyes라고 하시면 딱 좋겠군요.
0: That's right.
1: 네, 들어볼게요.
3: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1: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였습니다.
0: Right.
1: 네, 자, 연등제를 갔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과 right. 함께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2: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3: Yeah, I did.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2: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3: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자 여러분께서 다녀오셨던 어떤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이 문장을 같이 말해보면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Right.
1: 네, 준비되셨나요?
0: Let's go!
1: 너 어젯밤에 결국 그 사찰에 가봤니?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0: Did you end up going to the temple last night?
1: 어, 그랬지. Yeah, I did.
0: Yeah, I did.
1: 등에 일제히 불이 켜지니까 야, 참 아름답더라.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0: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1: 어, 내가 온라인으로 사진 몇 장 봤어.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0: Yeah, I saw some photos online.
1: 야, 그 온 장소가 그냥 부드럽게 빛나는데 보기에 정말 멋졌어.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0: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1: 정말 보기에 아주 멋졌어.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0: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1: 정말 잘하셨습니다.
0: Good job.
1: 네, it was really easy on the eyes. 우리는 이제 그 대화문에서는 연등제의 어떤 그런 그 은근하게 right. 퍼지는 그런 빛을 말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게 gently glowing 하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요.
0: Right.
1: The candle was gently glowing. 아. 이렇게 촛불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0: Like you're in a dark room, you have one candle
1: yes.
0: that's glowing gently. Glowing, basically making the room not really bright, but just softly bright.
1: Right, softly yeah. bright. 맞습니다. Mm-hmm. 그냥 shining 이렇게 말하는 right. 것보다는 그 glowing 이런 표현이 또 이런 경우에는 right. 더 와닿더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0: Yeah.
1: The whole place was gently glowing. The lantern was gently glowing. The sure. candle was gently glowing.
0: That's
1: 이렇게
0: right.
1: 그 표현을 어떻게 다른 맥락에서 쓸 수 있는지도 교재를 보시면 제가 132쪽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So think of the word glow as not shining bright, but it's a very soft light, very small light, right? So the word warm comes to mind when I think of the word glow. Warm glow.
1: 그리고 노을 지는 이런 하늘 같은 경우.

0: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0: AI를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1: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barrier, 뜻은 장벽, 한계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Kenyan marathoner has made history by becoming the first athlete to break the two-hour barrier. 여기서 barrier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넘기 어려운 기록이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broke the language barrier and made many friends. 그는 언어의 장벽을 넘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뉴스에서 break a barrier, overcome barrier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한계를 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Barrie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종종 파도에 비유한다. 밀려오고 덮치고 삼켜버리는 힘. 하지만 감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감정은 파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높아졌다 낮아지고 강해졌다 약해지고 왔다가 지나간다. 리듬을 이해한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슬픔의 박자일 뿐 삶 전체의 멜로디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찰리 빈 웍스의 사랑과 평안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창 카펫은 리더스 클럽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상욱 작가의 감정 통과의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해보신 적이 있다거나 이런 말이요. 너는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지나치게 많아서 힘든 거야. 감정을 좀 덜어내봐. 단순하게 조절해봐. 이런 말들. 아, 살다 보면 이런 말 오가기도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말들. 아, 이거 우리가 하는 흔한 오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제대로 지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익히지 못해서 힘든 거다라고 이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또 조절하려고도 하지 말고 숙제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통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영영 똑같은 감정만 딱 이렇게 내 남은 생에 있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죠. 감정은 지나가기 때문에 아, 돌아보시면 아,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잘 통과했네. 잘 지나온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험들.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몇 살이든 간에 그런 경험 하나 이상쯤은 아마 다 아, 크고 작게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감정으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감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싶어요. 탐구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이상욱 작가의 감정 통과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욱 작가님도 북카페 잘 듣고 계시대요. 카페인이신 거죠.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지금 북카페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연휴에 생방이라고 감동이라고 하는 그 사연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아, 오늘 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어디 계신지 사연으로 많이 알려주시죠. 지금 5월 25일 월요일 어디서 무얼 하면서 북카페 접속 중이신지 알려주시죠. 아, 그리고 박영민님.

24일, 어제, 네, 어제, 시집이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북카페 들으시다 보면 이제 코너별로 가끔 이제 책 선물 나가기도 하잖아요. 초대석에서도 책 선물 드리고 또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도 그날 얘기 나누는 책 선물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화요일,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에 특별 초대석 있었죠? 윤재림 시인 오셔서 시집과 동시집 두권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진짜 찐 감동을 느꼈다는 사연을 그 후로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집 선물 받으신 분들 사연도 오고 있습니다. 저희 빨리 발송했잖아요. 참깨나라 조연출임의 그 발송이 방송 끝나면 바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카페인님들의 당첨자 주소만 있다면 바로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당첨되면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그 생각보다 빨리 그 선물이 와서 책 선물이 와서 놀랍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시면서 박영민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윤재림 시인께서 직접 그려주신 구름과 새는 동심의 세계로 훅 들어가게 하였고, 날마다 좋은 날에 둥글둥글한 문장에 살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해주셨죠? 시인께서도 날마다 좋은 날이시길. 윤고은 카페시기와 수뇌부, 그리고 애청자분들도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집 받고 나서 제 방으로 다시 들으니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네요.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선물 잘 받으시리라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가끔 너무 잘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게 잘 도착했어요. 언박싱 같은 느낌인 거죠. 사연 주시면 더, 아, 잘 도착했구나 하면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도착한 사연들도 오늘 오자마자 막 봤는데, 박일용님은 오랜만에 EBS 들어오는데 이런 금 같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너무 기쁜 오후입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더라고요. 금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칭찬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말에 도착한 메시지 사연들도 다 이렇게 챙겨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루시의 스타라이트 그리고 구화 숫자들의 높은 마음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카페인도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승현님, 고은님 30일이 분당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제 동생의 생일인데요. 토요일 낮방에 제 방으로 다시 들어보라고 할게요. 반말 축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이렇게 동생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광훈아, 형이 너의 생일을 너무 축하해 메시지 띄워주셨어요. 30일, 와, 이렇게 지금, 토요일에 이 방송 챙겨 들을 수 있도록 다 이게 계산해가지고 북카페 스케줄을 꽉 이미 머릿속에,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두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 순애부가 지금 이렇게 제방 시간까지 쫙 꿰고 있는 이렇게 챙겨주시는 우리 승현님 이 센스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광훈님이군요. 이 분당에서 버스기사로 일하시는 저 요동네에 살고 있는데 저도 타본 버스일까? 갑자기 막 두근두근 세상 모든 버스 탈 때도 두근두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광훈아, 형이 승현이 형이 반말 축하 신청했어. 여기가 승현이 형 단골 카페거든?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와, 너무너무 멋진 일 하고, 너무 정말 수고로운 일 하고 있는 광훈이. 아, 오늘 정말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 아, 나중에 승현이 형은 생일이 언제야? 나중에? 광훈이가 승현이 형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줘도 눈 크게 부릅뜨고 챙겼다가 소개해줄게.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배나리님, 가족들과 늦은 어버이날 식사하러 가며 듣고 있어요. 저의 사랑하는 두 아이, 사랑, 소희와 함께 듣고 있어요. 고은이 목소리로 인사해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몇 살일까요? 근데 왠지 느낌이 저보다 어리거나 친구 같은 느낌, 예, 저보다 훨씬 어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부를게요. 사랑아, 소희야, 안녕.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사연 보내주셨어. 나리님이 맛있는 식사 잘 하고 그리고 오늘 즐겁게 가족의 소풍, 늦은 어버이날 식사 자리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어. 아, 사랑이랑 소희도 북카페에 놀러 와. 나이가 뭐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북카페 반말 축하는 뭐 상큼하니까 네, 그렇게 그냥 들어주시죠. 정은숙님, 저도 윤재림 시인 시집 토요일 너무 반갑게 잘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일 화요일 7시 낭독 모임에서 회원님들과 낭독 즐길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 낭독으로 내일 또더 울려 퍼지겠네요. 이 시인, 작가들이 진짜 꿈꾸는 그런 순간 아닐까 싶습니다. 민경추님은 제가 지금 어디서 북카페 듣고 계세요? 사연 이렇게 보내주세요 했는데 오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북카페 듣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지금 몇 시인가요? 출장 중이라 잠들기 전, 아, 잠들기 전, 지금 밤이군요. 잠들기 전 출장 근무 여독을 풀며 듣고 있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멀리 출장 가셨습니다. 여독 풀면서 북카페가 또 매일매일 그 일상의 리듬을 유지시켜 드리니까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91 쓰시는 카페인님, 4일 전부터 제주도를 걸어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걸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다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5일째랑 다리가 많이 많이 아프지만 그만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나 자신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의 걷기 여행에 북카페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사연 주시니까 우리도 지금 함께 그 제주도 걷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5월 25일, 아, 요맘때, 이제 6월로 접어드는 요맘때, 수국이 진짜 엄청 많이 피었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비가 오고 나면 또 무럭무럭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7091 쓰시는 카페이님, 걷기. 정말 즐겁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이제 새로운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망설임으로 정해봤습니다. 망설임. 그첫 번째 단상부터 만나보시죠.

요즘 우리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정답을 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뒤져 단 몇 초 만에 완벽해 보이는 문장을 써내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척척 내놓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똑똑하고 유능한 인공지능에게는 결코 망설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수많은 연산 과정이 있겠지만 감정에 부딪혀 멈칫거리거나 혹시 이 대답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커서를 깜빡이는 법이 없죠. 주어진 확률을 바탕으로 오차 범위가 가장 적은 효율적인 정답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할 뿐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기록을

로에 서서 주춤하고 머뭇거리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사소한 일상을 결정할 때부터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는 일 혹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이르기까지 늘 망설입니다. 효율성이 최고의 미덕이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인간의 망설임은 종종 답답한 우유부단함이나 시간 낭비로 치부되곤 합니다. 남들은 다들 1초 만에 정답을 찾아 저만치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확신을 갖지 못해 제자리를 맴돌며 뒤처지고 있다는 뼈아픈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김혜란 작가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직 인간만이 가진 가장 고유하고 아름다운 특성으로 바로 이 망설임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결코 나약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답이 없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나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칠 파장을 윤리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멈춰서는 아주 치열하고 거룩한 사유의 과정인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단어를 고르고 또 고르는 진지한 머뭇거림. 당장의 이익보다는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 수없이 밤을 지새우며 번뇌하는 묵직한 시간.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 깊고 따뜻한 망설임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온기를 지닌 인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정답을 모를 때만 망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뻔히 알면서도 그 차가운 정답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봐 기꺼이 오답을 선택하기 위해 망설이기도 하는 다정한 존재니까요. 그러니 1초 만에 답을 쏟아내는 모니터 앞에서 남들보다 결정이 늦다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에 휩쓸려 섣불리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잠시 쉼표를 찍고 기꺼이 고뇌할 수 있는 망설임의 특권.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노 리플라이의 콤마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망설임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바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거, 그거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이라는 거,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설임에게 조금 더 집중해보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박양숙님, 치열하게 멈추는 망설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멈추는 온기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따스합니다. 망설임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망설임의 재질은 굉장히 포근한 것이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정광자님, 북카페가 하루하루 숨 쉬는 의미를 부여하네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숨 쉬는 의미를 북카페가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 와, 진짜 멈출 수가 없겠네요. 멈출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더 멈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광자님이 카페인을 즐기며 오늘도 시간의 흐름을 유영합니다. 이곳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무탈 건강, 만사형통, 행복 만땅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네 글자들을 딱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현님 동생 광훈아 생일 메시지, 나간 거 들었어? 지금 광훈님 생일 축하, 제가 해드렸는데, 많은 카페인 분들도 이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옥현 님도, 지금 버스에서 승객과 기사님 모두 북카페 반말 축하드리며 웃고 있을 모습 상상이 됩니다. 하셨고요. 지금 박용례님도, 박주영님도 다 축하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정용재님, 우리 용재님도 버스 기사시잖아요. 분당버스 기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앞으로 12시에서 2시, 8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윤거운의 북카페가 울려 퍼지는 버스가 하나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화팅 하셨습니다. 아, 진짜 버스 탔는데 북카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와, 진짜 너무 큰 감동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근데 그렇게 그 북카페 카페인님의 버스를 탄 카페인님 계셨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사연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리님, 배나리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랑이와 소희 이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방송 듣고 수줍게 미소 짓네요. 감사해요. 하시면서

좋습니다. 아이들은 8살, 5살이라고 합니다. 8살, 5살. 와, 사랑아, 소희야, 지금도 듣고 있어? 맛있게 먹어?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이제 보러 가는 중이라고. 이서우님, TV에서 김혜란 작가님 인터뷰 보면서 너무 공감했었어요. 맞아요. 큰 울림을 줬던 그 인터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AI에겐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망설임이라고 하셨죠. 그 망설임 안에 오히려 배려나 품위가 있으며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이 있다고.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 그 망설임에 대해서 이번 한주 일카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 이상훈님 듣고 계십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확인 후 카페에 지인 잠시 만나러 나오셨다고. 지금 무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지아에 출장 가신 민경춘님 제가 거기 몇 시일까요? 했더니 조지아주 현재 시간은 23시 22분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요 사연 왔을 때보다 조금 또몇분더 흘러갔겠지만, 이렇게 생방, 바로바로 소통하는 느낌 너무너무 좋습니다. 카페인님들 어디서 무얼 하면서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계속 보내주시죠. 사라 바렐리스의 언차티드, 그리고 더 라스트 굿나잇의 픽처스 오브 유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클럽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동민 작가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요. 염승숙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둘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승숙 작가님 그래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조금 더 얼굴 이렇게 맞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각도로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구도 보라 통해서 많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카페인님들. 아, 이 정춘경님이
2: 네.
0: 내적 방황 중에 북카페를 못 듣다가 오늘 들으니 역시 북카페는 들어야 하네요.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2: 그렇죠. 마음이 네. 좀 심란하고 곤란한 와중에는
0: 네.
2: 타인의 목소리가 소음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2: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0: 맞아요.
2: 더 피로하고
0: 맞아요.
2: 그럴 때는 못 들을 수도 있죠.
0: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오늘 들으니까 이제 그 시간을 좀 약간 통과해 오셔가지고 오늘 들으시니까 또 약간 마음이 훅 풀리시는 거죠.
2: 다행입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버스 기사님들이 많이 네, 사연 주십니다. 아까 그 버스 기사님 생일 축하 사연 신청해 주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축하 사연 보내주신 버스 기사님 계시고 지금 8745 쓰신 카페인 버스 기사님이십니다.
2: 아, 그러시군요. 네,
0: 오전 승무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무 시간에 북카페 열심히 틀어놓는데 전에 그분 빼고는 아직 한 번도 카페인 못 만난 듯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카페인 혜진님, 서혜진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요런 그 반짝 만남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제 카페인을 만나지 못했다. 근데 이게 내가 타면서 버스 타면서 저 어디 내릴 거예요 말하기도 이것도 이제 그런데 저 카페인입니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드물고요.
0: 맞아요. 네. 그러니

0: 아마 못 만나시는 게 당연한 것 같긴 한데.
1: 아니면 정말 쑥스럽고 수줍음 많으신 카페인 분들은 또
0: 네.
1: 미처 내색 못하고 속으로만 좋아하다가 이제
0: 맞아요.
1: 내리실 수도 있죠.
0: 그렇죠. 아, 이런, 오늘 요 뭔가 정겹습니다. 또
1: 네.
0: 연휴고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박정희님은 잠깐씩 듣던 고은이 목소리 오늘은 마음껏 들어요. 휴일이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텃밭에서 상추 쑥갓 뜯어다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쌈장이랑 같이 먹는데 너무 맛나고 삼사하네요 하셨는데 삼사? 삼삼하네요인가?
1: 삼삼삼사
0: 감사하네요인가? 근데 왠지 사,
1: 쓰리포
0: 슬퍼하네요.
1: 네.
0: 슬퍼하네요. 좋은데요? 정희님?
1: 네,
0: 지금,
1: 좋은데요. 네, 이 마음껏이라고 하는
0: 예.
1: 표현이 정말
0: 네.
1: 만족스러워요.
0: 그러니까, 쓰리포라고 하시니까 뭔가 리듬
1: 네.
0: 타는 느낌. 여름에 우리 그,
1: 네.
0: 여름 하면 떠오르는 가요들 있잖아요. 저는 뭐, 쿨, 이런 이제 뭐, 듀스, 이런 음악들
1: 네.
0: 생각나는데, 그런 리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1: 그렇네요.
0: 삼사하네요. 네, 그 다음 사연 또 볼까요?
1: 네, 2789님. 어제부터 이불 빨아서 볕에 말리고 있습니다. 5월은 공기바람 햇살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달인 것 같아요. 이번 주로 막내리는 5월을 아껴 써보기로요. 5월을 아껴
0: 아,
1: 쓴다? 와, 너무 좋은데요.
0: 5월 막 내리는지 몰랐어요.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사실. 네,
1: 그렇습니다.
0: 막 오른지도 몰랐는데, 이런 느낌인데. 이
1: 네.
0: 옥현님, 도서관에서 모비딕을 읽고 있어요, 지금. 연휴에 왜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책 말고 진짜 바다 보러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하셨습니다.
1: 뭔가 고도의 자랑 같기도 하고요.
0: 아! 지금.
1: 바다보다 도서관이 더 좋은데, 내가 왜
0: 그렇죠.
1: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느낌?
0: 맞아요. 그리고 지금 바다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1: 그렇죠.
0: 차 막혀서 지금 지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1: 네.
0: 옥현님. 네, 지금 자랑으로 우리가 해석을
1: 네,
0: 했습니다.
1: 도서관 너무 좋죠.
0: 네, 즐겨주세요.
1: 잘하셨습니다.
0: 자, 오늘도 우리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책 소개를 해볼까요?
1: 네, 오늘은 지난주 이태준에 이어서 김동리 작가의 단편 소설이고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소설은 등신불입니다.
0: 네, 등신불.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김동리 단편선 요책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책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요 선물,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오늘은.
1: 오늘은
0: 김동리?
1: 네, 다 좋습니다. 다세 글자네요.
0: 네. 그러면 김동리.
1: 네.
0: 네, 김동리. 요 작가 이름으로 말머리 하셔가지고, 책 받으실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지금 샵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방송 말미에 책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김동리 작가. 아, 이 정말, 우리의 그, 근대 문학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1: 네.
0: 작가.
1: 잘 알고
0: 저,
1: 계시나요?
0: 김동리
1: 김동리
0: 작가요?
1: 작가에 대해서?
0: 잘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지금, 갑자기
1: 아니,
0: 뒷걸음질 쳤어요.
1: 좀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이어나가 보려고
0: 네.
1: 했는데.
0: 국문 전공인데 갑자기 내가 김동리를 얼마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1: 아니, 너무 유명한 작가라고
0: 네, 들어는
1: 시작하시더니.
0: 봤어요. 읽어도 봤죠. 근데
1: 그럼요.
0: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느
1: 그러게요.
0: 정도 돼야?
1: 너무 당황했는데. 어쨌든, 김동리 하면요. 우리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0: 네.
1: 김동리 하면, 뭐, 역마, 무녀도,
0: 맞아요.
1: 이런 초기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라면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0: 네.
1: 아마 그 작품의 줄거리 정도만 기억나는 정도, 아니면 정말 제목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0: 네.
1: 우리 어떤 근현대사에서 김동리, 작가 김동리, 문학가 김동리가 차지한 위치와 위상에 대해서라면,
0: 네.
1: 뭐, 너무나 좀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0: 아, 그쵸.
1: 그쵸.
0: 맞아요.
1: 재미있는 게, 무녀도 역마와 같은 초기 어떤 주술적 세계, 무속신앙, 적 세계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김동리의 초기 작품 세계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책에 대해서는 좀 김동리가 절필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절필 이후에 한국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다시금 해방 이후의 전국에서 소설 쓰기를 다시 시작했던 김동미의 네. 후기 세계를 또 조명하고 있거든요.
0: 오늘은 후기 작품을 보는 거군요.
1: 네. 지난주 이태준 작가의 달밤 한 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의 이태준 작가의

0: 성실 행위까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1: 네.
0: 없었는데, 김동리 작가는 정말 드물게 그 친일에서 좀 벗어나 있는 작가죠. 네. 34년에 무녀도로 데뷔를 했는데,
1: 네.
0: 바로 37년 노구교 사건에 의해서 38년에 중일전쟁이 시작돼요.
1: 네.
0: 노구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일본군이 중공군을 이제 강제로, 공격한 상황에서,
1: 네.
0: 다시, 좀, 세계 제2차 대전에, 시류에 힘입어서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탈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38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당시 식민 통치 하였던 아래에 있었던 조선의 작가들이 당연히 이제 일제에 동원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동리 작가는 데뷔한 지한 4, 5년 만에 아예 절필을 선언하고
1: 네.
0: 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큰형인 김범부라는 인물이 이제
1: 네.
0: 해방 이후에 정치인까지 오르면서 이 김동리 작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나오는데 그 형을 따라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소설도 쓰지 않고 뭐 광명학원이라고 하는 야학에서 좀 선생 노릇도 하고
1: 네.
0: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1: 와.
0: 아예 그냥 숨어 사는 거죠.
1: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0: 맞아요.
1: 데뷔하자마자 글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냥 던져버린 거기도 하잖아요.
0: 그쵸. 어떤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1: 네.
0: 시류에 편승하지 않겠다. 그것이 당대에보다는
1: 네.
0: 오히려 후대에 의해서 친일이었나 아니었나를 판별하고 가늠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1: 네,
0: 것이. 그런데
1: 그렇죠.
0: 당대에 나는 이제 친일에 협력하지 않겠다, 일제에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숨어버린 것이니까요. 어떤 작가적인 의식이 아주 뚜렷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1: 그렇죠. 그때 이렇게 내가 글을 쓰지 않겠다 선언하고 나서 그글 쓰지 않는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기꺼이 내가
0: 맞아요.
1: 남은 생을 다 글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는 쓸수 없다라고
0: 그쵸.
1: 생각한 거잖아요.
0: 그쵸. 그리고 38년 이전부터 전국 이 식민지 조선의 정황이 너무나
1: 네.
0: 힘겨워지고 있었고, 해방은 45년에 가야 이루어지니까요.
1: 그쵸.
0: 아주 꽤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뭐 다솔사라든가 해인사라든가 두루두루 전전하면서
1: 네.
0: 절에서 계속 머물렀다고 해요. 그 과정이 좀 재밌었던 이유는 이 무녀도로 데뷔를 했잖아요.
1: 네.
0: 전통의 무속신앙, 무녀 어머니 이 다네가 등장하고 그 다네의 아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극적
1: 맞아요.
0: 갈등을 서사화했잖아요.
1: 네.
0: 그 안에서 정말 이 주술적 세계가 뒤로 밀려나고 근대로 향해 가는 인간적 세계를 조명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녀도로 데뷔하고 나서 이 등신불, 부처의 세계를 조명한 것은 1961년 발표예요. 시간적인 경과가 꽤 있죠.
1: 그러네요.
0: 거의 20여 년도 넘는 세월 동안 이 뭔가 순환하다시피 다시금 이 인간의 믿음과
1: 네.
0: 신앙이 인간적 삶과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진 것인가? 라는 의문을 독자가 갖게 마련인데, 백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1: 네.
0: 무녀도를 쓰기 전해에 이제 다솔사라고 하는 절에 좀한 달간 머물렀을 때가 있었는데 큰형 범부와 함께 머물렀대요. 전황의 시기를 좀 피해서 숨어든 거였는데
1: 네.
0: 그 과정에서 어느 날 만해 한영훈이 다솔사를 방문한 거죠.
1: 이런 스토리 너무 좋아요. 우리 아는 이름이 막, 또 아는
0: 그러니까요.
1: 이름 속에
0: 또
1: 들어가고,
0: 누구 알아요?
1: 누구 아냐고요? 아냐고 좀
0: 네,
1: 묻지 마세요. 지금
0: 알겠습니다.
1: 누구 알지? 일단
0: 네.
1: 만해 한영훈은 압니다.
0: 네,
1: 네.
0: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만해 한영훈이 차를 내와서 함께 마시다가 큰형인 범부에게 물어봤대요.
1: 네.
0: 혹시 우리나라 승려 중에서 분신공양을 한 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1: 네.
0: 몰라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큰형 그 동리의 큰형 범부가 아이, 대사님도 모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최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분신 공양은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있지도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신 공양을 한 사람 승려가 있을까, 아닐까의 여부에 대해서 막 떠들고 있는데,
1: 네.
0: 그걸 옆에서 이제 빗자루 쓸다가 김동리가 들은 거죠. 분신 공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꾸를 했다는 거죠. 머리 위에 아주 뻘겋게 달궈놓은 향로를 뒤집어 쓰고
1: 네.
0: 합장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아주 천천히 자기 몸을 스스로 불태워 성불에 이르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1: 너무나
0: 네.
1: 강렬하잖아요.
0: 개념만 들었는데 그 강렬한 충격에 김동리 작가가 사로잡혔다는 거죠.
1: 거기서부터 시작된 소설입니다.
0: 맞아요.
1: 등신불로 오늘 얘기 중이고요. 안예은의 홍연 듣고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신인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동리 단편선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이 김동리 단편선, 우리 카페인 분들 말머리 김동리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책 선물 받으실 주소 포함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어떻게 김동리 작가가 한 20여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소설을 쓰게 됐느냐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 주영님, 박주영님이 한용운과 김동리의 만남 흥미진진하네요. 모의고사 지문에도 많이 나온 김동리죠? 라고
1: 그렇군요.
0: 사연 주셨습니다. 네, 진짜 이게 흥미진진한 얘기였어요.
1: 맞아요.
0: 이 분신 공양?
1: 네.
0: 네, 너무 서서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1: 그쵸.
0: 속도감도 좀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고요. 훅딱 해버린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그쵸? 이때 그 분신공양에 대한 설명이 이 젊은 작가였던 김동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당혹감과 또 한편으로는 영감을 심어주었는지를
0: 그렇죠.
1: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것을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설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가 와. 61년에 이르러서야 이 소설을 완성하고 발표했다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작가로서 굉장히 좀 고무되는 일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진짜 승숙 작가님도 소설 쓰시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와 진짜 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얼마나 설렘으로 그 광기에 가까운 에너지로 들끓었을지가 느껴지실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더.
1: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만의 한용운과의 이 다솔사에서의 만남이
0: 네.
1: 1930년대라는 생각에 이르면 이제 1940년대 해방. 1950년대 아, 한국전쟁
0: 그쵸.
1: 그리고 1961년에 이르러서 뭐 본격적인 산업화로 들어서기 직전에 국가 재건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역사적 변동의 시기에 서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0: 네.
1: 그 과정에서 대비, 절필, 다시 집필하는 문학적인 시간적 경과도 이뤄냈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머릿속으로 회오리치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도 있지만 문학적인 어떤 갈증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0: 그럼요.
1: 그러다 보니까 큰 역사적 줄기 시대사의 흐름 안에서 한 명의 작가가 변화하고 변모하는 과정을 책 한 권으로 일별할 수 있다는 건 독자로서도 큰 행운인 것 같아요.
0: 김동리 작가의 후기 소설들 좀 챙겨 읽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5083 쓰시는 카페인님, 등신불, 무녀도, 영마, 바위 등 다 읽었습니다만 다른 책은 책꽂이에 다 꽂혔는데 어찌하여 등신불이 빠져 있습니다.
1: 어머? 이럴 수가?
0: 아니 사연이 네. 되게 세련되게 펼쳐져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네. 제가 꼭 등신불 책을 받아야 할 이유랄까요? 꼭 받고 싶어요?
1: 그러니까 귀여워요. 이거는 알고도 속아주고 싶은 기꺼이

0: 드리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1: 근데 왜 그것만
0: 드네요.
1: 빠져 있지?
0: 그러니까요.
1: 북카페에서 선물 받으라고?
0: 이걸 받아서
1: 네.
0: 꼭 책장에
1: 네.
0: 끼워
1: 여기
0: 놓으셔야겠네요.
1: 완성됐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0: 그렇죠.
1: 느낌. 네. 우리 비타민 피님이 드립시다. 네,
0: 네.
1: 드립시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신수아님, 아 김동률 중학교 때인가요? 지금 처음에 이제 감자 배달하기 생각하셨어요.
0: 아, 김동인 작가와 좀 헷갈리신
1: 맞아요.
0: 거죠?
1: 지금 사연에 김동인 작가와 김동률 작가를 자유자재로
0: 아하.
1: 섞으신 사연들이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재밌습니다.
0: 감자
1: 그래서
0: 배달하기,
1: 네.
0: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 맞아요.
0: 작가죠.
1: 요즘
0: 네.
1: 비슷해서 사실 헷갈려요.
0: 그렇죠. 김동률 작가는 사실 필명이에요.
1: 맞아요.
0: 본명은 시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0: 네.
1: 맞아요. 자, 지난주부터 이제 북클럽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학창시절 그 국어 수업시간, 문학시간, 이런 것들 생각난다 하시는
0: 네.
1: 카페인분들이 많으십니다.
0: 아, 그러네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다자의 우사무 1930년대 초반 소설 이야기하면서 동시기 식민지 조선의 작가
1: 네.
0: 이태준을 소환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5주, 6주 정도 근현대 소설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또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해서 김동률
1: 네.
0: 작가의 등신부를 가져와 본 거고요. 네.
1: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좋고, 또 동민 작가님은 계속 수능 다시 볼 거라고 하시는데, 수능에 이 근현대 소설만, 요, 근대
0: 갑자기요?
1: 소설만
0: 네.
1: 나오리란 보장도 없지만, 요것만 일단
0: 그러니까요.
1: 마스터하셔서 다시 보시겠다라고?
0: 6점 확보 뭐 이런 건가요?
1: 나와야
0: 네.
1: 하는데.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동률 작가의 등신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등신불이 양자강 북쪽에 있는 정원사의 금불각 속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의 이름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액자 소설의 형태라고도 할수 있을까요? 소설의 스토리 바깥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경위가 있고 그 소설의 내부에 그 이야기의 진짜 스토리가 이어지는 두 개의 겹을 이루고 있는데 일단 소설의 화자인 나가 일본의 대정대학 재학 중에 학병,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학생 병정으로 이제 차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43년 이른 여름에 23살 나던 때에 이제 차출이 돼서 학병으로 나가게, 전장에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소속된 부대가 북경을 거쳐서 남경에 도착을 하고 서로 다른 부대가 당도할 때까지 아주 잠시간 일정 시간을 머무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주둔했다라기보다는 잠시 대기 수준이었대요. 다음 부대의 도착이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조금만 더 주둔군의 임무를 맡으면서 머물러 있자 이런 명령을 하달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선의 병정들은 움직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루라도 오래 여기 남경에 머물면 머물수록 하루하루 생명 연장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해서 부대 전체가 뭐 인도 진화나 인도네시아 방면으로까지 아주 멀리 이동하게 되면 확실히 언제 다시 본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지
1: 그쵸.
0: 확인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 교체 부대, 다음 부대가 하루라도 더 늦게 와줬으면 싶은 그런 소망과 소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인공은 그런 부대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더더 살아남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목숨을 건져내야 한다라는 사명감에 이제 취해서 뭔가 이제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군에 소속된 한국 출신의 학병의 몸 정말 하찮은 생명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부대에서 실종된다 해도 사라진다 해도 누가 나를 막 이역말리 끝으로 막 잡아올 거라든가 쫓아올
1: 뭐
0: 거라든가
1: 구출한다거나 이런
0: 이러진 않을
1: 그렇죠.
0: 거다라고까지 생각이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지혜를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제나 책상 머리에 항상 나를 좀 머리부터 굽어보는 관세음보살의 좀 미소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작중 인물이었기 때문에 도망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1: 도망치자.
0: 부대가 잠시 머물고 지금 약간 산만한 와중에 난 여기서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네요, 지금.
0: 맞아요. 그래서 부대가 앞으로 한 사흘 이내에 남경을 떠난다라는 말이 이제 부대원들 사이에서
1: 네.
0: 돌기 시작했을 때 아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제 남경에 있는 어떤 이 불교 포교사라는 절이 하나 있었대요.
1: 네.
0: 포교사와 같은 서공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1: 네.
0: 거기에서 사람 한 명을 찾은 거죠.
1: 아.
0: 진기수라는 사람을
1: 네.
0: 찾아서 그를 보자마자 이제 합장을 올리면서 나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나 도망쳐야겠다.
1: 네.
0: 라고 몰래 쪽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진기수 씨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1: 그쵸.
0: 의심하고 아무 신경도 안 써줄 법도 한데 거절하려나 싶은 순간에 무언가 이 작중 인물이 더큰 조바심에 휩싸여서 그 뭐랄까요? 이 오른쪽 손가락을 스스로 물어가지고
1: 아,
0: 살을 벤 다음에
1: 네.
0: 혈서를 쓴 거죠.
1: 네.
0: 이 뭐랄까요? 부처님의 은혜 속에 귀의하고 싶다라고 내용을 적은 거예요.
1: 좀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쵸.
0: 맞아요. 근데 피로써 쓴 귀의의 맹세를 들은 거잖아요. 지금
1: 네.
0: 귀의로의 맹세.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진기수 씨가 그 쪽지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좀 따라오게라고 한 거예요.
1: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화자, 이 23살 주인공은 이제 조금 다른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0: 네네.
1: 이야기, 우리 음악 듣고 와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포엠의 음악 띄워드릴게요. Find the Light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김동리 작가의 단편 소설 등신불입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이야기 초입부터 이게 액자 구조인데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피치 못할 상황들도 다 어우러져서 공간 이동이 되게 많아요.
1: 맞아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일본군 소속의 조선 학도병이
0: 그렇죠.
1: 중국에 가서
0: 네.
1: 잠시 부대 안에 주둔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일념하에 이 서공함이라고 하는 암자 의 진기수 씨를 찾아간 거예요.
0: 네.
1: 그 승려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죠. 너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겠다. 지금부터 가게 될 길은 일본 군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0: 네.
1: 아주 험난한 산길이기 때문에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쫓아와야 된다. 뭐
0: 네.
1: 이런 주의를 주고 이제 길을 나선 거죠. 그래서 일본 병정들이 알지도 못하는 산속 지름길을 찾아 나가는
0: 네.
1: 이 과정이 너무나 불가사의하게 그려져 있으면서 또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공간을 200리길을 이동하는 이 주인공의 면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기수 씨가 불현이 깊기를 기원해 주면서 남관세음보살 하고서는 사라지거든요.
0: 도움을 받았네요, 그렇게.
1: 네. 그래서 믿는 건 젊음 하나뿐이고 20리, 30리도 아니고 지금 200리를 걸어간단 말이죠.
0: 네.
1: 하룻밤 막 이틀 낮을 막 거쳐가지고 언제 해가 뜨고 지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만으로 지금 이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당연히 힘들죠. 막몇 번이나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히고 등짝을 긁히고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지고
0: 네.
1: 배고프고
0: 그쵸.
1: 너무 험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 길잡이와 같은 스님을 막 대사, 대사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말도 안 통하니까
0: 네.
1: 중국인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부르면 앞서 기다려주다가 좀 정신을 차리고 따라 붙는다 싶으면 또막 너무나 착착착착 앞으로
0: 네.
1: 가버리니까.
0: 그렇게 빠르게 이동해야만도 도달할 수 있는
1: 맞아요.
0: 거리니까
1: 맞아요.
0: 그랬겠죠?
1: 그래서 정원사라고 하는 절에, 산속 정원에 도착을 했대요.
0: 네.
1: 이런 대목이 재밌어요. 그때 이제 진기수 씨 앞에서 한마디 얻어들었던 쎄쎄. 이말 한마디를 이제 정원사 앞에 도착한 뒤에 그
0: 네.
1: 경암이라고 자기를 이끌어준 승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절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좀, 뭐랄까요. 살아남았다는 기분? 이 대체로는 난감하고 황홀하도록 기쁘면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알수 없다라고 하는 표지로서 이제 눈앞에 당도하니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천천히 정원사 내부의 어떤 불상들을 계속 들어가서 좀 바라보기도 하고 좀뭐 청소일을 돕기도 하고 하면서 이 머리가 하얗게 새고 키가 큰 노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0: 네.
1: 절에 머물게 된 거죠. 진기수 씨는 편지도 써줬대요. 그 정원사의 노승에게. 그러면서 불운을 입었군요. 라는 식으로 이제 환대해 준 거죠. 이
0: 네.
1: 주인공을. 뭐랄까요. 이제 방한 칸을 따로 얻어서 정원사 내부에서 지내면서도 좀 불가에 귀해서 좀 아주 정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나 봐요.
0: 네.
1: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세수하고 예불 보고 예불 끝내면 이제 그절 내부에 복도

0: 뜰이며 정원이며 뭐 먼지 티끌 하나 없게 할 정도로 막 청소 쓸고 닦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스님들 따라서 막 산에 가서 약도 캐고 식량 준비도 하고 왜냐면 전쟁 중에 식량이 스님이 드실 식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식용이 될 만한 풀잎들 막 이런 거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이파리들 나무 뿌리
1: 그쵸.
0: 같은 것도 캐고 그래서 뭐일 마치고 들어오면 손발 깨끗이 씻고 방에 꿇어 앉아가지고 불경을 읽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옆방 스님에게 중국어도 조금씩 배우면서
1: 네.
0: 이제 삶을 시작한 거죠. 거의 뭐 취침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온종일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1: 정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0: 맞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연히 이제 정법한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좀 뭐랄까요? 이 새로운 금불각을 구경하는데도 마음이 이끌렸던 거죠.
1: 이제 정말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정원사라고 하는 너무나 또이 상황에선 신비로운 절이잖아요.
0: 맞아요.
1: 내가 지금 그 주둔군으로 거기 가 있다가 정말 죽을 고비 넘겨서 여기에 오게 된 것인데, 삶의 공간인데 돌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절
0: 맞아요.
1: 안에 무엇이 있는지,
0: 맞아요.
1: 이런 것들.
0: 이절 내부에는 특히 금불각이라는 게 있었는데
1: 네.
0: 금불각 속에 모셔져 있는 등신불이 있었대요. 그 등신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깊은 감명을 받게 돼서,
1: 네.
0: 이 무언가 정체를 알길 없는 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이 어떤 압력 같은 것이 정체가 뭘까? 왜내 마음속에 내부를 건드리는 이
1: 네.
0: 압박감, 이 거대한 압박감의 정체가 뭘까? 이런 느낌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1: 그 부분을 저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 금박에
0: 네네, 금치를 했다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그 금박에 거부감이 있었다면서요, 이 화자가. 이제
0: 맞아요.
1: 소설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금박에 거부감이라고 돼 있어요. 거부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0: 네, 왜냐면, 저 금을 다 어디서 갖고 왔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범속한, 세속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1: 네.
0: 불상을 다 금치를 해놨어. 반짝반짝하게. 근데 금이 한두 푼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다그 특정한 절이나 암자를 움직이게 하는 신도들의 세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신도들의 세전을 긁어모으기 위한 술책으로 저 금치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많은 금붙이들을 모으고 있는 건가? 라고
1: 네.
0: 하는 약간 세속적인 거부감 같은 거죠.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1: 네.
0: 저 금불각이 도대체 뭐고, 금불각이 만들어지는 경위는 또 무엇이며,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1: 네.
0: 처음엔 싫었던 거죠. 아, 저게 뭐야. 너무 이제 멋부리고, 이게 너무 좀이 속세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이
1: 네.
0: 종교, 신앙의 면면으로 보면 너무 대책 없이 화려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금불각을 담당하고 있는 노승을 바라보는 시선조차 처음에는 좀 뜨악한 거죠. 저걸 저렇게 금치를, 불상에 금치를 다 해놓고
1: 네.
0: 밤이면 밤마다 다 걸어 잠그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저렇게 애지중지 저렇게 할 일인가? 도대체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1: 네.
0: 꼭, 현물로 이제 실체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모든 종교적 신앙과 굳건한
1: 네.
0: 믿음은 실체가 없어도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1: 그럼 뭐할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터의 부다 네이처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도이터의 부단에이처는 10분 정도 분량의 음악인데요. 우리 또 이야기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발췌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음악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 승숙 작가님이 얘기해주신 어떤 그 장면하고 너무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금칠이 되어 있는 그, 불상, 이런 것들을 막 바라보러 가는데, 그 다음 보면 이제 진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이절 내부에는 이렇게 금칠이 되어 있는 금으로 덧씌워진 불상들이 여럿 있었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꼭꼭 숨겨두고 전혀 개방하지 않는 공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건 뭘까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보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반의 어떤 금불상과는 또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일단 머리 위에 화관을 쓴게 아니라 좀 다른 게 얹어져 있었고요.
0: 머리 위에.
1: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일단 주인공은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혔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미리 예상했던 어떤 불상과도 달랐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향로를 이고 있었고, 두 손을 합장한, 고개와 등이 좀 앞으로 수그러진 채, 입도 조금 벌어져 있고, 근데

0: 환상이라고 할 수도 없이 너무나 형편없이 초라한 느낌이 들었대요.
1: 네.
0: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모르게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결가부좌상이 그 안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1: 불상을 마주한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데, 저도 뭐 절에 가거나. 근데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의 불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금 막 상상을 하게 되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거룩하고 존엄성 있는 불상과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를 느껴지게 하는 어이가 없는 불상.
1: 네.
0: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허리도 제대로 펴고 앉지 못한 채로 우는 듯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표정으로 온외와 비원이 서린 듯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지는
1: 불상에서
0: 그런
1: 슬픔을,
0: 불상이었대요. 네.
1: 네.
0: 일찍이 본 적도 상상한 적조차 없는 불상 앞에서 주인공이 느낀 충격이 있는데 그때 막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저건 부처님이 아니다. 불상도 아니야. 라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절에 주지스님과 같았던 원회대사가 있었는데 그 원회대사가 많이 놀랐느냐? 라고 하면서 그 불상과 관련한 기록 한 장을 쓱 내준 거예요. 이
1: 네.
0: 기록을 좀 보고 오너라. 그 기록 안에 저 불상의 정체가 인간이었을 적의 어떤 만적이라고 하는 스님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1: 네.
0: 만적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인물은 살아생전에 정말 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이 만적을 데리고 제가 한 거예요.
1: 네.
0: 제가 했을 때그 새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서 만적이 형이라고 따르면서 이제 형제처럼 자라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한 남편의 아들에게
1: 네.
0: 아들의 밥에 독약을 타는 것을
1: 아,
0: 목격한 거죠.
1: 목격했어요.
0: 네. 그 길로 너무나 극심한 번민에 사로잡혔고 출가하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그 독약을 밥에 타는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만적 자신을 향한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 텐데
1: 네.
0: 그것을 견디지 못한 채로 어머니도 가정도 다 버리고 귀하게 된 거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삶이었을 것이고 만적이 출가한 이후에도 이제 어머니와 뭐 대면하게 되었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는데
1: 네.
0: 그 과정에서 만적이 이제 정원사에서 화식을 끊고 말을 잃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제 보게 돼요. 좀그 당시의 만적은 이 분신 공양을 하겠다. 그로써 성불에 이르겠다라고 주지스님에게 고백을 해놓은
1: 네.
0: 상태였고 도와달라라고까지 이야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만류하다가 그 의지를 꺾지 못해서 이제 방한 칸을 내어주고 고요한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만적의 머리 위로 들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들기름 항아리를 받들고 스님들이 서서 어깨에서부터 기름을 들이붓고 이제 곡기를 끊고 아주 고난의 수행에 이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한달 동안이나 그단 위에서 방석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대요. 아주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간 거죠. 인간으로서의. 그래서 한 달이 딱찬 날에 이 만적의 성스러운 불공에 참여하기 위한 신도들로 정원사가 뭐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소신공양이라고 불리는 대공양이 시작됐는데 그 대공양은 만적의 머리 위에 이제 기름에 절여진 신체 위에 화관같이 향로를 씌우고 불을 붙이는 거죠.
1: 우리 앞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김동리 작가를 사로잡았던
0: 네.
1: 그 이상한 이야기, 그 장면, 거기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그쵸. 분신 공양의 장면으로. 충격적입니다.
0: 그래서 뭐, 이미 오랫동안 한달 가까이 화석이 되어 가고 있는 만적의
1: 네.
0: 육신이었다고 하고, 불기운이 그의 숨골을 뚫을 때,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무나 이 지켜보던 만인의

0: 몸이 움츠려지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의 고개, 등, 어깨, 허리가 앞으로 조금씩 숙여지면서 이 소싯공양의 끝이 드러났다고 해요. 만적의 육신이 연기로 화해진 이후에
1: 네.
0: 3년이 넘도록 이 신도들의 공양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그 경이로움과,
1: 여파가 계속,
0: 그렇죠.
1: 네.
0: 네. 그래서, 단 위에 비도 아주 오랫동안 내리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알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모든 기록을 이 작중인물인 나가 살펴보면서 새롭게, 종교와 구원과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고심하고 숙고하는 그런 태도로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1: 네.
0: 흥미로운 부분은, 그 처음에 이 등신부를 마주했을 때, 이 주인공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어떤 비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건 불상이 아니야. 부처가 아니야. 다만 인간일 따름이다라고 느끼는
1: 네.
0: 대목이
1: 그러니까
0: 있었는데,
1: 애처로움까지
0: 그쵸.
1: 느꼈겠죠.
0: 애처롭고
1: 너무 인간에게 느낄
0: 안쓰럽고,
1: 수 있는 감정인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근데 이 인간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신부를 61년에 발표하기 이전에 김동리의 문학적 세계를 아주 함축적으로 응집하고 있는 주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당시 전국도 그랬지만 문단도 좌익과 우익이
1: 아, 그쵸.
0: 나뉘어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서 이 극심한 대립을 이뤘거든요. 김동리는 우익이었고요. 아주 단호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사람이었지만 당대의 임화라든지 정지용이라든지 염상섭이라든지 너무나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좌익의 편에 서서 조선
1: 네.
0: 문학과 동맹을 만들고 극심한 이념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김동리도 하는 수 없이 어떤 이 좌익의 동맹에 맞서서 청년 문학과 협회 우익 계열의 이념주의를 내세웠을 정도로 조금 해방 전국 너무나 혼란한 상황이었고
1: 그러네요.
0: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념이 무엇이냐 인간이 우선이다라는 문학적 가치관을 세우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어떤 인간 동의라든가 흑남철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아주 격렬하게 드러나는데 실제로 이 역사적 비극 안에서 어떤
1: 네.
0: 이데올로기의 광기, 아주 편집증적인 폭력성 앞에서 좀 간질이라고 당시에는 불렸죠. 비뇌전증성 어떤 이 육체적 발작 같은 것들을 좀 인간 동의라는 작품에서 형상화하면서
1: 네.
0: 조금 더 인간의 정신적 환멸 같은 것들을 전쟁 앞에 참혹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광경을 묘사하고 인간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흑남철수에서는 실제로 그 50년 12월에 6.25 전쟁 중에 갑작스런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해야 했던 시기가
1: 네.
0: 있었대요. 막 피난민과 국군이 어우러져가지고 너무나 절박한 시기에 그 배에 올라타야 하는 이 정말 이 동물적인 세계를 그려놨는데 그 안에서도 이 아이를 출산하는 임산부를 조명하면서 어떤 인간의 존엄함을 이야기했었거든요.
1: 그러네요.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0: 그렇죠.
1: 이런
0: 그렇죠.
1: 생명의 탄생과 죽음과
0: 네.
1: 이 앞에서
0: 맞아요.
1: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작가의 이제 후기 작품 등신불로
0: 네.
1: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방원의 사유 메인 테마곡 들으시고 이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0: 울트라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는 김동리 작가의 소설 등신불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 너무나 강렬한 얘기여가지고 마치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목격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1: 맞아요.
0: 네, 지금 유영주님도 김동리가 전하고자 하는 인간다움의 메시지가 활활 타올라서 마음이 뜨겁고 무거워지네요. 라고 하셨고 신수아님도 이별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얼굴 표정이 다 담겼나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만적의 기록이
1: 맞아요.
0: 좀... 이게 무겁잖아요.
1: 그렇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어떤 성불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네.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 오로지 소신공양을 위해서 수행을 완성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어떤 인간의 극단적인 행위

0: 이 추구 이런 것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등신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어떤 인간다움을 극복하고
1: 네.
0: 조금 더한 단계 위, 또 다른 층위로 나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김동리는 사실은 인간다움, 인간주의라고 하는 것도
1: 네.
0: 아주 나약하게만 보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김동리 문학 세계를 훨씬 더 특수하게 조명하게 되는 이치로 남는 것 같은데,
1: 네.
0: 사실은 김동리는 어떤 순수 문학의 정체를 신인간주의라고 표방했을 정도로, 표명했을 정도로, 이념의 대립보다는 인간 그 자체의 삶의 소중함,
1: 네.
0: 그것을 좀 추구했던 작가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해방 전국에서 좌익과 우익 문학가들의 대립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그들은 술자리도 함께 갖지 않았을 정도로
1: 네.
0: 서로 간의 배척이 너무 심했는데, 문단에서 김동리만큼은 이런 별명이 있었대요. 우파이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별명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념의 대립을 좀 무화시키는 평가잖아요. 김동리를 향한 평가.
1: 그렇죠.
0: 그래서 김동리의 소설집 무녀도가 출간되었을 때 너무 이례적으로 염상섭 작가가 이 신문에 평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설집이다라는
1: 아,
0: 식으로.
1: 이게 그 상황을 잘 지금 이렇게 알려주신 정보들이 없이
0: 네.
1: 보면, 아, 동료 작가가 이렇게 썼나 보다 할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0: 네네네.
1: 당시에.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0: 그렇죠. 말도
1: 있어서.
0: 안 섞고 밥한 끼도 같이 안 먹는 작가들이 그
1: 네.
0: 이념의 대립선상에 있었던 작가들인데,
1: 아.
0: 김동리는 우익 작가였고,
1: 네.
0: 자유의 수호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 좌익 계열의 작가들의 신임과 명망을 얻으면서
1: 네.
0: 김동리가 얼마나 이념 이전에 인간을 먼저 보고 대했는가를 알
1: 그렇죠.
0: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염상섭이 뭐, 신문평을 써줘서 깜짝 놀랐다라는 말이 이제 김동리의 수기에도
1: 우리에게
0: 있었을
1: 너무
0: 정도고,
1: 소중하네요, 그런
0: 네,
1: 기록들.
0: 맞아요. 그리고, 김동리의 소설 출간 기념회가 잡혔을 때,
1: 네.
0: 정지용이 술을 사들고 그 출간 기념회에 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1: 정말 흔치 않은.
0: 네. 그래서 정지용이 염상섭 작가도 부르고, 뭐, 당대 좌익 작가들을 그 출간
1: 네.
0: 기념회의 뒤풀이 자리에 많이 불러가지고, 우르르 쏟아져 왔는데, 그날 밤 뭐, 다들 안경 잃어버리고, 가방 잃어버리고,
1: 인간적이네요,
0: 네, 책이며
1: 진짜.
0: 지갑 다 잃어버리는 만취의 상황이 그날 이루어졌다고 많은 작가들의 회고록에서 나올 정도로, 김동리의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인기가 문학가들 사이에서 상당했던 거죠. 특히 김동리는 제자들을 정말 많이 길러냈어요.
1: 진짜 많은 존경받았을 것 같아요.
0: 네, 박경리 작가도
1: 네.
0: 그렇고 김춘수 작가의 데뷔도 다 김동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 이문구 작가가,
1: 이문구
0: 네,
1: 작가.
0: 이문구 작가가 이제 데뷔 이후에
1: 네.
0: 연좌죄 때문에 어떤 좌익의 부모를 둔 작가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1: 네.
0: 굉장히 많은 이 경찰들의 감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김동리가 이문구는 내 제자다 라고 감싸 안아주면서 더 이상 학교로 찾아오지 마라 라고 소위
1: 멋있네요.
0: 쉴드를 그렇게 쳐줘가지고 이문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감사했다라는 일화가
1: 그럼요.
0: 있을 정도로 좌우익의 이념 논쟁에 앞서서 글만 좋으면 된다, 글만 잘 쓰면 된다라고 아주 제자들을 살갑게 감싸 안아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 어떤 이 신과 구원, 인간과 운명, 어떤 민족과 애국, 그 안에서 어떤 자유의 수호, 이런
1: 네.
0: 부분들이 이제 김동리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아주 전체적인 고도 일관적인 화두였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신인간주의의 바탕을 둔 문학적인 태도가 좀 김동리를 어떤 덕망의 소유자로 이제 이르게 한 바탕이 되었을 건데,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너무 급변의 시기잖아요.
1: 그쵸.
0: 61년 작품인데 등신불이 그 이후에 어떤 이 박정희, 전두환, 이런 어떤 군부 정권의

0: 세력이 또 대한민국 남한 사회를 장악했을 때는 또 너무 놀랍게도 이 85년 정도 전두환 정권의 어떤 국정자문위원으로 김동리 작가가 위촉되면서 이게 또 아주 공교롭게 이 정권에 순응하고 권력에 부합하는 작가의 이미지도 또 얻게 되었단 말이죠. 네.
1: 친일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절필을 선택했던
0: 그렇죠.
1: 작가였는데,
0: 정말
1: 또
0: 삶의
1: 이렇게.
0: 아이러니예요, 이런 것들이.
1: 그렇죠.
0: 특히나 이제, 대학 안에 경찰을 주둔시키는
1: 네.
0: 학원 안정법을 김동리 작가가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또 이런 어떤 정권의 수혜자라는 이미지도 계속해서 얻게 되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한 명의 작가가 감당해낼 수 있는 여파는 너무나 다양한 갈래로서 작가를
1: 그렇죠.
0: 위기와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고, 그 안에서 작가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후대의 문학가들에게 또 판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받는
1: 네.
0: 것이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1: 그러네요. 이게 한 작품 단편 소설 하나를 읽은 느낌이 아니에요. 왜 그게 바로 단편 소설을 읽는 느낌, 읽는 효용인 것 같기도
0: 맞아요.
1: 한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그 작가가 썼고, 그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얘기들을
0: 맞아요.
1: 우리가 다 지금 이 소설 한 편으로
0: 그렇죠.
1: 알아가는 거잖아요.
0: 맞죠.
1: 너무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0: 그렇죠.
1: 듭니다.
0: 이제 막 데뷔해서 2026년에 소설을 써나가고 있는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는 없죠. 시대적 정황이나
1: 그렇죠.
0: 근거에
1: 네.
0: 비추어서 그 작품을 일별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이토록 한 시대를 풍미한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 한 편을 놓고서도 그 작가가 겪어온 모진 시대의 흐름과
1: 그렇죠.
0: 역사적 풍파가 다 그려지기
1: 너무
0: 때문에.
1: 고난의 시간들이
0: 맞아요.
1: 진짜 계속 이렇게 해마다 있었기
0: 네.
1: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오면서 글을
0: 네.
1: 썼을까?
0: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근현대 소설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1: 네.
0: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8916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주 이태준의 달밤에 이어 김동리의 등신불도 너무 좋네요. 지금 책장에서 꺼내서 읽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야기도 좋았고 그 이야기 밖에서 들려주신 얘기들도 오래 기억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두분 발표할게요. 아까 그 등신불만 왜 빠져있지 내 책장에?
0: 아이, 참.
1: 하셨던 5083 쓰시는 카페인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2563 쓰시는 이현정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사찰을 찾았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사찰에 오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마음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마음 넉넉히 베풀며 지내고 싶네요. 모두가 편안한 하루 되시길
0: 너무
1: 하셨습니다.
0: 좋네요.
1: 이렇게 나눠주셔서
0: 네.
1: 감사합니다. 예, 선물 보내드릴게요. 시간이 훌쩍
0: 네.
1: 갔는데 우리 다음 주는 그러면
0: 네. 다음 주는 이제 지하촌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떠오르는 작가입니다.
1: 네.
0: 강경의 여성 작가이고요.
1: 강경의 작가.
0: 네.
1: 네.
0: 소금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을 읽을 건데요. 1934년 작품입니다.
1: 네.
0: 정말 간도 당시에 이제 만주로 이주한 한 명의 여성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소금 밀수에까지 뛰어드는 아주 파란만장한 순환기입니다.
1: 네. 강경애 작가의 소금으로 다음 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카페인님들 이 작품 미리 읽어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일단 그냥 갈게요. 이것도 좋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우리는 이 작품으로 얘기 나눌 거니까요.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승숙 작가님 감사해요.
0: 네.
1: 다음 주에 또 뵐게요.
0: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이상은의 새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있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에 비해 생각이 어린 사람을 철부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이 원래는 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대요. 농사 지을 때는 씨를 뿌릴 때랑 거둘 때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걸 놓쳐서 농사를 망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철이 있겠죠. 열심히 달려야 할 때, 잠깐 쉬어야 할 때, 나는 지금 어느 철에 와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 나 스무 살 적에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밤첫 곡으로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경청은요, 철부지라는 말의 어원으로 시작해 봤네요. 보통 철이 덜 들었거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 철부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계절의 변화를 모른다. 아니 불자의 알지자. 철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모르니까 농사를 잘못 지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망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농사처럼 우리의 인생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달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잠시 쉬어야 할 때인지 아는 게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 맞아. 그게 철이 드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너무 오래 쉬었다면 슬슬 움직일 준비를 좀해 주셔야 되고, 너무 오래 달렸다면 잠깐 또 쉬어 가야 되는 거고요. 그 길에 언제나 정승재 경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생선님 안녕하세요. 근데 철 들면 어디 아픈 거라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크크 하면서 김두리 바다님이 그러셨고요. 후아유님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지금은 정승재 경청을 들을 철부지가 되지 않으려고 여기 왔나 봐요. 목이 불편하신가요? 쾌차하십시오, 생선님. 항상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 민예원님도 저의 목을 또 걱정해 주셨네요. 목 디스크 때문에 힘드신가 보네요. 그러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어요. 아직은 완전히 나은 건 아니니까 계속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 이향희님, 생선님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 너무 덥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와우, 빨간 날에도 보이는 라디오네요. 유경님, 덕분에 한 주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GOD817님, 아, 오늘 월요일이구나. 오늘이 쉬는 날이라서 월요일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지만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활짝 켜뒀습니다. 경청, 반디나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저에게 보내고 싶은 이야기,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와 유튜브로도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Monday Night, 월요일 밤의 큰 기쁨, 월요일의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하는 날이죠. 이 코너의 주인장 땡깡님 물론 나오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땡깡님의 둘째 아니다. 첫째 동생, 둘째 동생 그러나? 둘째 동생, 막내 동생입니다. 찬빈님과도 함께합니다. 찬빈님이요, 대한민국에서 주목하는 실력파 밴드의 멤버라고 하네요. 어떤 분일지 이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저랑 땡깡님 그리고 찬빈님에게 궁금한 질문,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바다님들한테 소문내고 싶은 사연까지 지금 당장 많이 보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운동 스낵입니다. 운동 스낵이요? 운동을 간식처럼 먹는 걸까요? 맞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렇게 먹는 걸 스낵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헬스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길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짧지만 약간은 강하게 움직이는 거. 몸을 좀 움직여서 운동하는 거를 운동 스낵이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빠르게 계단을 올라간다.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를 타려고 막 짧은 순간을 뛰는 거 있죠.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거. 이렇게 짧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꾸준히 쌓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최근에 영국

국제 건강 연구 기관에서 참가자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 운동 스낵을 일상에서 짧게라도 숨이 찰 만큼 한 거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보다 심장병, 당뇨병, 치매 같은 병에 걸릴 위험을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5분 10분 이렇게 짧게 움직여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 갑자기 운동할 마음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클립스의 런런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운동 스낵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마치 간식을 먹는 것처럼 운동을 틈틈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눠서 하는 걸 운동 스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네요. 라라라333님,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것, 밀가루를 멀리하면 살이 빠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못 지키겠다고. 맞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쵸? 장서영님, 학교 지각할까봐 매일 전력 질주하는데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군요. 맞아요. 엄청 건강해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클로버님은 전 운동 스낵을 알게 모르게 계속

천에 온것 같다고 지각할까봐 맨날 뛰어가는데 그걸 지각 다이어트로 부르고 있다고. 앞으로는 와, 나 지금 운동 스낵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침에 너무 늦잠을 잤다, 오늘 운동 스낵하겠네 이런 생각,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린 거더라고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잡으려고 막 뛴다던가, 공부하다가 잠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한 15개 정도. 괜찮잖아요, 그죠? 2, 3층 정도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아니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이지. 맞죠?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말 틈내서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막 마음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바다님들도 앞으로 나만의 운동 스낵 하나씩 가볍게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나님이, 안녕하세요, 생선님. 오늘도 잘 경청할게요. 김관우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좀잘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는 아니겠죠? 2NE1의 노래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사연을 보내는 재미에 선물을 받아가는 재미까지 여러 가지 재미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 운동 스낵 얘기했잖아요. 일상 속 작은 움직임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바다님들이 오늘, today, 오늘 하루 동안 몸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공부를 하느라고 연필을 꽉 쥐었으면 골, 뭐라 그래, 이거, 그 손가락 근력 운동,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아니면 학교 복도에서 친구한테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면 상체 운동 인정해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아주 정말 사소한 움직임도 운동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운동 스낵을 챙겼는지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사연을 보면서 와우 이분 참 장하네. 운동 제대로 하셨네. 어우 기특해. 오우 새로운 느낌이다. 이런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나 무료인 반디앱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댓글 모두 좋고요. 반디앱도 좋습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따라해 보십시오. XY의 노래입니다. Left, Right. 어렵지 않아요. 왼팔 들어 하면 왼팔 들면 되고요. 오른팔 들어 하면 오른팔 들면 돼요.

0: 묻지 마. 왼팔 들어 나가.
1: 왼팔 들어.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왼팔 들지 마.
0: 왼팔 들어 나가.
1: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왼팔 들어.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0: 양팔 들어. 안 된 놈들 나가.
1: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

0: 이제부터 발이다.
1: 자, 우리 아까 잘했잖아요. 완전 똑같아요. 근데 팔이 발로만 바뀐 거예요. 오른쪽 한 발 하면 오른발 옆으로, 왼쪽 한 발 하면 왼발 옆으로 리듬 타면서 즐겁게 갑시다.
0: 오른쪽 한 발, 왼쪽 한 발, 오른쪽 한 발, 오른쪽 한 발, 왼쪽 한 발, 왼쪽 한 발, 오른쪽 한 발. 틀린 놈들 나갔어요.
1: 왼쪽 한 발.

0: 뭐.
1: 소리 지른 너 나가.
0: 왼쪽 한 발, 오른쪽 한 발, 오른쪽 한 발, 왼쪽 한 발, 오른쪽 한 발, 왼쪽 한 발, 양팔 들고 소리 질러.

0: 혹시 안 틀리고 성공한 사람 있니?
1: 야, 있겠냐?
2: 장르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XY의 Left Right, 언젠가는 역주행할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은요, 우리 바다님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운동 했는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창한 운동 아니더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연필 꽉친 거, 친구한테 손 인사한 거 모두 다 인정해드리고, 저처럼 오늘 설거지를 했다던가, 저 오늘 테이블도 닦았거든요. 약간 그 창문 열어놓으니까 그 꽃가루 같은 거 있죠. 그게 쫙 앉아있길래 테이블도 좀 닦았고, 인덕션 얼룩된 거 그거 싹 닦아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물기 없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윤연우님, 저는 아침부터 코딩 숙제하면서 와우 손가락 운동했고, 영어 녹음 숙제하면서 입 운동했고, 그리고 방금 XY 레프트 라이트 들으면서 상체 운동했다고 윤연우. 연우가 치킨을 좋아할래나? 햄버거. 햄버거 먹자, 우리 연우. 별빛, 달빛, 푸른빛님, 숨쉬기 운동이 최고죠. 라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GOD817님은 오늘 공부하면서 생선님이 알려주시는, 맞아, 목 디스크 넣는 운동, 신전 자세 했다라는 얘기네요. 안보나님은 저녁에 치킨을 배달 주문 안 하고 걷기 위해서 포장 주문 아, 너무 좋다. 뭐 드릴까? 우리 안보나님. 응? 다음번에는, 배달 싫어한다 그랬지. 배달 싫어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중에 또 포장 주문해서 드시고요. 적어 드려야겠다.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아님, 침대에서 뒹굴뒹굴 운동했다고 발다리도 가끔 들었다 내렸다 했어요. 아유, 운동이 어려워요. PT 8번 자세 하면 괜찮은데, 누워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있을 테니까 8번 자세 한번 해보세요. 3759님은 가구를 옮기면서 운동한다고? 새롭게 배치하니까 새로운데, 쇼파 다리, 발톱 찍혀서 빠질 것 같다가, 어떡하면 좋아.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죠. 클로버님은 하루 종일 웹툰만 봤는데, 안구 운동 열심히 했다고. 그건 운동 아니다, 야. 민예원님은, 저는 오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12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한참 놀다가 왔다고 더워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김관우님은, 저는 오늘 아침에 가장 힘든 눈 뜨는 운동을 했습니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오늘 한참 놀았던 민예원 친구에게 우리 바다님에게 뭐 드릴까요? 치킨, 집으로 치킨 드릴 테니까 양념으로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경청의 월요일 식구 땡깡님, 그리고 땡깡님의 막내 동생 찬빈님과 함께 일단 들어봅시다.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 저랑 땡깡님, 찬빈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얘기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그리고 무료인 반디 앱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도 지금 보내주십시오. 데이식스의 노래 듣고 시작하죠. 힐러.

0: 월요일에 식구 땡깡님이요 본인의 막내 동생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 저랑 절미랑은 좀 다르고요. 걔는 약간 아티스트 쪽이에요.
0: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대체 어떤 분일지 더 궁금해져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와주신 스페셜 게스트 직접 인사해 주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양치기 소년단에서 보컬과 리더와 그리고 땡깡님의 막내 동생을 맡고 있는 이찬빈이라고 합니다.
0: 일단 인사 들어봤고요. 코너와 함께하면서 어떤 분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월요일마다 함께해주는 먼데이 요정 땡깡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땡깡입니다.
0: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너무 잘 지냈죠.
0: 아 정말?
1: 네.
0: 되게 얼굴도 살 많이 빠졌어요.
1: 살 좀 빠졌습니다.
0: 살 빠졌어요. 네. 점점 인물이 살아나가고 있는
1: 감사합니다.
0: 우리 땡깡님. 그리고 요정의 동생이니까 이분도 요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데이 요정 땡깡님의 동생 이찬빈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를 아까 해주셨어요.
2: 아 네.
0: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고
2: 네.
0: 리더를 맡고 있고 땡깡의 동생을 맡고 있다.
2: 네.
0: 뭐. 아니 저것도 하지 않으세요?
2: 맞아요. 기타도 리듬 네. 기타 치고 있고요.
0: 리듬 기타가 뭐예요?
2: 약간 메인 기타가 따로 있다면
0: 아~
2: 저는 이제 노래 부르면서 좀 아~ 리듬 위주의 기타를 치는.
0: 리듬 위주의. 그럼 육중한 밴드라 그러면 육중한 밴드 육중한 님처럼 이렇게 그 강준우 님이 메인으로 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때 옆에서 같이 치는.
2: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런 기타를 맡고 계시고.
2: 네.
0: 그다음에 부모님한테는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2: 제가 아무래도 막둥이다 보니까 사랑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0: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저는 뮤지션 아티스트라고 얘기해서 땡깡님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1: 네.
0: 머리 길이 빼놓고는 다를 바가 없네요.
1: 아 진짜요?
0: 민예원님이 어머 찬빈님 땡깡님 도플갱어 아니세요? 파마하신 게 울 오빠 같기도 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두 분.
1: 어떤 사람은 많이 닮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안 닮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안 닮은 것 같으면서도 느낌은 닮았어요 지금. 네. 얼굴이 닮은 느낌보다 지금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1: 그래요?
0: 네. 웨인 8492님이 두 분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보니까 단모

0: 6종 장모종 같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어머, 블루 이치미님은 양치기 소년단 나온다 그래서 들어왔다고. 와, 짱치기
1: 와,
0: 소년단 이렇게 또
1: 저도 팬 많다.
0: 남겨주셨네요. 그러네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네요. 양치기 하러 가자. 와, 양치기 소년단 이찬빈님이다. 땡깡님, 찬빈님, 둘다 피부가 꿀광이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찬빈님 팬이신가 봐요.
1: 그러니까요. 닉네임이
0: 예.
1: 양치기 하러 가자시네요.
0: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땡깡님과 찬비님을 반겨주고 계십니다. 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찬비님이 땡깡이 형한테 너 정승재 경청 출연하고 싶어 이랬다면서요? 진짜 그랬어요?
1: 네, 저 계속 보면서 승재 쌤이랑
0: 네.
1: 어느 순간부터 많이 친해진 게 보이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부러운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0: 정말?
1: 저도 한번 라디오 출연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다고 늘.
0: 언제부터 저 같은 스타일 좋아했어요?
1: 승재님 같은 스타일이
0: 언제부터?
1: 어떤
0: 근데
1: 스타일이죠?
0: 딱 좋아할 나이지. 딱
1: 에,
0: 좋아할
1: 그죠.
0: 나이고, 흠뻑 빠질 나이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막 그럴 나이예요.
1: 그쵸.
0: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 못
1: 이겨내기가,
0: 이겨내서 나왔네요.
1: 네, 쉽지
0: 그러니까,
1: 않아서,
0: 그러니까. 어떤
1: 네.
0: 매력에 그렇게 빠져드셨어요?
1: 우선은, 사실 정말 선생님이신데,
0: 네.
1: 본인을 생선님이라고 부르시는 이 겸손함.
0: 겸손 때문에 또 시체지, 내가.
1: 그러니까요.
0: 예.
1: 또 그렇게 겸손하시니까 더 마음이
0: 마음이 가고,
1: 가고,
0: 아, 멋있고.
1: 또 이제 제가 예체능이다 보니까,
0: 예.
1: 또 그런, 수학의 영역은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 전국적인 아이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0: 아니,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침착맨님,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나와 주셨거든요. 경청 초대석, 되게 팬이라고.
1: 네.
0: 그런데 거기에서 미분 특강을 보고 진짜 미분이 뭔지를 알게 됐다고.
1: 맞습니다.
0: 전혀 그 3, 4시간짜리를 다 보신 거잖아요.
1: 맞죠, 맞죠.
0: 와, 그러니까. 그럼 그때 라이브 할때 같이 계셨었어요?
1: 아, 라이브 방송할 때요?
0: 예.
1: 그때는
0: 다시
1: 없었고.
0: 보기 할때 그걸 쫙 봤어요.
1: 네.
0: 허, 차라리 라이브 방송 때는 4시간 보는 게 그래도 할 만한데, 와, 그거 다시 보기로 끝까지 보기 쉽지
1: 근데 그게
0: 않거든요.
1: 편집본이긴 해서.
0: 예. 4시간까지는 아니었구나.
1: 네.
0: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나 2시간 그 정도
1: 네, 그 정도였어요.
0: 됐었나요? 그래도 그걸 끝까지 다 본다는
1: 그니까요.
0: 게 수학을.
1: 대단하다.
0: 어,
1: 너무
0: 그러니까.
1: 재밌어가지고.
0: 재밌었어요.
1: 침착맨님 수준이 저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중1,
0: 맞아.
1: 초6에서 끝났던 그 정도의 제 수준에서
0: 미분을
1: 차근차근 이렇게
0: 설명했다니.
1: 빌드업을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그 미분을 알려주시는 걸 보면서
0: 그걸 너무 즐거웠어요?
1: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맞아요,
1: 오,
0: 정말.
1: 네.
0: 진짜. 정말 좋아. 얼마나 좋아요. 수학이라는 것도 그렇게 지금 이제 나이에서, 시험이라는 게 없으니까 마음을 열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맞아요.
0: 된 거예요.
1: 맞아요.
0: 수학은 가장 잘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1: 네.
0: 그래서 너무 즐거움을 느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땡깡님, 절미님, 찬비님, 이렇게 삼남매.
1: 네.
0: 형이랑 누나는 땡절스라고 댄스 가수. 막내 동생은, 진짜 밴드에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세분 중에서 노래는, 찬비님이 제일 잘하겠네요.
1: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겠지. 근데 왜 양치기 소년단이에요?
1: 아, 양치기 소년단의 이제 의미는,
0: 응?
1: 이제 딱 양치기 소년 하면은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런 좀 애같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양치기 소년과, 그리고 이제 뭐 성경 같은 데 나오는
0: 예.
1: 목자로서의 양치기가
0: 목자.
1: 있잖아요. 그 양치기는 좀 사람들을 좀 좋은 곳으로 이끌고.
0: 헤어스타일은 완전 예수님이에요, 지금. 약간 쇼컨테스 예수님.
1: 아,
0: 그런
1: 네네. 네,
0: 느낌?
1: 그런 이제 리더로서의
0: 예.
1: 양치기.
0: 그러면 리더로서 양치기 소년단 모르시는 바다님들을 위해서 조금 밴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1: 네.
0: 예.
1: 저희 양치기 소년단은 이제 2003년생 동갑내기 5명이 모여서 결성한,
0: 정말 5명이나 돼요?
1: 네,
0: 노.
1: 록밴드고요.
0: 락밴드.
1: 네,
0: 예.
1: 한 가지 장르를 하기보다는 그냥 저희의 음악 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0: 오.
1: 주목해 주실 부분은 좀 가사적인 부분.
0: 아, 가사.
1: 네, 뭐.

0: 왜, 왜요?
1: 거기
0: 왜요?
1: 너무 커가지고.
0: 이찬혁, 이찬빈.
1: 그니까.
0: 비슷하잖아요,
1: 비슷하긴
0: 이름도.
1: 한데, 또, 다른 위치니까. 겸손함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0: 겸손하면 저를 보고 배우면 되죠,
1: 아,
0: 뭐. 더 이상
1: 그러네요.
0: 겸손해질 수가 없잖아요. 저 눈빛. 와, 저 눈빛.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땡깡님이랑 절미님은 초등학생 때부터 집에서 막 춤추고, 엄마 아빠 앞에서도 막 춤추고,
1: 맞아요.
0: 이랬다고 그랬는데, 그 DNA는 어디 안갈 테니까.
1: 저는 근데 어릴 적에는
0: 네.
1: 늘그 둘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와 이러고 있는
0: 아,
1: 애였거든요.
0: 진짜.
1: 네,
0: 약간 느낌이 달랐구나, 그러면.
1: 달라요.
0: 아, 다르구나.
1: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그 자신감 있고
0: 예.
1: 늘그 저는 춤을 잘못 춘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형
0: 네.
1: 누나가 그렇게 맨날 잘 추니까.
0: 오, 너무 잘
1: 네.
0: 추잖아요,
1: 그래서
0: 정말.
1: 저는 그냥 옆에서 즐겁게 그걸 즐기는 포지션이었습니다. 네.
0: 그랬었구나. 음악성은 그러면 가장 있어요?
1: 가장 있어요.
0: 그렇구나. 그러면 끼는 형 누나 쪽으로 갔고, 엄마 아빠의 끼는
1: 네.
0: 음악성은 동생한테 간 거네요.
1: 근데 얘가 또 끼도 있어요. 무대 위에서 하는 거
0: 아,
1: 보면 또 장난
0: 진짜.
1: 아니긴
0: 어떤
1: 합니다.
0: 끼? 말하고 이런 거요? 말도 되게 잘하네요, 지금
1: 능글거림?
0: 보니까.
1: 뻔뻔함?
0: 그 능글거려야 돼. 뻔뻔해야 돼. 아티스트는 무조건 뻔뻔해야 돼요.
1: 저는
0: 맞아요.
1: 무대 위에서 막 그렇게까지 능글거릴 수 없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근데 진짜 능글거리더라고요.
0: 능글거림이 있어, 정말.
1: 네.
0: 배우 쪽을 해도 좀잘될것 같은데.
1: 뭐 나중에
0: 어?
1: 기회가 된다면
0: 기회가 되면요?
1: 도전은 해볼 수 있겠죠.
0: 정말요?
1: 네.
0: 저 이번 주말에 강윤성 감독님 만났어요. 그 범죄도시랑 카지노의 강윤성.
1: 우와, 왜요, 왜요, 왜요?
0: 그 결혼식장에서 아는 사람 결혼식장에서
1: 아.
0: 만났는데 저그어 암튼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1: 아, 뭐가 있나 보다.
0: 아
1: 뭐가 있나 보다,
0: 아
1: 여러분.
0: 완전 제가 배우의 길을 먼저 가서 우리
1: 위에서,
0: 참배님도
1: 네.
0: 이렇게 끌어주는
1: 끌어주세요. 네.
0: 아
1: 저도 한번
0: 좋아요.
1: 끌어주세요. 저도 연기 잘할 것 같은데.
0: 근데 사랑을 모르잖아. 일단 사랑을 알아야 돼. 배우를
1: 사랑,
0: 하려면
1: 사랑 연기
0: 사랑
1: 안 해도 되잖아요,
0: 안 돼,
1: 꼭.
0: 안 돼요. 사랑을 알아야지 그 눈빛이 나와요.
1: 아.
0: 그래서 우리 땡깡님은 조금 우유 더 먹고.
1: 너무 하세요.
0: 아무튼, 그래요. 와, 정말. 그런데 왜 땡절스 곡은 안 써주세요? 그렇게 음악을 잘 만드시는데.
1: 근데 제가 도와준 적이 있기는 해요. 땡절스 데뷔곡 그 하이파이브
0: 하이파이브.
1: 했을 때
0: 네.
1: 제가 작사를
0: 작사를
1: 다
0: 거의 다,
1: 맡았잖아.
0: 네, 아, 작사를 맡아주셨고,
1: 했었고,
0: 예.
1: 뭐, 이런 부분 어때? 이런 부분 이런 거막 물어보면
0: 아,
1: 제가
0: 그런 거
1: 그래도
0: 다
1: 좀 신경
0: 해주셨구나.
1: 써 주죠.
0: 아, 정말.
1: 네.
0: 그러면 그, 밴드, 녹음할 때 디렉도 직접 보고 그러세요?
1: 네, 녹음은 저희
0: 응.
1: 무조건 밴드 다
0: 다
1: 같이
0: 같이 해가지고,
1: 있어서,
0: 같이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1: 네.
0: 노래하는 사람이 몇 분이세요?
1: 노래는
0: 혼자 거의 다
1: 제가
0: 하세요?
1: 거의 보컬을
0: 아,
1: 하고,
0: 그러시구나.
1: 베이스가 가끔 노래 부릅니다.
0: 베이스 같이.
1: 네.
0: 그렇구나. 오, 진짜?
1: 저희가 완전 가내수공업이거든요.
0: 관해수공.
1: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희끼리 거의 다 만들어요.
0: 그러면 살짝 그 녹음식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요?
1: 저희가 연습실 겸 작업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녹음을 할수 있는 여건이 조금 돼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이루어집니다.
0: 오, 진짜.
1: 네.
0: 아니, 난 빨리 듣고 싶은데 지금 다들 난리예요. 너무 좋다고. 양소단이라고 많이 불리나 보네요.
1: 네,
0: 양치기
1: 맞습니다.
0: 소년단.
1: 네.
0: 양소단의 노래, 제목부터 개성이 너무 강한 곡. 락스타가 된대도 난 너만 있으면 돼. 이것도 사랑인가요?
1: 네, 완전 사랑
0: 완전
1: 곡입니다.
0: 사랑해. 형과 다르게 사랑을 경험해본 우리 찬빈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락스타가 된대도 너만 있으면 돼. 이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두 분이 함께해 주실 월요일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단이 부릅니다. 락스타가 된대도 난 너만 있으면 돼.

0: 2003년생 5명으로 이루어진 락그룹 양치기 소년단의 라스트가 된대도 난 너만 있으면 돼.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 노래 너무 좋다, 정말.
1: 아, 감사합니다.
0: 지금 시청자 바다님들의 반응도 가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네요. 가사 너무 좋다고. 음도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좋고. 땡깡님은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동생이 자랑스럽겠다.
1: 저이 노래는 진짜 아우트로 인트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0: 정말.
1: 따다다다다다 하는 부분이 되게
0: 예.
1: 재밌어요. 네.
0: 오. 아니, 땡절스 노래도 난 너무 좋아요, 정말. 이번에 겨울문도 너무 좋았고.
1: 네.
0: 언제 나와요, 땡절스는?
1: 우리 아직 계획이 없어요.
0: 아직 계획 없어요?
1: 네.
0: 그렇구나. 내
1: 네.
0: 음원이 먼저 나오겠네. 자, 양소당 가사 너무 좋다고 슈가우님
1: 오.
0: 보내주셨고, 파리구님은 양소당 사랑한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양치기 하러 가자. 찬비님 무대도 정말 잘한다고. 공연 보고 싶다고. 와, 능글능글한다라는 얘기가 그거구나. 되게 잘하신다고.
1: 맞들리셨나 봐.
0: 예. 부모님께서 삼남매 넘나 잘 키워주셨네요, 후아유님. 저는 진짜 세 분을 이제 다 알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1: 맞아요.
0: 그쵸?
1: 엄마가 특히, 아빠도 그렇고, 두분다 진짜 엄청
0: 좋아하시죠?
1: 자랑스러워하세요.
0: 그래, 얼마나. 세명다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착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그게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버릴 수 없거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세 명을 딱 보면 선해, 그냥. 엄마, 아빠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참 엄마, 아빠가 참 흐뭇하시겠다라는 생각 많이 드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보나님, 참비님은 땡깡님의 차분한 버전인 것
1: 감사합니다.
0: 같다고. 차분한
1: 그쵸.
0: 버전. 3384님은 이찬빈 엄청 웃기 친구인데 더 까불어 달라고.

0: 사촌님 이 친구를 끌어내주세요. 마성 초등학교 동창 1동.
1: 아이고, 얘들아.
2: 너희들이랑 있을 때나 같겠니?
0: 아, 근데 이게 되게 매력적인가 보다. 그러면 개구장이 모습이. 네, 그쵸?
3: 그런가 봐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그래요?
1: 어, 저희 완전 까불이죠.
0: 아, 완전 까불이.
1: 네. 네.
0: 멤버들이랑 그러는데 같은 친구들끼리니까 약간 이제, 야, 쟤 왜 연습이 소홀하네? 뭐 이런 느낌이라든가, 왜 쟤 맨날 늦지? 이렇게 오. 약간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1: 어, 저희 완전 그런 스타일인데요.
0: 네.
1: 근데 저희는 진짜 솔직하게 다 말해요.
0: 다 말하고 또
1: 그래서
0: 풀고?
1: 다 모든 게. 장난식으로 허용이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뭐 연습을 안 한다, 늦었냐, 그거를 그냥 저희 다 말하면서 서로 약간 딜을 주고받으면서.
0: 어,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1: 네, 그래서 크게 싸우는 일이 오히려 별로 없어요.
0: 그렇지, 자주자주 꿍 하는 일 있어야 되니까. 땡절스는 어때요?
3: 저희도 바로바로 말하는 편이죠. 왜 진짜? 그렇게 생겼냐.
0: 왜 그렇게 했냐?
3: 네, 왜 그렇게 부었냐?
0: 부었냐?
3: 내 얼굴부터 불만 있는 거부터 아, 다 말하죠.
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갈등은 땡깡님의 살이잖아요.
3: 그렇죠? 네, 맞아요.
0: 맞아요.
3: 진짜 살로 인해서 모든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 제가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다이어트를.
0: 예.
3: 그래서 편집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6대4는 그대로 가면서?
3: 그대로 유지하면서 편집도
0: 야,
3: 제가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야 벌 받고 있는 중이네요.
3: 네, 그러니까 자기도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0: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빨리 코너 진행해야 돼.
3: 어, 코너 진행
0: 그쵸?
3: 해야죠, 해야죠.
0: 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함께 해주실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코너인지 땡깡님이랑 찬비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땡깡님.
2: 네, 바다님들이 빠져있는 취미나 최근에 경험했던 재밌는 일, 여기저기 소문내고 싶은 나의 미담과 가족, 친구의 매력까지 경청해 소문내주세요.
1: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유튜브와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와 반디앱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을 9942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땡깡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 네, 994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기타 연습에 빠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애가 밴드 음악을 즐겨 듣는다고 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는데요. 재미는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무엇보다 기타를 칠 때 왼손의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요. 오래 연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타 치시는 분들은 이 고비를 다 참고 넘기신 건가요? 손가락 덜 아프게 기타를 연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기타 칠 때 멋져 보이는 제스처나 초보자도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유명한 노래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1: 어...
0: 와, 저는 알아요. 기타 칠 때 누구나 처음에 시작하는 게 G코드로 동구박 왈츠 리듬. 가수원길 여기까지 코드가 다 똑같아. 아카시아 꽃이 활짝 탑까지 부르고 내에서 바꾸면 되니까 난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옛날에. 전문가가 빨리 얘기를 네. 살짝만 해주실래요? 우리가 2부로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1: 네.
0: 2부에서 그냥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1: 그럼 이 사연만 일단 빨리
0: 예.
1: 제가
0: 예.
1: 얘기를 좀 손가락. 해드리자면
0: 예.
1: 일단 손가락 아픈 거 당연하고요.
0: 예.
1: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처음 통기타를 잡았었는데
0: 예.
1: 어, 포기했어요.
0: 너무 아파서.
1: 네.
0: 그러니까.
1: 이거를 아프구나. 일주일 동안 그 아픔을 견디면서
0: 네.
1: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0: 굳은 살 박힐 때까지
1: 그렇죠.
0: 해야 되잖아요.
1: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0: 너무 어려운. 그 어려운 이야기.
1: 그렇죠.
0: 그것을 2부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1: 좋습니다.
0: 2부에서 해보도록 하고. 1부 끝곡으로 예나의 캐치 캐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옆에 앉아 계신 두 분은 누구십니까?
1: 저는 땡깡이고요.
2: 저는 찬빈입니다.
0: 와우. 양치기 소년단의 리더 찬빈님도 나와 주셨어요. 우리 아까 1부에서 기타 처음 치기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아픔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포기할 생각까지 해주셨어요?
2: 저는 포기를 했었어요. 중학생
0: 때. 너무 아파서.
2: 네.
0: 와, 그러다가 어떻게 참아냈어요?
2: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서 예. 이제 제가 예고를 갔었는데 예. 그래서 노래를 배우다가 예. 기타를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예. 해서 그 굳은살을 결국에
0: 이겨내고
2: 쳐보니까 또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0: 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이게 처음에 이렇게 G코드 같은 걸 소리가 나다가 F 처음 잡을 때
2: 아, F가 어렵죠.
0: 안 나오잖아요, 소리가. 뻑뻑뻑뻑 소리 나고 막 그랬었던 것도 막 기억나고. 그런데 기타를 잡으신 김에 예정엔 없었지만 그 사랑을 아시잖아요.
2: 네.
0: 제가 그 마음에 드는 소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즉흥적으로 이게 바닷가예요. 오. 바닷가에 살짝 할 수 있는 리버브 준비되죠, 감독님. 리버브 살짝만 주시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오늘 처음 만났어요. 클럽 아니에요. 클럽 네. 아니고 지금 분위기는 바닷가.
2: 아, 바닷가.
0: 바닷가하고.
3: 바닷가?
4: 절삭.
0: 절삭. 큐.
2: 저 이 곡으로 해도 되나요?
0: 예, 그럼요. 와, 이거 진짜 예정이 없었는데.

0: 어디 가지 마! 와, 너무 좋다.
1: 오, 좋다.
0: 저는 이 느낌이 친구들이랑 기타 치는 애, 20대 초반에 네. 지금 찬빈님 나이 때 항상 그 친구 집에서 아빠가 그 노래방 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새벽 2시 정도에 노래방 다 끝나고 나면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치킨 먹으면서 진짜로.
1: 어, 진짜 너무 좋겠다.
0: 한 명씩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이제 그 화음 넣어주고. 아. 그 재미, 그 느낌이 지금 갑자기 저는 들어요.
2: 그런 낭만이 있으셨어요?
0: 어우, 그럼요. 그러니까 전혀 예정이 없었잖아, 진짜. 네. 나는 아까 1부 끝나면서 우리 바다님들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기타 있었는데, 우리 아까 기타 사연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기타가 없어졌네? 이 한마디를 했는데, 또 피디님이 기타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갑자기 조율하고 막 그랬어요. 그쵸?
3: 네.
0: 너무 좋다. 케이포도님이 기타든 찬비님 뭐야? 완전 교회 오빠잖아. 이렇게 보내주셨고. 케이스라이스님은, 와, 바다다. 클로버님은, 와우, 너무 좋아요. 미쳤다. 따 리버님 은채와 반함 카니발 네 어디 안 갈게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또 라이브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찬빈님.
3: 아 저도 예. 나름 좀 잘 들려드린 것 같아서 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다음번에는 진짜로 한번 다 같이 양소단 전체 나와서 저희 드럼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3: 진짜 네.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2: 대박이다.
0: 우리 바다님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 땡깡님 왜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백댄스 이렇게 해줬어야지 왜 댄스 안 해줬어요?
2: 그럼 너무 또 주접일까봐.
0: 아 이거 원래 주접인데.
2: 해도 되나?
0: 아 이거 원래 주접. 나 얼굴에 주접이라고 써있잖아요.
2: 아, 그러니까. 아, 나 왜 그랬지?
0: 왜 안 했어?
2: 한 번 더 하면 할게요.
0: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는 일단 되게 네. 라이브는 잘한다 이런 느낌 들었고 진짜 그 바닷가에 와 있는 느낌? 좀 설렜습니다.
0: 아 진짜 바닷가에 와 있는 느낌을 네. 좀 드셨죠? 설레는 그 느낌을 뒤로 하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님들이 어떤 얘기를 남겨주셨는지 한번 볼 텐데 찬빈님이 683 하나님 사연을 살짝 읽어주실까요?
3: 네, 683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예.
3: 저는 요즘 시장 구경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장 보러 가실 때 따라갔다가 시장의 매력에 빠졌어요. 빈대떡 부치는 냄새를 맡으면서 튀김을 바삭하게 튀기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가게를 구경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시장의 매력을 알게 되고 나서는 심심할 때 혼자 시장에 놀러 가고 있어요. 용돈 들고 가서 꽈배기 하나 사 먹으면 그게 또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겠다. 저번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떡볶이랑 잔치국수도 사 먹고 왔답니다.
0: 와, 시장의 매력에 흠뻑 빠진 683 하나님인데 두 분은 시장이라는 거를 부모님 따라 가본 적 있어요?
2: 있어요.
0: 아 진짜
2: 저희 광장시장 어렸을 때
0: 어렸을 때 광장시장 갔었구나. 네. 시장 가면 너무 재밌잖아요. 볼 것도 많고
2: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0: 먹을 거 팔고 그쵸. 네. 나 그 느낌. 저는 아직까지 엄마 따라가서 그게 기억나. 우리 때는 덴뿌라라 그랬었는데 오뎅집 있죠. 어묵집. 네. 어묵집 가면 내가 이거 그 비닐 장갑으로 이렇게 쫙 싸서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달라 그러면 나 그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잘 안 사줬었던 기억나.
3: 간장 뿌려 먹어요.
0: 맞아. 간장도 뿌려서 이렇게 딱 먹는 그 느낌 너무 아, 좋았었는데. 맛있겠다. 빈대떡 꽈배기 떡볶이 잔치국수 네 가지 음식이 등장을 했어요. 683 하나님의 사연에 네 개 중에서는 어떤 게 지금 땡기세요 땡깡님?
2: 저는 빈대떡입니다.
0: 빈대떡 땡기시고 우리 찬민님은?
3: 저도 빈대떡이 여기서 딱 꽂히긴 하네요.
0: 빈대떡?
2: 왜냐면 네. 그 광장시장에서 먹었던 빈대떡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줄 서서 먹었거든요. 되게 좁은 곳에서.
0: 빈대떡에 그 고기 약간 들어있고 그쵸? 네. 그거 진짜 맛있지.
3: 아, 간장 찍어 먹으면 아,
0: 맞아요. 아마 절미님은 떡볶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그랬습니다. 형이 사준 음식 있어요 최근에?
3: 형이 그래도 자주 사주는데
0: 오 정말?
3: 네 또 근데 최근에
2: 최근에 뭐 사줬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0: 아, 최근에는 안 사준
2: 최근에 안 사줬어.
0: 최근에 안 사준. 계속해서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좀 아깝다 하는 사연들 아니면 경청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사연 나의 자랑도 좋고요. 너무 재밌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나 인생 꿀팁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유튜브 반디엠 메시지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바다님들이 어떤 얘기를 보내주셨는지 익명을 요청하신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 지금 들어보죠.
1: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제 동생의 비밀을 알아버렸거든요. 동생이 여자친구랑 손을 잡고 걷다가 저랑 딱 마주친 거죠.
2: 야, 너 솔직히 말해. 아까 너 손잡고 있던 사람 여자친구지?
3: 아, 그 맞아. 맞는데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라. 엄마가 알면 또 한 소리 한다고.
2: 너는 형을 뭘로 보는 거야? 나 입 완전 무겁거든? 동생을 위해서 내가 입 꽉 다물고 있을게.
3: 고마워, 형.
2: 근데 비밀 유지비는 챙겨주는 거지?
3: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사줄게.
2: 그럼 나 치킨 사줘.
3: 알겠어.
2: 피자도.
3: 그래.
2: 족발도 사줘.
3: 우리 형 먹고 싶은 게 참 많구나. 알겠어. 엄마한테만 비밀로 해준다고 하면 내가 다 사줄게.
1: 그렇게 동생한테 한턱 제대로 얻어먹고 비밀을 지켜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4: 아, 또 땡땡 일로 와봐. 여기 왜? 앉아봐. 여기 앉아봐. 잠깐 앉아봐.
2: 왜?
4: 네 동생 좀 수상해. 걔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너 뭐 아는 거 없어? 얘기해봐.
2: 아, 몰라 몰라 몰라.
4: 몰라. 너 지금 엄청 수상해. 너 뭐 아는 거 있지?
2: 아, 아니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 아, 그런 거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
4: 야, 내가 쟤한테 물어보면 이제 걔가 막 그요. 네, 어머니 사귑니다 막 그러겠어? 아유, 당연히 아니라 그러지. 아유, 저거 데이트한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는데 저. 아유, 저 너 뭐 아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얘기해야 돼. 어떤 가지나 또 우리 아들만. 아유, 내가 진짜 내가 어떡하면 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1: 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생과의 의리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장남으로서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해야 될까요? 엄마한테 사실을 얘기하자니 동생이 무섭고, 동생과의 의리를 지키자니 엄마가 무섭고, 근데 또 제 입은 비밀을 얘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 답답한 마음에 경청에 대신 소문내고 갑니다.
5: 엄마! 제 여자친구 생긴 거 맞아! 같은 학원 친구를 사달 됐대!
0: 익명을 요청하신 바다님의 사연이었어요. 엄마는 바다님한테 동생이 연애하는지 좀 물어보고, 동생은 엄마한테 비밀로 해달라 그러고, 또 이게 공약으로 건 게 피자, 족발, 치킨까지 치킨. 다 비밀 유지비까지 이제 약속을 하는 상황이니까 네. 가운데 낀 바다님만 좀 난처한 상황. 세 달 됐으면 좀 있으면 또 100일이고, 야, 이벤트도 또 준비되어 있겠는데, 야, 이럴 때 보면 엄마들이 금방 알아요. 엄마들의 그 촉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분도 연애 몰래 하다가 엄마한테 들킨 적 있어요?
3: 연애 몰래 한 적은 없는데.
0: 네. 아, 대놓고 하세요,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3: 네.
0: 그럼 엄마한테 직접 이렇게 소개시켜 인사드리게 한 적도 있어요?
3: 저도 사실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0: 예.
3: 인사 가끔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0: 아, 진짜? 집에 데리고 와서?
3: 집은 안 데리고.
0: 집은 안 데리고 오고. 그럼 바깥에서?
3: 네.
0: 엄마가 좀 보자 그랬어요?
3: 그냥 잠깐 보자.
2: 아, 바깥에서 그때 봤잖아.
0: 진짜? 정말?
3: 옛날에.
2: 옛날에.
0: 오, 그랬구나. 엄마가 막 반대하거나 막 그런 경우는 없죠?
2: 반대는 안
3: 그리고
2: 하시죠.
3: 저희 부모님은 예. 형 보고 연애 좀 하라고.
0: 그럼 연애해야지, 땡까.
2: 아, 저도 하고 싶습니다.
0: 연애해야죠.
2: 네.
0: 아니, 해요. 왜 안 해?
2: 같이 해요, 우리.
0: 같이 해요?
2: 같이.
0: 쌤도
2: 같이. 아니, 그러니까 쌤도 하시고, 저도 하시고.
0: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깜짝 놀랐어.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 같이 하자고.
2: 아이, 척하면 척이죠.
0: 리버님이 나중에 바다님이 여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도움받으려면 지켜줘야지. 맞아. 또 서로서로가 이렇게 또 지켜준 게 맞는 것 같은데, 땡깡님이 딱 이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정을 해보면
2: 네.
0: 치킨, 피자, 족발보다 더 딱 요 음식을 비밀 유지금으로 받으면 내가 비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요?
2: 저는 거기 땡이디라오.
0: 그게 뭔데요?
2: 샹궙, 아 샹궙래 허거 파는 곳.
0: 아 진짜 허거 좋아하시는구나.
2: 네, 그거 아. 사주면 진짜 입 다물 수 있습니다.
0: 정말?
2: 네.
0: 그런데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유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며칠 가요?
2: 그게 한
0: 3개월 가요?
2: 아, 3개월, 두 달, 두세 달 가는 것 같아요.
0: 두 달 정도는 네. 그걸로 간다라고.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리 바다님들은 이런 적 없으실까 되게 궁금해요. 형제, 자매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엄마가 옆에서 야, 너 아는 거 있지? 너 좀 얘기해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누나랑 뭐 없었던 것 같,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랬던 거.
2: 그런 거 있는데.
0: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2: 네.
0: 절미님이랑은 그런 것도 없었고 참비님이랑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2: 저는 절미랑 최근에 제가 혼자 살잖아요.
0: 네.
2: 근데 여동생이 제 집에서 촬영을 해요 같이.
0: 네.
2: 그러면은 왔을 때 집이 좀 더러워요.
0: 네.
2: 그럼 이걸 엄마한테 이른다고 말해요. 그럼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걸 진짜요? 기분 안 좋으면 말해요.
0: 어? 용돈을 안
2: 진절미는 제가 기분 안 좋게 하면 그걸 말해버려요 엄마한테.
0: 와.
2: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완전 혼을 내세요.
0: 너 왜 이렇게 집안을
2: 너 이렇게... 살도 쪘는데 집도 더러우면 그게 돼지지 뭐냐고. 그래서
0: 그러면 뭐라 그래요?
2: 진절미는 근데 뭘 사줘도 통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0: 아 기분만 나쁘면 자기가?
2: 네, 자기가 기분 나쁘면 바로 고하는 스타일이에요.
0: 아니 그러니까 땡깡님 때문에 기분 나빴을 때 아니면 혼자 그냥 기분 나빴을 때?
2: 아 저한테 기분 나빴을 때.
0: 아 뭐를 그렇게 잘못하는데?
2: 아 그냥 되게 싫은가 봐요 살찐 제 모습이. 뭘 해도 기분이 그러니까 나쁜가 봐요.
0: 이 집안은 네. 땡깡님만 살을 빼면 너무 평화로워지네 진짜.
2: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빼고 있습니다.
0: 망구대왕님은 절미님 기분상해죄라고
2: 맞아요.
0: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정말. 우리 바다님들도 형제자매한테 들켜서 불안했다든지 아니면 지켜줘야 할 약속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사연을 듣고 떠오르신 이야기가 있으면 저거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좋고요. 무료인 유튜브도 좋고 반디 앱 메시지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코너 속의 코너.

0: 코너로 들어갑니다. 월요일의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하이라이트 추천곡 대결을 펼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빰빰빠람빰빰.
1: 빠밤.
0: 오늘은 찬비님이 나와주셨으니까
1: 네.
0: 저랑 땡깡님의 대결보다는 뭐 해봤자 제가 계속 이길 테니까.
1: 그니까요. 처참하게도.
0: 오늘은 제가 철저하게 MC와
1: 네. 심판.
0: 심사위원을 보고요.
1: 내줬습니다.
0: 어, 두 분의 신청곡 대결, 아니, 추천곡 대결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이 돼볼 텐데 두 분의 추천곡 심사 기준은 100%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주관적인 떨림이 있었던 곡으로 제가 그거 80% 그리고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 20% 정도 참고를 해서 제가
1: 사실
0: 정해보도록.
1: 100%이신 거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나 오늘
0: 제가
1: 지겠다.
0: 반드시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
1: 아,
0: 20%,
1: 좋습니다.
0: 저의 주관적인 의견 80%로 해서 노래 듣고 제가 우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미님은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그래도 승재 선생님이
0: 예?
1: 80%라고 하시니까
0: 예.
1: 좀 설득을 잘 해보면 좀 승산이 있지
0: 아,
1: 않을까라는
0: 진짜.
1: 생각이 좀 드는데요.
0: 땡깡님은 계속 졌는데, 최근에. 우리 1대4잖아요. 한 번만 이기고 네번 졌잖아요.
1: 네.
0: 오늘은 동생 이길 자신 있으세요?
1: 오늘 이기고 싶어가지고
0: 예.
1: 선곡 되게 잘 해왔는데
0: 네.
1: 제가 춤을 추라고 했는데
0: 네.
1: 쌤의 심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춤을 안 추겠습니다.
0: 춤추면 저 기분 안
1: 그니까요.
0: 좋아지잖아요.
1: 제가 춤추면 특히나 안
0: 너무, 아니,
1: 좋아지시잖아요.
0: 근데 엉덩이만 제 얼굴 쪽으로 안 하셔도 돼요.
1: 그래도 제가 그래요? 근데 엉덩이를
0: 추세요. 아니, 땡깡님이,
1: 출까요?
0: 예, 그럼.
1: 그래요. 저의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오늘 이기면 뭘 할까요? 누가,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뭐 해주게 할까요? 뭐
1: 진
0: 하나는
1: 사람이 이긴
0: 있어야죠.
1: 사람이 뭐
0: 예.
1: 밥 한번 사자.
0: 밥? 어떤 밥? 얼마짜리? 5만원과 10만원 사이.
1: 아, 2만 원? 서로한테
0: 2만원.
1: 그렇게까지 투자할 기는
0: 퍼거로 가자, 퍼거로.
1: 퍼거 너무 비싸요,
0: 너무 비싸요?
1: 요즘에. 네.
0: 퍼거
1: 먹을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먹을
0: 아,
1: 수가
0: 지금 뭐, 사줄 수가 없구나.
1: 네.
0: 그렇구나.
1: 샐러드 사죠.
0: 샐러드.
1: 샐러드도, 네, 괜찮네요.
0: 샐러드
1: 샌드위치
0: 괜찮아요?
1: 이런 거 사죠.
0: 맞아요. 그러니까, 암튼 서로가,
1: 저도.
0: 식사 한번,
1: 네.
0: 대접하는
1: 배달
0: 걸로.
1: 찬스.
0: 맞아요. 아,
1: 좋다,
0: 배달
1: 좋다.
0: 선스.
1: 네.
0: 그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대결로 누구의, 지갑에서 배달비가 나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추천곡 주제를 지금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곡 주제는 바로 시크릿! 비밀입니다.
1: 예.
0: 빵빵! 앞에서 사연 소개해드렸던 바다님처럼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말하고 싶지만 꾹 참아야 될 때, 비밀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할 때, 아니면 그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노래,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추천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땡깡님의 추천곡 무엇입니까?
1: 제가 오늘 추천드릴 곡은요, 우주소녀의 비밀이야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왜이 곡을 골라왔냐면요, 아직 말할 수 없다는 제 마음을 비밀이야라는 말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과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서요,
0: 네,
1: 골라왔습니다.
0: 이것도 그러면 남자친구에 대한 비밀이야 이런 쪽이에요?
1: 그쵸. 제 마음을 들킬 수가 없다.
0: 그래서 비밀이야
1: 네.
0: 이런 곡을 들고 오셨고 우리 창빈님은요?
1: 저는 저희 회사
0: 예.
1: 제일 큰 형님
0: 네.
1: 장기하님
0: 아, 장기하님이랑 같은 회사예요? 아,
1: 나왔습니다.
0: 그렇구나.
1: 이제 장기하와 얼굴들
0: 예.
1: 풍문으로 들었소.
0: 풍문으로
1: 이 노래 좋은데?
0: 들었어. 이
1: 네.
0: 노래 너무
1: 풍문?
0: 좋죠. 예,
1: 네.
0: 풍문으로
1: 풍문은
0: 들었어.
1: 소문이잖아.
0: 응,
1: 그쵸, 그쵸.
0: 풍문으로 들었소.
1: 이게 워낙에 강렬한 곡이잖아요.
0: 예.
1: 막그 범죄와의 전쟁 그 OST이기도 했고.
0: 예.
1: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뭐죠?
0: 예.
1: 그래서 소문으로 과거 자신의 애인의 지금 애인이 생겼다는
0: 예.
1: 거를 소문으로 들은 거죠.
0: 야.
1: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0: 나 몰랐었네.
1: 네,
0: 그런 노래예요.
1: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0: 예.
1: 그게 사실 비밀처럼 간직한

0: 느낌인데
1: 예.
0: 이제 이 곡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털어놓는 느낌이라 생각을 해서
1: 곡에서 털어놓는
0: 네
1: 느낌.
0: 약간 상남자의 비밀.
1: 그래서 우리 찬비님은 회사 선배님들의 노래를 들고 왔고, 땡깡님은 비밀이라 그러니까 그냥 비밀로 검색해서 이 노래 괜찮겠네 해서 선택한 느낌이 아주 강한 두 곡을
0: 아니 여기
1: 연속해서
0: 후아유님이 땡깡님 또 지겠대요.
1: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바다님들도 노래 들으시면서, 땡깡님이 추천해주신 노래가 더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0: 1번.
1: 1번, 찬빈님의 추천곡이 더 적절하다, 2번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올려주시면
0: 올려주시면.
1: 되겠습니다.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땡깡님의 추천곡,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찬빈님의 추천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0: 땡깡님의 추천곡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찬빈님의 추천곡 장기하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두곡 들었습니다. 역시 좋은 노래였고, 특히 장기하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는 예전부터 제가 너무나 좋아했었던 노래라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던 원리님이 1번이요. 주제에 더 근접했었던 것 같아요. 양치기 하러 가자. 1번이요. 설득됐어요. 이렇게 춤으로 설득되신 것 같고요. 1번이요. 1번. 땡깡님 진짜 매력 터져요. 1번 곡에 설득은 되는데 손톱은 2번이에요. 땡깡님 죄송해요. 클로버님. 후아유님은 참비님 2번 픽합니다. 망고대아님은 1번은 생선님 말대로 비밀 검색해서 가져온 느낌. 2번은 진국이었다. 회원 101님은 2번은 말한 거 들키고 싸우러 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 20%와 저의 공정한 아주 공정하고 주관적인 심사로 결정된 오늘 대결의 승자를 발표합니다. 오늘의 승자는요. 우주소녀의
1: 와, 드디어 이기네요.
0: 궁금하지 않습니까?
1: 왜요? 왜 선택하셨죠?
0: 일단 소감을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1: 소감은요,
0: 네.
1: 진짜 저 억울합니다. 일단은 비밀 검색해서 가져온 거 아니고요. 진성 케이팝 팬분들은 비밀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주소녀의 비밀이야를 떠오를 것입니다.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0: 뭐래요?
2: 뭔 소리야?
1: 제 마음속에 있었던 비밀이야를 오랜만에 10년 만에 꺼냈어요. 2016년 노래란 말이에요.
0: 아니, 저는 그냥 이걸로 끝났어요. 들으면서 저의 그 즐겨찾기에다가 이 곡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1: 그냥
0: 제
1: 끝난 거예요,
0: 마음을
1: 맞아.
0: 움직이는
1: 맞아.
0: 노래라서. 근데 장기하 얼굴들 이 노래는 예전부터 계속 좋아했었던 노래라서 그척 들어서 오, 이 노래 되게

0: 좋네라는 느낌은 아무래도
1: 헐 했나.
0: 우주소녀의
1: 오.
0: 비밀이야라는 노래.
1: 아직 아니야, 아니야.
0: 땡깡님 뭐 사주실 거예요?
1: 샐러드 사줘야죠. 맛있겠다. 뭐,
0: 맛있겠다.
1: 좀더
0: 정말.
1: 쓰면은 포케 정도.
0: 포케 정도.
1: 네.
0: 포케
1: 포케
0: 괜찮다.
1: 괜찮다.
0: 괜찮지. 아니면 저것도 괜찮아요? 그 타코 먹어도 되나? 타코 좀 밀가루 들어가 있어서 그러나?
1: 타코는 괜찮죠.
0: 아, 타코
1: 타코
0: 괜찮아요.
1: 정도는.
0: 타코
1: 타코
0: 맛있잖아요. 어, 타코
1: 맛있잖아.
0: 맛있어. 타코 우리
1: 우리
0: 타코 친구잖아요.
1: 타코 친구잖아.
0: 맞아요. 아, 그런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1: 아이고, 우리
0: 정말.
1: 가야 돼? 싫어.
0: 반말하지 마요. 나 진짜 미치겠네요, 내가. 정말.
1: 아, 웃겨.
0: 미치겠어요. 저는 저희 오빠가 게임 아이템 돈 주고 산게 알게 됐는데 오빠가 말하지 말라고 용돈 주길래 모른
1: 오,
0: 척했다고 은채님이.
1: 잘하셨어요.
0: 송땡꾸님은 저는 누나가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비밀을 들키면 엄마가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누나한테 혼난다고. 누나가 엄마처럼 되게 무섭게
1: 그러시네.
0: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어렸을 때좀 키웠을 거예요. 아니 그러나 저러나 우리 진짜 헤어질 시간이라서 참비님 오늘 처음으로 나왔는데 형이랑 나오니까 어땠어요?
1: 일단 재밌었고 둘이서 어떤 일정을 하는 게 사실 처음인데.
2: 맞아요.
0: 아, 진짜?
1: 네.
0: 처음이었구나.
2: 첫 공식 스케줄이었습니다.
0: 약간 그랬으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색했겠다 느낌이.
2: 그쵸.
0: 그쵸?
2: 제 옆에는 항상 진절미님만 계셨는데,
0: 그러네.
2: 이찬미님이 계신 건 정말 어색하네요.
1: 네, 그랬는데, 일단 너무 재밌었고,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0: 맞아.
1: 또한번 나오는
0: 또
1: 걸로.
0: 나와서 아니
1: 네.
0: 그때는
2: 네가 뭔데?
0: 양소단 다 데리고 한번
1: 너무
0: 나오세요.
1: 좋죠.
0: 그래서 땡절스 vs 양소단 해가지고 아예 저걸 하자. 공연 라이브로 해서 아니 진정한 승자를 가리자.
2: 좋아요.
1: 또
0: 정말
1: 대결이군요.
0: 대결로 가야죠.
2: 그럼 신곡 하나 갖고 와야겠다.
0: 그때는 2시간 특집으로 해서
2: 너무 좋아요.
0: 가야죠.
2: 좋아요, 좋아요.
0: 가야죠. 그래서
2: 좋아요.
0: 노래 두 곡씩 준비해 오세요.
2: 좋아요.
0: 의상까지 다 갖춰서 오세요.
2: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음번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2: 네.
0: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
2: 인사드릴게요.
0: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님들께 인사해 주세요, 참비님.
1: 바다님들, 너무 저는 재밌었고요. 재밌으셨나요?
2: 네.
1: 아마 재밌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2: 뭐야?
1: 일단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0: 좋아요.
1: 또
2: 콘서트네,
1: 이렇게
2: 여기.
1: 또 와주세요. 또 참비님 불러주세요 하면은,
0: 예.
1: 네. 또올 수도 있으니까 많이
0: 아,
1: 댓글 쳐주시고,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우리 땡깡님도요?
2: 바다님들, 우리 막내 동생 예쁘게 봐주시고요.
0: 예.
2: 다음 주에 봬요, 저 혼자.
0: 다음 주에는 혼자 와요, 절미님이랑 같이 온다면서요?
1: 절미님이랑 오지 않나요?
2: 절미님이랑 또 오네요. 진절미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0: 다음 주에는 또 절미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아이브의 핫 커피, 김세정의 꽃길, 뎁트의 Like a Dream 듣고 저 다시 올게요.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1857님 아니 내가 말이죠 생선님 친구랑 카페 공부하러 갔는데 저희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싸우는 거예요. 안 들려고 했는데 그때 네가 그랬잖아. 아니 네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서로 화내시는 게 너무 잘 들려서 결국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친구랑 조용히 다 듣고 왔어요. 나중엔 여자친구분이 울면서 일어나시고 남자친구분이 쫓아가셨는데 두 분 꼭 화해하셨길 바랄게요. 참을 수 없어요. 이거 다 들리면 대화가 들리잖아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전화통화하는 게 짜증나는 거 이유가 옆에서 전화통화하는 거 짜증나는 이유가 대화가 안 들려서 그렇대요. 한쪽만 들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짜증나는 거라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양쪽 얘기 다 들으면 재밌죠 뭐. 그 커플 화해하셨을까요? 9913님 맛있는 짬뽕이 먹고 싶어서 저희 동네에 평도 좋고 별점도 높은 유명한 짬뽕 맛집에 갔습니다. 웨이팅도 있길래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기대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없는 건 아닌데 평범하더라고요. 사람들 입맛이랑 제 입맛이랑 다른 걸까요? 그런데 원래 그래요. 너무 기대해서 그래요. 기대해서. 그래서 저는 설마 그렇게 맛있겠어?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만족감이 조금 더 높아지더라고요. 리뷰 보고 맛집을 골라내지 말고 사진을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리뷰보다는 사진, 그 가게 사진을 봐서 허름할수록 맛있고 할머니가 딱 있으면 진짜 맛있는데 너무 제 스타일대로 제육, 뭐 국밥 이런 쪽이었을까요?

유지현님. 사고 싶던 백팩이 2주 전에 세일하길래 바로 가서 신나게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방, 아이고,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네요. 뭔가 손해본 건 아닌데 괜히 손해본 기분이라서 속상해요. 맞아요. 이럴 때 정말 속상하죠. 그래도 뭐 2주 동안 잘 메고 다녔으니까 그만큼 먼저 누린 값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글들 많이 보내주세요. 반디 앱과 경청 홈페이지는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환영하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존박이 부르는 이상한 사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네요. 오하나 이하나님이,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광교걸즈입니다. 왜 광교걸즈냐고요? 광주랑 벌교의 줄임말. 오늘 당일치기로 강릉 찍고 속초 들렸다가 이제 서울로 가고 있는데 차가 막혀요. 그렇구나. 아, 연휴여서. 운전하고 있는 걸스 한 명이 너무 힘들어해서 힘내라고 문자 보내요. 수환 언니, 운전 고마워. 우리 다음에 또 놀러가면 그때도 운전해줘. 수정, 수빈, 수환 행복하기.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1부에 보내주셨는데 지금쯤이면 도착하셨지 않을까. 지금도 운전 중이시라면 조심히 집으로 안전한 귀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경청 초대석은요,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리더의 영어는 그렇듯 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코 잘 자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국제 차의 날이 있는 달을 맞이해서요. 아제르바이잔의 차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네요. 아제르바이잔은 독자적인 홍차 문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차를 따르는 잔부터 특이하죠. 특별히 아르무두라고 부르는데요. 잘록한 허리를 가진

모양으로 아래쪽은 차의 열을 오래 유지하고요. 위쪽은 마시기 쉽게 설계된 잔이랍니다. 아제르바이잔의 홍차 문화에서 가장 특이한 건 차와 함께 과일 잼을 먹는다는 사실이죠. 빵이나 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다도 문화는 과일 잼 한 입, 차 한 모금으로 완성됩니다. 이 과일 잼의 단맛과 홍차의 씁쓸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질 때 대화도 술술 풀린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세계의 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기도 하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지난 21일이 국제 차의 날이었다는데요. 오늘 첫 곡, 아제르바이잔의 두 아티스트 엘 앤 니키의 Running Scared였습니다. 2011년 독일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이었습니다. 그 아제르바이잔의 그 공동체 전반의 어떤 소통, 그 법도를 상징하는 차 문화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이벤트가 벌어질 때 일단 차부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나 볼수 있는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서로 만나서 뭐 비즈니스를 하던 뭐 일반적인 대화를 하던 차를 내오는 거는 거의 뭐 숨쉬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죠. 예, 이 마치 따로 국밥처럼 잼과 홍차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데요. 근데 이제 마시고 먹을 때만 입 안에서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잼을 만드는데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재료 주로 딸기나 서양배, 살구, 호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 형체를 잘 잡아서 잼으로 만들어져도 보통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그런 것들과는 차이가 상당하대요. 이 모양이 살아 있고 그런 거겠네요. 보기 좋아야 또 예, 맛도 음미할 수 있고 느낌도 배가 된다. 뭐 이런 자세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뭐 보석 느낌의 그런 예, 윤기가 나는데 예. 그리고 발라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빵과 뭐 대부분의 그런 우리가 흔히 잼 하면 생각나는 그런 것들은 주변에 없습니다. 일단 작은 스푼으로 입에 넣고 쌉싸름한 홍차와 함께 쉽게 말해서 달콤 쌉쌀이네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고, 얼마 전 그 기념식 영상을 보니까 헌다식이라고 있어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예. 오늘 예,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달달한 잼은 아니더라도, 마음만으로 그냥 감로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좋은 기운, 어진 기운이 있는 분위기에서 차 한잔하시기 바랍니다. 4392님께서 어젯밤에 딸기잼을 만드셨다고 써주셨네요. 식빵 발라 먹었는데 잼 얘기를 하시네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반갑습니다, 율디. 딸기가 끝물이라 딸기잼을 만들었는데 단 거는 뭐든지 맛나네요. 오수미 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딸기잼이 인기네요. 딸기잼. 아까 제가 영상으로 아제르바이잔 그차 문화 관련 영상 본 거에는 살구 같아 보이더라고요. 살구잼. 오렌지빛 싹 도는 게 동그라니까 그 형체가 이렇게 구슬처럼 예, 예쁘더라고요. 딸기는 좀시 부서지지 않을까 싶은데. 7108님께서도 홍차와 과일잼 조합 땡기네요라고 써주셨습니다. 괜찮은 조합일 것 같네요. 예.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두 곡 보내드립니다. 2026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입상곡 이번에는 핀란드 아티스트 6위 수상한 노래네요. 린다 람페니우스와 피트 파르코넨이 함께합니다. 리에킨 헤이틴 화염방사기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등수죠. 7위는 덴마크로 돌아갔는데요. 쉐른 토피고 룬드라는 아티스트의 페비 고루 이엠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예. 두 곡이어서 듣고 오죠.

2026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이번 경연에서 각각 6위, 7위 차지한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방금 7위는 덴마크의 쇠른 토피골드 룬드의 페르골리엠 우리 집에 가기 전에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핀란드의 린다 람페니우스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피트 파코넨의 열창으로 리에킨 헤이든 화염 방사기 들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투표를 할수 있었다면 요 화염 방사기의 점수를 좀 많이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봐야 뭐다 지난 얘기지만 먼저 들은 1, 3위 곡보다 이두 곡이 난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아무튼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여왕과 함께 담배는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주는 훈장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2006년 덴마크 왕실에서 문화적 공로를 인정하는 뜻에서 난네브로그 훈장을 수여했을 때 킴 라르센 그가 발표한 공식 성명의 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그는 정중히 뼈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늙은 길거리 불황자이자 가수가 훈장에 리본에 별까지 달고 으스대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년 후 덴마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자 킴 라센 그는 거액의 사비를 털어 제작한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흡연 금지법에 박수를 보낸다. 건강은 자유를 줄 것이다. 이 포스터에 박힌 슬로건은 금연 공익 광고를 닮아 있었지만 실은 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슬로건 노동이 자유를 준다를 패러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덴마크 군대는 나치 점령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당시 덴마크 군대가 아프가니스탄 파견을 결정하자 덴마크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또 한 번 반정부적 발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45년 덴마크 코펜하겐,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나고 자라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킴 라센의 앞날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세계를 휩쓴 더 비틀즈의 열풍 앞에서 그는 사표를 던지고 전업 음악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1969년 록밴드 가솔린을 결성한 지 3년 만에

스칸디나비아를 대표하는 록밴드로 자리매김합니다. 1973년 밴드 활동 중에 발표한 첫 솔로 앨범 역시 전국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10년 후에 발표한 또 다른 솔로 앨범은 이 덴마크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하드록 사운드에서 어쿠스틱 포크를 비롯해서 스칸디나비아 전통 팝 장르 슐라거까지 아우르면서 덴마크 팝 역사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거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김 라센. 그는 노동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음유시인이 되길 바랐습니다. 국가문화 훈장을 거부한 건 이 거창한 아티스트가 되길 거부하고 거리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하는 악사이길 바랐기 때문이라죠. 미국 진출을 포기한 후 그가 자국어 서사를 고집한 건 하층민, 부적응자,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언어로 전하겠다고 제삼 결심했기 때문이랍니다. 반세기 가까운 삶을 거치며 락이 아닌 음악도 때론 들려주었지만 덴마크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국민 로커입니다. 김 라센은 덴마크의 사회적 특이점에 주저앉지 않고 제멋에 겨워 뻗댈 수 있는 발판을 이 락의 환상 속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락은 그에게 나아가 덴마크 사람들에게 이 사운드의 음악의 특성을 넘어선 태도가 되었습니다.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덴마크를 설명하는 얀테의 법칙에서 겸손과 순응의 압력을 받으며 답답해하던 덴마크 사람들은 김 라센의 거침없는 입담과 날카로운 유머에서 대리만족과 해방감을 느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또 다른 별명이 새삼 의미심장합니다. 국민 주둥아리랍니다.

글로벌 파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덴마크의 영원한 로커 킴 라센이었습니다. 국민 주둥아리가 제대로 청취자분들에게 통한 것 같네요. 김아리님께서 국민 주둥아리 김, 제 이름과 비슷하네요 라고. 유영주님께서는 국민 주둥아리 이 의미는 긍정적인데 칭찬 맞겠지요? 예, 그럼요. 예. 제 어린 시절 미국의 한 심야 토크쇼, 아주 극심야죠. 보통 11시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새벽 시간 1시, 2시. 정말 그 기괴한 토크쇼. 그 토크쇼의 그 프로그램 로고가 커다란 입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처럼 이렇게 벌려진 그런 입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라우드 마우스로 유명했더라고요. 못할 말이 없다.

대변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킴 라슨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위를 향한 그런 외침이었잖아요. 아래를 향한 그런 비난이나 그런 게 아니라, 비난을 위로 향해서 크게 외쳤던 킴 라슨. 550만에 불과한 덴마크 인구 가운데 적어도 한 장, 라센의 음반 한 장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500만 장 기록, 판매 기록 뭐 이런 수치를 보면 그렇죠. 첫 곡은 그의 그 가솔린, 이 밴드 시절에 음악이었습니다. 1975년 킴 라센과 가솔린 이렇게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 괄호 열고 가솔린. 그가 결성을 해서 한 4, 5년 유지했다라는 그 밴드인데 크비네 민, 내 삶의 여인이여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덴마크 저작권 단체의 집계에 따르면은 이 곡이 가장 많이 재생된 그런 1위 곡이었답니다. 그 2018년 집계에 한정한 이 결과지만 아무튼 틀면 나오는 그런 국민 가요였던 셈이네요. 그리고 아까 왕실에서 수여하는 그런 훈장을 거부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비틀즈가 여왕이 주는 훈장을 거부한 사례로 또 유명해졌었는데 실제로 킴 라센의 밴드 가솔린이 덴마크의 더 비틀즈다라는 비유로 예 그렇게 유명했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72년부터 78년까지 라슨이 이끈 밴드가 바로 가솔린이네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어법은 그러니까 아까 뭐 사람들의 그런 평범한 언어, 덴마크어 중에서도 그런 하층민, 부적응자, 소외된 사람들의 실생활의 언어를 쓰겠다. 그렇게 그런 어법을 택하겠다. 라는 목표의식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노랫말도 재밌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게 사랑 고백인데 솔직한 거침없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 둘의 관계가 항상 장밋빛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하면서 나도 알아 내가 공처가라는 걸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든지 달콤함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을 사랑해. 라슨식의 문법이 사랑 노래에서도 이런 식이랍니다. 이어진 곡은 머지아나라는 옴릿라는 86년 발표곡이었고요. 이게 아까 가솔린이라는 밴드와 활동하던 시절과 구분되는 후기라는데요. 1986년 음반 수록곡이었고요. 이 벨라미라는 밴드와 활동을 했는데 밴드도 밴드지만 좀더 뭐랄까요? 요즘 보면은 뭐 이런 공동체처럼 예술 집단으로 활동하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많던데 한국에서도 킴 라스는 그런 이상이 있었답니다. 마차를 타고 전국을 떠돌고 싶다, 공연하면서. 그런 의지가 실제로 순회 공연 쇼를 만들게 했고요. 하늘빛 서커스라는 마치 그 텐트, 막 거대한 텐트 여기저기 펼치고 공연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밴드 벨라미, 킴 라센, 그리고 뭐 배우, 예술

동물과 집단이 함께 순회하면서 뭐 심지어 차력쇼, 스트립쇼 이런 코믹한 익살스러운 공연들도 함께 무대에 올렸다라고 하네요. 서커스의 노래라고 본인은 방금 옴리트 머지않아 이 곡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강조했다는데,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 사람들 장례식에서 이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인생을 그렇게 봤던 거죠. 유랑하듯 살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게 인생이다. 내가 떠나는 그런 이별의 자리, 장례식에서 그래서 많이 불렸다는 이야기 같네요. 디스코그래피상에서는 영어 음반은 4장이나 발표를 했대요. 초기에 좀 실패를 해서 덴마크어로 전환한 것도 사실이나, 이후 커리어에서 4장의 영어 음반 또 발표해서 해외 진출도 도모했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오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프랑스의 로랑 불지의 파라독살 시스템, 역설적 체계, 그리고 알랑 수슝의 에시용 블루지아 백손, 그런데 만약 아무도 없다면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네팔의 아니초잉 드롤마가 부르는 불쿠왕카마, 꽃의 눈으로 보면입니다. 음악으로 언제나 불교의 교리와 세계관을 전하는 네팔의 스타 아티스트, 그가 2008년에 발표한 대표곡 중 하나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푸는 게 꽃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임을 조용히 설파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꽃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꽃밭이 됩니다. 가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가시밭길이 됩니다. 사물의 뒷면만 보면 그림자만 보입니다. 꽃의 눈으로 본 꽃밭의 세상처럼 맑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비로운 부처의 언어로 세상을 이야기하길. 세상을 걸어가는 나의 발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선한 세상의 문은 선한 눈으로 바라볼 때 열립니다. 삶을 정직하게 담은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해집니다. 꽃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꽃밭이 됩니다. 가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가시밭길이 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네팔의 불교 승려이자 가수인 아니초 잉드롤마의 2008년 곡 볼코 앙카마 꽃의 눈으로 보면 노래 말고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밴드 까치산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월드 차트 이어집니다. 오스트리아의 후버트 폰 고이즌의 판첸 라마, 환생 라마.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 미국의 기타리스트 산타나의 연주로 유로파, Earth, Cry, Heavens, Smile 부제가 그렇죠? 함께 감상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 소개합니다. 제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시는 박태현 사장님, 대표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율디님, 새음행에서 들려주신 글로벌 뮤지

식으로 귀가 열리고 친숙해진 덕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로 여행 온 멕시코 청년들이 숙소 바로 옆 저의 치킨 가게를 두 번이나 찾아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제는 제가 루이스 미겔 좋아하고 나이도 같다라고 했더니 루이스 미겔 공연장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떠나기 전에 방문 노트에 한국어로 본인들 이름과 감사 메시지도 남겼고요. 인도, 대만, 홍콩 등등 손님도 다양한데 이번에는 멕시코 손님들과 멋진 경험을 했네요. 새우맹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저는 박태현 사장님 사연 읽으면서 이 흐뭇하기도 하면서 배가 고프네요. 치킨이 막 떠올라가지고 맛있는 닭을 파실 것 같아요. 마음씨 좋으셔가지고 그런 손님, 특히 해외 관광객들과 그렇게 대화도 나누시니까. 아무튼 저희도 그런데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인증사진도 있네요. 이 5월 24일, 멕시코 청년들, 마우 앤 세베로, 마우리티오와 세베로가 다녀갔는데, 조심히 잘 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멕시코식 퐁 이렇게 썼네요. 세베로, 산티아고, 로메라. 이름이 이렇게 풀네임이 이렇군요. 세베로, 산티아고, 로메라.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셨고요. 덕분에 재밌고 흐뭇했습니다. 박태현 사장님 신청하신 음악은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LS2. 그게 너야.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음악 듣고요. 한태인의 월드 차트 함께 하시죠.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시작합니다. 펜씨 어서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걱정과 함께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새로운 싱글 소식이 있어요.
1: 오, 예, 네. 맞습니다.
0: 걱정은 왜 하냐면요. 네네. 까치산 별사그램에 뭐 이미 팬분도 우려를 좀 표하시긴 했어요. 잠은 자나요? 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있던데.
1: 안 잡니다. 안 잡니다. 당연히 안 자죠. 네. 잠을 제대로 안 잔 지 3년이 넘었습니다.
0: 네. AI예요.
1: 네. 한숨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0: 네. 잠을 안 자면 뭐 하나요? 음악만 듣나요?
1: 네. 거의 거짓말입니다. 잘 잡니다. 6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잡니다.
0: 번갈아 자나? 3명이서 이렇게? 아니요, 디지털 모두, 싱글 네. 6월 4일 6시, 오후 6시를 기해서 저녁 6시를 기해서 발매 스케줄이 나왔네요.
1: 네, 이미 발매는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네네. 6월 4일 6시 같이 새로운 디지털 싱글 미완 앤 반복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이제 발매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캘린더에 저장해 두셨다가 네. 발매가 되자마자 네. 네, 벼락과 같은 속도로
0: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1: 뭐 구입까지는 구입 아니에요.
0: 요즘 구입이 아니라 그냥 네. 스트리밍하는 거죠.
1: 네, 스트리밍을 네. 좀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네. 네, 좀 반응 좀 많이 남겨주시면
0: 댓글도 담으시고
1: 네,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0: 축하합니다. 디지털 싱글 Incomplete and Repetition 새 디지털 싱글의 제목은 미완 앤 반복이죠.
1: 네.
0: 애니메이션 락 그룹 까치산의 새 싱글 소식 축하해요.
1: 감사합니다. 예.
0: 근데 잠을 대신해서 이렇게 또
1: 잘 잡니다. 여러분 네. 자면서도 할 수 있어요.
0: 자면 진짜로?
1: 네. 아니, 아. 잘 자면서도 이제 할 수 있어요.
0: 이걸 또 자면서 만들었다 그래요.
1: 아, 아니야. 아니.
0: 락 역사에 명곡들이 이 꿈에서 탄생한 곡이
1: 그렇죠.
0: 종종 있잖아요.
1: 거짓말이에요. 폴 매카트니 경이 거짓말하신 겁니다.
0: 뭐 롤링 스톤즈의 Satisfaction 뭐 이런 거.
1: Satisfaction도 네. 맞아요. 뭐 네. 그 경쟁 둘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0: 아니 혹시 근데 실제로 네. 그런 방법도 써요? 혹시 뭐 이렇게 레코드를 항상 켜놓고 네. 흥얼거리면서 뭐라도 찾아내려고 건지려고
1: 그런 방법은 써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써보지 않았어요?
1: 네, 일단 좀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고 아니, 그다음에 뭐 불러보면서 이렇게
0: 길을 걷다가 네. 그 뭐 흔한 클리셰이지만 떠오르는 악상이 있다.
1: 그런 적은 있어요.
0: 뭘 어떻게
1: 좋은 멜로디가 떠오르거나 이러면
0: 이제 폰으로
1: 네, 핸드폰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이렇게 입 가리고 이렇게 응아응아 이게 누가 들을까 봐 응아응아 창피하니까 이제
0: 그게 창피하구나.
1: 밖에서 갑자기 갑자기 노래 불러 이렇게 네. 사람들 다 보는데 저 사람 좀 봐봐. 네. 빌런이 되는 거지.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네. 이렇게 사다다다다 디도디도디도 이렇게 하면서
0: 디도디도 정도로
1: 조그맣게 이렇게 불러서 녹음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틀어보잖아요. 네. 안 들려.

0: 그러니까 크게 불려야
1: 예, 시끄
0: 되죠.
1: 밖에 막 시끄럽고 이러니까
0: 예.
1: 막 부스러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막 혼자
0: 뭐라 그러는지
1: 옹냐옹냐
0: 뭐, 예,
1: 이러고
0: 뭐
1: 있어.
0: 잠꼬대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1: 예, 그러니까 막
0: 있고.
1: 작게 한답시고 막안 들리게 한답시고 이렇게 하니까
0: 예.
1: 나중에 가서 들어보면
0: 아,
1: 안 들려.
0: 불은 자신
1: 뭐라는지.
0: 있게 큰 소리로
1: 그러니까요.
0: 정확히 멜로디를 찍어봐서.
1: 예, 길이나 대중교통에서
0: 예.
1: 핸드폰에다 대고 뭐 뭔지 모를 멜로디를 부르고 있는 사람을 보시거든. 예, 그런 것도 하고
0: 바로
1: 넘어가
0: 그거.
1: 주십시오. 예.
0: 까치산의 애니메이션 록그룹 까치산의 한태인이 고른 오늘 음악들 들어볼 텐데요.
1: 네.
0: 어느 나라 차트로 가죠?
1: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차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0: 인도네시아.
1: 네, 상당히 좋아하는 차트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곡들이 많고, 제가 또뭐늘 이런 인도네시아의 차트에서 곡을 가져올 때 늘상 가져왔던 장르의
0: 네. 네.
1: 에라는 팝 발라드라든지
0: 샘 솟는다
1: 인도네시아식.
0: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아니, 그 좋은 것들이 이게 보통 차트 음악은
0: 네.
1: 한번 차트에 올랐던 음악들이 꽤나 장기 집권을 해요.
0: 맞아요.
1: 네, 근데 여기도 물론 그런 곡도
0: 네.
1: 있지만 그래도 좀 리프레시 되고
0: 네.
1: 좀 옛날 음악들인데도 또 이게 다시 올라온다든지
0: 네.
1: 아니면 특정 다른 국가의 어떤 특정 노래들이 의외의 곡들이 올라온다든지 좀 이런 재밌는 양상들이 인도네시아 차트에서는 꽤나 보여요. 네,
0: 회전율이 좀
1: 회전율이
0: 이렇게
1: 좋다.
0: 예. 좀
1: 아, 회전율이 좋다라고
0: 맨날
1: 얘기하니까.
0: 똑같은 것만 메뉴에 있으면 예.
1: 그런 차트들도 심지어 있어요. 막
0: 그러니까요.
1: 6개월째 10위권에 있는 노래들이 다 비슷해.
0: 맞아.
1: 그런
0: 그냥
1: 국가들도 있는데.
0: 견눈질만 싹 봐도 아직도 안 변했네. 이런.
1: 들어갔다가 쓱 보고 아 오케이 이러고 다시 후다닥 나오는 차트들도
0: 맞아요.
1: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차트는 그래도 좀 회전이 잘 되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들이 좀 모여 있는 집약되어 있는 차트다 보니까 자주 좀 들려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꽤 오랜만에
0: 그러네요.
1: 갖고 온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자주 찾아 들여다보는 차트라는 거.
0: 분기마다 한 번씩은 가나? 뭐
1: 맞아요,
0: 이런.
1: 맞아요. 분기마다 한두 번, 세
0: 예. 예, 두
1: 번씩은
0: 번, 세 번?
1: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섞어서든 뭐 단독으로든.
0: 그만큼 소개할 음악이 계속 있는 거라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차트를 제가 커플로 항상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차트는 이번에는 안 가져왔고
0: 네.
1: 인도네시아 차트로만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재밌는 음악들이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황급하게 가져와 본 인도네시아의 차트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에서 오늘은 머물 텐데요. 첫 곡부터 바로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인도네시아의 2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예요. 이판 세븐틴이라는 아티스트의 2026년 1월 발매 싱글입니다. 장안 팍사린두라고 해서 이제 억지로 그리워하지는 마세요. 네, 뜻을 가지고
0: 억지로.
1: 있는 곡이에요.
0: 네.
1: 네, 이게 이판 세븐틴 이게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0: 무슨 밴드 이름 같기도 하고.
1: 정확합니다.
0: 밴드예요?
1: 세븐틴이라는 밴드 출신의 보컬리스트예요.
0: 아, 자신의 밴드 이름을
1: 네,
0: 달았군요.
1: 이제
0: 예.
1: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이제 뭔가 한옥을 그었던 오래오래 활동했던 세븐틴이라는 이제
0: 네.
1: 팝록 그룹이에요.
0: 네네네.
1: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이제 물론 되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밴드가 해체가
0: 아,
1: 돼요.
0: 네네.
1: 그러니까 해체가 된건 아니고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제 2018년에 순다 해협에 쓰나미가 크게 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0: 아,
1: 근데 하필 그 세븐틴이라는 팀이 그쪽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어우,
1: 근데 이제
0: 상상도
1: 실제로 그 순다 해협 쓰나미로 인해서 멤버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0: 비극이었겠네요.
1: 굉장한 비극이에요.
0: 예.
1: 이 보컬리스트만 살아남은 거예요.
0: 또
1: 그 사고에서.
0: 이판에게는 그게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1: 엄청난 트라우마죠, 사실.
0: 트라우마인데.
1: 그리고 심지어 멤버들뿐만 아니라
0: 예.
1: 본인의 부인까지도 같이 그 쓰나미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대요. 제 유일한
0: 세상에.
1: 생존자인 거예요.
0: 어이구야.
1: 이게 진짜 이런 엄청난 영화 같은 엄청나게 비극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멤버들을 내 일평생에 잊지 않으리라. 내 인생의 세길, 일생의 세길이라 하고 자기의 성을 세븐틴으로 쓰고 있는 거죠.
0: 그때부터는 이판이 아니라 이판
1: 네,
0: 세븐틴으로
1: 맞아요.
0: 정체성이 그렇게 됐군요.
1: 맞습니다. 이제 원래 리판 파자르시아예요. 이제
0: 네.
1: 이름이인데 이제 그거를 본인의 활동명은 이제 평생 동안 세븐틴으로 가져가겠다.
0: 그이 소리는 인도네시아 사람은 다 아는.
1: 엄청나게 유명한 스토리라고
0: 예.
1: 해요. 굉장히
0: 그렇구나.
1: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가수기도 하고요.
0: 네.
1: 지금 차트 2위에 올라 있는 것만 봐도요.
0: 그러네요.
1: 네.
0: 예.
1: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0: 예.
1: 판의 음악도 그 음악적인 특징들도 세븐틴에서 하던 그런 유지를 좀 이어서
0: 예.
1: 비슷한 결의 음악들을 들려줘요. 인도네시아식 팝 록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느낌들을 계승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요. 선명하게 멜로디 중심의 작곡, 작법을 사용하고 있고, 서정적인 발라드나 아니면 좀 미디움 템포의 음악들을

0: 주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노랫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1: 듣고 와서 네.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이판 세븐틴의 장간 팍사린두 그리움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요. 듣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첫곡 듣고 왔고요. 그 비극의 주인공이자 또 그걸 이겨낸 놀라운 인간이죠. 아티스트 이판 세븐틴의 장간 팍사 린두 그리움을 강요하지 말아요. 최신곡이네요.
1: 네.
0: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소개해
1: 네,
0: 주시죠. 최신곡. 네.
1: 4910님께서요. 사연 듣고 나니 노래가 너무 슬프게 다가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백채희님께서는 사연 듣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움이 가득한 것 같은

0: 그런 멜로디네요. 유유라고 같이 울어주고 계시고요. 송자연님께서는 어우 세상에라고 사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다는 그런 리액션 보내주셨어요. 네.
1: 이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 아티스트의 다른 음악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0: 그렇죠.
1: 들어보고
0: 네,
1: 싶어요.
0: 맞아요. 이게 참 이게 이런 자기의 세상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 이후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진짜 음악의 힘이 새삼 대단하다라는 것도 또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별의 이야기, 헤어짐 자체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감정이 이미 끝났는데 관계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뭐 억지로 그리워하지는 마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되게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거의 다예요. 이 아티스트의 이제 노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이별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정서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도 그게 뭐 크게 또 다른 정서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는
1: 전
0: 거.
1: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연을 듣고 나서 그리움을 강요하지 말아요라고 이 번역을 하니까 이게 이 무슨 강변이지? 이거 약간 예. 아무튼
0: 그렇죠. 인간들 사이에서의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를 하니까요. 이미 뭐 불편해졌는데도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1: 인간 이판에게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면서도 그게 항상 이 먹구름처럼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계속 짓누르는 이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보여진 모습에 대한 어떤 강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 그렇겠죠.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진 또 않을 거예요.
1: 맞춰가야 되나? 뭐 이런 또. 근데 이 사람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달관한 것 같다라는
0: 그렇죠.
1: 생각도 좀
0: 근데
1: 들기도 하네요.
0: 목소리가 참 서사가 있는 목소리예요. 저도 참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1: 편하게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0: 맞습니다.
1: 자, 이제 오늘 한테이너 월드 차트 스포티파이 인도네시아 데일리에서 고르신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두 번째로 골라온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인도네시아의 4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예요. 살 프리아디라는 아티스트고요. 24년 4월에 발매된 앨범입니다. Marcos and Such Pants Flash Discs라는 앨범의
1: 오.
0: 수록곡이에요. 아다 띠띡 띠띡 디 우중도아라는
1: 아, 웃어서 죄송합니다.
0: 네,
1: 다시 한 번만,
0: 괜찮습니다.
1: 다시 한 번.
0: 아다 띠띡 띠띡 디
1: 너무
0: 우중도아라는
1: 귀여운 제목인 것
0: 귀엽죠? 이게 제목은 되게 감성적인데 이게 단어로 이렇게 읽게 되니까 도금이 이렇게 좀 귀엽긴 해요.
1: 무슨 뜻일까요?
0: 기도문의 끝에 있는 점들이라는 뜻이에요.
1: 말줄임표?
0: 말줄임표.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찾아봤는데 문화적으로 이게 뭔가 뜻이 있나 이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밤에 드리는 안전과 평안을 위한 기도문이 있대요. 그런 기도문 맨 마지막에 누구 특정인의 이름을 적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1: 한테인
0: 이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승열 선배님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합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승열 선배님 이름을 넣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말줄임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점점점으로.
1: 누군지 중요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가? 왜 그러지?
0: 그거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자리로 남겨놨다라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1: 아주
0: 그러니까
1: 애틋하군요.
0: 뭔가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건데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의 안전과 평안을 빌어. 그러니까 나는 밤마다 기도문을 외우고 그 뒤에 점점점이 있는데 이거를 네 이름의 자리로 생각한다라는
1: 디폴트로
0: 느낌인 거죠.
1: 항상.
0: 그렇죠. 그거를 이제 기도문의 끝에 있는 점들이라고 이제 눌러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 점들은 뭐겠어요? 네 이름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음악이 되게 문학적이에요. 음악 자체가 이게
1: 문학적.
0: 어떤 느낌이냐면 인도네시아 인디팝 스타일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막 유행했던 좀 현악적이라 안 좋게 표현하면 현악적이라는 건데 소피스티 팝이라고. 그 이제 그런 쪽의 음악들이 있어요. 되게 현악적으로 표현하고 재즈적인 색채 일부러 섞고 뭐 세븐스, 나인스 뭐 이런 거 텐션 막 일부러 막 넣고 썰틴 뭐 이런 거.
1: 주로 영국에서 좀 많이
0: 그렇죠.
1: 나왔었죠.
0: 영국에서
1: 릭
0: 80년대.
1: 애슬리라고 나중에 밈이 돼가지고 이제 희화된 Never Gonna Let You Go 이게 대표적인 걸로 떠오르긴 하는데.
0: 아직 너무 좋아하는데 릭 애슬리인데 너무
1: 왜 그게
0: 좋아해.
1: 밈이 돼가지고
0: 춤 사위가
1: 아,
0: 웃기잖아요.
1: 춤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게
0: 춤에.
1: 소피스티팝의 일종이다.
0: 그렇진 않아요. 소피스티팝적인 느낌이 가미가 됐다라는 건데.

0: 결국엔 인디팝이에요. 재즈적인 색채를 오히려 더 넣었다라는 게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소피스팝은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게 없어서 좀 현학적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어쨌든 풍부하고 코드 진행들이 재즈적 색채나 텐션감들이 굉장히 좋고 화성이 세련됐다라는
1: 아,
0: 거죠.
1: 그 예전에 일본 팝 대중음악을 바라봤을 때 그런 음악적인 동경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뭐 한국도 무시 못하게,
0: 그렇죠, 그렇죠.
1: 많이 놀라워졌잖아요. 근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인도네시아 팝도 지난 5년 사이에 더 많이 좋아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긴
0: 완전,
1: 해요.
0: 완전.
1: 그렇죠.
0: 저는 완전 체감을 합니다.
1: 그렇죠.
0: 진짜 좋아요. 네.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음악적으로, 와, 이거 진짜 잘한다. 이 사람 진짜 잘한다, 음악. 이렇게 느끼는 아티스트들도 차트 보면 너무 많아졌고, 음악적 수준이
1: 네.
0: 정말 굉장히 진일보했다는 게 엄청나게
1: 그러니까요.
0: 체감이 되는 그런 차트예요. 아무튼 인도네시아의 어떤 팝 음악이고요, 인디팝 스타일의 음악이고요, 풍부한 코드 진행을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프리아디의 음악입니다.
1: 나 제목 소개해
0: 네,
1: 주셔야겠죠?
0: 아다티틱틱틱디 우중도아라는 이 기도문의 끝에 있는 점들이라는 곡입니다.
1: 듣고 오죠.

0: 예, 마지막 마무리까지 귀여움으로 아주 잘 마무리되네요. 아다 틱틱 티틱 티틱 티틱 니우중도와 인도네시아의 살프리아디의 노래였고요. 기도 끝에 점점점 기도문 끝에 점점점 말줄임표.
1: 그렇죠.
0: 예, 그런 시적 가사 쓰기로 굉장히 추앙받고 인정받은 그런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1: 네, 자신한테 상처를 준 사람, 이별한 사람을 이제 뭔가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기도문 끝에 이름을 적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0: 자, 이제 다음 곡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이번 곡은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뭐긴 설명 없이 여러분들께 그냥 같이 듣고 싶어서 가져온 곡이에요. 사실 인도네시아 차트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0: 상관이
1: 네,
0: 없구나.
1: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인도네시아 차트에 20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근데 무려 이제
0: 꽤 인기가
1: SNS에서 붐업이
0: 높아요.
1: 된 거죠 또. 네, 케이티 페리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케이티 페리의 곡이고요. The One That Got Away라는 곡입니다. 한번 같이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뜨거우죠.

0: 케이티 페리의 The One That Got Away, 그녀의 메가 히트 앨범 Teenage Dream, 무려 빌보드 1위 곡을 다섯 곡이나 배출했다 그래야 되나?
1: 네,
0: 아무튼
1: 맞습니다.
0: 포함한 그
1: 9곡 정도.
0: 앨범에서
1: 네. 마이클 잭슨이 세웠던 유일무이한 기록을 이게 탁 이렇게 어깨동무를 탁 하면서 나왔어 이렇게.
0: 그 클래스로.
1: 네, 나 케이티 페리야.
0: 근데 뭐 상대적으로 좀 짧았다며요. 그 영광의
1: 그렇죠.
0: 기간이.
1: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뭔가 이 지구 1등 디바의 그 프리마돈나의 그 집권기치고는 상당히 짧았던 케이티 페리의 집권기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냐면 제가 딱 20살, 20대 됐을 때랑 이 활동 기간이 딱 겹치는 시기였거든요. 요게 12년도 앨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음악을 막 인지하고, 와, 막 차트 음악에 관심 가지고 한창 이럴 때 나왔던 음악이고, 그때 최고의 지구 1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디바였기 때문에,
0: 저기
1: 뭔가 보시면은 빌리 아일리시 뭐 아직도 하고 있고, 아리아나 그란데 물론 지금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막 집권기가 길었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아직도 지구 1등이고,
0: 영구 직권 아닐까요,
1: 레디 가가
0: 그거는?
1: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막 계속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고 이런데, 뭔가 케이티 페리는 집권기가 좀 짧았던 느낌.
0: 맥스 마틴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1: 그거의 영향도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맥스 마틴의 어떤 그 빌보드 감각의 약간의 하락과도
0: 소진.
1: 좀 같이 갔던 게 아닌가. 맥스 마틴의 최대 아웃풋 중 하나거든요, 이 케이티 페리도.
0: 그렇구나.
1: 아, 그것도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겠네요.
0: 마틴이 감각이 떨어지니까 뭐
1: 예.
0: 당연히 페리의 어떤
1: 그럴 수 있죠. 맥스 마틴이 뭐 감각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스타일을 꾸준히 해오셨던
0: 가정하자면
1: 건데, 그 스타일이 더 이상
0: 유행이
1: 빌보드에서
0: 지나갔어.
1: 유행이 이제 최신 유행이 아닌 이제 시절이 되니까 그렇게 된걸 수도 있겠다라는 또 재밌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아, 아주 일리가 있는
0: 그래요.
1: 말씀이었습니다.
0: 자, 이제 오늘 한테인의 월차트 네 번째 곡도 만나볼까요?
1: 네, 네 번째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인도네시아의 11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밴드예요. 페룽구라는 밴드고요. 2022년 발매 앨범입니다. 메모란둠이라는 각서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0: 아하.
1: 이니 아바디라고 해서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0: 이것은 영원하다.
1: 곡입니다. 이게
0: 오.
1: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 그런 건데, 이건 뭐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뭔가 작품으로서 봤을 때는 좀 시대를 초월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다고 해요.
0: 그래요.
1: 말뜻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좀 멋있는 느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대를 초월하는 이런 느낌으로
0: 그러니까요.
1: 곡 제목을 딱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은 되게 멋있었는데, 아무튼 요 밴드의 되게 재밌는 점은 뭐였냐면, 애프터 오피스 밴드예요.
0: 애프터
1: 오피셜이.
0: 오피스?
1: 네.
0: 그럼
1: 그러니까
0: 무슨
1: 실제로
0: 의미죠?
1: 멤버 전원이 직밴 출신이다.
0: 아, 직장인 밴드.
1: 에헤,
0: 아,
1: 요게 재밌더라고요.
0: 실제
1: 실제로.
0: 일을 오전 오후엔
1: 맞아요.
0: 하고
1: 전업 뮤지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0: 퇴근하고
1: 에,
0: 남는 시간에 음악 활동을
1: 맞아요.
0: 벌였다.
1: 그렇게 시작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직장인들의 애환이라든지, 실제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고 종사, 이게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아침에 새벽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고, 이런
0: 그러네.
1: 사람들의 애환을 노래에 엄청나게 잘 녹여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0: 경험으로 다 아는 걸 이야기하는
1: 맞아요.
0: 거니까.
1: 그래서 직장인들의 밴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애칭이 붙으면서 이제 되게 유명한 그런 팀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에도 뭐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이라든지, 뭐 실제 역 분비는 역뭐 신도림역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직장인들이
0: 환승역 복잡한데 이야기
1: 맞아요.
0: 나오고.
1: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노래에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녹여냈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요 노래에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좀 견뎌야 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애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네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밴드 페룽구의 이니아바디. 이것은 영원하다.
1: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한테 전하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제 도시 노동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0: 일을 가야 되고.
1: 에이, 그러니까 막 야근도 해야 되고 아침에 새벽같이 막 역으로 가야 되고 택시 타고 급하게 가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현실이 한국에 공존을 하는 그런 뉘앙스의 곡이었습니다.
0: 상당히 멋진 그런 캐릭터의 밴드 빼룽구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서둘러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인도네시아의 34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티스트예요. 두루스라는 아티스트고요.
0: 네.
1: 2022년 3월 발매 앨범입니다. 마누시아라고 해서 남성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하티 하티 디 잘란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로 약간 그런 건

0: 전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뭔가 조심해서 가세요? 이런 느낌?
1: 아,
0: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0: 그러니까
1: 가세요.
0: 몸조심히 가세요?
1: 사티아티 디잘란.
0: 되게 뭐 직역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조심해서 가세요.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작별 인사군요.
0: 네, 맞아요. 몸조심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1: 간단히.
0: 진짜 몸을 조심하라는 느낌이 아니고 조심해서 가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뚤루스라는 아티스트도 인도네시아 출신 아티스트인데 상당히 음악이 세련됐어요. 두 번째 살프리아디의 음악 제가 들려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뭔가 재즈팝이라든지 R&B라든지 좀 컨템포러리한 음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울의 영향도 좀 돋보이고 상당히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는 재즈스러운 세븐스 나인스 이런 거좀 열심히 쓰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이 사운드가 플리겐호른을 썼어요. 그래서 이 관악기 사운드가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거든요.
1: 뭐 솔로 악기로 뭐
0: 맞아요.
1: 솔로를
0: 리드
1: 연주하나요?
0: 악기로. 플리겐호른을 되게 색채가 짙은 악기인데 요거를 어쨌든 대표적인 리드 악기의 이 사운드에 이 곡에서 사용을 해서 요게 참 따뜻하고 좋은 이제 바이브를 만들어내길래 저도 아주 편안하게 들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또 소개를 드립니다.
1: 관악기 같은 경우도 뭐 펑크 음악도 좀쓸
0: 아
1: 수 있지
0: 너무
1: 않아요?
0: 너무 쓰죠.
1: 쓰고 싶죠?
0: 스카 펑크 같은 거할때 너무 쓰죠.
1: 아, 근데
0: 빠빠빠빠
1: 가시사는 쓸일 없다.
0: 언젠가는 뭐.
1: 언젠가는. 아무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잘 부탁할게요.
0: 네, 오늘도
1: 고맙습니다.
0: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1: 예. 뚤루스 인도네시아의 싱송라이의 하티야티 디잘란 조심히 가. 안녕.
0: 여러분,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1: 토요일에. 그러네요. 우리 또 멋진 피날레 무대를 까지산이 담당했는데. 그럼 토요일날 봐야죠. 예. 저도 토요일날 뵙고요. 일단 오늘은 예, 여기까지고요. 내일에 태양 아래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다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사바토 사케토 도치라가 스키 데스카?
0: 고등어와 연어 중 어느 쪽을 좋아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와 B 중 어느 쪽이? 라는 두 개의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에또 비또 도치라가?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어느 쪽?
1: 도치라 도치라
0: 도치라 어느 쪽이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현관벨 울렸을 때 누구세요 할 때는요?
1: 도치라사마데스카?
0: 전화 거신 분은 누구세요 할 때도요?
1: 도치라사마데스카?
0: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 성함을 정중하게 부를 때 누구세요?
1: 도치라사마데스카?
0: 여러분, 도치라는 어느 쪽? 이라는 의미인데요. 뒤에 사마를 연결하면 너치라사마 어느 분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너치라사마 데스까? 라는 형태로 누구세요? 라는 뜻도 나타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개, 강아지
1: 이누 이누
0: 이누, 개, 강아지인데요. 개, 강아지 울 때는요?
1: 왕, 왕
0: 왕, 왕이라고 합니다. 개, 강아지가 나오면 고양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양이는요?
1: 네코.
0: 네코라고 하죠. 그럼 고양이 울음소리는요?
1: 냐냐.
0: 냐냐. 또 있는 것 같아요.
1: 냥냥.
0: 냥냥. 너무 귀엽네요. 다음 단어 볼까요? 즐겁다.
1: 다노시. 다노시.
0: 다노시. 즐겁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입니다. 이로 끝났네요. 다음 단어 볼까요? 뭐뭐 보다.
1: 요리. 요리.
0: 이때 요리는요? 비교 기준을 나타내요. 나는 빵보다 밥이 좋아 에서와 같이 뭐뭐보다란 의미 요리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뭐 쪽, 뭐뭐 편
1: 호, 호,
0: 호입니다. 한자로 쓰면 방향, 방입니다. 이 방이라고 하는 한자어를요. 음으로 읽을 때 호라고 합니다. 뭐뭐 쪽, 뭐뭐 편이란 뜻이죠. 만화,
1: 망가, 망가.
0: 만화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읽습니다. 망가. 선생님, 망가 하면 애니메,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는데요. 이 망가 그리고 애니메 어떤 차이가 있죠?
1: 하이, 망가라고 하면 만화책이나 웹툰 같은 이미지로 된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고요. 애니메 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의 줄임말인데요. TV나 영화 등 동영상으로 된 애니메이션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0: 여러분, 망가, 애니메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생선 이름 나왔습니다. 고등어.
1: 사바, 사바.
0: 고등어는 사바라고 하는데요. 우리 생선 이름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1: 하이.
0: 꽁치.
1: 삼마, 삼마.
0: 참치.
1: 마그로, 마그로.
0: 연어.
1: 사몽, 사몽. 혹은 사케, 사케.
0: 도미는요?
1: 타이, 타이.
0: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붕어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본어에서는요?
1: 타이야키.
0: 타이야키 직역하면 도미빵입니다. 가다롱어.
1: 가츠오, 가츠오.
0: 마지막으로 장어까지 알아볼까요?
1: 은하기, 은하기.
0: 마지막 단어입니다. 소금구이.
1: 시오야키, 시오야키.
0: 시오라고 하면 소금입니다. 야키라고 하면 구이죠. 시오야키, 소금구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소금구이도 있는 반면에 일본인들 양념구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일본어로 양념구이는요?
1: 다레야키, 다레야키.

0: 이때 타레는 조미국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미국물 혹은 양념 같은 것을 발라가지고 구운 거 나타낼 때 타레야끼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A와 B 중 어느 쪽이라는 일본어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에또 미또 노지라가 라는 표현이 바로 A와 B 중 어느 쪽이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인데요. 이 에또 미또 노지라가라는 표현은요. 두 개의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A와 B와 어느 쪽이이지만은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A와 B 중 어느 쪽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개, 고양이.
1: 이누, 네코. 이누, 네코.
0: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이?
1: 이누토 네코토 도치라가 이누토 네코토 도치라가
0: 이누토, 네코토, 도지라가. 이누토 하면 개와 네코토, 고양이와 도지라가 어느 쪽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조금 자연스럽게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테니스, 골프.
1: 테니스, 골프, 테니스, 골프.
0: 테니스와 골프 중 어느 쪽이?
1: 테니스도 골프도 도치라가 테니스도 골프도 도치라가
0: 테니스와 골프도. 골프와 너지라가 어느 쪽이라는 표현이지만요. 자연스럽게 테니스와 골프 중 어느 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이 귀여워요?
1: 犬と猫とどちらが可愛いですか?犬と猫とどちらが可愛いですか?
0: 犬と猫とどちらが可愛いですか?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직역하면 犬と개와 猫と고양이와 どちらが어느 쪽이 可愛いですか?귀여워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연스럽게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이 귀여워요? 라는 표현이고요. 可愛い, 귀엽다, 이형용사.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이 뒤에 데스 붙이면 됩니다. 可愛いです。 귀엽습니다. 可愛いですか? 귀여워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테니스와 골프 중 어느 쪽이 즐거워요?
1: テニスとゴルフとどちらが楽しいですか?テニスとゴルフとどちらが楽しいですか?
0: テニスとゴルフとどちらが楽しいですか?テニスはゴルフとゴルフはどちらが楽しいですか?어느 쪽이 즐거워요?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테니스와 골프 중 어느 쪽이 즐거워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노시 즐겁다 이 형용사인데요.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어미 이 뒤에 데스 연결합니다. 타노시 데스 즐겁습니다. 타노시 데스가 즐거워요?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포인트요. 여러분 どちら라고 하는 거 어느 쪽? 두 개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A와 B 중 어느 쪽이, 즉, 두 개의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뭐뭐한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럼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보다 B 쪽이 혹은 A보다 B가와 같이 대답할 때는 A より B の方が라고 하면 됩니다. 앞서 단어에서 살펴봤었죠. 요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비교의 기준을 나타냈습니다. A 요리라고 하면 A보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호라고 하는 것은 뭐뭐 쪽, 뭐뭐 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노 호라고 하면 B 쪽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A보다 B 쪽이라고 하면 A 요리 미노 호가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그냥 B 쪽이 B가라고 할 때는 미노 호가 혹은 호가를 빼고 B가라고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B가라고 하면 조금 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호를 연결해서 비너호가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만화와 애니메이션 중 어느 쪽이 재미있어요?
1: 만가토 아니메토 도치라가 오모시로이데스카?
0: 만가토 아니메토.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조금 자연스럽게 만화와 애니메이션 중 도치라가 오모시로이데스카? 어느 쪽이 재미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만화보다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어요.
1: 만가요리 아니메노호가 오모시로이데스.
0: 만가요리 만화보다 아니메노호가 오모시로이데스. 직역하면 애니메이션 쪽이 재미있어요? 인데요. 굳이 해석할 때는 뭐뭐 쪽이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즉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어요? 또 가능한 것이죠. 그럼 오늘의 문장학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에도 비도 도지라가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묻고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1: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0: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입니다.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 중 어느 쪽이 맛있어요?
1: 타코야키도 오코노미야키도 도치라가 오이시이데스카?
0: 타코야키도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도 오코노미야키와 혹은 오코노미야키 중 도치라가 어느 쪽이 오이시이데스카? 맛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오코노미야키가 맛있어요.
1: 오코노미야키노호가 오이시이데스.
0: 직역하면 오코노미야키가 오이시이데스 하면 되겠지만은 일본어에서는 오코노미야키노 호가 오이시이데스와 같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타코야키보다 오코노미야키가 맛있어요.
1: 타코야키 요리 오코노미야키 노 호가 오이시이데스.
0: 타코야키 요리 이 요리가 뭐뭐보다란 뜻입니다. 둘 다 맛있어요.
1: 도치라모 오이시이데스.
0: 도치라모 오이시이데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ジウさん、鯖と鮭とどちらが好きですか？
1: 私はサバの方が好きです。
0: じゃあ、今日のまかないは鯖。
1: わーい。
0: 味噌煮と塩焼きとどちらがいいですか？
1: 塩焼きの方がいいで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마치노야에서 요시다 점장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3: 지우상, 사바토, 사케토,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2: 지우상, 지우씨, 사바토, 사케토,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고등어와 연어와 혹은 고등어와 연어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해요? 라는 뜻입니다.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여러분, 스키다, 좋아하다. 나형용사 앞에서는요, 8과에서 배웠죠? 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어느 쪽을 더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지우상, 사바토, 사케토,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2: 이어서 보면요.
3: 와타시와 사바노 호가 스키데스.
2: 와타시와 저는 사바노 호가 스키데스. 직역하면 고등어 쪽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등어를 더 좋아해요.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사바노 호가 스키데스. 노호 빼고 사바가 스키데스. 당연히 고등어를 좋아해요.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지만 조금 강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키다, 좋아하다는요, 그 대상을 나타낼 때 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私はサバの方が好き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じゃあ今日のまかないはサバ。
2: じゃあ、그럼 今日の 마카나이와 오늘 식사 메뉴는 사바, 고등어란 뜻입니다. 마카나이는요, 주방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먹기 위한 식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じゃあ今日のまかないはサバ。
2: 이어서 보면요.
3: 와이
2: 와이, 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신나게 한번 더.
3: 와이
2: 이어서 볼까요?
3: 미소니토 시오야키토 도치라가 이이데스카?
2: 미소니 또 시오야키 또

0: 라가 이 데스까?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미소니또, 된장조림과 시오야키또, 소금구이와 혹은 소금구이 중이란 뜻이겠네요. 너치라가 이 데스까? 어느 쪽이 좋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스키 데스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뭔가 취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지금 나온 이 데스까? 좋아요는요.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미소니또, 시오야키또, 도치라가 이이데스까?
0: 이어서 보면요.
1: 시오야키노호가 이이데스.
0: 시오야키노호가 이데스. 직역하면 소금구이 쪽이 좋아요 라는 표현이지만 그냥 소금구이가 좋아요, 소금구이가 더 좋아요 라는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시오야키노호가 이이데스.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지우 さん、サバとサケとどちらが好きですか？
3: 私はサバの方が好きです。
2: じゃあ今日のまかないはサバ。
3: わーい。
2: 味噌煮と塩焼きとどちらがいいですか？
3: 塩焼きの方がいいです。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아플, 아플,
0: 아프르, 사과구요.
1: 파인애플, 파인애플,
0: 파인애플, 파인애플입니다.
1: 메롱, 메롱.
0: 메롱, 멜론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사과는 영어 애플의 일본어 발음인 아플이라고 하는데요. 회사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음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사과,
1: 아플,
0: 파인애플,
1: 파인애플,
0: 멜론.
1: 메롱.
0: 랜덤 박스 지식, 철길 따라 흐르는 지역의 맛, 애기뱅. 일본 기차 여행의 진정한 묘미를 꼽으라면 역에서 파는 도시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 역에서 파는 도시락 뭐라고 하죠?
1: 하이, 에키벤이라고 하는데요. 1885년 도치기현의 우츠노미야역에서 주먹밥과 단무지를 대나무 잎에 사서 팔던 소박한 시작은 철도망의 확장과 함께 지역의 맛을 담아내는 하나의 신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2000개를 넘는 종류의 에키벤이 각지의 특색을 품은 채 여행객을 맞이하며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여행의 첫인상을 완성하는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0: 에키벤이 정말 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 대표 메뉴들이 있죠?
1: 네, 야마가타현의 '牛肉 도만나카'라는 메뉴는 달짝지근한 간장 소스로 절인 부드러운 소고기가 일품이고요. 군마현의 '峠の釜飯'는 도자기 솥에 담겨 나와 따뜻한 온기와 보는 즐거움을 더합니다.
0: 아,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1번 홈페이지에 1번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1번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과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

0: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에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 길이다.
2: 두 문장을 여쭤볼 텐데 왕 선생님과 동시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아무래도 영화를 보는 게 낫겠어. 시작.
4: 还是看电影吧.
2: 같이 말씀하신 거 맞죠? 저 지금 84페이지 복습한 거예요. 영화 띠에닝 띠에닝 하지 마시고 영화 발음
4: 띠에닝.
2: 그렇죠. 오늘 누가 설거지해?
4: 今天谁洗碗?
2: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뭐죠?
4: 我来.
2: 我来. 그렇죠. 오다란 말 외에도 주동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4: 你手里拿的是什么呀?
2: 어떤 분들은 지금 분명히 什么밖에 안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잠시 후에 한 20여 분 후에는 더 잘 들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치라이 칸이샤. 이것도 중국과 한국이 완전 다른 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선생님, 보세요. 너 지금 손에 있는 거 뭐야? 우린 손해라 그래요, 한국어로. 손에 있는 거 뭐라 그래? 중국은 손해가 아니에요. 손, 안.
4: 아하.
2: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공감하시죠, 선생님? 중요한 것 같아요.
4: 是的.
2: 네, 들어볼게요, 발음.
4: 手里.
2: 자, 지금 경성 체크되어 있는데요. 삼성 경성은 그럼 원래 나이 나이 워먼 니먼 쇼리 이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보세요.
4: 쇼리.
2: 리를 삼성 체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쇼 올린 거예요. 쇼리 이렇게. 진짜 삼성 경성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그죠?
4: 没错.
2: 네. 삼성 경성 나이 나이 그 리듬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삼성 삼성을 발음하신 거예요. 우리 왕 라오시가. 쇼리 이렇게. 그리고 쇼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입니다. 쇼우 쇼리 꼭 기억하시고요. 쇼쇼 안 돼요.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 들다, 잡다.
4: 나.
2: 한국어에도 있는 발음이죠? 나. 그렇죠. 막, 방금.
4: 깡.
2: 오, 깡. 한국어의 그 깡이 좋네 할 때 그 깡과 발음이 똑같네요, 선생님.
4: 아, 是吗?
2: 조금 다른가요?
4: 깡. 한국어는 깡. 아, 아닌가요?
2: 깡! 성조가 없습니다, 한국어는. 깡이 좋네. 아니에요. 전혀요. 좋습니다. 깡, 방금, 막,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사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문장에 들어간 걸 봐야 됩니다. 사다.
4: 마이.
2: 복습 좀 할게요. 팔다. 하나, 둘, 셋.
4: 마이.
2: 그렇죠. 컵.
4: 베이즈.
2: 들을 빼볼게요.
4: 베이.
2: 하면 한 잔.
4: 이베이.
2: 그렇죠. 선생님께서 그 다음 글자 실감나게 한번 읽어주세요.
4: I.
2: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4: I.
2: 에이, 그렇죠.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임새예요. I, 이런 거. 매우, 아주, 뭐, 很도 있고, 非常도 있지만,
4: 挺.
2: 어떤 분들에게는 복습이 되겠네요. 꽤, 매우 이런 뜻입니다. 이 挺의 특징이 있죠? 본문 때 언급을 드리겠지만, 매우 좋아요. 들어볼게요. 挺 써서,
4: 挺好.
2: 혹은 맨 뒤에 그걸 집어넣어서,
4: 挺好的.
2: 그렇죠. 팅 뒤에는 습관적으로 뭐뭐의 핸드폰, 나의 핸드폰 할 때 그 쓰이는 더 있죠? 예, 그 더가 함께 쓰입니다. 당연히 거기선 더가 뭐뭐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 보겠습니다. 귀여워.
4: 可爱.
2: 너무 귀엽다. 很可爱. 非常可爱. 혹은
4: 挺可爱.
2: 더 집어넣어서
4: 挺可爱的.
2: 그렇죠. 난 밥 먹을래. 너는 니. 너 할 때 너가 때에 따라서는 되물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강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오, 요렇게 외우지 마시고 역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하다. 들어볼게요.
4: 이, 지오.
2: EATOB IU 사이에 오너서 찌우찌우 하지

0: 마시고 띄어오. 바로 갈게요. 그냥 공식 예문입니다. 나올 때마다 이제 이거 할게요. 나는 집에 가자마자 영화 본다. 하나, 둘, 셋.
1: 一回家就看电影。
0: 한번 더.
1: 一回家就看电影。
0: 지금 우리 왕 선생님 발음하신 거 이, 사성입니다. 숫자 1 뒤에 이성이 오면은요, 숫자 1이 사성으로 바뀌어요. 이, 호이자,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이, 이게 아니라 이. 꼭 기억하세요. 좋아하다.
1: 喜欢.
0: 삼성, 경성. 워먼, 니먼, 나이, 나이, 시환.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 결과보호래요. 뭐뭐 하게 되다. 요거는 본문 때 같이 외우겠습니다. 대화 들어볼게요. 먼저 이치 라이, 티니샤.
2: 第11课，你手里拿的是什么呀？
3: 你手里拿的是什么呀？
2: 刚买的杯子。
3: 哎，挺可爱的呢。
2: 是吧？我一看就喜欢上了。
3: 你手里拿的是什么呀？
2: 刚买的杯子。
3: 哎。挺可爱的呢。
2: 是吧？我一看就喜欢上了。
0: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라고 할 때, 쇼 뒤에 있는 이 리를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손 안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你手里拿的是什么呀？
0: 삼성이 연달아 두 개면 앞에가 이성이죠. 하지만 삼성이 연달아 세개 있으면 그때그때 성조가 달라집니다. 지금 리는 삼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속 세 개죠, 그럼? 그러면 이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 보통 앞에 있는 니가 반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 선생님께서 니안 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1: 你手里拿的是什么呀？
0: 니 올라간 순간 틀린 발음이에요. 니, 쇼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쇼만 이성이 되는 거죠. 자, 들고 있는 것, 들다가 나예요. 근데 들고 있는 것,
1: 나다.
0: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는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같은 의미로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덜을 보시면 뭐뭐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넌내 거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어로.
1: 你是我的.
0: 예, 이 더도 여기서 것이잖아요, 그죠?
1: 没错.
0: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什么만 해도 됩니다. 什么呀? 야가 선생님, 좀 가벼운 느낌인가요? 어때요?
1: 就是一个语气词吧.
0: 아, 어기조사,
1: 嗯哼.
0: 말투 좋습니다. 방금 새로 산 컵이야.
1: 刚买的杯子.
0: 설명드릴 게좀 많네요. 지금 나온 더는요, 완전 또 중요한 더입니다. 집에 가시는 할머니, 공식 예문입니다. 집에 가시는 할머니.
1: 回家的奶奶.
0: 명사와 명사 사이에 더가 붙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뭐뭐의예요. 하지만 문장과 명사 사이에 더는요, 문장하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산, 컵할때 산, 이 산의 뜻이 있는 거죠. 사다가 아니라 산, 집에 가시는, 는의 느낌인 거죠. 그렇죠. 방금 산, 컵 다시 들어볼게요.
1: 刚买的杯子.
0: 이 깡의 위치는 동사 앞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사겠네요. 네. 어머.
1: 에이?
0: 우리 어머인데, 에이? 선생님, 근데 AI는 분명히 I잖아요.
1: 아하.
0: 그런데 A라고 읽는군요.
1: 对, 口语里边常常会变成这样.
0: 구어체에서는 그렇게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왕 선생님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I? 이게 아니라 A? 이렇게 말이죠. 되게 귀엽다.
1: 挺可爱的呢.
0: 너 빼고 할게요.
1: 挺可爱的.
0: 너랑 너다 뺄게요.
1: 挺可爱.
0: 전부 다 맞는 표현이죠.
1: 都可以.
0: 그렇죠. 너 거의 전부 다 가능하답니다, 선생님께서. 그지?
1: 是吧?
0: 오? 바 뒤에 물음표가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발음해 주세요. 마 집어넣어서.
1: 是吗?
0: 예, 다르죠?
1: 当然不一样啦.
0: 다 달라요. 是吗? 이거는, 아, 진짜? 아, 그래요?
1: 嗯.
0: 이런 느낌이고, 是吧?
1: 맞지?
0: 내가
1: 맞죠?
0: 맞지?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왕 선생님 딱 발음 들으면 어때요? 선생님. 니 실종고란 봐. 니 실종고란 봐. 어떤 느낌이에요? 중국인이세요? 이게 아니에요. 중국인이죠? 네,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인 거죠. 거의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나 보자마자 딱 마음에 들었어.
1: 我一看就喜欢上了.
0: 한번 더.
1: 我一看就喜欢上了.
0: 여러분, 숫자 1 뒤에 사성이 오면은 숫자 1이 이성으로 바뀌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이 아니에요. 이칸 띄어. 찌우가 아니라

0: 시어. 시환은 좋아하다예요. 근데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환 뒤에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보라는 이상이 붙으면요, 위가 아니라 좋아하게 되다예요.
1: 맞아요.
0: 예, 이거는 그냥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1: 음흠.
0: 예, 뭐 샹이 우리 결과보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외우시라고요. 에이 시 환샹 빌러. 그리고 이시 환샹의 특성상 맨 뒤에 러가 많이 붙죠.
1: 是的，
0: 예, 상태 변화의 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没错。
0: 그렇죠. 그러니까 나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
1: 我喜欢上老师了。
0: 그거 보세요. 좋아하게 돼버렸다. 상태 변화. 아유, 아주 고급 표현이죠. 아, 선생님, 외국인이 중국어로 我喜欢上老师了 하면 이 표현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1: 我觉得他说的很
0: 그
1: 好，他
0: 맨날
1: 当然应该喜欢上我。
0: 찐
1: 장난이에요。
0: 반응이에요. 아, 그럼요. 보통 초급자분들이 我喜欢老师 하잖아요. 이런
1: 对。
0: 말 쉽지 않아요. A喜欢上B了 我喜欢上초급중국어了.
1: 没错。
0: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저희끼리 자화자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원어민 선생님 발음. 我们 이치 라이 팅이샤.
2: 你手里拿的是什么呀？
3: 刚买的杯子。
2: 哎，挺可爱的呢。
3: 是吧？我一看就喜欢上了。
2: 你手里拿的是什么呀？
3: 刚买的杯子。
2: 哎，挺可爱的呢。
3: 是吧？我一看就喜欢上了。
0: EBS 초급 중국어. 본문 때 우리 왕 선생님과 웃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 예문 보면서 우리가 놀겠습니다. 90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는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1: 他是老师吗？
0: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인가?
1: 是的。
0: 네, 근데 확 바뀝니다. 느낌이.
1: 他是老师吧？
0: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거죠.
1: 네.
0: 선생님이지? 네, 그렇죠. 이거 네 거지?
1: 这是你的吧？
0: 네겉할때 겉이 덥니다. 그리고 이 바의 특징은 선생님, 지금 내리면서 발음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这样的话表示确信，我觉得。
0: 아, 확신.
1: 嗯哼。
0: 니더바도 되지만 우리 왕 선생님께서 니더바 이렇게 안 했어요, 지금. 다시 들어보세요.
1: 这是你的吧？
0: 이렇게 좀 내리면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집에 간다.
1: 他一下班就回家。
0: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숫자 1의 성조 변화예요. 숫자 1 뒤에 사성이 오면 이성으로 바뀝니다. 2 올라가죠. 그 밑에 보시면 듣다가 1성이잖아요. 숫자 1 뒤에 1성이거나 2성이거나 3성이 오면 4성으로 발음하세요. 자, 그럼 집에 가다 후이 하지 마시고요.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에이 들어볼게요. 집에 가다 발음만
1: 回家。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녀는 듣자마자 울었다.
1: 他一听就哭了。
0: 덕분에 우리 울다도 외웠어요. 울다가 뭐예요?
1: 哭。
0: 哭 한글로 표기돼요. 쉽죠, 그럼? 울지 마 들어볼게요. 시작.
1: 别哭。
0: 하지 마라, 비에 기억하시고요. 못 찾겠으면 반드시, 모르겠으면 반드시 사전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91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보면서 우리가 시환샹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러와 함께 쓰인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 오, 요거는 사실 기초 버전입니다. 들어보시죠.
1: 我喜欢听音乐。
0: 그렇죠. 听, 듣다. 음악이 뭐죠?
1: 音乐。
0: 인외. 오, 여러분이라고만 외우지 마세요. 모두들.
1: 大家。
0: 따지하는 특성상 보통 떠가 많이 붙더라고요.
1: 没错。
0: 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럴 때도 떠 많이 씁니다, 여러분. 자, 들어볼게요. 모두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1: 大家都喜欢做运动。
0: 그 청취자분들 게시판 보니까요.
1: 嗯哼。
0: 제가 발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는 걸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是的，大家都很喜欢。
0: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거 지겹지 않으시죠, 여러분? 네, 지겨우면 글
1: 게시판을
0: 남겨주세요.
1: 남겨요.
0: 그만 좀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유는 어우예요. 또우가 아니에요. 따우, 따우. 예, 요거는 근데 지나치지 않아요. 많이 해도. 예, 답을 정해놓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네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겨워하지 마세요. 따우입니다. 절대 또우 하지 마세요. 나이 노래 좋아하게 됐어. 이제 어려워지죠?
1: 我喜欢上这首歌了。
0: 노래도 양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래 한곡 그러잖아요. 곡이
1: 手。

0: 손이랑 발음이 똑같네요. 그죠?
1: 没错.
0: 오윤 어입니다. 쇼쇼 하지 마시고 한번 더.
1: 手.
0: 노래하다가 두 글자로 뭐죠, 선생님?
1: 唱歌.
0: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노래해. 노래해. 중국어는
1: 唱歌吧, 唱歌吧.
0: 혹은 창이쇼歌吧.
1: 嗯哼.
0: 아, 노래 한곡 뽑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발음한 거왕 선생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1: 唱一首歌吧.
0: 창이쇼歌吧. 그렇죠. 자, 나는 그녀를 좋아하게 됐어요.
1: 我喜欢上他了.
0: 어때요, 여러분? A 喜欢上B了. 이렇게 외우는 게 낫겠죠? 그는 중국 요리에 반했어.
1: 他喜欢上中国菜了.
0: 다시 한번 사랑의 잔소리, 차이, 그리고 쇼, 운동, 做 운동 이런 걸다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92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王老师졸업하신지얼마나됐나요？비밀，알겠습니다。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드려야죠.
1: 谢谢。
0: 지금 표정이 약간 20년 이를 아, 네, 알겠습니다.
1: 我在算，계산해야되는데。
0: 저는 5년 됐거든요. 자, 그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대요. 졸업하다 중국어로 두 글자예요.
1: 毕业.
0: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다. 숫자 1이 이성으로 바뀌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1: 他一毕业就结婚了.
0: 결혼하다 선생님, 이거 병원 보니까 지에 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UN 사이에 으어 들어갑니다. 지에
1: 혼.
0: 훈. 네, 좋습니다. 그책꽤 재밌어. 그러니까 이 팅이라는 글자가 매우도 있지만 한국어의 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我觉得很合适.
0: 매우 어울린다.
1: 꽤.
0: 아, 꽤라는 말이? 오.
1: 我觉得挺和怪真的很合适.
0: 아,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
1: 前途没有。
0: 오, 그러면 선생님 느낌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왕 라오씨가 보증하셨습니다. 꽤로 외우세요. 그책꽤 재밌어.
1: 那本书挺有意思的。
0: 삼성이면 앞에 팅이 이성으로 바뀌어야죠. 팅요. 요는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팅요, 이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맨 뒤에 더 빼고 할게요.
1: 那本书挺有意思。
0: 재밌다. 요, 이스. 재미없다.
1: 没意思。
0: 네, 요를 집어넣어서
1: 没有意思。
0: 다 됩니다. 너 그를 사랑하게 됐지. 시환 대신에 아이를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你爱上他了吧?
0: 바 끄는 거 기억하시고요. 난 그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
1: 我一看他就想笑。
0: 한번 더.
1: 我一看他就想笑。
0: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이 없어요.
1: 嗯哼。
0: 왕 선생님 발음하신 것만 듣고 내가 정말 이 샹샤오란 발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책을 보시면서 들으니까 우리가 샹샤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1: 是
0: 표정들이.
1: 的，
0: 예,
1: 能
0: 정말
1: 讲得这么自然很难的。
0: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1: 嗯哼，
0: 자, 여기 풍경 예쁘지?
1: 这里的风景漂亮吧？
0: 风景 올라간 순간 엄밀히 말씀드리면 틀린 발음이에요. 뒤에가 사성이잖아요. 반삼성이죠. 펑징 끝나야 됩니다. 풍경이 중국어로
1: 风景。
0: 펑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리도 펑징 漂亮 봐 내리면서 웃다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笑。
0: 제가 이 단어 왜 가져왔게요? 아까 앞에 페이지에 울다가 있었거든요.
1: 哭。
0: 이런 단어를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手里拿的是什么呀？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散。
1: 不散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좋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밑줄 긋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일본은. 우리는 밑줄을 막 그어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3번 보시겠습니다. 여성에 따르면 그럼 워먼의 밑줄을 그이겠죠.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좋은 장기 투자는 무엇이냐? What a good long-term investment. 이런 식으로 이제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죠. 그리고 34번은 남자가 이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냐. He will do예요. 결국 포인트는 비용을 검토한 후에 이 남자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나.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남성이 말하네요. Sophia, we need to decide. 우리는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Whether we should purchase a building. 우리가 건물을 사야 될지. Or lease one. 하나 빌려서 써야 될지. For our new language institute, 우리 어학원을 위해서 이 건물을 살까 빌릴까 걱정이야. 이제 뭐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지금 결정할 필요가 있어.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어학원을 열려고 하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32번 정답은 B예요. A Foreign Language Academy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디에서 힌트가 나왔어요? Our 뒤에 Our New Language Institute죠. Our This Here My 뒤에 답춘다 그랬죠. 그래서 32번은 B번으로 풀리게 됩니다. Buying a property feels like a major finan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어떤 건물을 사는 것이 주요한 재정적인 책임, 좀 부담감으로 느껴져요. 그랬더니 여성이 말합니다. I agree. 동의합니다. But if we lease a place, 근데 우리가 한 장소를 빌렸으면 the rent could add up over time. 바로 그 집세나 월세죠. 이런 세금이 월세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누적이 돼요. 그래서 owning the building,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might actually turn out to be a smart long-term investment. 결국은 스마트한 장기적인 투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33번 정답이 뭐죠? A번이죠. Purchasing a building for the institute. 그래서 이제 이 어학원을 위해서 건물을 사라. 그래서 A번이 33번의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That makes sense. 그게 합리적인 것 같네요. We should compare both options carefully. 이두 가지 옵션을 조심스럽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and estimate the overall expenses involved. Involved는 expenses를 꾸며줘요.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다 견적을 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Absolutely. 당연하죠. I will put together the cost analysis. 여기서는 이제 비용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Show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choice. 각 선택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는 그런 비용 분석을 종합해 보겠어요. We should also start thinking about possible neighborhoods. 가능한 어떤 이웃 지역, 바로 이런 학원을 낼 만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또한 해봐야 돼요. 해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랬더니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Once we review the numbers, 우리가 일단 그 비용을 검토한 후, 여기 숫자가 아까 그 비용, cos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검토한 후, I will schedule an appointment with Daniel at Central Bank. 중앙은행, 센트럴뱅크에 Daniel과 예약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업체랑 예약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34번은 B번이 되겠네요. Contact the banker to arrange a meeting. 그렇죠. 은행 담당자와 상담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돼요. 정말 미래형 질문, will do 이런 게 들어가는 거 끝부분에 답을 주고, he가 주어져 지금 세 번째 질문, 그러니까 남자가 답을 줬습니다. After consulting with him, 그와 함께 상담을 한 후, we can decide which option is better. 우리가 어떤 옵션이 더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네요. 전체 32에서 34,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Sophia, we need to decide whether we should purchase a building or lease one for our new language institute. buying a property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이제 35번 할 차례죠. 디렉토리를 보세요. 안내도를 보세요. 이때 디렉토리는 안내도죠. 몇 층에 이 남자가 지금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which floor가 포인트예요. 그죠? 당연히 이제 그래픽 여기서는 디렉토리를 보라고 말했지만 보통 이제 look at the graphic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하죠. 그 다음에 36번 보면 이 남성에게 여성은 무엇을 주려고 하냐. 그러면 what the woman give to the man.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이거는 뭐 거의 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37번은 그가 온라인으로 뭘 하고자 원하냐. 이거는 이제 he intends to do online.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셔야죠. 남성이 먼저 말합니다. Good evening. 안녕하세요. My name is Daniel Park. 제 이름은 Daniel Park이고요. I tried using my key card to reach the fitness center upstairs. 그 위층 저 헬스클럽에 도달하려고 키카드를 써봤는데요. But the elevator won't let me go to the floor. 엘리베이터가 그 층에 나를 가도록 허용하지 않는군요. 이 사람 헬스클럽 가려고 하죠. 헬스클럽은 영어가 아니죠. 여기 피트니스 센터가 영어입니다. 자, 그러면 35번. 지금 플로어 디렉토리에서 보니까 피트니스 센터가 8층이죠. 8층. 그래서 35번 정답 C. 8층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풀었고요. 여성이 말합니다. Oh,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그 불편함 사과드려요. The fitness center는 closes at 8 p.m. 저녁 8시에 문 닫아서요. So access is restricted after that time. 그 시간 이후는 접근이 제한됩니다. I see. 알겠습니다. Since I'm already at the front desk, 제가 이미 front desk에 있기 때문에 Could I possibly get a couple of extra bath towels for my room? 제 방을 위한, 제 룸을 위한 여분의 bath towels, 목욕용 타월을 좀 한 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성이 certainly, here you are.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성은 남성에게 무엇을 주나? 타월을 주죠. 그래서 A번, additional bath towels 에서 이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계속 보시죠. And thank you for being so patient. 인내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About the fitness center에 대해서 좀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Not a problem. 괜찮아요. Everyone here, 여기 모든 사람이 has been extremely helpful during my stay. 내가 여기 체류하는 동안 다 도움이 됐어요. I'm planning to leave a positive comment. 제가 아주 긍정적인 논평을 남길 계획이에요. About the hotel on your online review page. 당신의 온라인 리뷰 페이지에 호텔에 대해서 좋은 평을 남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 뭐죠? B번이죠. 뭐. Post a favorable review about the hotel. 이 호텔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을 남긴다. 본문에는 leave a positive comment. 지금 보기 B번에는 post a favorable review.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파트 5에서 풀었던 문제인데요.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대화문 끝 문장, 마지막 문장을 봤는데

0: 커멘트는 뒤에 어떤 전치사와 잘 어울린다? comment on, comment about. 여기 about 나왔네요. 지난번 파트 5의 정답은 뭐였어요? comment regarding. 그렇죠? regarding on about과 잘 어울리는 comment.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해 드렸잖아요. 5의 전치사 문제가 나왔어.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 이게 뭔지. 정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세븐 읽다 보니까 그게 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런 체험을 공부해 본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한 분은 그게 안 보여요, 전혀. 근데 좀 침착하게 그래도 푸는 사람, 이거 몰랐는데 여기 보이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대부분 안다고 쳐도 그래도 아니까 또 세븐에서 일단 이거 확실하게 나오네, 이게 재밌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그때 중요한 마음은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알았죠?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Good evening. My name is Daniel Park. I tried using my key card to reach the fitness center upstairs, but the elevator won't let me go to that floor.
2: Oh,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The fitness center closes at 8 p.m., so access is restricted after that time.
1: I see. Since I'm already at the front desk, can I possibly get a couple of extra bath towels for my room?
2: Certainly. Here you are. And thank you for being so patient about the fitness center.
1: Not a problem. Everyone here has been extremely helpful during my stay. I'm planning to leave a positive comment about the hotel on your online review page.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김대균 토익킹 5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크게 보면 2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어페이스 나오죠?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 토익 제가 900 넘는 친구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페이스가 뭐죠? 이런 학생이 꽤 많았어요. 이게 quickly, swiftly, rapidly, 신속하게라는 뜻이에요. 독해 중에 보였던 단어입니다. 알았죠? 이런 단어도 익혀두세요. Construction on the Meadowbrook Community Center의 건축이 has advanced rapidly,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Since the town council, 그 시의회가 approved the project 2 years ago, 2년 전에 그 프로젝트를 승인한 이후, 그때 rapidly가 지금 apace와 비슷한 말이다 이겁니다. 알았죠? 하나 더 보죠. Work on the Eastwood Civic Center의 작업이 has moved forward quickly, 빨리 진행되었다. Since local officials, 이 현지 관리들이 gave their approval last year, 작년에 이 승인을 한 이래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1: yes.
0: Yesterday we talked about a humanoid robot mm-hmm. that could do household chores.
1: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뭐라 그럴까요? 청소기만이 아니라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humanoid robot에 대한 뉴스를 한번 해봤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 가정 주부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0: 오.
1: 어떤 식으로 실제로 표현들이 쓰이는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Okay, here is two moms talk about a $25,000 humanoid robot.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My next door neighbor just got a $25,000 robot that does all the housework.
3: $25,000? For that money, it better raise my kids and pack their lunch, too. Seb and I argue every day about who's going to do the dishes and take out the trash.
2: It does take out the trash, but I'm not sure if it can break up a fight.
3: At the very least, it should argue with him. He never backs dow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미유와 세리나 이렇게 두 가정주부의 대화 떼겠습니다.
0: 네, so no. Miu is an also a mom, right?
1: Oh yeah.
0: Okay.
1: 가보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옆집에서 집안일을 다 해주는 $25,000짜리 로봇을 샀대.
4: 25,000달러? 그 돈이면 진짜 애들도 키워주고 도시락도 싸줘야 하는 거 아니야? 셉이랑 나는 누가 설거지를 할지 쓰레기를 내다 버릴지로 매일 싸워.
1: 쓰레기를 내다 버리기는 하는데 싸움까지 말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4: 최소한 우리 남편이랑 말싸움은 해줘야지. 그 사람은 절대 안 굽히거든.
1: 너무 많은 거 바란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0: 아하.
1: 이 셉이라고 하는 분은 그 세바스찬, right?
0: Yes.
1: So you're supposedly your husband, right?
0: My fictional husband.
1: 알겠습니다.
0: 세바스티온.
1: 세바스티온.
0: 네.
1: 자,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싸움이 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말린다라는 게 여기 나오게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쓰레기는 내다 버리는 건 알겠는데 싸움까지 말려줄까? 이렇게 약간 위트를 넣은 거죠.
0: 네.
1: 저 싸움을 말리는 건 뭐라고 하나요?
0: Break up a fight. Break up. A fight. 이 break up라는 거는 뭐를 이제 깨지게, 흩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분리시키는 느낌이에요.
1: 헤어질 때도 break up이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잘라내는 거네요.
0: 맞아요.
1: 네. So, break up a fight. 이렇게 하면은 말싸움이나 무슨 싸움을 말린다라는 느낌. 자, 한번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그 선생님은 그 두 학생의 싸움을 말렸어. 자, 그 선생님은 그 싸움을 깼어.
0: The teacher broke up the fight.
1: 그 두 학생의 사이에.
0: Between the two students. The teacher broke up the fight between the two students.
1: 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싸움 진짜 잘 말리잖아. 그러면서, right?
0: Like a peacemaker.
1: Yes, yes. 나 있잖아. 싸움 정말 잘 말려. 이거를 난 장인이야.
0: I am a master.
1: 싸움들을 깨는데.
0: In breaking up fights. I am a master in breaking up fights.
1: 네. 자, 이거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I'm a master 한 다음에 in doing something. 나 이거 하는 쪽에서 진짜 나 잘해.
0: 네.
1: 이런 느낌으로 위트 있게 쓰기도 하죠.
0: 맞아요. 예를 들어서 I'm a master in washing dishes.
1: 나 설거지하는 거 진짜 잘하거든.
0: 맞아요.
1: 이러면서.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와, 세리아나랑 마유 사이에 그 싸움을 말리는 거 거의 불가능했어.
0: 그들은 좀 자주 싸우는 것 같아요.
1: 매일 싸우죠.
0: 네.
1: 네. 그건 거의 불가능했어.
0: It was almost impossible
1: 그 싸움을 깨는 건
0: to break up the fight
1: 세리아나와 마유 사이에
0: between Seriana and Mayu. It was almost impossible to break up the fight between Seriana and Mayu.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사람 아니면 뭐 두 그룹이 있으면 between 단어도 같이 함께 쓰시면 좋겠어요.
1: 아, 누구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면 between을 쓰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네요.
0: 맞아요.
1: 그렇죠? So 오늘의 핵심 표현으로 break

0: up a fight, 싸움을 말리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Okay,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자, 옆집에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쓸까요? 뭐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1: 네, next door입니다. 이거는 형용사라서 중간에 그 한편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0: Okay.
1: 그래서 next door neighbor.
0: Alright, 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명사만 다 바꾸면 될까요? 뭐 next door lady 이런 식으로.
1: Yeah.
0: Okay. Alright. 자 다음은 집안일. 요거 나왔었죠.
1: 맞아요. Housework입니다. 네. Housework.
0: 어, 근데 저번에는 우리가 household chores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네. 이거랑 비슷하게 쓸 수 있나 봐요?
1: 맞아요.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0: 네.
1: 어, 일단 좀 더 general한 단어는 housework이겠죠.
0: Housework은 좀 그러니까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오늘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각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1: 맞아요.
0: 그냥 housework는 힘들다. 이런 네. 식으로 개념으로 얘기할
1: yeah.
0: 때 자, 다음은 키우다, 기르다.
1: Raise. We raise children. We can raise a puppy, right?
0: 여기서 그 돈이면 아이도 키워줘야 된다.
1: Yeah.
0: 이렇게 얘기 나올 때 raise를 썼네요. 그렇죠?
1: Yeah.
0: Okay. 자, 다음은요. 짐 등을 싸다. 어떻게 표현하죠?
1: Pack.
0: Mm-hmm.
1: Pack. 이거는 pack이 아니고요.
0: 네.
1: A 발음이 늘어지는 소리로 pack.
0: Okay, so P-E-C-K가 아니네요.
1: 네.
0: Right? P-A-C-K. P-E-C-K는 뜻이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1: Peck. 이거는
0: 뭔가를 이렇게 쪼는 거.
1: 맞아요.
0: Right.
1: 아, 그리고 참고로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0: right.
1: 점심을 주로 다 싸서 보내야 돼요.
0: 아, 그러니까 급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렸을
1: yeah.
0: 때는 특히 그러겠네요.
1: Mostly, mostly.
0: Okay.
1: Yeah.
0: All right. Mm-hmm. 자, 다음은요. 말싸움하다.
1: Oh, argue입니다. 그냥 fight는 좀 포괄적인 단어죠.
0: 네네.
1: 네.
0: 근데 argue는 100% 말싸움인
1: 네.
0: 건가요? 오케이. Okay. 자,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하다. 덩어리 표현이죠.
1: Do the dishes. Do the dishes.
0: Right. Do 대신에 wash를 써도 의미는 같습니다.
1: Yes.
0: 물론 이제 이렇게 씻는 것을 강조를 더해줄 뿐이죠.
1: Mm-hmm.
0: 그렇죠? So do the dishes or wash the dishes. Alright.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생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되죠.
1: 네. Take out,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0: Mm-hmm.
1: The trash, 쓰레기를. Take out the trash.
0: Oh, take out the trash. 진짜 그거네요. 쓰레기 가지고 나간다.
1: 네.
0: Right? 이거 그러면은 trash 대신에 garbage도 쓰레기란 뜻이잖아요.
1: Oh,
0: 그걸
1: yeah.
0: 바꿔도 될까요?
1: Absolutely. Mm-hmm. You can say take out the garbage.
0: Right. So 우리가 보통 쓰레기 버린다라고 하면 뭐 throw away, throw out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1: 네.
0: 그거랑은 좀 다르게 진짜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거.
1: 맞아요.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그런 음식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고
1: mm-hmm.
0: 아니면은 뭐 분리수거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1: Right. Yeah.
0: 자, 가보겠습니다. 자기가 쓰레기 내다 버릴 차례야. 이런 말 할 수 있죠? 돌아가면서. 너의 차례다.
1: It's your turn.
0: 그 쓰레기를 내다 버릴.
1: To take out the trash. Sebastian, it's your turn to take out the trash.
2: But I did it yesterday.
1: Oh, but you do today too.
0: 아,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자, 다음은요. 나 벌써 그 쓰레기 내다 버렸어. 나 이미 그 쓰레기를 내다 버렸다.
1: 아, 과거 형태로 took를 써야 되겠네요. I already took out the trash. I already took out the trash.
0: Right. 만약에 그것이라는 뭐 it 같은 대명사 나오면 took it out이라고 쓰셔야 돼요.
1: Yes.
0: 어순을.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1: at the very least at the very least
0: 언니 쌤 예전에 그냥 우리가 at least를 많이 썼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느낌인가요?
1: 맞아요 이거보다 진짜 더 적어도 at the very least
0: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다
1: 맞아요.
0: 라는 걸 강조를 해주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야, 넌 정말 최소한 사과라도 했어야 됐어. 이런 느낌. 그게 너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였다라는 느낌.
1: 맞아요.
0: 자, 최소한.
1: At the very least.
0: 넌 사과를 했어야 했어.
1: You should have apologized. At the very least, you should have apologized.
0: 자, 두 번째는요. 정말 아무리 적어도 넌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돼. 그거는 정말 최소로 해야 돼. 이런 느낌이죠. 최소한.
1: At the very least.
0: 넌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해.
1: You should give her a call. At the very least, you should give her a call.
0: 뭐 위로의 말을 한다든가.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굽히다. 굽히다.
1: Back down입니다. Back down.
0: 여기서 굽히다는 어떤 의미의 굽히다인 거예요?
1: Well, when you're like fighting about something, right? If you back down, that means you let the other person win. Right? You forfeit basically.
0: Okay.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싸움 같은 거, 논쟁 상황에서 그 뭐를 양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약간 물러나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느낌. 근데 여기서 아까 내 남편은 절대 백다운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휴머니티가 그것도 좀 싸워줘야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예문 만들면 난 굽힐 의향은 없었어. 나는 굽힐 의향은 없었다.
1: I wasn't about to back down. I wasn't about to back down.
0: 네,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wasn't about to, be about를 부정으로 해서 쓰면은요, 뭐뭐 하려는 참이 아니다라기보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Right?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내 남편은 우리가 말싸움 할 때는 절대 뭐 언제가 됐든 간에 안 굽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 남편은 절대 안 굽혀.
1: My husband never backs down.
0: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면 언제든.
1: Whenever we have an argument. My husband never backs down whenever we have an argument. Hashtag so stubborn.
0: Is this true with your husband though?
1: Oh no, he's pretty good at backing down. Does that say a lot about me?
0: Yeah,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Wait, is it that he's good at backing down or do you force him to
1: back down? Get me wrong. Okay. I back down too.
0: All right. Okay.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잡아봤고요.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join us on page 137. Let's start writing.
0: 알라이트,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미유가 얼마 전에 옆집에서 집안일을 다 해주는 25,000달러짜리 로봇을 샀대. 자, 내 옆집 이웃이 방금 샀어.
1: My next door neighbor just got
0: 25,000달러 로봇을
1: a $25,000 robot
0: 그 모든 집안일을 하는
1: that does all the housework. My next door neighbor just got a $25,000 robot that does all the housework.
0: 네, 여기서 25,000달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걸 썼기 때문에 $25,000 robot이 아니죠, 그렇죠?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도 읽으실 때는 네. S를 빼주셔야 돼요.
0: Okay, so $25,000 로봇입니다. 자, 그랬더니 세리나가 얘기하죠. 25,000달러? 그 돈이면 진짜 애들도 키워주고 도시락도 싸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자, 25,000달러?
1: $25,000?
0: 그 돈에
1: For that money?
0: 그건 내 아이들을 키워주는 게 좋을 거야.
1: It better raise my kids.
0: 그리고 그들의 점심도 싸는 게 좋을 거야.
1: And pack their lunch too. $25,000 For that money, it better raise my kids and pack their lunch too.
0: 네, it better이라고 한 것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수준의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맞아요. 근데 교재로 보시는 게 진짜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읽을 때는 it better라고 하면 잘 안 들리셨을 텐데 it apostrophe d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d가 사운드가 굉장히 약하게 나기 때문에 거의 뭐라 그럴까요?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1: yes.
0: 사실은.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거 만들어지고 있대요. 아이 완전 어린 아이면은 인펜트면 안아서 흔들어 주기도 하고요.
1: 오 와우.
0: 별게 다 된대요. 그러니까 키워 주는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1: This is making me feel very useless.
0: Yeah. 아니 그건 아니고.
1: Maybe I need to retire soon.
0: It makes our lives so much easier,
1: yes.
0: you know. Okay. 그랬더니 세리나가 또 셉이랑 나는 누가 설거지를 할지 쓰레기를 내다 버릴지로 매일 싸워. 자, 셉과 난 매일 말싸움을 해.
1: Seb and I argue every day.
0: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
1: About who's going to do the dishes.
0: 그리고 그 쓰레기를 내다 버릴지에 대해.
1: And take out the trash. Seb and I argue every day about who's going to do the dishes and take out the trash.
0: 네, 여기서 again. 그 trash 대신에 garbage도 가능합니다.
1: Yeah.
0: 자, 네 번째로 미우가 쓰레기를 내다 버리기는 하는데 싸움까지 말릴 수 있는

0: 이제는 잘 모르겠네. 자, 그게 그 쓰레기를 내다 버리기는 해.
1: It does take out the trash.
0: 하지만 난 확신이 없어.
1: But I'm not sure
0: 그게 싸움을 말릴 수 있는지는.
1: if it can break up a fight. It does take out the trash, but I'm not sure if it can break up a fight.
0: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쓰레기를 내다 버리기는 한다, 안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강조를 좀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t takes out the trash 라고 하지 않고, it does take out the trash 라고 해서 두 동사로 뽑아버렸습니다.
1: That's right.
0: 예, 이런 경우 여러분 자주 활용 한번 해보세요. do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긴 한다, 안 하는 게 아니다가 될수 있겠고요. 자, 세리나가 마지막으로, 최소한 우리 남편이랑 말싸움은 해줘야지. 그 사람은 절대 안 굽히거든. 자, 최소한.
1: At the very least,
0: 그건 말싸움을 해야 해.
1: it should argue
0: 오케이, 그와.
1: with him.
0: 그는 절대 굽히지 않아.
1: He never backs down. At the very least, it should argue with him. He never backs down.
0: 네.
1: 최소한, 적어도, at the very least, 이렇게 썼어요.
0: 그죠. 그게 그 휴머노이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1: Yeah.
0: 일이다.
1: For the amount of money that it costs, right?
0: That's right. 그
1: Yeah.
0: 25,000불이나 주는데 정도가
1: Yeah.
0: 되겠네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My next door neighbor just got a $25,000 robot that does all the housework.
3: $25,000? For that money, it better raise my kids and pack their lunch too. Seb and I argue every day about who's going to do the dishes and take out the trash.
2: It does take out the trash, but I'm not sure if it can break up a fight.
3: At the very least, it should argue with him. He never backs down.
0: 집안일,
1: housework,
0: 짐 등을 싸다,
1: pack,
0: 설거지를 하다.
1: do the dishes,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싸움을 말리다.
1: break up a fight,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
1: take out the trash.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0: 어제 누가 쓰레기 내다 버렸어? 어제 누가 쓰레기 내다 버렸지?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take out the trash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어려운 사실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정답을 이즈라이딩 게시판에 남기실 때 응용 문장 많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And also don't forget that the June issue of Easy Writing is out now in bookstores.
0: 네.
1: So go grab one.
0: 정말 이번에는 놓치면 후회할 내용들 많습니다. 제가
1: 네.
0: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1: That's
0: 네.
1: right. You don't lie.
0: All right. That's it. 자, 오늘 들으신 방송은요. 이즈라이딩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라이딩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광고 협의회.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Kwit Y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기차 시장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내년까지 전기차 픽업 트럭을 일단은 새로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은 정보들이 좀 있어요.
2: Yeah, they're going to be changing around some technology, electrically speaking, which mirrors their rival, I suppose, Tesla and the Cybertruck.
3: 기존의 자동차 업계가 오랜 기간 그 내부에 그 전기 시스템이 12V에 이제 묶여 있었대요. Mm-hmm. 그런 시스템을 따라갔는데 테슬라가 이걸 48V 아키텍처로 전환을 시도했고 이 포드도 이번에 픽업 트럭을 이제 새로 설계하면서 이 48V 시스템으로 바꾼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 Yeah, because that's meant to reduce the amount of weight you need in the wires, which can really shed a lot of complexity to the car, so it can make it cheaper, right?
3: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이 볼트를 네 배로 올리면, 즉 전압이잖아요, 볼트란 건 이 네 배로 올리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그 차량 내부에 핏줄처럼 막 엉켜있는 그 무거운 구리선 있잖아요. 그 와이어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의 굵기와 무게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대요. 그러면 차체 무게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같은 전기로 더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2: 네.
3: 이 전기차에서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변화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2: Yeah, so the article also mentions how they might be targeting a lower price point, so getting more people to be able to afford their pickup trucks, because some of the Ford ones, they're even in Korea sometimes, they're massive and they're very expensive as well.
3: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가격을 이제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공법도 이제 그 자동차를 막 장난감처럼 한 번에 이제 통으로 찍어내는 뭐 기가 캐스팅이라는 공법이 있대요. 이것도 이번에 도입해가지고 생산 단가를 많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자동차 업계 어떤 변화에 대한 기사를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2: Mm-hmm. All to the backdrop of rising gas and oil prices we've seen this year, right? Here's part one, page 134 of the May book.
4: Ford plans next generation electric pickup to compete with Tesla.
5: Ford is preparing a new generation of electric vehicles incorporating electrical technology popularized by Tesla's Cybertruck. Central to the plan is a 48-volt electrical architecture designed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costs compared with pre-existing systems. The strategy is part of a $5 billion investment aimed at strengthening Ford's position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3: 기아도 미국 시장에서 그 중형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생산을 하겠다. 2030년까지인가 그걸 발표했거든요. 그 기사는 저희가 다다음 달에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2: Yeah, that's also really interesting. So listen carefully and connect the two. Ford is preparing a new generation of electric vehicles incorporating electrical technology popularized by Tesla's Cybertruck.
3: Okay. 자, 포드가요. is preparing a new generation of electric vehicles. 전기 차량 차세대 차종들 개발에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면서 분사 incorporating electrical technology popularized by Tesla's Cybertruck. 이건 뭘까요?
2: Yeah, to incorporate something means you're putting it into your system, right? It doesn't mean you're making something from scratch. It means you're adding something, combining it in.
3: 그렇죠. 뭔가를 들여와서 접목하는 거죠. Incorporation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고. 테슬라에 의해서 대중화된 전기 시스템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차세대 전기 차량을 이제 개발하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kay?
2: Ford is preparing a new generation of electric vehicles incorporating electrical technology popularized by Tesla's Cybertruck. Central to the plan is a 48-volt electrical architecture designed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costs compared with pre-existing systems.
3: Mm-hmm. 자, central to the plan이란 건 이제 전기 차량을 이제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뭐 그런 계획의 어떤 핵심 골자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시작한 거죠. Central to the plan is a 48-volt electrical architecture. 뭐 말 그대로

0: 이제 그 차량의 설계 도면 같은 걸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겠죠? 예.
1: 그쵸, 예.
0: 그러니까 48볼트 전기 아키텍처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핵심 골자란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왜 하는 거냐면 Design to improve efficiency. 이제 차량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and reduce costs. So the materials, because you don't need as many wires, will be less compared with pre-existing systems. Yeah, if something is pre-existing, existed before this new system, right?
0: 그렇죠.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것인데 기존에 있었던 그 시스템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Pre-existing은 이제 기존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시스템을 말하는데 자동차계가 거의 70년 가까이 그 12볼트라고 하는 그 전기 시스템에 갇혀 있었대요. 그 기존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1: Central to the plan is a 48-volt electrical architecture designed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costs compared with pre-existing systems. The strategy is part of a $5 billion investment aimed at strengthening Ford's position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0: 자, 이 전략 자체는 is part of a $5 billion investment. 5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인데, aimed at strengthening Ford's position in the electrical vehicle market. EV 시장에서 이제 포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략이요.
1: The strategy is part of a $5 billion investment aimed at strengthening Ford's position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We'll move on to part two.
2: The platform will debut with a smaller electric pickup expected to launch around 2027 at a lower price point. Engineers say the new electrical setup reduces wiring, saves weight, and provides more power for advanced vehicle features. Ford executives, including CEO Jim Farley, believe such innovations can make EVs more affordable for mainstream buyers.
0: 자, 내년에 일단 소형 차종 하나를 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갈게요.
1: The platform will debut with a smaller electric pickup expected to launch around 2027 at a lower price point.
0: The platform은 이제 앞에 얘기했었던 그 48-volt electrical architecture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차를 생산하기 위한 차체 플랫폼을 말하는 것 같고요. 자, 이것이 will debut라는 건, 뭐, 사람이 데뷔하면 어떤 무대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내딛는 그 데뷔를 말할 텐데, 뭐, 제품 같은 것이 처음 출시된다든가, 처음 적용된다든가 하는 얘기를 데뷔라는 단어로 쓸수 있겠네요.
1: Yeah, it's the launch basically, right? With a smaller electric pickup. Yeah, pickup truck에서 truck 생략해도 되죠.
0: 그렇죠.
1: Pickup expected to launch around 2027 at a lower price point.
0: 소형 전기 픽업 트럭에 일단 적용이 되면서 첫 출시가 될 건데, 2027년 내년께 정도 론칭이 예상이 되고요. 가격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지점에서 이제 책정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At a lower price point. Price point는 가격대 지점을 말하잖아요. 뭐
1: 그쵸.
0: 예를 들어 뭐 27,000불. 그럼 그게 딱 가격대가 되거든요. Price point. 기존의 어떤 가격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지점에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Yeah, of course, you can say just at a lower price as well. The platform will debut with a smaller electric pickup expected to launch around 2027 at a lower price point. Engineers say the new electrical setup reduces wiring, saves weight, and provides more power for advanced vehicle features.
0: 자, 이런 전기 시스템 자체가 electrical setup. 이게 지금 다 platform architecture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들입니다. Reduces wiring.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 설명드렸던 그 구리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선이. 그것을 좀더 줄여준다는 얘기는 차체가 더 가벼워지겠죠. 네. 그래서 saves weight은 그 얘기고, 차량 차체 중량이 낮아지고, and,
1: And provides more power for advanced vehicle features. Yeah, so these days, if a car is running on electricity, if it has enough left, it can do all sorts of fancy things with the sensors, with the screens, maybe even the back for the passengers.
0: 맞아요. 그리고 이 첨단 차량들의 어떤 기능에 좀더 많은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일단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48볼트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요.
1: Engineers say the new electrical setup reduces wiring, saves weight, and provides more power for advanced

0: vehicle features. Ford executives, including CEO Jim Farley, believe such innovations can make EVs more affordable for mainstream buyers.
1: 자, 포드의 경영진들도 이런 기술 혁신 자체가 전기차의 가격을 조금 더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0: Yeah, to make it more affordable. Affordable means it's not expensive, right? For mainstream buyers, right? If something mainstream, you're talking about like the majority. So for regular consumers, not just the wealthy.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를 꼭 사야겠다는 그런 계층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 이제 mainstream buyers는 이제 일반 이제 차량 구매 희망자들 대부분이 조금 더 부담 없는 가격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란 얘기입니다. Okay.
0: Ford executives, including CEO Jim Farley, believe such innovations can make EVs more affordable for mainstream buyers. Here's part three.
2: The company is also redesigning production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gigacasting and a simplified universal EV platform. These changes cut parts, speed up assembly, and streamline manufacturing, all the while lowering costs. Despite slowing EV sales and industry challenges, Ford aims to boost adoption by offering electric vehicles priced closer to gasoline models.
1: 자, 생산 공정 자체도 좀 손을 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드가요, the company.
0: The company is also redesigning production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gigacasting and a simplified universal EV platform.
1: 차량 내부를 이제 새로운 48V 아키텍처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redesigning production, 생산 공정 자체를 재설계할 거란 얘기인데 자, 어떤 기술들을 이제 접목할 것인지 이해가 나오죠. Gigacasting이란 것 자체는 그 부품을 통째로 찍어내는 그런 공법을 이제 의미한다 합니다. 테슬라가 아마 이걸 가장 먼저 도입을 했을 거예요.
0: Yeah, to make really large parts of the car at once rather than having smaller parts
1: 그렇죠.
0: made, right?
1: 하나하나 다 조립하는 게 아니라 각각 조립해서 통으로 이렇게 딱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 일정이 좀 단축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게 이제 기가캐스팅이고 And a simplified universal EV platform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단순화된 전기차 플랫폼을 이제 이용하겠다는 얘기인데 universal이란 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기존의 어떤 SUV라든가 뭐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뭐 승용차라든가 이런 데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말하는 거잖아요.
0: Yeah, so you don't need a separate base for all those different types of vehicle, right? The company is also redesigning production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gigacasting and a simplified universal EV platform. These changes cut parts, speed up assembly, and streamline manufacturing, all the while lowering costs. Yeah, if you're doing something all the while something else, it means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1: 이 모든 것을 가격을 더 내리는과 동시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어떤 효과들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용법입니다. All the while 이거는 잘 표시해 놓으세요. 자, 이와 같은 변화들은 cut parts라고 하면 부품을 자른다가 아니라 부품 수를 줄인다고 이해를 하겠죠, 이런 경우는.
0: Yeah, reducing the number of parts. Like gigacasting, because that's just one big part instead of four or five small ones.
1: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통으로 하나의 부품이 되는 거니까 부품 수 자체를 줄이고 그럼 공정 단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speed up assembly. 그렇죠. 조립을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통 부품을 붙이면 되니까 조립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and streamline manufacturing.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조 공정 자체를 streamline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조금 더 효율화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0: Exactly. Yeah, making it smoother and more efficient all the while lowering costs. These changes cut parts, speed up assembly and streamline manufacturing all the while lowering costs. Despite slowing EV sales and industry challenges, Ford aims to boost adoption by offering electric vehicles priced closer to gasoline models.
1: Okay, break it down first, please.
0: Here, boosting adoption. Adoption, you might hear that with children, you know, from an orphanage who don't have parents. But it just means, in this case, to take on a product or a vehicle, to own it, to adopt an EV vehicle means to buy one.
1: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전기차를 이제 사게끔 한다는 얘기를 adoption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보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가 더욱더 보급 확대되게끔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기차 판매가 약간 둔화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를 하죠. Despite slowing EV sales. 그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일시적 판매 둔화 현상. 네. 그런 걸 지금 전기차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 An industry challenges.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업계의 난제들 혹은 난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 측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혁신을 통해서 보급 확대를 이제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By offering electric vehicles priced closer to gasoline models. 내연기관의 어떤 차량들과 그 전기차종들의 가격대를 좀 비슷하게 근접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게끔 할 거란 얘기예요.
0: Yeah, because still gasoline vehicles are cheaper than electric vehicles, right? Even here in Korea. Despite slowing EV sales and industry challenges, Ford aims to boost adoption by offering electric vehicles priced closer to gasoline models.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Check out the multiple choice questions for the comprehension section, and also fill in the blanks while you listen on page 138.
3: Ford plans next-generation electric pickup to compete with Tesla.
2: Ford is preparing a new generation of electric vehicles incorporating electrical technology popularized by Tesla's Cybertruck. Central to the plan is a 48-volt electrical architecture designed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costs compared with pre-existing systems. The strategy is part of a $5 billion investment aimed at strengthening Ford's position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The platform will debut with a smaller electric pickup expected to launch around 2027 at a lower price point. Engineers say the new electrical setup reduces wiring, saves weight, and provides more power for advanced vehicle features. Ford executives, including CEO Jim Farley, believe such innovations can make EVs more affordable for mainstream buyers. The company is also redesigning production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gigacasting and a simplified universal EV platform. These changes cut parts, speed up assembly, and streamline manufacturing, all the while lowering costs. Despite slowing EV sales and industry challenges, Ford aims to boost adoption by offering electric vehicles priced closer to gasoline models.
1: 자, 우리 기가 튀는 영어를 아침에 본방 시간대 같이 듣고 소통하면서 서로 자료도 교환하고 응원하는 그런 단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본방사수라고 쳐보시면 검색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0: And if you want to listen again to any previous episodes of Quit Tiong, you can find them all on EBS's Audio Arkdung platform. Just make sure you subscribe there. We'll be back tomorrow with some tech news.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1: Have a great day, everyone.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 반장 선거 시즌 있지 않습니까?
0: Mm-hmm.
3: 네, 그런 사연 종종 보내주시는데, 자 오늘은 3학년인 큰아이가 반장 선거에 나갈 거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아이가 좀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 왔대요. 그래서 아니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나 나갔다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
0: That fear.
3: 너무나 이해가 가죠.
0: Yeah.
3: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엄마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이제 당선되면 다 축하하고 너무 좋은 일인데 만약에 이제 당선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엄마 입장에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도 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0: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What she decided to do eventually?
3: 일단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미리 엄마의 마음은 그래도 도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0: 그럼요.
3: 떨어져도 괜찮다.
0: 맞아요.
3: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선이 되니까 가족 축하 파티하고 너무너무 좋았다. 내가 더 좋았습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축하합니다.
3: 너무 좋네요. 네.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서울에 사는 도치맘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같이 들어올게요.
4: Child's class elections. I'm a working mom raising two sons in third and first grade. My older son used to say, I'm going to run for class president when I get to third grade. But as the election got closer, he suddenly changed tack and said, I'm not sure if I should run. I was a bit confused. I asked him what was holding him back. He replied that he was worried about losing the election. I felt proud of him, but I was also a little scared. I wondered how I would offer him comfort if he didn't win. I told him that there's real value in just trying and encouraged him to run. In the end, he won. After work, we celebrated together as a family, and I shared the good news with my husband and my mom. It might be a bit foolish, but I was even more excited than he was.
3: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0: I'm a working mom raising two sons in third and first grade.
3: Okay. 일단은 워킹맘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뒤에 분사구로 붙인 구조로 가볼게요. I'm a working mom raising two sons. 그 다음에 아이 학년은 추가로 전치사구로 in third and first grade. 영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개 문장들은. 자, 오늘은 이 구조로 갈게요. 자,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0: I'm a working mom raising two sons in third and first grade.
3: Okay. 큰아이는 3학년이 되면 꼭 반장 선거에 나갈 거야 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0: My older son used to say, I'm going to run for class president when I get to third grade.
3: 2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 나 3학년 되면 반장 선거 나갈 거야. 자, 반장 선거에 나가다. 그 표현을 오늘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run for 다음에 어떤 직책이 나오면 이제 선거에 출마해서 도전을 하다. 출사표를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un for class president. 반장을 이렇게 많이 부르죠?
0: 네. Yeah.
3: 네. So run for class president. 그러면 반장 선거에 출마하다. When I get to third grade. 3학년이 되면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곤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Used to say. So he probably said this multiple times.
0: Yeah.
3: Not just once. Mm-mm. Okay. 다시 한번. My older son.
0: My older son used to say, I'm going to run for class president when I get to third grade.
3: 자, 그런데 반장 선거가 다가오니 갑자기 태도가 좀 달라져서 나 나갈까 말까 고민돼 엄마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다소 의아했습니다.
0: But as the election got closer, he suddenly changed tack and said, I'm not sure if I should run. I was a bit confused.
3: Okay.
0: All right. But as the election got closer.

0: 똑같다는 얘기인데 탁이 뭐냐면요, 여러분 TACK 이게 이제 원래는 원래 뜻은 배에 이렇게 항해할 때 돛을 이제 그 이렇게 조정해서 바람의 힘을 받아서 그 나아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1: 맞아요.
0: 방향을 탁이라고 해요. 원래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change tack이라고 하면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뭐 조금 더 우회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뭐 입장 선회를 했다든가 뭐 노선을 바꿨다든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를
1: 네.
0: 영국에서 조금 더 많이 쓰나 봐요, 이 표현을요.
1: Yeah,
0: 미국 영어보다는.
1: to my understanding,
0: 오케이,
1: yes.
0: 오케이. 근데 뭐 그냥 미국 영어에서 좀더 무난한 표현은 he changed his mind
1: Sure.
0: maybe. 예. 네. 약간 이렇게 쓰셔도 되고 he suddenly changed tack. 오늘은 이 표현을 좀 우리가 배워 볼게요. and said 확실치 않다.
1: I'm not sure if I should run.
0: 출마할지 말지
1: Yeah.
0: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의아했다. I was a bit confused.
1: 네, 여기서 run은 뛰다가 아니라 바로 위에 run for class
0: 맞아요.
1: president니까.
0: 출마죠.
1: 네, 맞아요. 그 뒷부분이 이제 생략이 된 거죠.
0: 그죠. For class president를 생략한 거죠. 오케이. 자,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질까 봐좀 걱정된다고요.
1: I asked him what was holding him back. He replied that he was worried about losing the election.
0: 자, hold하고 back을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제 구동사인데 hold 누구누구 back 혹은 hold back 누구누구 이러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잡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약간 발목을 잡는다. 이 말하고도 일맥상통하고요. 혹은 망설이다 혹은 고민하게 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동사는 의미를 일단 이해를 잘 하시고 문장에 넣어서 외우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망설이는지 내가 물어봤다. I asked him부터 back까지 오늘 통한 게 1번입니다. 그대로 외워주세요. 갑니다.
1: I asked him what was holding him back.
0: 왜 고민하는 것인지를 이유를 물었다. One more time.
1: I asked him what was holding him back.
0: Bingo. 자, 그래서 he replied that he was worried about losing the election.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 자, 아이가 기특하면서도 낙선했을 때 아이를 어떻게 위로를 해줄지 엄마로서 고민도 되고 참 겁도 좀 났습니다.
1: I felt proud of him, but I was also a little scared. I wondered how I would offer him comfort if he didn't win.
0: 그쵸. 기특했다. proud 쓰시면 되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So I felt proud of him. 기특했고, 자랑스러웠고. 그러나 한편으로, but I was also a little scared.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I wondered how I would offer him comfort if he didn't win. Offer him comfort? 이제 comfort은 약간 편안함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심적 안정이나 위로의 뜻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offer 누구누구 comfort 하면 누구누구에게 위로를 전하다 이런 뜻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문장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I wondered.
1: I wondered how I would offer him comfort if he didn't win.
0: 저는 아이에게 그래서 도전하는 것 자체에 큰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했고요. 선거에 나가도록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1: I told him that there's real value in just trying and encouraged him to run.
0: 오케이.
1: I told him that there's real value in 뭐뭐, 그러니까 무엇무엇에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0: 그쵸.
1: 것이다 라고
0: 도전
1: 얘기해.
0: 자체.
1: Right. Just trying이니까요. Trying이 도전이 되겠죠? And encouraged him to run. 괜찮을 거야. 해. 이렇게 encourage, 좀 격려를 해줬다.
0: 그쵸. run 동사. run 동사 지금 세 번째 나오죠.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출마하라고, 반장선거에 나가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결과는요, 당선이었습니다.
1: In the end, he won.
0: 이게 이제 win 동사가 왜 들어가냐면 선거에서는 이겨야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e won the election. 이걸 줄여서 he won이고 혹은 뭐 당선되었다는 의미로 in the end he was elected as class
1: 맞아요.
0: president. 이게 또 다른 버전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선거의 상황에서 승리했다. he won 이렇게 가도 무난하겠죠. 자, 퇴근 후에 저희 가족은 축하 파티를 열었고요. 이 기쁜 소식을 남편과 엄마에게도 저는 바로 알렸습니다.
1: After work, we celebrated together as a family, and I shared the good news with my husband and my mom.
0: 일단 빨리 전화 바꿔줘서 아유 축하한다 기특하다 이거 이제 가족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겠네요. 그래서 after work 이제 퇴근을 하고 we celebrated together as a family 같이 이제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and I shared the good news with my husband and mom 아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걸 보면은 저도 팔불출인가 봅니다.
1: It might be a bit foolish, But I was even more

0: excited than he was.
1: 그러니까 좀 엉뚱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을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foolish란 단어로 써서 무난하게 처리를 좀 해봤고요. It might be a bit foolish. 약간 좀 엉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but I was even more excited than he was. 아들보다 오히려 엄마인 제가 더 설레이고 신이 나더라고요. 오케이.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0: Child's class elections. I'm a working mom raising two sons in third and first grade. My older son used to say, I'm going to run for class president when I get to third grade. But as the election got closer, he suddenly changed tack and said, I'm not sure if I should run. I was a bit confused. I asked him what was holding him back. He replied that he was worried about losing the election. I felt proud of him, but I was also a little scared. I wondered how I would offer him comfort if he didn't win. I told him that there's real value in just trying and encouraged him to run. In the end, he won. After work, we celebrated together as a family, and I shared the good news with my husband and my mom. It might be a bit foolish, but I was even more excited than he was.
2: 패턴 프랙티스.
1: 자,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좀 강조했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hange tack인데요. 뭔가 입장을 바꾸다라든가 노선을 바꾸다, 태도를 바꾸다 이럴 때다쓸수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볼게요. He suddenly.
2: He suddenly changed tack as the election got closer.
1: 선거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입장을 좀 바꿨다가 되겠죠. 자, 그는 볼 때마다 태도가 좀 돌변하는 것 같다. 그럴 때도요.
2: He seems to change tack every time I see him.
1: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이번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2: Yeah.
1: 그런 의미의 change tack이에요. He seems to change tack every time I see him. 이랬다 저랬다 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방침을 바꿀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럴 때 포멀한 어떤 문체로 쓸 수도 있어요.
2: I think it's time for us to change tack.
1: 그렇죠? 노선을 좀 바꿀 때가 된것 같다. 자, 오늘 이 문장을 통한 2번으로 지정을 해서 change tack을 아예 우리 표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2: I think it's time for us to change tack.
1: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갈게요. 통한 게 2번 문장입니다.
2: I think it's time for us to change tack.
1: 오케이. 자, 그 다음. Hold somebody back. 누구를 망설이게 하다, 주저하게 만들다란 얘기.
2: I asked him what was holding him back.
1: 오케이. 이런 문장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야, 널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니? 이런 문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2: Yeah, what's holding you back?
1: 그 문장으로도 되게 많이 쓰죠.
2: 네, 맞아요.
1: What's
2: 많이
1: holding you
2: 써요.
1: back?
2: What's holding you back?
1: 너왜 고민해? 너왜 주저해?
2: 왜 망설여?
1: 왜 망설여? 그 문장 한번 써볼게요. What's holding you back? 그 문장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난 이기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다. 그런다면,
2: I don't want to selfishly hold him back.
1: 그러니까 나는 이제 원치 않아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 친구까지 못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약간 이런
2: 네.
1: 느낌이거든요. 자, 그다음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는 고민이 많았다.
2: Concerns about my family held me back.
1: 망설이게 됐다는 얘기죠. 아, 난 이거 하고 싶은데 가족 생각하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얘기예요. So concerns about my family held me back. 자, 주저하게 만들었다. 자, 그다음 누구에게 위로하다는 말을 할때 여러분 offer 누구누구 그다음 나올 단어 뭐죠? comfort 갑니다.
2: I wondered how I would offer him comfort if he didn't win.
1: 그렇죠. 아이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그것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그를 위로하고 싶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2: I want to offer him comfort, but I don't know what to say.
1: But I don't know what to say. I am at a loss for words. 그렇죠? 뭔가 말문이 잘 이어지질 않는다. 그럴 때 I don't know what to say. 자, 그다음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나는 음식을 준비했다.
2: I cooked some food to offer them comfort.
1: 그렇죠. 뭐 위로 차원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의미죠. 좋습니다. 자, 이세 가지 표현 여러분이 잘 연습해서 일상에서 써보시길 바래요.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Your oldest ran for class president, didn't he?
0: Yes, he's in third grade and it was his first time.
3: Did he practice his speech at home?
0: He did.

0: he practiced in front of the whole family. It was so cute.
1: You must have been so nervous waiting for the results at work.
0: I was. I waited anxiously all day.
2: So the man says, your oldest ran for class president, didn't he?
3: Mm-hmm.
2: 여기 your oldest, 큰아이가. 큰아이가 이번에 반장 선거에 나갔죠? 라는 질문이 되겠죠.
3: 원래 이제 그 아이들의 첫째, 둘째, 셋째에서 이제 첫째 의미로는 이로 시작하는 your eldest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oldest를 쓰는 경우는 이제 그 뒤에 명사. 이것은 이제 아들이니까 son이 생략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So your oldest son. 이걸 그냥 줄여서 your oldest 이렇게도 고쳐서 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Ran for class president.
2: 그랬더니 yes, he's in third grade, 3학년이고 and it was his first time.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run for president, 처음으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Did he practice his speech at home?
3: 이거 참 귀엽네요.
2: Speech, 연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연설, 연습을 집에서 했어? 라고
3: 연설문 써가지고.
2: 네. 했더니 he did. 했다라고 하면서 네. He practiced in front of the whole family. It was so cute.
3: 온 가족 앞에서 연습.
2: 맞아요. 네.
3: 그리고 영상을 찍어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평범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2: You must have been so nervous waiting for the results at work. At work이니까 일단 뭐 출근해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마음 와 정말 좀 막 nervous 했다 그랬으니까 약간 불안불안했었다. 그렇죠. 그랬겠네.
3: 2교시인데 결과 나왔을래나? 엄마 마음이 네. 그랬겠죠. So 네. You must have been so nervous waiting for the results at work. Okay.
2: And then 맞다라고 하면서 I was. I waited anxiously all day. 그러니까 하루 종일 초조할 거 아니에요.
3: 그쵸.
2: 하루 종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3: 이 초조함의 강정은 anxious라는 단어로 표현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나는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렸다라고 한다면요. I waited anxiously all day. 이 문장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오늘 그냥 통한기 3번으로 갈게요.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갈게요.
2: I waited anxiously all day.
3: 한 번만 더요.
2: I waited anxiously all day.
3: 정말 뭔가 중요한 결과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8페이지 5개 영작 쭉 다 손으로 써가면서 해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사진 찍어서 그 영작한 걸 AI한테 피드백 잘 받아보세요. 자, 그중에 1번과 2번은 별표 치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2: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Bye, everyone.
2: Bye-bye.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생활 습관과 관련된 표현들을 쭉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Mm-hmm.
0: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in the morning?
1: I usually wake up just a little bit before 8 o'clock.
0: 8시 조금 전에요. Mm-hmm. When you wake up, is everybody else woken up or are you the first one to wake up?
1: I'm the first.
0: 맨 처음으로 mm-hmm. 일어나시는군요.
1: Yeah.
0: Can you ask me the same question?
1: Kaylin.
0: Yes?
1: But I already know.
0: Oh, you do?
1: Yes. When do you usually wake up?
0: I usually wake up very early.
1: Mm-hmm.
0: 매우 일찍, 한 5시? 5 o'clock? 5:30?
1: That's when you woke up too early and you need to sleep for several more hours.
0: 아, 그래요? 그때 네. 너무 일찍 일어나서 더 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1: Oh my goodness.
0: Now that is waking up too early.
1: Yeah, sometimes 네. I go to sleep then.
0: 아, 그때 주무신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오늘은 저는 보통 일찍 일어나요 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expression?
1: The expression is, I usually wake up early.
0: I usually wake up early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보통 일찍 일어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만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신다면 I don't wake up early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 usually wake up early 라는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문장을 파헤쳐 볼 텐데요. What is it one more time?
1: I usually wake up early.
0: I usually wake up early. 자, 일단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면 무조건 I로 시작을 하겠죠. I, 그리고 보통 일찍 일어나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는 거를 보통이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도 영어에서는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다라는 wake up 앞에 usually가 먼저 붙겠죠.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 usually는 I usually 이렇게 바로 이어서 나오겠죠. 자, 그럼 보통 뭘 하나요?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wake up early라고 해요. 자, wake up 자체가 그냥 일어나다 라는 표현인데 early는 일찍이라는 표현으로 wake up을 또 꾸며주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I usually wake up earl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조금 발음이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발음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표현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usually wake up early.
0: I usually wake up early.
1: I usually wake up early.
0: I usually wake up early.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All right, it's time for pattern practice. What is today's pattern?
1: Today's pattern is I usually 뭐뭐.
0: I usually 뭐뭐라고 해서 저는 보통 혹은 뭐 대개 뭐뭐를 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So wake up early 대신에 다른 표현을 넣어서 내가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어떤 습관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1: Well, let's start with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0: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이라고 했는데 eat breakfast가 아침 식사를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 usually eat breakfast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는 보통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먹는지 시간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 뒤에 또 붙이면 되겠죠. 시간, 정시를 얘기할 때 보통 at 7 이렇게 숫자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at이 들어가는 걸 꼭 잊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0: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한 번만.
1: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0: Good job. What else?
1: I usually take the bus.
0: I usually take the bus. 자, take the bus 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 이 take the bus는 버스를 타다라는 뜻으로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는 take를 씁니다. So take the bus, take the car, take the taxi, take the subway, take the train, take the plane. 다쓸수 있겠죠? 저는 보통 버스를 타요. I usually take the bus.
1: I usually work from home.
0: I usually work from home. 자, work from home은 집에서 일을 하다, 집으로부터 일을 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통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 I usually work from home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 Kaylin,
0: Yeah?
1: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
0: I usually wake up at 10. 네, 저는 보통 10시에 일어나요. 아니에요. 5시에 보통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I usually wake up at 10. early 대신에 at 10 이렇게 시간을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에 보통 일어나시나요? I usually wake up at 7. I usually wake up at 8. 혹은 7시 반은 7:30.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1: Kaylin, do you like naps?
0: Oh, naps, 낮잠이요.
1: 네.
0: 사실 when I was younger, I usually didn't take naps.
1: Oh, me too.
0: 네, 낮잠을 자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1: 어, 그래요?
0: 그런데 요즘은 I
1: 달라요?
0: love taking naps. 낮잠 자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1: 저 아직도 nap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그거 하면 한 4시간 자요.
0: Oh, you
1: Kerman,
0: sleep
1: my
0: for
1: sleep schedule is ruined.
0: 냅이 아닌데요?
1: 네. I can't just do a 잠깐 낮잠.
0: 아, 근데 파워냅도 안 해요, 그러면?
1: 네, 못해요.
0: 약간 10분 동안 딱 자고 일어나는 걸 파워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딱 10분
1: 잠이
0: 자고
1: 오면 진짜
0: 일어나면,
1: 와요.
0: 아, 진짜 오는군요.
1: 네.
0: 그때는 이제 밤잠을 일찍 자는 거네요.
1: So I will not say this sentence, but you can. I usually take a nap.
0: 저는 보통 낮잠을 자요라는 말이죠. I usually take a nap. 또 어떤 걸쓸수 있을까요? 우리 일어나는 거 했잖아요. 자는 거 어때요?
1: I usually go to bed at 9.
0: I usually go to bed at 9. 그렇죠. 그래서 go to bed가 잠을 자러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at 9은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I usually go to bed at 9.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1: You could also say, I usually shower at night.
0: Oh, I usually shower at night. 그쵸? I usually shower.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는 주로 샤워를 해요.
1: I hope everyone can say that.
0: Yes, 그쵸? 근데 언제 하는지. At night. 밤에 라는 표현을 또쓸수 있겠죠? In the morning이지 at morning은 아니죠. 그래서 아침에는 in the morning, 밤에는 at night. 요두 개는 구별해서 사용해 주세요.
1: I usually skip breakfast.
0: 아, 아까는 I usually eat breakfast 했는데, I usually skip breakfast라고 했어요. Skip은 건너뛰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usually skip breakfast. 저는 보통 아침은 뭐 건너뛰는 편이에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1: Let's do one more.
0: Okay.
1: I usually exercise after work.
0: I usually exercise. 저는 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는지 얘기를 해줬죠. After work는 일한 후에라는 뜻으로 퇴근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퇴근 후에 운동을 합니다. I usually exercise after work.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출근하기 전에 하면 before work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더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0: I usually eat breakfast at 7.
1: I usually

0: usually take the bus.
1: I usually take the bus.
0: I usually work from home.
1: I usually work from home.
0: I usually wake up at 10.
1: I usually wake up at 10.
0: I usually take a nap.
1: I usually take a nap.
0: I usually go to bed at 9.
1: I usually go to bed at 9.
0: I usually shower at night.
1: I usually shower at night.
0: I usually skip breakfast.
1: I usually skip breakfast.
0: I usually exercise after work.
1: I usually exercise after work.
0: Oh, that was a lot of usuallys.
1: I know, right? Usually,
0: usually.
1: 아,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것도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usually 듣는 오늘의 대화를 먼저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볼게요.
2: 넌 아침형 인간이야?
3: 응, 난 보통 일찍 일어나.
2: 우와, 나는 못하겠어.
3: 그래도 해봐. 더 생산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
1: 아, 보통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네요. 그쵸? 생산적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친구가. 너는 아침형 인간이야? 우리는 아침형. 그러면은 뭐 morning type?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난 보통 일찍 일어나. 여러분, 영어 표현 나왔죠?
0: 아하.
1: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그 표현 나왔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와, 나는 못하겠어. 나는 못한다.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일단 못한다니까 can't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해봐. 이렇게 권유를 할 때 여러분 you should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더 생산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 자, 이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초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알아두면 좋으니까 일단 생산적인이라는 표현은 productiv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전체 대화를 일단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Are you a morning person?
5: Yeah, I usually wake up early.
4: Wow, I can't do that.
5: You should try. It helps me feel more productive.
1: 넌 아침형 인간이야?
4: Are you a morning person?
1: 다시 한번.
0: Are you a morning person?
1: Are you a morning person? 이렇게 물어봤죠. 자, morning type라는 표현 안 들어갔어요. 그냥 morning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죠. So, are you a morning person?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0: What's the opposite of a morning person?
1: Evening person? Night person?
0: No.
1: 그런 말을 안 써요. 되게 신기하게도
0: 네.
1: 물론 아침형 인간한테 morning person 대신에 early bird라는 표현을 써서 are you an early bird?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0: Sure.
1: 근데 아침형 인간 같은 경우는 보통 morning person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0: 네.
1: 대신 저녁형 인간은 그 early bird에 반대되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0: 반대인 새.
1: 그렇죠. 네. 반대인 새이긴 한데 밤에 보통 깨어있는 새는 어떤 게 새죠?
0: 부엉이요.
1: 그렇죠. 부엉 하는 부엉이.
0: So instead of are you a morning person, you could say are you a night owl?
1: 그렇죠. Are you a night owl? 이라고 물어보면 너는 저녁형 인간이야? 라는 질문이 돼요.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응, 나는 보통 일찍 일어나.
5: Yeah, I usually wake up early.
1: 응.
0: Yeah.
1: 난 보통 일찍 일어나.
0: I usually wake up early.
1: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I usually wake up early.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표현이고요. 이어서, 우와, 나는 못하겠어.
4: Wow, I can't do that.
1: 우와.
0: Wow.
1: 나는 못하겠어.
0: I can't do that.
1: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라는 말이죠. I can't do that. 여기서 that은 waking up early를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래도 해봐 라고 하면서 더 생산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0: You should try. It helps me feel more productive.
1: 그래도 해봐.
2: You should try.
1: 네,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You should 뭐뭐 이렇게 제안을 할수 있잖아요. Try는 해보다 라는 뜻이죠. You should try. 자, 이렇게 말하면서 더 생산적으로 느껴지는 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2: It helps me feel more productive.
1: It helps me feel more productive 이라고 했어요. It helps me. 그건 나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는 걸 도와줘요? Feel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이게 느끼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5시에 일어났는데 정말 많은 걸 했는데 벌써 8시인 거예요. 우리 잭쌤이 일어나는 시간.
2: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런데.
2: When I come back to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and I have jet lag,
1: Oh.
2: then I just wake up at like 7 a.m.
1: Yeah.
2: or earlier
1: Uh-huh.
2: and I feel very productive.
1: 그쵸.
2: Yeah, but that's not my normal. I'm definitely more of a night owl, so.
1: 맞습니다. 근데 뭐 night owl도 밤에 일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productive 할 수는
2: Yeah.
1: 있겠죠.
2: The morning people are all asleep by 10, and then the night people are productive.
1: 아, 하지만 저는 가끔 늦게 잘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morning person이세요? night owl이세요? 자, usually wake up early. 이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here's the whol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3: Are you a morning person?
0: Yeah, I usually wake up early.
3: Wow, I can't do that.
0: You should try. It helps me feel more productiv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2: I usually wake up early.
1: 자, 여기서는 wake up early 이렇게 연음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된 소리로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2: I usually wake up early.
1: I usually wake up early.
2: I usually wake up early.
1: I usually wake up early.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 끝났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와주세요.
2: Wonderfu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2: Start
1: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de.
0: 네, 5월호 134쪽에서 바로 오늘 26일 화요일 순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1: Yes.
0: They're still talking about

0: 연등제 or lantern festival에 대한
1: That's
0: 얘기를
1: right.
0: 하고 있습니다.
1: I told you last week that my first, very first cultural experience in Korea was
0: Yes.
1: this lantern festival.
0: 야, 진짜 must have been really fantastic, really.
1: It was amazing. It was beautiful. And the weather was amazing. I learned so much about the history of Buddhism and Buddha's birthday, lantern festival. It was very exciting for me.
0: 네, 우리가 그 성탄절 즈음에는 메리
1: Okay. Merry
0: 크리스마스라고
1: Christmas.
0: 인사하는데 왜
1: Right.
0: Happy Buddha's Birthday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1: That's perfectly fine.
0: 네,
1: Happy Buddha's birthday.
0: 그렇죠. 네, 석가 탄신일을 축하드립니다라는
1: That's right.
0: 식으로 말이죠.
1: That's
0: 네,
1: right.
0: 바로 지난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연등제에 다녀온 친구로부터 gently glowing이라고 해서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그 불에 탁 이제 불이 일제히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등에서 이렇게 은은한 그런 빛이 나올 때
1: That's right.
0: gently shining보다도 glowing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1: Yeah.
0: 했었죠.
1: When something is lightly shining, gently shining, we say it's gently glowing.
0: Gently glowing
1: Glowing.
0: 그렇습니다. 그 glow는 또그 피부가 이렇게
1: That's right.
0: 반짝반짝 화장을 잘
1: You're
0: 해서도 그렇고,
1: glowing.
0: hey, you're glowing 이렇게
1: That's right.
0: 말하더라고요.
1: When you put on your makeup and it's really well done and your face is really bright, you say, oh, your face is glowing.
0: Your face is glowing. 한 번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어요. Speaking of the word glow, 그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결혼식장을 갔는데 it was super hot.
1: 오케이.
0: 굉장히 더웠죠.
1: 오케이.
0: 그러니 신부가 she was sweating like crazy.
1: 오.
0: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1: 오케이.
0: 신부가. 근데 긴장도 한 상태에서.
1: Right.
0: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She's sweating. So much. 이렇게 누가, 아, 신부가 정말 땀을 많이 흘린다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분이, No, no, no. She's just glowing. 이런 말을, 원생이 왜 비웃어요?
1: 재밌어서. 그치. 스웨팅하면 결혼식인데.
0: 네. 뭐 땀은 나겠지만,
1: 그렇게 돌려서 얘기해도 좋아요.
0: 그렇죠.
1: 네.
0: 윤기가 흐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다. Glow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연등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요, 이번엔 음악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는 빛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음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1: Music.
0: 네, 뮤직.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누구도 사람이 많다고 불편, 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도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볼까요?
1: Okay.
0: 그래, 그 연등제는 어땠어?
1: 너무너무 좋았지. 일단 음악이 시작되니까 다들 집중하고 막 같이 걷기 시작했거든.
0: 와, 그거 꽤 특별했을 것 같다. 그래, 사람도 많았니?
1: 엄청 많았어. 하지만 분위기가 워낙 평화로워서 peaceful해서 누구도 개의치 않은 것 같았어.
0: 네, 그렇죠. 사람이 서로 이제 많이 있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1: sure.
0: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다들 집중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걷기 시작을
1: That's right.
0: 했다라는 네.
1: We're just kind of walking together, right?
0: Right, and they got in the zone 이란 말이 또 오랜만에 나오게
1: In the
0: 됩니다.
1: zone.
0: In the zone. 우리 얼마 전에 했던 표현인 거 기억나시죠?
1: That's right.
0: I'm
1: That's right.
0: kind of in the zone today.
1: That's
0: 라고
1: right.
0: 해서, Wow, you're running non-stop. 너 계속해서 뛰는구나. 그랬더니, 나 오늘 집중 좀잘 되는 것 같아. I am kind of in the zone today. 라는 표현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1: Right.
0: 바로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맥락에서.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이렇게 또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이따가 이어지게 됩니다.
1: 그 분위기에 잘 flow라고 하잖아요.
0: They
1: They were kind of going with the flow and they were really enjoying the moment. You can also be in the zone.
0: in the zone.
1: That's right.
0: 그렇죠. 자, 먼저 이렇게 묻죠. 그래, 연등제 어땠니?
1: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0: 네, 뭐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붙여도 좋을 것 같고, parade라는 말을 붙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parade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1: Right.
0: parade라고
1: Parade.
0: 발음하는군요.
1: 주로
0: parade.
1: 페스티벌 안에 파레이드가
0: 네,
1: 있잖아요.
0: 그렇죠.
1: So festival is the large event. So inside this festival, sometimes we have a parade.
0: Right. Parade 하면 쭉 같이 이제 그 어떤 행렬이 있고
1: Yeah.
0: 움직이게 되는 걸 말하게 되는데
1: Right.
0: 그 무슨 New Year's Parade라든지 뭐 Rose 무슨 뭐
1: Rose Bowl Parade.
0: Rose Bowl Parade가 있다든지

0: 유명한
1: 그렇죠. 퍼레이드가 있을 때 꽃차 같은 것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0: Huge.
1: 네.
0: Very big.
1: 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뭐 어떤 그 장식을 아주 아주 요란하게 해서 그 위 사람들 뭐 손 흔들고 가기도
0: That's
1: 하고
0: right. Right.
1: 바퀴 달려가고 움직이는 거.
0: Right.
1: 그걸 float라고 하죠, 선생님.
0: It's called a float. That's right.
1: Float. 네.
0: Yeah. So every year on January 1st in California they have the biggest parade, New Year's parade. In America. It comes out on TV. So we call it the Rose Bowl Parade.
1: Rose Bowl Parade. Yes.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뭐 미식축구 경기도 막 하고
0: That's
1: 그러잖아요.
0: Right. That's right.
1: 그래서
0: yeah.
1: 퍼레이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차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하나하나를 float.
0: float. 마치
1: 떠다니는 것 같다라고 해서
0: That's exactly right.
1: 네, float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연등제에서도 뭐 많은 경우 퍼레이드에서 볼 수 있는 거기도 한데요.
0: Right, right.
1: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전반적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달라라는 뜻으로 묻는 것이 how was 뭐뭐뭐가 되죠.
0: We always ask this question. 이건 꼭 기억하세요.
1: 네.
0: 어땠어?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How was the party?
1: How was the party?
0: 포잉 쌤, how was your birthday party?
1: How was your birthday party? Very simple and small. 뭐 이렇게 and cozy.
0: Cozy.
1: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누가 물었을 때 How was the weekend? How was your trip? How was the party? How was the date?
0: That's right.
1: 뭐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잖아요.
0: Yeah.
1: 그러면 내가 먼저 물으면 다행인데
0: right.
1: 누가 나한테 먼저 물어와서 이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할 땐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다양한 표현들을 미리 좀 준비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It was great.
1: 네.
0: It was terrible.
1: 그렇죠. 근데 맨날 great 아니면 terrible만 하긴 좀 그렇잖아요.
0: Right.
1: 네, 그러니까 조금 몇 가지 단어를 우리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Exactly.
1: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들어보세요.
2: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1: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해도 되고.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해도 되고. 자, 그랬을
0: right.
1: 때 이분은 아주 좋았지라고 일단 말해요.
0: It was great.
1: It was great. 아까 우리 주치생 말씀하신 것처럼
0: right.
1: It was great. 혹은 It was terrible. It was okay.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왜 내가 it was great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0: Right.
1: 그죠?
0: I guess Jason is saying,
1: mm-hmm.
0: once the music started,
1: mm-hmm.
0: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1: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음악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집중을 하고 일제히 같이 걷기 시작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0: Right.
1: 그 경험이 아주 great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0: Right.
1: It was great. 다음에 how great was it? 뒤에 이제 이어서 말하는 건데 자, once the music started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0: right.
1: 바로 엊그제도 그 when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0: Mm-hmm.
1: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바로 어제 나왔던 내용이었잖아요.
0: Right, right.
1: 등에 일제히 불이 켜지니까 참 그때 보니 아름답더라. The lanterns were beautiful When they lit them all up. 그래서 when으로 연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0: Right.
1: 근데 오늘은 once로 연결을 한 거예요.
0: So when somebody says, once I started doing something,
1: 네.
0: when I began doing something, when the music started to perform,
1: yes.
0: once the music started, 그 시작하는 시점부터 뭐뭐뭐가 있었다라는
1: 그렇죠.
0: 표현이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once 하면은 한 번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일단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0: Right.
1: 그래서 앞서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한 번, 일단, 심지어 만일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말문을 열 때 once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음악이 시작되자 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우선 음악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이 모두 집중해서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special moment겠어요.
0: That's right.
1: 네, 그죠?
0: So everybody's waiting for the parade.
1: 그렇죠.
0: There's always a parade and music together. Always. So they're waiting for the music to start.
1: 그렇죠.
0: So once the music started, what happened? Everyone got in the zone.
1: 네, 그렇죠.
0: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1: 맞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단
0: 음악이
1: 시작되자 once the music started 모든 사람들이 got in the zone. 그야말로 집중하는 그런 zone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0: right.
1: 그랬다는 거죠.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같이 걷기를 시작했다.

0: 그렇군요.
1: So everybody was waiting for the music.
0: Right.
1: And when it started, everybody started moving together, walking together. The parade started.
0: 네, yeah. 확실히 저렇게 말씀 주시니까 확 감이 더 사네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악 시작했다. 자 이제 시작. 뭐 이런 식으로.
1: That's right.
0: 네, 그렇습니다. 자, get in the zone. 우리가 얼마 전에도 get on the rhythm 있었죠.
1: Get in the rhythm, okay.
0: Get in the rhythm이었나요? Yeah, yeah. Get in the rhythm. 여기서도 mm-hmm. get in the zone이라고 해서 그 zone 안에 right.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정신이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Mm-hmm.
0: 네, and they started walking together. 자, That's 여기까지 right. 들어보겠습니다.
2: It was great. Once the music started,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0: 네, once the music started, 조금 쉬었다가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와, 그건 정말 특별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1: Wow, that sounds pretty special.
0: That sounds pretty special. 여러분 같으면 누가 와, 사람들이 일제히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right. 같이 걷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mm-hmm.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시겠어요? Wow, amazing.
1: Amazing.
0: 그렇죠? Amazing 할 수 있고
1: wow, Sounds great.
0: Sounds great. Yeah.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mm-hmm. 여기서는 That sounds pretty special 이렇게 말합니다.
1: Because it is a special event.
0: Right.
1: It's only once a year. It's Buddha's birthday. So that sounds pretty special. It sounds like a special event.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뭐 거의 매일같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1: right.
0: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행사, 뭐 1년에 한번 하는 거긴 하지만서도. So that sounds pretty special. 듣고 보니 꽤 특별했을 것 같다 하면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1: Right.
0: 사람이 많았니?
1: Was it crowded?
0: Was it crowded? 자, were there a lot of people?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 막 붐볐니? 라는 걸 묻고 싶어서 Was it crowded? 라고 한 거군요.
1: Was it crowded?
0: Was it crowded?
1: Was there a lot of people?
0: Was there a lot of people? 혹은 were there a lot of people? 다 좋습니다.
1: Sure.
0: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Was there 혹은 were there? 라고도 시작할 수 있겠고요.
1: Sure.
0: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입에서 딱 나온 말이 Was there? 그러니까 있었니? 라는 말 때문에 Was there? 라고 시작했다면 그대로 밀어붙여서 Was there a lot of people? 혹은 a big crowd?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Was there a big crowd?
0: 그렇죠. 그러니까 Was there 했다가 아니야, crowd 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Was it crowded? 이렇게 가시지 말고요. 한번 문장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
1: Sure.
0: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That's really important. You're right.
0: 네.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은 아주 그랬지.
1: Very.
0: 네, very. 또 이런 식의 답변 나오고 있죠.
1: Very crowded.
0: Very crowded. Was it crowded? Yes, it was very crowded. 이렇게 말할 것을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Very.
1: So this is a realistic scenario. 진짜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0: 네, 네.
1: 어, 사람도 많았어? 어, 엄청.
0: 그렇죠.
1: 뭐 이런 식으로.
0: 완전.
1: 완전.
0: 뭐. 네, 그런 식으로. Very. 네. 자, 하지만 분위기가 워낙 평화로웠기 때문에 누구도 뭐 개의치 않은 것 같았어.
1: But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0: 네. 벌써 crowded 이란 말이 이제 갖는 어감 중에 하나는 너무
1: right.
0: 많으니까 조금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1: That's
0: was
1: right.
0: too crowded 이런 뜻으로 말이죠.
1: Right.
0: 근데 crowded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불편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자, 이렇게 말하면서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아시겠죠? So 뭐뭐 that 뭐뭐 너무나
1: right.
0: 무척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했다라는 문장 So that 용법이라고 흔히 말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장입니다.
1: Right. So that.
0: 네.
1: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because everyone, everything it was so peaceful.
0: Mm-hmm.
1: Nobody really cared.
0: 그렇죠. Nobody really cared.
1: Nobody seemed to mind.
0: 바로 저겁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라. 사람이 많던 적던 뭐 발을 밟던 아니던 Nobody really cared. 혹은 Nobody seemed to mind. 좀 mind란 말은 신경 쓰고 불편해하고요. 좀 꺼려하고 그런 게 mind잖아요.
1: Do you mind?
0: 그렇죠.
1: Yes, I do mind.
0: 네. Do you mind를 한마디로 좀.
1: 좀.
0: 네.
1: Yeah, a bit.
0: 네, 그렇죠. 자, do you mind?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쓰는 말문이잖아요.
1: That's right.
0: 여기서 nobody seemed to mind. 그렇게 그 누구도 신경 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0: Nobody seemed to mind 까지였습니다.
1: Right.
0: 네, 자, That sounds pretty special부터 Nobody seemed to mind 까지 들어볼까요?
2: That sounds pretty special. Was it crowded?
3: Very, but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0: 네, 연등제에 다녀와서 음악에 조금 집중을 해서요.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got in the zone. 갑자기 이제 초집중한 상태가 되고 조용해지면서 같이 걷기 시작했다. Started walking together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화 전체 들어보죠.
2: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3: It was great. Once the music started,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2: That sounds pretty special. Was it crowded?
3: Very, but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nobody seemed to mind가 입에 잘안 붙는다 싶으시면 아까 주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nobody cared 해도 될것 같아요.
1: Yeah, nobody really cared.
0: 네, nobody really cared. 아무도 딱 그렇게 신경 쓰면서
1: Right.
0: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이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1: Let's go.
0: 그래, 연등제 어땠어?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1: So, how was the lantern parade?
0: 아주 좋았지. It was great.
1: It was great.
0: 일단 음악 시작하니까 다들 집중하고 걷기 시작했어. Once the music started,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1: Once the music started, everyone got in the zone and started walking together.
0: 와, 그거 꽤 특별했을 것 같다. That sounds pretty special.
1: That sounds pretty special.
0: 그래, 사람이 아주 북적북적하고 많았니? Was it crowded?
1: Was it crowded?
0: 아주, very.
1: Very.
0: 그래도 말이야, 분위기가 워낙 평화로워서 누구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 But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1: But the atmosphere was so peaceful that nobody seemed to mind.
0: 여기까지입니다.
1: 오! Good job, everyone.
0: 네,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좀긴 문장이 두 개나 있었는데요.
1: Right.
0: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asy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5: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4: Hi, everyone. I'm Kristen Cho.
5: And I'm Cameron Word.
4: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I have to say, the other day, I'm a big fan of Conan O'Brien. He's a comedian, famous American comedian.
5: Yeah, he's come to Korea.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2: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nap, 뜻은 끊어지다, 부러지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3: Four people were injured at a festival in Spain's Seville when a primary elastic cable on a slingshot-style amusement ride snapped at its 90-meter peak.
2: 여기서 snap이라는 표현은 무언가가 갑자기 툭 하고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3: The rope snapped under pressure.
2: 그 줄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뉴스에서 snap in half, cable snappe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갑자기 끊어졌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nap,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uesday the 26th of May and I'm your host, Chesu Jin. With the advent of smartphones, staying constantly connected became a defining mantra of the modern world. But after years of non-stop digital engagement, more and more people are now making a conscious effort to disconnect.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그걸 당연시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또 디지털 디톡스라는 이름 하에 이런 경향에서 빠져나오고자 무던히 애를 쓰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Across major cities in Europe, a growing movement is encouraging people to temporarily put down their smartphones and socialize face-to-face. Participation in digital detox events is steadily rising as many seek relief from digital fatigue. 특히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동네 전체가 스마트폰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노트북과 와이파이 사용을 금지하는 카페들이 등장하는 식으로 이런 움직임에 하나 둘씩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The Offline Club는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는 모임을 여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의 호응이 생각보다 뜨겁다고 하네요. Well, before I introduce our guest, let me just put my phone down. Ah, we have Paul Matthews in the studio.
1: Good morning.
0: Good morning,
1: Happy
0: Paul.
1: Tuesday. Are you still looking at your phone?
0: Sorry. I'll put it down.
1: Oh, my goodness. Yes, we should all put our phones away sometimes. I have to say, I did this on Sunday.
0: I met a friend
1: for lunch and coffee, and I put my watch on theatre mode, and my phone was turned upside down on the table, so I did not look at either of them.
0: Good for you.
1: Yeah, I didn't go this far, but...
0: right, exactly.
1: One step at a time.
0: Yeah, exactly. Sometimes it does feel like we're on our phones a little bit too much.
1: A lot sometimes, Sue.
0: Yes.
1: For me at least, yeah.
0: All of us.
1: Yeah, and I think we've forgotten the joys of analog living sometimes. Mm. That there's something really nice about playing outside or doing a jigsaw puzzle or cooking for yourself rather than staring at your phone and ordering delivery.
0: Yeah. I mean, it's hard to imagine we did live in a world when we didn't have smartphones.
1: Well, we certainly did. Young people, on the other hand. Mm. If you were born, say, 2008 onwards, that's been your life.
0: Exactly. 자,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를... 일부러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라는 이런 기조 아래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오프라인으로 좀 시간을 보내보자. 뭐 원래도 오프라인이긴 하지만 아예 안 쳐다보는 거죠. 뭐 전화기를 반납을 한다든지 어디 이렇게 모아서 꺼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서 종종 이제 그런 모임들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1: Yeah, I think it's a really good idea. Unfortunately, though, we've got screens outside of our own screens. You go to a restaurant to detox now, and there's a screen for your menu that stays on the whole time.
0: True.
1: So, I don't know. We'll find ways, Sue. Somehow, we'll get back to being offline a little bit more.
0: 그래요.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막상 해보니 신선한 충격인데요. 아마 이런 디톡스 모임에 갔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막상 해보니? 신선한 충격이다.
1: Yeah, this is an interesting one. I think there's lots of different ways to interpret this, lots of different words you can use.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f there's a little bit of 충격 for me as well.
0: 그래요. 선생님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데요. 이쪽으로 여러분의 무모한 문장 보내주세요. 막상 해보니 신선한 충격인데 요겁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신선한 충격은 또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Do you have any in mind? I'll ask you later.
1: Okay,
0: Think about
1: give me, give me
0: it.
1: A little time.
0: I'll give you some time. Yeah, exactly.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연과 무모한 문장 다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이제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The US and Iran have reportedly establish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ramework to extend their ceasefire by 60 days, during which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demined and reopened within 30 days.
0: 미국과 이란이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30일 내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해 통행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Intensified U.S. economic sanctions and a domestic energy crisis have severely impacted Cuba's tourism sector, with international arrivals dropping to about half of previous levels between January and April.
0: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와 자국 내 전력난으로 인해 쿠바의 관광 산업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올해 1월에서 4월 쿠바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Surging prices for conventional plastic, driven by geopolitical conflict and stricter European environmental mandates, have made recycled alternatives more cost-competitive and created a massive supply shortage for certified eco-friendly materials.
0: 이란 전쟁에 유럽연합의 강화된 환경 규제까지 겹치면서 일반 플라스틱 가격이 급등하자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친환경 인증 소재 분야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The KBO has reached the 4 million fan milestone in a historic fast 222 games, putting the league on track to break last year's single season attendance record.
0: 2026 한국 프로야구가 역대 최단 기간인 222경기 만에 관중 400만 명을 돌파해 이 추세라면은 지난 시즌 관중 동원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Failing to immediately compensate for sleep deprivation the following day can increase your mortality risk by up to 42%, while catching up on lost sleep right away mitigates this risk, according to a joint US-China research.
0: 수면이 부족한 날 바로 잠을 보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사망 위험성이 최대 42%까지 높아지는 반면 수면 부족 직후 바로 보충할 경우는 이런 위험이 줄어든다는 중국 칭화대와 미국 하버드대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The US and Iran have reportedly establish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ramework to extend their ceasefire by 60 days, during which the Strait of Hormuz will be demined and reopened within 30 days.
0: 미국과 이란이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30일 내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해 통행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Fingers crossed this goes well. There's no final agreement that's been signed yet, but it seems like progress is being made, at least according to officials, though the negotiations are fragile and politically sensitive, they say. The first thing is ending the conflict and stabilizing global energy markets. Right. That's the big thing on the table to get sorted. The Strait of Hormuz demined and reopened within 30 days. However, there is the other issue of nuclear weapons. And so these nuclear negotiations are going to be postponed to later talks, it seems.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 oil markets have been positive in their reaction. And if we have our supplies undisrupted once again, I think everybody's going to breathe a sigh of relief.
0: Absolutely. So within the next month, hopefully, the Strait of Hormuz will reopen.
1: Yes.
0: It will also be demined.
1: Yes, and that means the mines will be taken out because the noun a mine, M-I-N-E, is an underwater explosive device.
0: 그래요. 지뢰, mine, 지뢰밭, minefield. Demine는 지뢰를 제거하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뢰를,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앞으로 한 달 내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달 내로 어느 정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Okay, let's also have a look at this whole story. It's Reportedly, what's going on?
1: Yes, well, we have no final agreement. We only have what people have reported to us, yep. only what they have told us.
0: And also, we haven't been there ourselves.
1: Exactly. Yep. So we use this term when there is some uncertainty around things, when we haven't seen it with our own two eyes. You'll find reportedly, allegedly also being used in similar circumstances. Allegedly is usually for more negative things, when someone has supposedly done something wrong. Reportedly is when someone has given us what they say are the facts. Mm. However, they may not be 100% accurate. As you said, we haven't seen it for ourselves.
0: 그렇죠. 사실 이제 보도를 할 경우에는 직접 리포터가 가서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말했을 때는 reportedly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직접 봤으니까 이러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네.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제3자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뉴스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럴 때 reportedly를 쓰면 되는 거죠. Also an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 Yes.
0: That's just a fixed term. Yeah. 양해각서.
1: And it's sort of, it's the pre-contract contract, as it were.
0: 그래요.
1: It's the thing that you sign before you sign the final agreement, saying, we're on the right track, we'll get to an agreement. This is to say, we understand each other.
0: 그렇죠.

0: Recording of data.
1: What is?
0: Maybe I've misunderstood, but the recording of the number of attendance.
1: 아, 그렇죠.
0: Yes.
1: 네. 기록하다의 의미가 또
0: 네.
1: record라고 하면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KBO has reached the 4 million fan milestone in a historic Fast 222 games, putting the lead on track to break last year's single season attendance record. All right, well,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0: Failing to immediately compensate for sleep deprivation the following day can increase your mortality risk by up to 42%, while catching up on lost sleep right away mitigates this risk, according to a joint US-China research.
1: 수면이 부족한 날 바로 잠을 보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사망 위험성이 최대 42%까지 높아지는 반면 수면 부족 직후 바로 보충할 경우는 이런 위험이 줄어든다는 중국 칭화대와 미국 하버드대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Yes, so we all need our sleep, and this new research, this joint study by Tsinghua University and Harvard University, is saying that if we don't make up lost sleep, then there's a higher chance of mortality. So there's a 15% higher risk if you lose 2.5 to 3.5 hours of sleep in that night, or 42% higher risk if you lose 3.5 hours sleep or more. But if you sleep the next day, if you make it up the next day, then that risk, that increase disappears. So the advice is, if you didn't get enough sleep, sleep more the next day.
1: As soon as you can.
0: Yes. Well, no, I mean, if you have to work, you have to work. But when work finishes, go to bed early.
1: When possible, of course. 자, 그래서 이렇게 수면이 부족할 때 그것을 보충하는 거, compensating for lack of sleep.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수면 부족은 sleep deprivation.
0: 네.
1: So you can be deprived of sleep.
0: Yeah, so we talk about being deprived of sleep or being sleep deprived.
1: 그 수면 부족한 걸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그 날 그 보충을 하면은 더 좋다고 합니다. Let's have a look at catching up on lost sleep.
0: Well, if we catch up on something, we get back to where we should be. So we can catch up on work, we can catch up on school, we can catch up on sleep, meaning we've missed out on something, in this case sleep, so we haven't had the usual amount, and therefore if we sleep more, we're catching up, we're having that extra put back in, so we're back to normal.
1: Catching up, 따라잡다. Catching up on something. 무엇을 이제 하는 행동을 따라잡는 건데요. 만회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catching up on lost sleep. 부족한 잠을 보충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잠을 좀 못 잤다. 그럼 바로 내일이라도 보충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Mitigating, what's that?
0: If we mitigate something, we make it less bad. We make it better than it would have been otherwise. So we're always using it with a negative impact or a negative effect. If we mitigate that impact or effect, or that risk in this case, we're making it less than it should have been before.
1: 그래요. 무언가를 줄이거나 완화할 때 mitiga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mitigating the risk of Well, dying in this case.
0: Yes.
1: 그래서 어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연구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Failing to immediately compensate for sleep deprivation the following day can increase your mortality risk by up to 42%, while catching up on lost sleep right away mitigates this risk, according to a joint US-China research.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Paul Matthews.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 다섯 개를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무모한 문장 다시 알려드릴게요. 막상 해보니 신선한 충격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EBS 라디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선한 충격, 사연도 받아볼게요. 마찬가지로 다 문자와 앱, 또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listen to Juice Newton. All I have to do is dream.

0: All I have to do is dream. That was Juice Newton. You're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This is EBS FM. Earlier on, can't speak now. We looked at five headlines, and of course, we had some key expressions. We're going to review those right now. Let's start off with reportedly.
1: Yes, when we use the term reportedly, we're using it for information that we've got from somebody else or from some other source. We haven't witnessed it. So you'll see journalists saying, this has been reportedly agreed, but we haven't been at the agreement, so we can't confirm with our own two eyes.
0: 그렇죠. 뉴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전해진 바에 의하면 뭐뭐뭐라고 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하는 말은 아니고 누군가한테서 들었다. 어떤 이제 다른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렇다라는 얘기를 reportedly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Let's have a look at your sentence.
1: Peng Su has reportedly gone into retirement and crowned Su as Queen Penguin. However, there has been no official statement from either party.
0: Peng Su가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Su가 새로운 Queen Penguin이 됐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러나 양 당사자로부터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파티 배웠는데요. 당사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소문만 그렇다는 거고 공식 발표는 아닌 거죠.
1: Yeah, would you care to confirm or deny the rumors?
0: I will have to deny the rumors.
1: You're not King Queen Penguin?
0: It's not true.
1: Okay. Pengsu is not retired.
0: Confirm or deny. Confirm 그러면 이게 맞다고 확인해 주는 거고요. Deny 그러면 아니라고 네. 이제 부인하는 거죠. 예, 아닙니다. Pengsu is not retired.

0: 그래요. 자, reportedly. 만약에 reportedly를 이제 안 쓰고 그냥 뭐 according to the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신문사
1: 네.
0: 이름을 붙여도 돼요. 아니면 according to foreign media reports,
1: Yes.
0: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도 많이 하죠. 자, 다음 표현입니다. intensified.
1: If something intensifies, it gets stronger. So when we talk about an intensified something, it is stronger than it was before.
0: 그래요. 강화된.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Intensified competition over the purchase of the rights to Sue's new memoir has all but guaranteed her a six-figure payout.
0: 오늘 왜 그러세요? 저를 계속 예문에 쓰시는데, 수의 새로운 전기의 어떤 그, 뭐, 저작권, 출판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경쟁이 강화된 가운데, 수가 앞으로, 억대의 수익의 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1: Yeah, six-figure payout. That's at least 100,000 won.
0: six-figure라는 게 이제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이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six-figure 하면 우리 돈으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억대가 되는 거죠.
1: 네.
0: $100,000, dollars. 우리 돈으로 환율이 좀뭐 왔다 갔다 하지만 1억 4천 정도인데 어쨌든 그냥 1억이라고 억대라고
1: 네.
0: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But I was thinking a six-figure in won, so 100,000
0: 아,
1: won.
0: 아 달러가 달러가 아니라 아,
1: They're going to
0: six-figure
1: pay you 100,000 won
0: in
1: for your memoir.
0: 크리에이션 한 적어도 100만 원은 벌 것으로 억대가 아니었군요. 네. 아니 예문을 기왕 써주시는 거좀 이제 크게 쓰시지. 네. 아,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네, 현실적으로 잘 쓰셨네요. 자, 그다음에 certified.
1: Yes, if someone is certified, that means they're a professional who has taken the exam or got the license or the degree that allows them to do whatever job. If an object, an item is certified, that means it has passed through whatever grading system, whatever examination system to say this is of a certain standard.
0: 네, 인증받은, 공인된, certified. 예문 보겠습니다.
1: If I get very sick or have a serious injury, I make sure to go and see a certified medical professional.
0: 내가 많이 아프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은 공인된 그런 이제 의사를 꼭 만납니다.
1: Yeah,
0: 뭐 보러 갑니다.
1: if I scrape my knee, I'm just going to go to the pharmacy and get a plaster.
0: 아, 그럼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면은 그냥 약국에 가서 약만 처방받은 저기 처방이 아니라 그 over the counter 약 하나 사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는 게 좋겠죠? Alright, what about on track to?
1: If something is on track to do something, or someone's on track to do something, that means they're likely to do it. They're going to achieve their goal or get to whatever position they want to be in.
0: 그래요. On track to라는 것은 뭐뭐로 가는 궤도에 그 트랙에 올라 있다. 뭐뭐를 향해서 순조롭게 잘 나아가고 있다. 예문 보겠습니다.
1: I'm on track to walk 10,000 steps by the end of today. Just got to keep on moving.
0: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올해 저기 올해라네. 오늘 만보 달성 가능할 것이다. 올해 만보 그러면 큰일 나겠죠.
1: 네.
0: 그렇게 안 걸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은 오늘 안에 만보 달성 가능하겠어. 계속 움직이면은 되겠다. 그래서 I'm on track to do something. 이대로 간다면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mitigate.
1: Yes, if we mitigate something, we're making it less bad than it could be. So we're looking at a risk, an impact, an effect of some kind in the negative, and we're making it less negative.
0: 안 좋은 무언가를 줄이고 완화하는 것을 mitigating이라고 보통 합니다. 자, 예문 볼까요?
1: Hopefully, our new advertising campaign can mitigate the effects of our disastrous sales figures from last quarter.
0: 이번에 우리가 내놓은 새로운 광고 캠페인이 지난 4분기 때에 정말 형편없었던 그 영업 실적을 좀 만회할 수 있길 바란다.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은 그때의 그 손실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Mitigating the effects of the disastrous sale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 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uesday, the 26th of May.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Paul Matthews in the studio. 잠시 후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하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호주의 한 해변에서 펼쳐진 패션쇼 소동에 대한 재미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 그 전에 2부 퀴즈를 드릴 텐데요. 다음 폴 선생님이 드리는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1: Which of the following was or were not renowned fashion designers? Number one, Coco Chanel. Number two, Christian Dior. Number three, Robert James and Edward Johnson.
0: 자, 다음 중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Coco Chanel. Number two, Christian Dior. Number three, Robert James and Edward Johnson.
1: A curious one. I think maybe two names stand out,
0: yep.
1: And three names not so much when it comes to certain things.
0: Exactly. 자,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샵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4835님이요. 저도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고 쓰레기 배출일이 화요일인 걸 놓쳤네요.
1: 아이고!
0: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고. 오늘 화요일인데? 그러면 화요일 쓰레기 배출일을 못 놓친 게 아닌 게 아닐까요?
1: Well, but last night. Maybe last night they thought today was going to be Monday. They thought last night was Sunday night. And